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 장애인 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어제는 6월 3일 농아인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농아인의 날을 계기로 농인이 일상에서 어떤 소통 환경을 필요로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농아인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1: 네. 농아인의 날은 농인의 권리와 수어의 가치 그리고 농문화를 함께 생각하는 날입니다. 6월 3일의 날은 날짜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농아인의 날은 한국농아인협회 전신으로 알려진 조선농아협회가 1946년 6월에 설립된 데서 6월의 의미를 가져오고 숫자 3은 귀의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농아인의 날은 단순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날이 아니라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통 환경을 함께 돌아보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0: 우리가 일상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때 보면 농아인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엔 농인이라는 표현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들을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1: 완전히 같은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을 넓게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장애 등록이나 복지서비스, 통계 등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고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분, 구화 중심으로 소통하는 분, 중도에 청력을 잃은 분, 수어를 사용하는 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인은 청력 손실만을 뜻하기보다는 수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고 농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농아인은 기념일 명칭이나 단체명 등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현인데요.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함을 함께 전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당사자의 언어와 정체성을 강조할 때는 농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0: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0: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1: 네. 표현은요. 단순한 단어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은 행정적, 법적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정책이나 복지서비스, 통계에서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록,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법적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농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청력의 손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농인에게 수어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입니다. 또 농문화는 농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농아인의 날을 계기로 이야기할 때는 듣지 못한다는 기능적 설명에 머무르기보다는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가, 그리고 그 언어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0: 농아인의 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어일 텐데요. 수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1: 네. 수어는요.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몸짓이나 손짓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해서 한국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수화는 한국어와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은 단순히 내용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에 접근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음성 안내를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농인에게는 수어 통역, 자막, 문자 안내, 화면 알림 등이 매우 중요한 정보 접근 수단이 되는 겁니다.
0: 농아인의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조사도 있다고요?
1: 네. 국립국어원이 지난 2024년에 농아인의 날에 발표했는데요. 2023년 한국 수어 활용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수어 사용 실태, 한국 수어에 대한 인식, 농문화 인식 정도, 농정체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단순히 청각장애 실태만 본 것이 아니라 수어와 농문화, 농정체성까지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농아인의 날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특히 설문 내용을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수어 통역사와 농인 조사원이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농인의 언어 환경도 고려한 겁니다.
0: 예, 조사 결과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나요?
1: 네. 조사 대상자인 20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중에서 30.1%가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은 모두 수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분은 수어를 사용하고 어떤 분은 문자나 구화, 보청기, 인공 와우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같은 방식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어떤 방식의 소통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0: 예, 수어 사용과 관련해서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1: 네, 조사에 따르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은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3.0%가 이렇게 답했는데요.
0: 예.
1: 우리는 의료진을 만나면 어디가 불편한지 설명하고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 내용을 듣고 또 약 복용 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부담되지 않으면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진료 설명, 검사 안내, 처방 안내까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성 중심의 안내만으로는 농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 문자 안내, 화면 안내, 알기 쉬운 설명, 수어가 가능한 인력 배치 같은 지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0: 예, 수어 통역이나 자막 제공을 단순한 편의 제공으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수어 통역과 자막 문자 안내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정보 접근권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안내 방송을 듣고 상담을 받고 강의를 듣고 병원에서 설명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인에게는 이 정보가 수어, 자막, 문자, 화면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모든 사람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소리로만 제공되면 누군가는 그 정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0: 예.
1: 농아인의 날은 바로 이런 소통의 장벽을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0: 예. 자, 이 조사에는 농문화와 농정체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문화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1: 네, 농문화는 농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언어, 생활방식, 관계 맺는 방식,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농인을 단순히 청력이 손상된 사람으로만 보면 농문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인을 수어라는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 고유한 문화와 공동체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접근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아인의 날에는 듣지 못한다는 설명보다 수어로 소통한다, 농문화를 가진다, 동등한 언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은 정책에서도 중요한데요. 서비스를 설계할 때 단순히 청각 정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와 생활 환경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0: 예.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6월 3일 농아인의 날은 청각장애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라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소통할 권리를 함께 생각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1: 네, 맞습니다. 농아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하는 것은 수어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언어라는 점, 그리고 소통 방식은 음성언어 하나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수어, 자막, 문자, 화면 안내도 모두 중요한 소통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때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일상도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0: 네, 장애인 지원 정책 오늘은 6월 3일 농아인의 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지하철에서.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2: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척추 손상을 경험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심한 불안 때문에 상담을 했던 사례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비참함하고 자신의 장애가 수용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내담자인데요. 이 내담자는 28살 먹은 여성으로 이 뇌병변 장애와 약간의 경증, 그 지적장애를 함께 경험하고 겪고 있는 중복장애 내담자인데요. 학창시절에는 그런 나름대로 학교 생활의 어떤 스트레스나 정서적 문제도 상담을 좀 받기는 받았으나 현재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어머님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고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이런 일들이 다 장애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상담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1: 예, 내담자분은 어떻게 뇌병변 장애와 지적 장애를 겪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성장 과정을 경험했길래 자신의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신 걸까요?
2: 예, 보통 보면 거의 우리 이제 장애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후천적 어떤 장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담자도 이제 그 태어날 때 분만실에서 그 의사의 잘못으로 장애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어머님에게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마 그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어머니 그 태아 속에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태어나면서 울지를 않아서 이제 아마 산소가 부족해서 뇌병변하고 이제 지적장애를 이제 겪게 됐고, 6살, 7살 됐는데도 말을 잘 못하고 이제 잘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 아이를 이렇게 그 생육사라든지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 가정은 참 그 화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늘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네가 장애를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머님은 이 장애 아이를 좀 당당하게 키우고 싶고 좀 외부에 나가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차갑게 얘기하면서 내담자에게 상처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의 어떤 그 양육 방법과 아버지의 양육 방법이 달라서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상담해 보면 어렸을 때는 집에서만 있다 보면 병원에 다 있다면 자기가 장애가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서 이제 내가 다른 아이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부터 놀림을 당하고 딸을 당하고 이러면서 애로움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장애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이 내담자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특히 중학교 민감한 시기에 그런 애로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에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대학을 와서는 과대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 괜찮다라고 할 때는 장애가 수용됐지만 지금같이 이제 집에서 엄마하고 이제 갈등하다 보니까 장애가 수용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내담자는 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2: 예, 우리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순간순간은 수용이 되지만, 그 어려움이 꾸준히 계속될 때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1: 예.
2: 그와 같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장애를 일관되게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담자는 특히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상반된 가치의 어떤 조건화가 이 내재화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미안하고 가보해주고 부채라고 표현하는 데 비해서 엄마는 늘 너가 차갑게 대하면서 독립성을 요구하고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어머님에게는 내가 이 내담자에게는 나는 부모에게 짐이나 아픔을 주는 존재인가라는 것이 또 반대로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담자는 늘 내가 완벽하게 독립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내적 조건화가 만들어져서 건강할 때는 장애가 수용되지만 자신이 불건강하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는 자꾸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 부정적 부분이나 투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2: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담자도 아주 전형적인 부분인데요. 이 내담자가 주고 쓰고 있는 그런 심리적 기제는 투사가 방어 기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현재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제한된 환경 속에 너 있다 보니까 무기력한 그런 자신의 경험하는 것과 내가 부족해서는 안 돼. 내가 장애 때문에 엄마가 나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이런 것들을 장애다 다 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수용해버리면 자신이 영혼이 가치없는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특히 장애를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하겠냐면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나에게 모든 적이야.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갖다 보니까 자신의 강점이 안 보이게 되고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장애를 이제 수행하는 데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신의 장애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장애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내담자께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해 주셨나요?
2: 네네.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해로 자기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만 딱 들어드리면 사람은 쉽게 변화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장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장애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장애 때문에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담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과 이제 긍정 심리학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상담을 했는데요. 초기 단계 때는 주로 이제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신의 상처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감이라든지 반영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자신 속에 뭐가 강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초기 단계를 거쳐서요. 중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진짜 그런 강점들이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패턴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이 쓰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제가 투사라는 걸 알도록 해주고 그 투사를 통해서 인지 예국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초점을 둬서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통찰한 이후에 자기의 강점을 재설계하고 감사 일기를 매일 이제 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자기 장애를 수용하고 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해서 혼자 어떻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할 건지에 초점을 둬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 예, 내담자분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 예, 이 내담자

0: 그러니까 뭐 저희들 보통 이제 상담을 단기 상담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단 저는 상담을 하면서 특히 장애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장애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미래나 과거를 보다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초점을 두었더니 이 내담자가 지금만 장애를 수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 내담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보는 초점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자신을 이제 깊이 수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강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내가 원망했던 나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동적인 주체고 내가 꾸준히 대학까지도 하고 그다음 어려운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다음 가족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건지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비참하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점차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를 자비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존중해주는 이런 태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자기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작은 방 안에서 컴퓨터만 보던 단조로운 시간을 이제 좀 벗어나서 내가 감사한 걸 하루 찾고 그다음 오늘 좋은 일을 무엇이 있는가를 찾게 하고 그것들을 이제 소소한 것들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네. 점차적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시나요?
1: 네, 미랄복지재단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알레그로라는 현악 앙상블을 만들어서 악기 교육과 연주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레그로라는 이름은 빠르게 활기차게 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인 알레그로와 성장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그로우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각자의 리듬으로 활기차게 성장해 나가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여정을 응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15명의 단원들이 1:1 개별 레슨과 정기 합주를 병행하면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고 있고요. 작년 11월 20일에 첫 번째 정기 연주회가 있었고 올해 11월에도 연주회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곡을 연습하고 있는지 연습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누구랑 만나서 놀지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 마찬가지야. 3박자의 이 틀 안에서 몇 마디 후에 누가 들어오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같이 하는 걸 이 앙상블을 맞춰.

0: 예,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서로의 호흡과 정확한 박자 등을 강조하면서 앙상블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네.
0: 방금 들어본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11월에 있을 제2회 알레그로의 정기 연주회에서 선보일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중 제3악장입니다. 돌림노래 느낌으로 파트별로 번갈아가면서 연주를 하게끔 구성돼 있어서 박자를 맞추고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곡이고요. 그렇지만 교향곡 전 악장 연주회에서 선보이는 것이 알레그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날이 3악장 합주를 하는 첫날이었다는데 처음 맞춰보는 것인데도 이 정도라고 하니까 단원들의 실력이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알레그로에 대한 설명을 미랄복지재단 미랄문화예술센터 강연구 간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2: 2025년 새로운 음악 사업으로 현악, 앙상블, 알레그로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알레그로는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적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바이올린 10명, 첼로 4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원들의 음악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음악 캠프와 마스터 클래스, 향상음악회,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정기적인 외부 공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승지 초등학교라는 곳에 찾아가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펼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알레그로는 한창 성장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풍부한 합주 경험과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원들에게 큰 자산이자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무엇보다 큰 무대 위에서 빛나는 단원들을 보며 보호자들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0: 예, 강연구 강사 입장에서도 알레그로라는 앙상블을 담당하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떤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들으신 것처럼 음악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단원들에게도 좋은 기회고요. 무대에 당당히 선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참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원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 한 가정의 활력을 얻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0: 예.
1: 또 알레그로는 활발한 공연 활동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고요. 어떤 앙상블보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연주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레그로의 지도를 맡고 있는 윤염광 음악감독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3: 11월에 연주회를 앞두고 현재는 한 40% 정도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주회 때 할 곡으로 정한 곡은 바흐의 인류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인데 짧기도 하고 친숙하게 연주해본 친구들도 꽤 있어서 그거를 미리 다 끝내놓고 베토벤 교향곡 5번을 하는데 이 베토벤 교향곡 5번도 전악장을 과감하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만났을 때 한 악장씩 쭉 리딩하고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근데 그 결과물을 아이들이 체험을 했을 때

0: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표정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좀 맞아 들어가고 음악이 들리면 재밌어하는 표정이 막 드러나고 그럴 때 좀 보람이 됩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는데 포기할 거니 단 한 명도 포기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11월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들만의 좋은 음악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포기하겠냐라는 질문에 단 한 명의 단원도 포기한다는 답을 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서 알레그로 단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악기를 배우고 연주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연습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취재를 갔던 날에는 쉬는 시간도 없이 연습을 이어나갔거든요. 예. 그런데도 힘들다고 표현하는 단원은 거의 볼 수 없었고 모두가 눈을 반짝이면서 윤영광 감독의 목소리에 또 다른 파트 단원들의 악기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악기 연주여도 실력을 키워나간다는 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동호 단원, 더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진희안 단원 만나봤습니다.
3: 악기를 처음 배운 건 6학년 때부터고 알레그로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바이올린 쉬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배우니까 어려웠습니다. 손목을 쓰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엄마와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하면 많은 관객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뿌듯했어요. 연습한 보람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큰 박수를 받을 겁니다. 이동호 할 수 있어! 파이팅!
4: 베이스를 배운 지 1년이나 됐습니다. 음대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연주하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서범수 선생님이랑 제일 잘 지내요. 베이스를 배우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단원들도 연주 진짜 잘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연주가가 되고 싶습니다. 11월 18일에 정기연주회 잘하고 싶습니다. 알레그로 단원들 서로 힘합쳐서 잘합시다. 알레그로 화이팅!
1: 예, 두 단원 모두 좋은 연주자가 되길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 반드시 이룰 수 있겠죠?
2: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원들의 본보기가 되면서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가는 분이 있어서 끝으로 만나봤습니다. 악장을 맡고 있는 곽동규 단원입니다.
5: 평소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싶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알레그로에서는 2년째 되었고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악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즐겁고 재밌기만 하다가 중학생 때부터 레슨을 시작하면서 발리는 여전히 어렵지만 어려운 곡을 연주해내었을 때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를 주목하고 제 연주를 듣고 박수치고 호응하면은 행복합니다. 더 많은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음악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자. 화이팅!
2: 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알레그로 15명의 단원들이 열심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연습이 최고의 공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그렇습니다. 픽토그램은 정보를 쉽게 전하기 위한 그림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24년에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를 마련한 적이 있고요. 또 이 접근성 서비스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이 다양한 장애 특성과 이용 환경을 고려해서 언어 없이 그림만으로 문화시설 환경과 콘텐츠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정보 디자인을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 심볼 개발에 초점을 둬서 이 안내, 보행 지원, 수어 자막, 그리고 음성 해설, 터치 투어 등에 관련된 콘텐츠를 선보인 건데요. 물리적 접근성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가능성을 담았고요. 감각적 접근성은 사전 정보와 콘텐츠 향유를 위한 다양한 보조장치를 담았습니다. 또 콘텐츠 서비스 접근성은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담아서 총 48종의 픽토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요. 전국 문화예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 그래픽 심볼 가이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문화시설의 접근성 안내를 위한 포스터나 리플릿 영상 등 이 각종 홍보물 제작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내려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요?
2: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능력 제고뿐만 아니고요. 전문 장애인 예술가를 육성하려는 기획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또 실습도 하는데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에도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매년 수도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수도권 지역까지 아우르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올해 역시 각 지역 센터별로 15명에서 20명 내외의 참여자가 확정이 됐는데요. 서울은 평의 새로 세상 도전하기, 또 강서의 나도 AI 작가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고요. 경기 지역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이 수원에서,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그리는 파스텔 일러스트는 용인에서, 나도 가수가 될래요는 광주에서 열리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가죽 공연은 양주에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강원 태백, 호남의 전북 군산과 전남의 광양, 전남 목포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전남 담양,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경남 양산 등 전국 14개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장애인 문화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장애인 문화협회 문화기획팀 02855-51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예. 자,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의에서 장애인 합창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와 역량을 알리고자 하는 이번 예술제는 7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6월 5일까지 본선 진출을 위한 서울지역 예선대회가 열리는 건데요. 서울지역 장애인 합창의 활성화와 장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본선은 11월 20일이고요. 경기도 광주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본선 출전권이 서울대회 우승자에게, 최우수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서울지역에 속한 장애인 합창단이라면 연령,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합창단 내에 비장애인 단원은 전체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참가를 희망하는 합창단은 국장협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우편 및 방문 접수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에 전화 02282-7114번이나 070-4651-2116 문자로 하시면 되겠고 이메일도 문의사항 가능합니다.
1: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시기관을 공모한다고요?
2: 그렇습니다. 기한은 6월 12일까지고요.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등 전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제작된 수어영상 콘텐츠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설 전시 또는 장기 운영 전시를 보유한 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균형과 시설 접근성 또 제작 영상 활용성이나 전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제작된 수어 영상 콘텐츠 총 882편이 유튜브 채널에서 누적 조회수 60만 회를 돌파하면서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혜 대상자인 농인의 관람 수요와 수어 영상 제작 필요성 등도 조사해서 선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시정보 수어 영상 제작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선정기관은 신청서의 기본 요건 검토와 농인 수요도 조사 결과 또 종합심사 등을 거쳐서 6월 22일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예, 시각장애 기타리스트 우병욱 씨가 고전음악 콘서트를 선보인다고요?
2: 그렇습니다. 6월 13일 오후 4시와 7시인데요.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모토로 클래식을 일렉 기타로 재해석하는 도전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비트 판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운명 교향곡도 있고요. 모차르트의 터키 엔진곡 비발디의 사계 겨울 2악장 등 이렇게 9곡의 클래식 공연을 펼쳐 보이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티켓 전석 무료기 때문에 관련 기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JK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요즘 곳곳에서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죠. 집 근처에 큰 공원이나 달리기 하기 좋은 산책로가 있을 경우에 이른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열풍이 불면서 가이드 러너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 러너는 50cm짜리 끈, 이걸 테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더를 시각장애인과 함께 맞잡고 뛰는 분들입니다.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만 이게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에 활동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말로 알려야 한다라든지 달리다가 과속 방지턱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는 두세 걸음 전에 미리 알리되 막연하게 바닥 조심이라고 하기보다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셋, 둘, 하나, 지금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게 좋다는 내용 등을 배우게 됩니다. 가이드 러너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한국시각장애인 마라톤클럽 VMK를 통해 가이드러너 교육과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달리면서 누군가의 눈이 돼주는 소중한 경험에 도전해보는 거 멋지지 않을까요? 네, 멋집니다. 자, 6월 4일 목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정재영이 부릅니다. Running.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자,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매월 첫 주 맛있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맛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감자입니다. 품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감자는 하지 무렵이 제철이잖아요. 자, 이제 좀 있으면 감자가 정말 맛있을 시기인데요. 쪄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감자만큼 대중적인 식재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감자 이야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종이접기 있잖아요. 종이접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 종이 비행기, 종이 배 이런 거 떠오르고, 종이접기 뭐가 있을까? 그 외 네모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네 귀퉁이에 손가락 넣고 상하 좌우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동서남북 동서남북,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 지금 좀 어설퍼는데 하여튼 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저 이거 했는데. 네, 이 종이접기가 근데 집중력과 인내력,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종이접기 교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오마이걸이 부릅니다. 비밀정원.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매월 첫 번째 목요일 맛있는 네.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 네. 오늘의 주제는 감자네요.
1: 네, 요즘에는 하우스나 뭐 개량 농법으로 인해서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사라졌.
0: 그렇죠.
1: 그래도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의 뭐 주재료나 부재료로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감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마전 요쯤에 이제 슬슬 핵감자가 이제 나올 시기인데요. 반찬부터 고급 요리 그리고 이 디저트 음식까지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0: 이게 뭔가 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것의 역사를 듣다 보면 좀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왠지 감자는 진짜 오래됐을 것 같은데 기원이 어떻게 돼요?
1: 네, 감자의 그 원산지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 지역이라고 합니다.
0: 네,
1: 페루와 볼리비아 일대 고산지대에서 약 7000년 전부터 재배가 됐다고 하고요. 네, 특히 고대 문명인 잉카 문명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감자로 뭐 햇볕과 추위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서 전쟁이나 기근에도 먹을 수 있게 대비를 했다고 하고요. 16세기에 이제 스페인에서 남미를 개척하면서 감자가 유럽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대부분 뿌리를 그 유럽 사람들이 잘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았었지만
0: 아니, 혹시 쌍난 감자 먹고 탈난 거
1: 아니에요? 뭐 혹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18세기 들어서면서 기근이 잦아지면서 구황 식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이 서민뿐만 아니라 뭐 귀족이나 왕족들도 선호하는 그런 식자재로 쓰였다고 하고요.
0: 네.
1: 우리나라에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감자를 많이 재배해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 네. 감자가 근데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1: 네. 감자를 흔히 탄수화물 뭐 덩어리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있지만
0: 네. 아니에요?
1: 네. 사실 매우 균형 잡힌 그런 영양식입니다. 첫 번째로 뭐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사과보다 비타민 C 함량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0: 네.
1: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세 번째는 칼륨 성분으로 인해서 혈압 조절에 좋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0: 그래요?
1: 네, 제가 한 30년 전에 뭐 지금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한 100kg 가까이 저 나갈 때가 있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생감자를 갈아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해서 먹은 적이 있었고 거든요. 네.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어서 적당하게 먹으면은 다이어트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루에 한 끼를 이 생감자하고 요구르트로 먹었었거든요.
0: 야, 대단하십니다.
1: 네. 근데 예. 한 달에 한 5kg 정도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근데 생감자를 먹어도 돼요?
1: 그 당시에 좀 그렇게 먹으면 좋다, 다이어트에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냥 먹으면 되게 씁쓸하고요.
0: 네.
1: 요구르트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0: 한 달에 5kg 빠졌는데 그 뒤에 내용이 따로 안 적혀 있는 걸로 봐서.
1: 네.
0: 그 뒤에 다시 치신 거 아니에요?
1: 더 치지는 않았지만.
0: 네, 죄송합니다.
1: 네. 네.
0: 근데 감자가 또 그 얘기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감자 종류가 뭐 몇 개 되겠어? 하지만 굉장히 여러 품종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의외로 저도 그냥 뭐 한 종류 아닌가 싶었는데 보통 감자 하면은 떠올리는 품종은 수미감자입니다. 우리 그 대부분 그 감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에 한 7, 80%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감자가 수미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분이 이제 잘 나고 껍질이 툭툭 끊어지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작감자라고 하고요. 또 붉은색의 홍감자 또 보랏빛의 자색감자 등이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당뇨병에 너무 좋다라고 인기를 얻고 있는 돼지감자 또 있습니다. 감자는 뭐 그 끓이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뭐 삶으면서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하든지 그만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다만 튀김 감자 같은 경우는 혈당을 오르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0: 어떻게 그래요?
1: 맛있죠?
0: 제일 맛있는데 네. 어떻게 센터장님 댁에서는 네. 어떤 감자회를 많이 드시나요?
1: 네, 매달 첫 주 이야기 음식 얘기 나누면서 그 저희 집 얘기 좀 코너 속의 코너 같이
0: 재밌어요.
1: 네, 네 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그 감자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느 가정집과 같이 감자를 이용해서 반찬을 해 먹는데요. 뭐 채를 썰어서 감자채 볶음을 하거나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조림을 해 먹기도 합니다. 처가에서 재배한 감자 를 네, 강판에 갈아서
0: 직접 재배도 하시고
1: 네네 네. 안동에서 재배를 하시는데 감자전을 부쳐 먹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아내가 다른 방식으로 부침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오늘 좀 네.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감자채전인데요. 네, 한 10년 전부터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자를 곱게 채를 썰어주고요.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이렇게 빼줍니다.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대부분의 전분기가 없어지고요. 그릇 같은 데 담아놓고요. 그리고 부침가루나 전분가루를 약간 넣어서 반죽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 후라이팬에 이 포도씨유나 뭐 식용유 같은 것들을 넣고 약불로 달궈준 다음에 반죽을 한 국자 넣고 이제 골고루 펴주면서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은 완성이 되고요. 네.
0: 예.
1: 옆에 기름 종이를 준비해서 기름을 좀 어느 정도 뺀 뒤에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그 전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먹으면
0: 좋겠네요.
1: 네, 급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전집이나 유명 관광지에 가 보면은 감자 채전 이 가격이 좀 엄청 비싸거든요.
0: 예. 네,
1: 특히 치즈까지 올리면은 한 장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집처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서 푸짐하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0: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뭐 만드는 음식이 워낙 많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감자요리 맛집이 따로 있나 싶은데 어때요?
1: 네, 근데 은근히 또 있긴 있더라고요.
0: 네. 네,
1: 다음은 감자가 들어간 맛집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감자 요리가 엄청나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잖아요.
0: 많죠.
1: 뭐 감자국, 네. 감자탕, 감자전. 으로 시작을 해서 감자 옹심이, 감자 수제비, 감자 만두, 감자 떡,
0: 어이구.
1: 네, 감자 빵까지 뭐 최근에는 아이고. 나와가지고
0: 아주 또 인기 많더라고요.
1: 네.
0: 빵도
1: 네. 무궁무진한 메뉴입니다. 제가 맛본 음식 중에서 맛있었던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승배기역 근처에 코다리찜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곳 식당에서 그 코다리와 함께 무하고 감자를 넣어주는데요. 메인인 뭐 코다리집 코다리도 맛이 있지만 저는 이곳에서 감자가 가장 맛이 좋더라고요.
2: 네. 네.
1: 양념도 취향에 맞게 맵기를 조절해 주는데요. 양념이 감자에 잘 배어서 너무나 맛이 좋았습니다. 추가금을 내면은 감자를 더 맛볼 수 있는데요. 4인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두세 개는 더 추가해서 먹어야 할 정도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자를 추가해서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아니, 대체 어떤 조합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추가를 해가면서까지.
1: 네. 네. 다른 지점이 있긴 한데요. 네. 여기 본점이 가장 맛이 좋고 양념도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코다리찜과 함께 양념 배어있는 감자와 무 맛보실 분들은 장승배기역으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감자 요리 맛집이 네.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네. 또 소개해 주세요.
1: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점은 감자 옹심이 맛집입니다.
2: 옹심이. 네. 네.
1: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줄을 서야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2: 와.
1: 자리에 앉으면 이제 메뉴를 주문하면 되는데요. 감자 옹심이와 칼국수가 섞여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메밀 막국수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뭐 전과 전병들이 있는데요. 감자 옹심이만 있는 그 메뉴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명태회 비빔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
2: 네.
1: 먼저 보리밥이 나오는데요. 호불호가 이제 갈릴 수는 있겠지만 회전율이 이제 빨라서인지 열무김치가 익지 않았더라고요.
2: 아.
1: 네.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고추장과 함께 잘 비벼 먹었고요. 이 에피타이저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후에 음식이 나왔는데요. 옹심이는 국물이 아주 걸쭉하면서 뜨끈해서 해장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 네.
1: 옹심이도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명태회 비빔국수도 이 명태회가 많이 들어있다 하고요. 또 들기름 향으로 인해서 한 젓가락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2: 네.
1: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옹심이를 그리 많이 먹어본 편은 아니었지만 가장 맛있게 먹은 그런 식당이었었는데요. 다들 오래된 그 단골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감자 옹심이는 이곳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감자하면은 강원도인데.
1: 그렇죠.
2: 강원도에 당연히 맛집이 있지 않나.
1: 아, 예. 네. 우선 속초 중앙시장과 강릉 중앙시장에 있는 감자 음식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에는 두툼하면서도 바삭한 감자전을 한 7,000원에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데요.
2: 네.
1: 여기도 줄을 서야 됩니다. 네, 장아찌가 1,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같이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2: 같은 식당에서 파는 거죠?
1: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자가 100%로 만든 감자전인데요. 속초 들리셨다면은 감자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리셔야 할 곳이고요.
2: 감자 100%인데 7,000원이면은 진짜 먹을 만하죠.
1: 그렇죠.
2: 예.
1: 네. 네, 강릉 중앙시장 인근에는 한두 시간 정도 줄을 서야지만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메뉴는 소세지에 감자가 둘러싸여 있는 핫도그하고요. 일반 감자가 있습니다. 일반 감자는 그냥 뭐 그 휴게소 같은 데서 감자 이렇게 먹는 감자 있잖아요.
2: 네네네.
1: 조그만 감자 이렇게들 좀 그 좀 붙인 그런 건데요. 바삭한 것보다는 약간 폭신한 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식감도 재밌고 소스가 한 다섯 가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먹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핫도그는 이 소똑소똑 예,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겠는데 이건 역시도 소스를 찍어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 시간 넘게 기다려면서까지 이게 맛을 봐야 하나라는 마음도 들긴 했었지만
2: 네,
1: 줄 서는 것도 추억이니만큼 유명한 감자 식당에서 감자 음식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맛집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감자로 만든 다양한 음식 즐기시면서 다가올 여름 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한 번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웅성거린 소리가 들렸다. 기도원에서는 기도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고 기도소리가 잦아들면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끝난 뒤 찬송하는 시간에 전기가 나가버린 것이다. 갑작스런 정전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배는 잠시 중단됐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나를 툭 치면서 말했다. 지구가, 네가 나가서 피아노를 쳐봐. 어머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날 안내했다. 차가운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내 손끝에서 시작된 피아노 반주가 깜깜한 어둠을 뚫고 온 기도원에 울려 퍼졌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나는 한 번도 악보를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걸 외워서 쳐야만 했다. 그런 나야말로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을. 그 순간 마치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듯했다.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어둠과 혼란 사이에서 들려오는 반주 소리에 사람들은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고 예배는 다시 활기가 넘쳤다. 나는 난생 처음 경험한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황홀할 지경이었다. 곧 불이 들어왔고 다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해했다. 그때 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오늘 피아노를 연주한 아이는 제 아들 김치국입니다.
3: 김치국?
2: 내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자리에 합석했던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물었다.
3: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김치국이요. 김치 주스.
2: 그 말에 다시 한번 기도원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나도 신나게 웃었다. 그렇다. 내 이름은 김치국.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름.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김치국이다. 나는 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 밝게 자랄 수 있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김치국 교수의 책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에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김치국 씨는 어린 시절 앓게 된 심장병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음악에서 재능을 찾았고 결국 버클리 음대의 최연소 교수가 됐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김치국 교수가 겨우 5살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와, 아니 근데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이름이 김치국이야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김치국 교수의 첫째 누나 이름은요, 김치다, 김치다랍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밥상에서 꼭 필요한 김치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남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네요. 와. 자, 이 책에는 김치국 교수의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 또 아내인 티파니를 만나고 버클리 음대 교수가 되고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작업으로 명성을 높이게 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스테이시 라이언이 부릅니다. Fall in Love Alone.

0: 종이학 접어본 적 있으시죠?
1: 제가 접으려고 했는데.
0: 아, 했는데.
1: 어렸을 때 하려고 했는데.
0: 했는데.
1: 그거 어렵던데.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네.
1: 하다 손재주가 좀 딸려요.
0: 아니에요. 종이학.
1: 그리고 종이가 너무 작아.
0: 크게 접으면 되죠.
1: 아, 그런가?
0: 네.
1: 네, 어쨌든. 예.
0: 핑계 같은데요?
1: 근데 좀 봐주세요. 네, 어렵던데.
0: 그 접으려고 네. 했던 게 누군가한테 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1: 그쵸? 아유.
0: 그 왜 종이학 네, 천마리를 네. 접으면
1: 그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0: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요. 저도 접어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어서
1: 어머,
0: 예,
1: 어머,
0: 지금
1: 어머.
0: 제 방에 잘 어머. 놓여져 있습니다.
1: 어머.
0: 네.
1: 어머. 지금 만나는 그분이
0: 어, 그, 맞아요.
1: 어머, 어머, 네. 예, 예, 예.
0: 네, 종이 접기 해보신 네.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각형의 색종이를 잘 접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성취감이 큰데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이 종이 접기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그, 네. 뭘 접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작은 종이를 잘 보고
0: 네.
1: 정확하게 접어야, 그러니까 제가 하듯이 하면 안 되고.
0: 잘 접어서.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드는데.
0: 네. 네. 일단 이 시간을 기획한 이유가 그 종이 접기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소근육을 활용하게 되고요. 뇌 기능 자극, 집중력, 창의력, 공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 지회의 김태권 운영위원에게 들어보시죠.
2: 이 종이 접기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보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촉각만큼은 무언가를 인지하는 능력만큼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촉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종이 접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틀을 맞추고 그 앞과 뒤 좌우를 모르는 상태에서 종이를 접는 건 상당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인데 하다 보면 특유의 감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손끝에서 오는 그런 촉각적인 그 어떤 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종이 접기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로 한번 다시 되뇌이고 그 과정을 순서 같은 거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인지 능력 같은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대요?
0: 사실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약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배운 걸 집에서 반복하지 않는 한 다음 시간에 오면 그전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1: 그럼요. 그래서 깔끔하게 잊어버리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 시간 했던 걸 한 번 다시 해보는 즉 복습을 하는데 그 분명히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복습을 했던 건 그 원뿔 모양의 초콜릿을 담는 호박 모양의 종이 접기였는데요. 그 현장 함께 해보시죠.
3: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손으로 옮겨가면서 네, 대칭으로 위에 거를 네, 그거 밑에 쪽으로 잡으셔서 됐어요 됐어 잘 됐어요 오늘
4: 막힌 쪽으로
3: 그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으셔서 뒤집어가지고 살살 막힌 쪽에 눌러주세요.
5: 다섯 개 같은데 나는 아까
6: 네 개 여덟 개 이게 세모가
7: 이렇게 하래요.
3: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6: 이렇게 봐봐.
3: 이렇게 하셔야
6: 이렇게 했지. 또 요 옆에 거 또 이렇게 하면 또 펴진다.
5: 어디 내가 펴볼게.
6: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로
3: 옆으로 벌리면 안 되고 위에서 밑으로 끌어당 내리듯이
6: 이렇게 펴면 이제 하다 보면
3: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이거랑 해서 이렇게 예, 그다음에 하나는 어, 오른쪽으로 넘기, 한 손은 위로 넘기고 한 손은 아래로 넘겨서 또 이렇게
4: 바닥만
3: 그렇게
5: 낙하산이 펴지네.
3: 네, 그렇게 펴시는 거예요.
4: 잘하고 계세요.
3: 밑에 쪽을 잡고 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핸들을 만지듯이 핸들이 동그랗잖아요. 그럼 오른손 왼손에서 핸들을 밑으로 쓸어 내리듯이 그렇게 만져서
5: 밑에가 판판하지가
6: 않아요. 판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가며 이쪽 하나 잡고 또 이쪽 잡고 이렇게 해서 피해야지.
5: 밑에가 판판해야
6: 그러니까 밑에가 이제 판판하게 이제
5: 오박이 열렸네.
0: 네. 그러니까 배웠는데 처음 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도 살짝
1: 그러게요.
0: 있었지만
1: 좀 친숙함을 네. 느꼈습니다. 네.
0: 다들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즐겁게 접으시더라고요.
1: 한마디로 네. 이제 이게 그거죠. 우리가 그 상표를 말할 수 없는 그 초콜릿.
0: 네. 그것을
1: 그 뭐야?
0: 네. 담는 포장지 같은 개념 그거를 이렇게 색종이를 접어서 만들어 본 거였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이 종이 접기를 알려주는 강사분은 어떤 분인가요?
1: 그 지회에서 강사를 따로 섭외한 게 아니라요. 예, 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윤진주 씨가 이 종이 접기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색종이 접기 지도사, 아트북 만들기 지도사 같은 민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뭐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의 일환으로 뭘 만들거나 공예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종이 접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왠지 그 종이 접기를 가르친 학생에서 학생이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바뀌면서
1: 그렇죠.
0: 지도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1: 네. 그 처음에는 기본 접기인 네모 접기, 세모 접기 이런 것부터 했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응용한 종이 접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너 차례 종이 접기를 배워보면 그 다음에는 포장하는 법도 배워보는 거예요.
0: 와, 종이 접기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1: 종이 접기 말고 종이를 활용한 선물 포장. 하는 법을 또 배워보는 거죠.
0: 아, 이거 선물할 때 좋겠네요, 지인들한테.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예쁘게 포장을 하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다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포장을 조금 이색적으로 한다거나 그 포장한 거에다가 뭐 종이접기로 만든 하트 같은 걸 만들어서 붙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이접기와 포장을 접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강의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에게 들어보시죠.
2: 제가 어떤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께서 잘 한다고 하시면서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포장이나 다른 종이접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긴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배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씩 기억을 더듬고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네, 가르쳐 드리게 됐습니다. 종이 접기도 하고 뭐 색종이는 이제 가로 세로 15cm 정사각형이고 또 종이가 얇지만 다른 색지로도 접을 수도 있고 예쁜 패턴이 있는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품에 따라서 재단해가지고 제가 미리 재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단한 거를 가지고 예쁘게 접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아무리 약시셔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명칭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뭐 위쪽에 날개를 잡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뾰족한 부분을 몸쪽으로 하고 벌어진 부분을 뭐 바깥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들을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이제 샘플을 하나 만든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한번 만져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뭐 옆에 날개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뾰족하고 호박세스 그 접기 같은 경우에는 밑면에 주머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면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간단한 종이 접기도 하고 선물 포장도 해보는 시간인 건데요. 지금 이 종이 접기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저시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종이 접기 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하기는 힘드니까 접는 방법이며 뭐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런 방향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접을 때 그 접힌 자국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펜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서 또 표시를 하기도 해요. 네.
0: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 접기를 알려주고 수강생들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제 작품을 완성하는 거네요.
1: 그렇죠.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초적인 종이 접기를 염두했는데 다들 너무 잘해서 이 커리큘럼을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걸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의 종이 접기를 한 다음에 그걸 연결을 시켜 키고 거기에 종을 달아서 현관문에 모빌처럼 달아놓을 수 있게 그 종 모빌을 만든다거나 그 삼각불,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으로 포장하는 걸 배운다거나 그러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0: 그 수업 초반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습이 끝나면 이제 완벽해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1: 네. 제가 처음에 그 종이학을 언급했잖아요. 네. 이날 새로 배운 게 바로 종이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접기를 하기 전에 강사가 만든 그 종이학 샘플을 만져보시면서 날개가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가 뾰족한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한 이후에 종이학 접기에 매진했습니다.
3: 탐색 시간입니다. 학 두 마리 있어요. 만져보세요.
4: 양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서요.
5: 휘면서 넓어지면서

0: 더 이쁘다 이 얘기네.
1: 하늘로 날아갈 거야. 구름 타고.
2: 나 이거 타고 갈 거예요.
1: 좋아요.
3: 바닥에 진한 색을 놔둔 다음에 이제 세모 두 번, 네모 두 번 접어주세요. 세모 한번 접고 펼쳐서 또 한번 반대로 세모 접어주세요. 가운데 눌러가지고 양옆으로 펼쳐주시고 좀 더 세게 하셔야 되는데
4: 됐습니다.
5: 꼭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1: 꼭지가 제일 힘들죠. 자, 제가 꼭지를 맞춰드려.
5: 잠깐만요.
1: 눌러주세요. 가운데서부터 해서.
5: 또 한번 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여기를 끝에를. 이 손가락으로.
0: 꼭지를 접어봤어야 되는데.
3: 아까는 막힌 부분을 위로 하고 벌려진 부분을 몸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0: 반대로.
3: 벌려진 데를 위로 하고 막힌 부분을 내 이렇게. 몸쪽으로
4: 내가 해볼게요.
0: 아, 이런 식으로?
1: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날개 펼쳤고 뒤집어서 요거 가운데다 이렇게 눕는 거예요. 요 접힌 부분. 네, 요것도 할 수 있어요.
4: 이 펼쳐가지고?
1: 네, 여기 요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4: 아, 집어넣어요?
1: 얘를. 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집어넣어요. 네.
6: 이쪽도 집어넣어요.
1: 아, 더 벌린 다음에 집어넣어요. 어차피 자국이 나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맞아. 오!
5: 날개를 네, 올려주세요.
1: 하늘로 날아가려면 날개가 올라가야 되겠죠?
6: 날개 찢어지겠네.
1: 네. 양쪽으로 여기랑 오른쪽으로 여기 잡아주세요. 네, 살짝. 그럼 벌써 지금
4: 아, 가운데 뭐 나타났네.
1: 네. 꼬리하고 입이 나타난 거고 이렇게 해서
4: 꼬리 이리 와 뭐 입하고 뭘 접던데
1: 그렇죠.
3: 네, 이제 입만 잡고 내주면 돼요.
1: 얘는 섰어요.
4: 오, 섰다.
7: 네, 이 작은 종이학을 만들면서 학 타고 하늘로 날아갈 거라고 야, 했잖아요.
8: 네.
7: 아마도 예전에 그 종이학을 접어봤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음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시간은 조용히 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종이 접기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돼요.
8: 네, 네. 네. 현장음 들어보니까 강사님 외에도 설명을 하고 또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누구세요?
7: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옆에는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 종이 접기 시간에는 보조 강사가 됩니다. 정말 섬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는데요. 보조 강사를 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9: 보조 강사신 거잖아요.
3: 네네.
9: 너무 잘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5: 아니 그냥 옆에서 잘 안 보이시니까 이제 뭐 꼭지점 뭐 그런 거. 저도 여기서 처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배우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9: 그 강사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거를 듣고
5: 같이 또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9: 직접 해보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5: 예,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삐뚤어져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항상 제가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 이렇게 손 감각에 키워주고 또 머리 뭐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시각장애인분들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것도 자신감. 그런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9: 또 잘하시잖아요.
5: 네. 잘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9: 어쨌든 보조강사신 거니까 네네. 어떨 때 좀 그래도 뿌듯함을 느끼시는지.
5: 다 그 과정을 다 하고 나서 저기 완성된 거 봤을 때 너무 잘하시는구나. 그게 뿌듯해요. 저도.
7: 네. 사실 이 종이 접기가 눈으로 보고 따라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시각장애인들이 설명을 듣고 만지면서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조 강사들이 시각장애인이 직접 해보게끔 하고 자꾸 해봐야 실력이 는다면서 힘을 또 주시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종이 접기를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 그 네. 제가 알기로 종이 접기가 어려운 건 진짜 어렵다고 들었어요.
7: 진짜 복잡하죠. 아. 네. 과정 자체도.
8: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소감은 어땠나요?
7: 아, 사실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천천히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사각형의 색종이가 뭐 하트가 되고 호박도 되고 하게 되는 걸 체감을 하시면서
8: 대단하세요.
7: 네, 네. 나름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0: 이제 윤 실장이 갖고 와서 홍건을 보면은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데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니까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우리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구나. 호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와이사스 시기로 이제 선물 넣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재밌고 보람도 있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되더라고요. 그냥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데 그걸 완성을 해놓으면 기분이 좋고 흐뭇해요.
2: 처음에는 종이접기라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잘 안 돼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열심히 가르쳐줘서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댕이는 또 복지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드렸어요.
9: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2: 아주 좋대요.
9: 또 선물로 드릴 것도 만드실 때는 마음가짐이 남다르셨겠어요?
2: 그렇죠. 일일이 접어서 선물을 한다는 그 자부심.
9: 종이접기 예.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뚝딱뚝딱.
11: 손놀림이 빨랬다고.
9: 안 어려우세요?
11: 아니, 한 번만 일러주면 해. 종이접기를 하면은 이 손 운동도 되고 뇌 운동도 돼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모든 게 활발하니 좋더라고요. 그냥 다 해놓고 보면은 그래도 옛날 추억이지 이게.
4: 저도 이상해요. 아, 어떻게 종이만 주면 이렇게 만들어져? 안 될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하면 또 제 생각을 조금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요건 난 재미가 있어요.
9: 오늘 학 만드셨잖아요. 네, 네. 아, 학 접으셨잖아요. 네, 네.
4: 제가 이제 손자를 봤어요. 그래서 아. 투명한 유리병에 내가 300마리만 접고 싶어.
8: 아이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300마리 접으려면 바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 그렇죠. 하루에 네. 한 20개씩 보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접어서 이 300개를 완성할 거라고 합니다.
8: 그 시간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7: 너무 설렐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종이접기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5명이거든요. 각자 잘 보이는 색깔이 다르고 실력도 다르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8: 이렇게 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종이접기를 배우면 네. 수업할 때마다 뭔가 작품이 쌓이겠네요.
7: 그렇죠. 네. 근데 매번 작품들이 나오고 그걸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사진도 찍고 있는데요.
8: 아, 무조건 찍어야죠.
7: 그렇죠. 네. 이런 작품들을 그냥 두면 너무 아깝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헌거를 전수 모아놨다가 그냥 전시회를 우리 시각장애인이 헌거면 더 안 보이는 사람이 헌거니까 이제 정한인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냥 더듬어서 그냥 한다는 게 좀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4: 제 책상 위에 뭔가 좀 이렇게 한두 개 걸어놨어요. 무슨 뭐 행운의 클로바도 더 걸어놓고 저는 이거 버리고 싶진 않아요. 하나도. 그래서 모아서 우리끼리라도 뭐 큰 뭐 아주 큰 무슨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전시회를 한번 하자고 내가 그래서 건의했어요. 그래서 할 겁니다.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전시를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한번 하고 또 아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할 거예요. 아마.
7: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지회 회원들의 마음이 모이고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8: 그 실제로 그러면 전시의 계획을 세워보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7: 원래 이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10번 진행하고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에 10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전시회까지 염두를 하는 거 보면 하반기 때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강사분에게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 소개 들어보시고요. 전시 계획도 들어보시죠.
3: 첫 시간에 이거 액자를 접었어요. 이제 되게 간단한 접기거든요. 세모, 네모 접은 거에서 이거를 똑같은 거를 네 개를 접어서 연결해서 꽂으면 액자가 돼요. 사진을 찍어서 가시기 전에 프린트 해가지고 뒤에 액자로 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면에는 단체 사진, 뒷면에는 독사진 작품과 함께 찍어서 인쇄해서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포장을 배웠는데 양옆에 접어가지고 마무리해서 상자 기본 접는 걸로 포장을 하는데 한쪽만 안쪽 색깔이 보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르게 색다르게 포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틈에다가 하트를 접어서 또 이렇게 놔두면 또 조금 다른 접을 수가 있고 하트 접기도 했는데 하트를 접은 다음에 똑같은 하트를 네 개를 접어서 붙이면 네잎클로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트 접기도 했고 그 요술꽃 접기라고 위아래로 손잡이를 내리면 또 신기한 요술꽃이 되는데 그걸 어린이날 전에 접어서 또 손자녀분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접어서 줬던 거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면서도 이게 호박같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안에 그 뾰족한 모양의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거를 넣으면 이 호박 모양의 초콜릿이 돼서 이거를 또 같이 접어봤고 또 회원분들이 원하시면 여기서 또 연말에 이제 좀

0: 시간을 가지면서 회원 분들도 좀 성취감도 느끼시고 다른 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또 배우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란 말 있잖아요.
2: 네.
1: 혹시 연말에 네. 복지관 로비에서라도 전시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렇죠. 네. 그러려면 좋은 작품들,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네. 하니까 하반기에도 열심히 종이 접기 하시면 좋겠고요. 전시회도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지회 종이 접기 교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미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파퓰러 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전문가도 피하기 어려운 플랫폼의 룰
2: 그래도 의사나 약사가 운영하는 채널은 다르지 않을까?
1: 기대를 안고 들어가 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전문가들조차 이 거대한 플랫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알고리즘이 정한 냉혹한 룰을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언어의 전쟁이 벌어진다.

확률의 언어와 확신의 언어의 싸움이다. 전문가의 언어는 태생적으로 확률이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인체의 복잡함을 알면 알수록 단정적인 말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함과 정직함은 60초짜리 쇼폼 영상에서 금세 지루한 소음으로 처리된다. 조회수는 처참하고 댓글에는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짜증 섞인 반응이 달린다. 반대로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언어는 확신이다. 이거 하나면 종결입니다. 무조건 드세요. 효과 없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단정적이고 시원한 말투가 주는 사이다 같은 쾌감을 이기기는 어렵다. 불안한 대중은 가능성을 논하는 전문가보다 거짓말이라도 정답을 찍어주는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문가 유튜버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제목과 썸네일을 세게 잡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 되고, 그렇다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실보다 메시지가 한 단계 더 극단으로 포장되어 쇼닥터 소리를 듣는다. 게다가 쇼폼 영상은 구조상 전제, 예외, 주의사항, 한계점까지 담기에는 분량이 턱없이 모자라다. 결국 플랫폼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맥락은 생략하고 한 줄 결론만 말하라고 압박한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의사 이드리스 무갈 박사는 진짜 근거 기반의 크리에이터 한 명당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대형 크리에이터가 5, 60명은 된다고 토로한다. 거짓을 만드는 데는 10분이 걸리지만 그것을 반박하고 검증하는 데는 10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정보는 근거를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가장 간단하게, 비록 틀렸더라도 정리해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우리의 뇌는 정보의 정밀함보다 결정의 편리함을 선호한다. 플랫폼은 인간의 이런 게으른 본능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다.

0: KBS 오디오북
1: 슈퍼푸드와 파우더로 채워지는 식탁. 건강 콘텐츠를 오래 보다 보면 현실의 식탁과 화면 속 식탁의 풍경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다. 화면 속 식탁에는 김치찌개나 나물 반찬 대신 낯선 이름들이 한 구석을 차지한다. 아사이베리,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위트그래스 파우더, 콜라겐이 섞인 커피, MCT 오일과 버터가 들어간 방탄 커피, 전해질 파우더를 탄 물, 프로틴 파우더로 만든 팬케이크. 물론 이런 식품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거의 항상 공포 마케팅과 세트로 묶여 다닌다는 점이다. 요즘 마트 채소는 영양가가 없어요. 토양이 망가져서 미네랄이 고갈됐거든요. 일반 밀가루와 설탕은 독소 그 자체예요. 몸이 항상 염증 상태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말들에는 1%의 사실과 99%의 과장이 섞여 있다. 하지만 60초짜리 영상에서 팩트체크는 중요하지 않다. 평범한 밥상과 제철 채소는 이미 오염되고 결핍된 것처럼 묘사되고 공장에서 가공된 슈퍼푸드 파우더와 영양제는 이 오염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필수 방어막처럼 격상된다. 그 결과 역설적 장면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피한다는 명목 하에 가장 고도로 가공되고 농축된 형태의 식품인 파우더와 캡슐을 섭취한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17세 인플루언서 에이바 노우가 초가공식품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가공된 초유 보충제와 우지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말이다.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값비싼 슈퍼푸드로 가득 차는데 정작 식탁 위 진짜 음식의 자리는 좁아지고 근거의 밀도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식탁의 모습이다. 건강해 보이는 나를 사는 소비. 이쯤에서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가 SNS에서 보고 저장하고 결제하고 다시 인증샷을 올리는 이 수많은 영양제들, 정말로 성분표의 함량과 논문의 근거를 보고 선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고르고 있을까? 플랫폼이 파는 것은 단순한 상품 정보가 아니다. 이상적인 자아의 이미지다. 야근을 밥 먹듯 해도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나 조깅하는 갓생너. 시험기간에도 피부와 멘탈 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기관리 끝판왕.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 몸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스마트한 엄마. 영양제는 늘 이런 서사의 핵심 소품으로 등장한다. 책상 위에 예쁜 비타민 보틀 하나, 가방 속에 콜라겐 파우치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를 끊는 일은 단순히 제품 소비를 중단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공들여 쌓아온 자기 이미지의 일부를 허무는 일처럼 느껴진다. 원래 이런 거 꼼꼼히 챙겨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냥 대충 사는 사람 같잖아. 이 루틴을 줄이면 내 삶의 통제력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건강 판타지는 이렇게 작동한다. 처음에는 몸을 위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더하고 쌓게 만든다. 추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만 약 5만 명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비결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3년 발표된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인기 있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100명의 게시물 중 3분의 2는 건전한 조언이 아니거나 오히려 정신 및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기능 향상이 아니라 오로지 마른 몸과 특정 체형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홍보하는 식이다. 미디어가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르네 앵겔르는 소셜미디어 건강 콘텐츠의 상당수가 건강을 가장한 깡마름에 대한 자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체형을 장려하는 이미지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은 신체 만족도, 기분, 그리고 스스로 인식하는 성적 매력의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섭식 장애와도 관련된다. 앵겔렌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계정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계정을 구별하는 것은 연구자들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서가 한편으로는 스쿼트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튜토리얼을 올리면서 동시에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체중 감량 보조제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영양제를 산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스타그램 속 그들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이라는 마지막 방어막. 지금까지 우리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건강 콘텐츠의 문법을 만들고 영양제를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놓으며 우리가 지식이 아닌 이미지와 서사를 소비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다. 이 거대한 판타지의 정점에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처럼 믿고 의지하는 하나의 강력한 단어가 있다. 영상 속 영양제와 슈퍼푸드들이 앞다퉈 달고 나오는 그 수식어다. 천연, 오가닉,

0: 클린, 논톡식, 식물성, 무첨가, 자연유래. 이런 단어들은 하나의 강력한 등식에 기대고 있다. 자연스러운 것은 안전하고 좋은 것, 인공적인 것은 위험하고 나쁜 것. 병원 약보다 영양제를, 현대의학보다 자연치유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이 믿음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연은 곧 안전이라는 신화가 언제부터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틈을 타 누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연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인지 아니면 또 다른 판타지의 가면인지를 함께 들여다보자.
1: 죄송합니다.
2: 아,
1: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살을 빼는 약인가, 몸을 해킹하는 약인가. GLP-1, 위고비 마운자로가 가져온 대격변. 들어가며 오해를 피하기 위한 선언.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이해 충돌 문제부터 정리하자. 비만 신약의 장점을 설명하다 보면 을에 따라붙는 시선이 있다. 저 사람 혹시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닌가? 나는 비만 신약을 만드는 어떤 제약회사와도 금전적 관계가 없다. 강연료나 자문료를 받은 적도 없다. 이 글은 오직 공개된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독자들과 함께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한 기록이다. 불편한 진실,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솔직해지자. 미디어에서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개 부작용과 위험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다. 우리는 뇌를 흥분시키는 방식의 고전적 다이어트 약물인 펜터민 등이 남긴 중독과 오남용의 상처를 기억한다. 한때 기적의 약이라 불렸으나 심장마비 위험이 뒤늦게 밝혀져 퇴출당한 관절염 약 바이옥스처럼 비만 신약도 시간이 지나면 숨겨진 부작용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존재한다. 하지만 과학계의 분위기는 대중의 공포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GLP-1 호르몬을 흉내낸 약을 인류가 사용한 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최초의 GLP-1 약 바이에타가 FDA 승인을 받은 건 2005년이다. 지금의 비만 신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지의 신물질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축적된 임상 경험 위에 올라선 계열의 약이다. 코펜하겐의 충격. 인류 최초의 장수 약물이 탄생했나? 최근 과학계의 화두는 안전성을 넘어선다. 이들 약이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노화와 함께 오는 만성질환의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2025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노화 연구 및 신약 개발 회의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다. 비만약 시장을 양분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과학자들이 연단에 올라 청중을 들썩이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GLP-1 약물이 인류 최초의 장수 약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축적된 데이터는 GLP-1 약물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다양한 추가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심지어 무릎 관절염과 수면 무호흡증까지 개선한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다. 실제로 위고비는 대규모 임상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을 약 20% 낮췄다. FDA는 이를 근거로 위고비를 체중 감량에 더해 심혈관 위험 감소용으로도 승인했다. 미국에서 마운자로의 비만약 버전인 제바운드 또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추가 승인받았다. 결과가 너무 빠르게 쌓이다 보니 해외에서는 이런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수돗물에 약을 타서 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FDA는 아직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약이 예방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면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은 거들 뿐.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 약이 몸을 고치는 방식이다. 흔히 살이 빠지니까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다. 2025년 발표된 대규모 임상 분석에 따르면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 중 허리둘레 감소 같은 체중 감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일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약물이 직접적으로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리하는 항노화 기전이 작용했다는 추측을 제시한다. 여기서부터 비만약은 체중계를 벗어나 건강한 대사를 회복하는 약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이 약은 비만 환자가 아니더라도 대사 질환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사 리모델링 도구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저속 노화의 대가는 무엇인가? 상황이 이렇다면 질문도 바뀐다. 이 약이 위험할까? 라고 걱정하기엔 약이 주는 잠재적 혜택, 즉 심장보호, 수명연장, 노화방지가 크다. 만약 이 약이 단순히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새로 세팅하는 프리미엄 엔진오일과 같다면 우리는 이 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장에서는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이제부터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를 냉정하게 저울질해보려 한다. 약이 주는 빛, 대사적 이득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우는 그림자,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건강을 둘러싼 선택이 점점 더 복잡해진 시대에 생각의 기준선을 다시 세워주는 책 건강구독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저 X자 표시가 얘들 짓이었구나.
1: 수색 완료! 이동하자!
2: 아, 근데 조장, 얘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3: 내가 붙잡고 있어. 걱정 마.
2: 야, 너 뛰어봤자 벼룩이거든? 까불면 죽는다.
3: 오영배, 네 앞가림이나 잘해.
2: 아이, 잘하고 있어. 맨날 나한테만 그래.
0: 가만, 저 2층 집 어젯밤에 언니랑 같이 들어갔던 곳인데 아직 있을까? 여기서 소리치면 언니한테 들리겠지? 아니야, 그럼 언니까지 위험해져. 설사 나온다고 해도 둘이서 10명을 상대할 수도 없고. 그럼 언니랑 이대로 이별인가? 영원히? 어떡해?
3: 왜 그래? 어디 아파?
0: 실은 아니야, 아무것도.
4: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걸어 지하철 입구 같은 곳에 도착했다. 덩치 큰 아이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5: 스톱! 수확물 가져와.
6: 납타할게. 비조 차로와. 참치캔 250g 3개, 커피 믹스 20개짜리 한 통, 곽티슈 2개, 핫바 5개, 끝.
5: 잠깐만,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6: 데워서 먹으면 돼. 밀봉돼 있잖아.
5: 좋아. 대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
6: 그래도 고마워.
5: 다음!
7: 비조 박해솔. 패딩 조끼 2벌, 운동화, 비타민 젤리, 감기약 진통제, 끝.
0: 이러니 온 동네가 통통 비어있었지. 언니는 이것도 모르고 또 어딘가를 뒤지고 있을 텐데.
5: 야, 너 지금 장난해?
2: 아, 이거 진짜 금이야, 순금! 아, 개비싼 거라고!
5: 이 판국에 이딴 금덩어리가 뭔 소용인데! 이거 먹고 금똥 쌀 거야? 이거 받고 물이나 통조림 내주는 머저리 있음? 그때 다시 가져와.
2: 에이씨!
5: 이건 또 뭐야? 배당 줘봐!
8: 다이아몬드 아니야?
5: 이 쓸데없는 거 참 꼼꼼하게도 주워 담으셨네. 진짜도 아닌걸.
2: 아이, 진짜야! 금고에 들어있었어!
5: 우린 당장 먹을 식량과 깨끗한 물이 필요해.
2: 그래도 갖고 있어. 언젠가 쓸 거야.
5: 언젠가? 그게 언젠데? 언젠데?
2: 나야 모르지.
5: 이딴 걸로는 네가 쓰는 시설 사용료도 안 나와. 알았어? 비조 실적 시. 시도 수학해 준 거야. 길바닥에서 자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
1: 우리 아직 안 끝났어.
4: 조장이 나를 문지기 앞으로 데려갔다.
3: 얘도 목록에 추가해줘.
5: 얜 뭐야?
3: 바이러스 면역력이 있대.
5: 그래? 너 특기가 뭐야? 기술 있어? 의학이나 로봇공학, 아님 미용기술이라도?
3: 없는데.
5: 농사 지어본 적은? 요리해본 적은?
3: 없어. 난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5: 에휴, 젠장. 하나같이 쓸데없는 것만 공부하다 살아남아가지고. 얘 일단 데려가봐. 그래도 아직 시야. 얘는 값어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3: 평균값을 다시 계산해봐. C는 아닐 거야.
5: 왜? 아직도 안 내놓은 거 있어?
3: 더 할 건 없지만 뺄 건 있어.
5: 응?
3: 쟤

0: 쟤?
1: 어?
0: 오영배?
2: 쟤를 내 조에서 빼버리겠어.
3: 어? 어? 야, 야, 야! 무슨 소리야? 나 빼다니!
2: 넌 뺄 거야. 네가 빠지면 우리 조 평균 실적이 비는 될 거고.
3: 아이씨! 아야, 진짜 1억이야? 아, 조장!
2: 얘들아, 쟤 몸 수색해봐.
3: 야, 야, 야, 야, 야, 이거 봐! 아, 뭐라고!
4: 밑단에 숨겼네.
2: 와, 됐어 야, 됐어 야, 그만해. 아, 오영배
3: 조장 저게 그게
2: 너 내가 몇 번 경고했지. 적당히 하라고. 세상이 끝장나 버렸는데 저딴 금덩어리가 공동체의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먹을 걸 딴 주머니로 빼돌려?
3: 아예 그게 너 너무 급해서 배당에 넣는다니까 까막하고.
2: 내가 왜 너를 내 죄에 계속 둘 거라 생각했어? 어? 툭하면 불평불만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매사 부정적이고 삐딱한 태도로 애들 기빨리게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에 팀 분위기까지 망친 인간을 왜?
5: 조장의 카리스마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3: 아이, 저기 이제부터 잘할게. 한 번만 봐줘, 시호야.
2: 이미 늦었어. 넌 절대로 바뀌지 않을 놈이야.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필요 없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3: 시호야, 이러지 마, 제발. 시호야, 어? 조장. 제발 이제부터 잘할게. 제발.
6: 저것도 다 거짓말일 거야.
3: 맞아. 알았어. 가졌다. 가면 될 거 아니야.
5: 오영배는 배낭에다 금붙이들을 쓸어 담고 초코바와 사탕까지 챙겨서 달아놨다.
3: 야, 니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0: 잘했어. 새끼가 말을 하면 알아먹어야지. 한두 번 진상 부린 것도 아니고. 더 받아주면 골치 아파. 쟤 저러다 사고라도 쳤음 니네 조 전체가 처벌받았을 거라고.
1: 평균 등급이나 올려줘.
0: 오케이. C 아니고 B. 참, 그 조장 회의할 때 우영배권 반드시 보고해줘. 그래야 차후에라도 다른 조에 어물쩡 끼어서 다시 들어오는 일 없을 테니까.
1: 알았어. 이제 문 열어줘.
0: 오케이.
1: 얘들아, 내려가자.
2: 가자.
1: 아, 차로아.
3: 어.
1: 지금부터는 얘 네가 안내. 난 조원들 챙길 테니까.
3: 알았어.
1: 가자.
4: 어.
3: 참, 우리 아직 자기 소개 안 했지. 난 차로아라고 해.
1: 차로아?
3: 난 할아버지가 영국인이야. 머리카락은 그래서 은발이고. 이 눈동자도 잿빛이라 오해도 많이 받아. 외국인이냐고.
4: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3: 편하게 대해줘. 내려가자.
1: 응. 온통 콘크리트네. 땅 밑에 누가 이런 걸 만들어놨지?
3: 아,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야.
1: 여기서 산다고? 니네 전부 다?
3: 안엔 더 많은 애들이 있어. 세상에 모든 쓸만한 인간과 쓸만한 물건들이 모두 이곳에 모인다고 보면 돼. 바로 이 문 안에.
1: 이게 뭐야?
3: 벙커. 들어본 적 있어?
1: 벙커?
3: 10년쯤 전 북한과의 사이가 험악해지면서 비상시를 대비해 전국 곳곳에 거대한 대피소가 지어졌대. 여긴 그 벙커들 중 한 곳이고.

0: 어릴 때 TV에서 봤어.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1: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단군 이래 최대의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 일컫는 벙커를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유사시에 약 100여 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총 넓이 495제곱미터, 그러니까 150평 규모의, 높이 약 2.5미터의 꽤 넉넉한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이곳은 회의실인 것 같습니다. 소파와 회의 탁자, 의자들이 비치돼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긴 침실이군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배치돼 있고요. 이렇게 생긴 침실이 이 복도 끝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지나가면, 네, 대형 식당입니다.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고 배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밖에도 샤워실과 도서관, 헬스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벙커를 전국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고 사회적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벙커 현장에서 KBS 뉴스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0: 그러니까 여기가 그 벙커라는 거야?
2: 맞아, 거기야.
0: 그럼 이 불은 어떻게 켠 거야? 전기가 들어와?
2: 아, 여긴 반영구적인 자체 발전기가 돌아가거든.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하대. 이쪽으로 와. 자, 여기 들어가.
0: 뭔데?
2: 소독실. 공동생활이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
0: 일로 들어가면 돼?
2: 어, 들어가서 서 있음. 얘가 알아서 해.
0: 로아는 내 차례가 끝나길 기다려 자신의 몸도 소독했다.
2: 자, 소독이 다 끝났으면 이제 샤워를 해야 돼. 아, 샤워장은 남녀로 나뉘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저기 조장 온다. 옷 가져오나 봐.
3: 자, 그 옷 벗고 이거 입어. 속옷도 챙겼으니까 갈아입고.
0: 어, 속옷까지?
3: 시간 없으니까 빨리 움직여. 꾸물거리면 물이 저절로 끊겨버리거든. 샤워 마치면 샤워장 옆 공동공간으로 와.

0: 있으니까.
1: 그래도 나가서 다행이야.
2: 샤워를 마치고 옷까지 갈아입은 뒤 공동 공간이라 불리는 곳으로 나왔다.
3: 야, 씻으니까 딴 사람 같은데? 참, 소개가 늦었어. 난 비조 조장 은시호야.
2: 은시호? 아, 난 루미야라고 해.
3: 알아, 로아한테 들었어.
2: 근데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3: 로아가 설명 안 했어?
2: 아니, 벙커라는 건 들었는데 니들이 어떻게 여길 들어왔고 살게 됐는지 궁금해서.
3: 그게 피터팬 바이러스가 돌고 어른들이 다 죽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 TV에서 봤던 벙커를 떠올렸어.
2: 그랬구나.
3: 살아남은 친구들하고 같이 여길 찾아내서 들어왔지. 차츰 애들이 많아지면서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고 지금 같은 시스템을 갖춰나갔어.
2: 그럼 너흰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벙커에서?
3: 그럼 어디서 살까? 세상은 망해버렸는데.
2: 하지만 니들이 살기 위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생존자들은 굶어야 해. 쓰레기 봉지를 뒤지는 어린애도 봤어.
3: 모두를 살릴 순 없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고.
2: 하지만

0: 내는 거야. 한두 번 징계하다가 안 되면 쫓아내는 거지.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서로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고.
1: 그치만 그렇게까지
0: 뭐?
1: 쫓겨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
0: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 개인보단 공동체가 중요해.
1: 그럼 난 뭘 해야 돼?
0: 네 몫만 해내면 돼. 그러면 벙커는 네가 필요한 걸 제공할 거야.
1: 내 몫을 하라고?
0: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영배를 내보내고 새 조언으로 드릴 생각이었어. 아무리 초짜라도 그 녀석보단 나을 테니까. 여긴 천국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옥도 아니야. 그건 믿어도 돼.
1: 근데 조장,
0: 왜?
1: 나 실은 일행이 있어.
0: 누구?
1: 언니.
0: 어디 있는데? 위치 말해.
1: 빈집에. 그래.
0: 그럼 찾아야지.
1: 정말?
0: 가자, 찾으러.

0: 우린 범초본에서 나왔어요. 이제 손에 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1: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지후와 요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았을 때였다.
2: 지금이야!
1: 채령이 소리를 지르자 학생들은 지후와 태곤 일행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아이들 사이에는 고양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채령이 달리는 것을 본 태곤과 지후,

0: 그리고 요원들도 그들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뛰었다. 아이들은 굉장한 속도로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B팀 중 빠른 달리기가 능력인 제로 요원이 금세 아이들을 따라잡았고 맨 앞에 있는 곱슬머리 남자아이의 허리를 붙들었다. 그러자 바로 뒤에서 달리던 여자아이가 요원에게 각목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먹였다.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당황한 요원은 놀라 남자아이를 놓쳤지만 여자아이는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려 B팀 요원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의 머리도 두들겨 패고 있었다.
1: 야야야! 소란주! 나야! 나!
0: 남자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여자아이는 요원의 소나기에서 남자아이를 잡아 뺀 뒤 무성한 풀숲 안으로 함께 모습을 감췄다. 잠시 보이지 않던 그들은 어느새 하나 둘 철조망 건너편 뚝으로 넘어가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지우보다 한 발 앞서 달리던 이평화 제로가 도망치려던 남자아이의 한 발을 염력으로 잡아당겼다. 남자아이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나가려다 평화에게 발을 붙들린 채 끌어당겨졌다. 철조망을 넘어간 친구들이 남자아이의 팔과 손을 잡고 잡아당겼고 평화는 남자아이의 다리 부분을 잡아당겼다. 꼭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이평화 제로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 것이 떨어졌다. 거대한 고양이였다. 녀석은 이평화 제로의 옷깃에 발톱을 걸고 매달린 채 뒷발로 목 뒤를 마구 찼다. 고통에 찬 평화의 신음이 울려 퍼졌다. 한참을 몸부림치던 평화는 결국 남자아이의 다리를 놓고 고양이를 잡으려 애썼다. 평화가 남자아이의 다리를 놓자마자 고양이는 평화의 목에서 떨어져 나갔고 남자아이와 함께 철조망 아래로 잽싸게 기어나갔다. 그 뒤에 있던 지우는 쇼컷 머리를 한 여자아이의 팔을 낚아챘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자아이를 잡은 손바닥을 통해 몸의 기력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여자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지우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지우는 포스필드를 만들기 위해 왼손을 펼쳤지만 포스필드 방어벽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당황할 새도 없이 여자아이의 주먹이 지우의 왼쪽 턱을 가격했고 지우는 여자아이의 팔을 놓친 채 뒤로 나자빠졌다. 여자아이는 잽싸게 철조망 아래로 기어나갔다. 왜 능력이 써지지 않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무렵 체령이 철조망 아래로 도망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 몸을 날리고 있었다.
2: 안 돼!
0: 체령을 향해 몸을 날리는 태곤을 본 지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커다란 덩치가 풍기는 이미지와 달리 태곤은 제법 날쌘다. 그는 몸을 던져 체령의 다리를 붙들었고 괴력을 사용해 철조망 너머로 반쯤 넘어간 체령의 몸을 순식간에 이쪽으로 끌어당겼다. 화를 든 여자아이와 평화에게 잡혔던 남자아이가 철조망 너머에서 붙들린 체령을 보고 도로 달려오자 체령이 악을 썼다. 망설이던 두 사람은 얼른 가라는 체령의 고함에 결국 뚝을 따라 달렸고 은광천 너머로 건너가 지우의 시야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풀숲을 돌아보니 아이들이 요원들을 향해 던지고 간 강목과 목장갑, 방패 따위가 너절하게 널려 있었다.
3: 잡아볼까요?
0: 평화의 물음에 지우는 생각이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4: 아니, 쓸데없는 짓이야. 쟤들이 버리고 간 이 물건들만 다 챙겨서 초인 검사실로 보내주고 목에 약이나 발라요.
0: 아이들이 버린 물건을 챙기고 부근의 라투스 흔적을 조사할 것을 A팀 요원들에게 맡긴 지우는 두리번거리며 체령을 찾았다.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때마침 태곤이 보이지 않아 지우는 B팀 요원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체령에게로 갔다. 등 뒤로 수갑을 채워둔 손과 발 때문에 채령은 나무 그루터기 옆에 불편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입에는 심지어 재갈도 물려 있었다.
4: 아니, 왜 너한테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려둔 거야?
0: 지우가 무릎을 꿇고 묶어둔 재갈을 풀고 있던 찰나 누군가의 손이 불쑥 지우의 손목을 잡았다.
2: 아, 우리 채령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해서요.
3: 아니, 저도 몇 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말이죠.
2: 그리고 자꾸 도망치려 해서 이 아버님께서 직접 이렇게라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0: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태곤이 지후의 손을 채령에게서 떼어냈다. 지후는 인상을 찌푸리며 태곤의 손을 뿌리쳤다.
4: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딸을 본부장님이 이런 식으로 데려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태곤 제로는 채령이 살아있던 걸 알고 있었나?
2: 아, 그랬다니까요. 본부장님 속도 모르고 채령이가 너무 철없이 구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뭐, 자세한 사정은 본부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하기가 좀 그렇군요.
0: 태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채령은 태곤을 노려보며 고개를 세차게 젓고 있었다. 지우는 이 뜻밖의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4: 어떻게 죽었다 살아 돌아온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명령을 하지?
0: 채령을 데려오라는 것이 본부장에게서 직접 하달된 명령이라는 말에 지우는 태곤을 노려보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태곤은 직접 채령의 발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채령을 일으켜 세워 B팀 요원들과 함께 숲 바깥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지우는 이평화 제로를 불렀다.
4: 태곤 제로는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죠?
5: 그게 계속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요원들 통해서 보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로들 사이에 도는 얘기에 따르면 양 본부장님한테서 따로 지시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우는 문득 얼마 전 실험실 복도에서 태곤과 원혁이 회의실로 들어가던 장면을 떠올렸다. 두 사람에게 뭔가 말 못할 꿍꿍이가 있다고 지우는 확신할 수 있었다. 범첩원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불숲에서 찾은 물건에서 채취한 지문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번 감식에서 잠정적으로 신원을 파악했지만 확실치는 않았다. 다행히 방패와 강목, 남겨진 화살 따위에서 다섯 명 모두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다. 미등록 초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등록 초인이라면 금세 정체를 찾을 수 있을 터였다. 검사실로 간 지우는 직접 초인 검사기에 다섯 명의 지문을 넣고 돌렸다. 모니터 위에 결과가 쭉 떴다. 초인 검사 중이라고 뜨는 한 명을 빼고는 역시 초인들이었다. 하지만 그 리스트에는 빠진 사람이 있었다. 분명 초인이 확실한데 빠진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지우가 아는 어떤 사람과 몹시 닮았다는 걸 지우는 뒤늦게 떠올렸다.

0: 현우. 필요한 것은 오로지 네 명의 초인뿐.
1: 그러니까 내가 찾던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만났는데 미등록 돌연변이란 거지?
2: 네. 그 아이는 초인 데이터에 뜨질 않더라고요. 우선 그 친구들을 부르고 설득해서 이번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 살짝 몸을 일으켜보니 며칠 전 숲속에서 마주친 범초본 사람이 틀림없었다. 현우는 차 뒤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쪼그려 앉아 두 사람이 가기만을 빌었다.
1: 잘 됐군. 아주 잘 됐어.

0: 제발로 걸어들어와 주다니.
1: 저 본부장님. 채령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고로 죽었던 게.
2: 지후가 채령을 언급하자 본부장이라 불린 남자는 생각에 잠긴 듯 뜸을 들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3: 사실 집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행히도 채령인 죽지 않았었네. 채령인 자기 엄마가 잘못되는 걸 목격했고 구해주지 못했단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았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크게 생겼어. 정서가 몹시 불안정해졌고 자꾸 거짓말만 하는 데다가 주변 사람들을 때리고 물기까지 한다네. 사람들에게는 차마 아이가 이런 상태라고 말하기 못해서 얘기하지 않았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집과 실험실만 오가게 하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두고 봤어. 엄마와 함께 실험실에 있었던 적이 많아서 그런지 실험실에 있는 걸 좋아해서 실험실만은 출입을 허락해줬지.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근데 말이야, 난 채령이가 도대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는지, 어쩌다가 그 다섯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됐는지가 궁금하네. 친구도 거의 없던 애인데. 우리 채령이는 중학생인데 그 다섯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정말 이상하지 않나?
2: 현우는 대범하게도 차 앞쪽으로 걸어갔다. 지후가 현우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자칫 들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본부장의 이야기에 지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으로선 채령과 소초모의 연결고리를 알 리가 없을 터였다.
1: 왜 채령이 찾는 일을 정태곤 제로에게 맡기신 겁니까? 채령이는 제 동생 같은 아이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3: 자넨 지금 맡은 일이 많지 않나? 아, 그나저나 시온이를 추적하는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1: 힌트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만 그건 확실해진 뒤 보고 드리겠습니다.
3: 좋아. 채령이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괜찮아지면 자네와도 대면할 수 있게끔 해보지. 그 아이들 학교에는 연락해뒀나?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지?
1: 네. 학교에는 다섯 명 모두 불러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될 듯합니다.
2: 두 사람의 움직임에 현우는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뚜벅뚜벅 학교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현우는 지우라는 사람이 본부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대화를 엿들은 현우는 채령이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0: 고양이 밥은 주고 왔냐?
1: 네, 다행히 애들 다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0: 야, 봤냐? 범초본 떴다고 교감, 교장 다 왔어.
2: 매우 서먹해 보이는 유라, 연희와 달리 꽤나 들떠 보이는 효석은 현우에게 계속 장난을 치고 있었다. 상담실 문이 열리자 키가 몹시 크고 풍채 좋은 한 남자와 숲에서 마주친 단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다.
3: 이놈들 똑바로 안 있어!
4: 아, 괜찮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2: 교장이 소초모두를 향해 눈을 부라리자 원혁은 괜찮다며 그를 진정시켰다. 소파에 앉은 원혁과 지호는 소초모두를 한 차례 훑어봤다. 본부장의 얼굴이 마치 쇼핑하는 사람 같다고 현우는 생각했다. 현우는 흘끗 친구들을 바라봤다. 란주와 효석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유라의 얼굴에는 불신과 의심이, 연유의 얼굴에는 어쩐지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로 교장과 교감을 쫓아보낸 원혁은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긴 다리를 꼬며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얹었다.
4: 자, 그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니,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주면 고맙겠는데.
2: 본부장의 말에 유라가 소파 중앙에 털썩 앉으며 모두에게 눈짓을 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본부장은 품에서 접어든 종이를 꺼내 펼쳤다.
4: 아, 그러니까 식물의 기억을 읽는 학생이 자네 성난주고.
5: 네.
4: 생물의 이동 동선 예측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자네 원효석. 그리고 고양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학생이 이현우군요. 예. 아, 난 범국가 초능력관리본부의 특수부 본부장인 양원혁 박사고, 네, 이쪽은 특수부 팀장 윤지우입니다.
2: 원혁의 말에 아이들이 의아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름이 둘이나 빠진 것 같은데?
4: 내가 알기론 여기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미등록 초인이 있는데.
2: 소초모들의 시선은 마치 짠 듯이 연유에게로 모였다. 연유는 어쩐지 불안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4: 어느 학생이지?
2: 원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우가 손을 들어 가리킨 사람은 유라였다.
5: 이 학생입니다.
2: 소초모들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머리가 좋은 능력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닌데. 유라는 시종일관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6: 무슨 소리예요?
5: 이틀 전에 내가 네 손목을 잡으니까 기력이 빠져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을 때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극적인 역전으로 5선을 눈앞에 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전 선거 캠프에서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오세훈 개인의 승리가 아닌 평범한 시민과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남권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선거 결과를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겠다며 사실상 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충청, 호남,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고 방송사 3사 출구 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됐던 부산과 전북, 강원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첫 여성 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과 서울에서 승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 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치열한 3파전을 벌였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새벽 2시쯤 역전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오자구도 경기 평택 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결과 윤곽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2투표소에 수백 명의 시민과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 요구와 함께 투표함 이송을 막고 밤샘 항의를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로 인해서 약 2,000표가 담긴 두 개의 투표함이 이송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와 관련해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1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는 5일까지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추진제 취급 관련 공정은 무인 자동화하고 한화그룹은 석유화학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 3개 사업장과 대전 판교 아산 연구개발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이틀간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8시 40분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올해 첫 시험으로 실제 수능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능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생은 모두 48만 8천 명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60mm 사이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KBS

황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우린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아주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까지 그런 선택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고 또 밤이 깊도록 숨죽이면서 결과를 지켜봤을 텐데 그래서 오늘 유난히 피곤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결과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선된 분들에게는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또 이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열정을 이어지면 어떨까요? 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세상이 좀 더 편안하고 훈훈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디베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어제 긴 밤이 지나고 오늘 하루는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한 박자 늦게 가는 움직임이지만 서로의 마음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은 다시 흘러가고 또 우리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서로 다른 선택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응원과 격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의 한상현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소개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이즈가 부르는 성형미인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0: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에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 그룹 노이즈의 한상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이즈의 한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오늘 주제는요.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기억이 날듯 말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 자, 근데 제목이 네. 기억이 날듯 말듯.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를 저는 사실은 조금씩만 알아요. 아, 아는데 그래요? 이 취지가 뭐냐면 90년대 중반 정도 네. 저희 이제 막 클론도 나오고 그랬던 시기인데 그때 혼성 그룹이 굉장히 잘 되던 시기가 딱 왔었어요. 네. 룰라, 뭐 투투, 뭐 코요테 이런 그룹 혼성 그룹들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것을 좀 모방이라고 해야 되나?
0: 벤치마킹.
1: 벤치마킹. 아유,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그룹을 비슷하게 만든 혼성 그룹.

0: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히트를 다 할 것 같지만 쉽지 않죠.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1: 맞아요.
0: 팀들이 나왔는데 잘 흥행을 안 했지만 그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쏭달쏭한 그런 노래를 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1: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90년대 댄스 그룹 수많은 댄스 그룹이 있지만 그래도 서태지 와이들이 대박이 나면서 네. 뭔가 노래 부르고 래퍼들이 그렇죠. 또 댄서들이 함께하는 그룹이 막 쏟아졌고
0: 그렇죠.
1: 또 그래서, 여자 멤버가 한 명 있고 남자들 중에 댄서가 있고 래퍼가 있고 또 막 쏟아졌고 네. 근데 오늘 만나볼 한상희 씨가 추천하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네. 알쏭달쏭 네. 이분들은 누구지? 누구지? 근데 또 들어보면 네. 맞죠 이 노래 들어봤다 이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0: 음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네. 예전에 음악을 많이 들으신 분 뭐 78년생 뭐 79년생 80년생 뭐 그 사이 분들은 음악을 많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1: 들으신 음악을 분은. 드신 분들이요?
0: 네,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1: 오늘 점심 식사는 음악으로 할까요?
0: 네 음악으로 해주십시오 음악 샐러드로 해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보면 이렇게 TV도 좀 많이 나왔던 친구들도 많은데 라디오에서도 그렇죠. 왜 많이 두각을 못 냈는지 흥행이 잘 안 됐는지 네. 왜 알쏭달쏭한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 그래요. 네. 자,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은 노이즈의 한상일이 추천하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0: 붐의 예상 밖의 얘기.
1: 붐.
0: 예. 네. 붐이 그 여러분들이 아는 쉐키리 붐이 아니고
1: 그 붐 요즘에 뭡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그 붐이 아니고
0: 그 붐은 아니에요.
1: 또 나미와 붐붐의 그 붐붐
0: 그 아니에요.
1: 그 붐도 아니고
0: 네.
1: 이 붐은 어떤 붐입니까?
0: 이 붐은 그 95년에 데뷔한 4인조 혼성 그룹 붐입니다.
1: 네.
0: 예, 남자 3명 여자 하나.
1: 멤버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0: 이름이 여기 좀 적혀 있죠. 한 씨가 있네. 아 안타깝습니다. 한성혁, 장진, 박준영 여성 멤버 진영주.
1: 진영주.
0: 네. 여러분들 다 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1: 근데 이 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 멤버 진영주 씨께서 헤어스타일이 바비 인형 머리를 했다고 네. 그래요.
0: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 룰라도 있었고 그렇죠. 쿨 그렇죠. 쿨이 4인조였죠.
1: 네.
0: 그 쿨이 되게 잘 됐잖아요.
1: 근데 그때는 처음에 나왔을 땐 잘 안 됐다가 4인조에서 3인조로 바꾸면서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잘 됐는데 이 오늘 들어볼 곡이 예상밖의 이야기인데 이 노래를 이용민 씨가 곡을 썼네요.
0: 아 이용민.
1: 용민이.
0: 이용민.
1: 이용민. 누군지 아세요?
0: 이용민이 제가 알기로는 네. 코요태 노래랑
1: 코요태 아리에프 노래, 노래 만든... 노래를 많이 썼죠. 네.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또 안 보고도 알잖아요.
1: 아.
0: 이 친구가 편곡을 잘하고 멜로디 라인을 잘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리에프랑 코요태 노래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1: 그래요.
0: 그래도 뭐 작곡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노래가 어디서 이렇게 들으면 멜로디가 좀 기억나는.
1: 이용민 씨가 그때 추천을 해가지고 안무를 제가 하나를 짰었는데.
0: 그래요?
1: 그때 그 안무가 만보.
0: 만보?
1: 만보. 김부용 씨. 김부용 씨가 노래를 부르고 네. 옆에 만보글이 이성정 씨가 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이성정 씨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곡을 한번 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용민 씨. 최근에 우리 노래 선물 그 김연아 씨가 소개하는 트로트 가수를 제작하기도 해서 우리
0: 그래요?
1: 또 노래 선물 스튜디오 밖에서 한번 인사했던 적도 있는데. 이용민 씨가
0: 트로트를 제작했어요?
1: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그거고.
0: 그렇군요.
1: 야, 이 예상밖의 이야기 붐이라는 팀 정말 가물가물합니다.
0: 네, 완전 가물하죠.
1: 아니 한상희 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세요?
0: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죠.
1: 그래요? 95년도면
0: 95년도
1: 노이즈도 활동할 때인데.
0: 노이즈 활동할 때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팀은 제가 딱 한 팀은 친분이 있다가
1: 여기 있는 팀이라는 게 오늘 네, 만나볼 팀들
0: 여섯 팀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네. 팀이 저희 같은 그 그룹은 리허설을 먼저 해요. 먼저 하고 1위 후보인데 네. 먼저 하고 딴 데 가서 쉬거나 스케줄을 하고 와요.
1: 딴 데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네. 리허설을 못하는 경우는 리허설을 해야지 카메라는 어떻게 잡을 거고
0: 그렇죠.
1: 음향을 어떻게 체크할 네. 거고 또 등퇴장을 어떻게 할 거고 특수효과라든가 하는데 그 리허설을 못하는 경우는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스케줄 때문에 딴 데서 뭘 하고 와야 되고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막 정신없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1: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0: 그리고 그 TV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카메라맨 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찍었는지 매주 나가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스케줄 하러.
1: 노이즈 입장에서는 매일 알겠지만 네. 그분들이 만나는 거는 네.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붐이라든가 네. 수많은 가수들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지금도 데뷔를 하는 신인들 중에서 아, 리허설을 꼭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지만 리허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리허설을 하면 방송에 잘 그렇죠. 잡힌다는 거.
0: 그렇죠. 그건 그렇죠? 맞죠.
1: 카메라 잘 잡힌다는
0: 그래서
1: 거.
0: 그래서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딴 데 가게 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이제 못 보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0: 이런 붐 같은 친구들.
1: 노이즈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할 때 붐을 못 봤다.
0: 예. 네.
1: 아.
0: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을.
1: 가야 되기 때문에.
0: 네, 이거 하고 리허설하고 여기 라디오 가서 라디오하고.
1: 라디오하고.
0: 예. 네, 또 와야 돼요.
1: 짬을 내서.
0: 예. 네, 그리고 저쪽 방송 가야 되고.
1: 저쪽 방송 또 가야 네, 되고.
0: 그러니까 그래요. 이 친구들을 볼 수가 없고.
1: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한국 히트도 못하고 이렇게 네. 사라져간 가수들 참 오늘 만나볼 가수들 대부분 그런데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로 그렇죠.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붐이랑 함께 만나볼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기억이 날듯 말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아, 요 팀 이름은 세인트 루키.
1: 예.
0: 예,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세인트 루키. 혼자만의 사랑.
1: 혼자만의 사랑.
0: 예, 김건모 씨의 혼자만의 사랑도 아니고.
1: 아, 혼자만의 사랑이란 발라드 곡 있었죠.
0: 예.
1: 그러니까 제목이 같은 겁니다.
0: 네. 예, 예. 뭐 이분들도 95년도 데뷔해서 95년도에 혼성 그룹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혼성 그룹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됐기 때문에 룰라라든가 투투 이런. 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쿨도 있었고 그래서 혼성그룹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여긴 또 혼성그룹인데 남자셋 여자셋
1: 아.
0: 우리나라는 남자셋 여자셋은 그 최초인 것 같아요.
1: 남자셋 여자셋?
0: 예예.
1: 어디 가요?
0: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자 둘 여자 하나.
1: 네, 3인조. 네,
0: 3인조.
1: 네, 3인조를 예. 또 남자셋 아, 여자셋이라고. 예. 그래요.
0: 요 뒤에 게 이제 남자셋 여자셋인데 아. 여기도 한 씨가 들어가 있네요. 한세희, 박광렬, 김남식 이렇게 세 분인데 여러분들도 이 이름 들으시면 잘 모를 거예요.
1: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팀 이름을 소개해드리면 잘 모를 수 있지만 노래 들어보면 또 알 수 있으니까
0: 노래 들으면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아, 이 노래 이러실 거예요.
1: 그래요.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예.
1: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기억이 날듯 말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붐의 예상밖의 얘기 세인트루키의 혼자만의 사랑.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노이즈 한상희이 추천하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 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오. 노래

0: 그래서 정말 한상희 씨가 나올 때는 한상희 씨 팬클럽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조경분 씨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상일 오빠, 원래 오빠 보러 왔습니다. 행복한 목요일이에요 하셨고, 또 이윤정 씨는
1: 제가 사는 동네에는 비가 옵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20세기 유행가 방송에는 햇빛 쨍쨍한 기분입니다. 유쾌한 두 분의 합이 발휘되는 시간, 입세기 유행가 파이팅 하셨고요.
2: 박주현 씨께서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는 강원랄라에서 오늘도 기쁜 곳에서 집중해드릴게요.
0: 파이팅 하셨습니다. 정준현 씨께서는 오랜만에 왔는데도 여전히 멋진 상일 오빠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는데 그때 그 순수한 한 마음으로 오늘도 응원합니다. 순수하신 우리 한상일 오빠 파이팅 하셨어요. 아유, 글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3: 순수합니다. 야,
0: 한상일 씨 인기 많아요.
3: 아, 팬클럽이에요.
0: 그러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분이라든가.
3: 아니에요. 저 132명 있어요. 132명.
0: 132명이 어디예요?
3: 네. 132명 있어요.
0: 132명이면 네. 지금 웬만한 초등학교 전교생들이에요.
3: 그래요? 132명인데 만든 지 1년 됐는데 지금 예, 132명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이끼하는 한상희 씨. 네. 좀 전에 들었던 곡 붐의 예상밖의 이야기, 그리고 세인트 루키의 혼자만의 사랑 들었는데.
3: 자, 들어보니까 좀 아시겠죠?
0: 네, 들어보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네. 붐의 예상밖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묻자는
3: 거 봐. 원래 야, 이거 노래 모르는 노래 이거 왜 왔어? 근데, 아까 그랬는데 안 묻자대잖아.
0: 작사를 받던가 작곡을 네. 받던가 또 특히 저처럼 안무를 받을 때는 네. 그때 당시 이제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네. 테이프, 공테이프에다가 노래를 녹음해서 줘요. 네. 그다음에 이 노래 안무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계속 한 적어도 한 50번 이상 듣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컨셉을 잡죠. 그래서 뭐 1절은 어떻게 들어가고 전주는 어떻게 들어가고 후렴구는 어떻게 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무를 해라 이래서 그렇게 맡았던 그런 안무로 기억이 됩니다.
3: 근데 제가 네. 그 강원래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0: 네, 뭐 어떤 거요?
3: 아무리 안무적인 아이템이 있는데 노래가 네. 한계가 있으면 안무도 안 나오죠. 한계가 있죠.
0: 아니, 그 노래 한계가 아니라 노래
3: 안무의 한계. 그러니까, 노래에 따라서.
0: 아니, 노래에 약간 뭔가 이렇게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멜로디. 우리 흔히 뭐 후크라든가
3: 아니면 특징이라든가
0: 후렴구라든가 뭔가 이렇게 맛이 있으면 아 여기에는 이런 안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사람들도 아, 이 안무 이 노래는 이런 안무를 추면 되겠구나 받아들인데 노래가 너무 좀 이렇게 좀.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완성도보다는 네. 그 맛이 없다면 좀 나랑은 안 맞는 거고 또 다른 안무가가 또 하면 되는
3: 거니까. 억지로 그 부탁 때문에 안무를 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억지로 해서 힘들었던 안무 많죠. 그 대표적인 게
3: 네. 노이즈는 아니죠?
0: 아니요. 혹시 탤런트 영화배우 중에 장혁 씨라고 아십니까?
3: 알죠. 네. 아니, 나 다가온다. 이렇게 가는 거.
0: 장혁 씨가 네. 예전에 T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안무가가 3명이 붙었어요.
3: 진짜요?
0: 저하고 그다음에 네. YG 대표 그러니까 안무가 네. 그다음에 SM의 안무가 와. 이렇게 셋이 했는데도 노래하고 그 이렇게 하는 분하고 전 안 맞아가지고 좀 어렵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 그게 그 노래죠. 모델이 막 걸어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레이션 하는 거. 예. 그 장혁 씨가 막 엎드려가지고 막.
0: 그때도 제목을 우리가 안정한 상태에서 음악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제목 모르고 그냥 장혁의 노래 T 이렇게만 기억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다음 노래 또 혹시 여러분이 들으면 아쉽지 않을.
3: 아, 요 노래는 많이 알 거예요.
0: 기억이 날 듯 말 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 한 곡 네. 소개해 주시죠.
3: 요 노래는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 펌프. 펌프라는 아하. 그룹의 이유 없는 반항.
0: 맞아요.
3: 이 그룹도 95년에 데뷔했거든요. 4인조 혼성그룹.
0: 97년대쯤에, 7년, 8년도쯤에 펌프라는 오락기구가 또 유행을 했었어요.
3: 거기에서 히트 쳤던 게 펑키 투나잇 아닙니까?
0: 아, 펑키 투나잇인데 네. 그 전에 펌프란 팀이 있었어요. 네. 펌프. 아, 기억납니다. 네.
3: 펌프 그 펑키 투나잇 때문에 발바닥이 아주 그냥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 예전에.
0: 그래요. 네. 펌프의 멤버에는 김성철, 유승희, 조인성, 주희지 씨가 있었는데 네. 요 김성철 씨가 그때 당시 인기 있었던 댄스 팀 프렌즈 팀 출신이에요.
3: 어, 김성철 씨를 아세요?
0: 네, 네, 그럼요. 성철 씨는
3: 저도 아, 보면 알아요.
0: 아, 글쎄요. 한상희 씨도 보면
3: 나이가 저보다 많나요?
0: 선호 또래 선호.
3: 선호.
0: 아, 신선호라고 또 프렌즈 멤버 중에 네,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때 당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이 컨셉 자체가 노래 부른 멤버 한 명. 그다음에 랩하는 친구 한 명,
3: 춤추는
0: 그다음에
3: 사람,
0: 안무하는 사람. 사람. 그래서 네. 뭐 인사할 때도 보컬을 맡고 있는 누굽니다, 네. 예, 랩을 맡고 있는 누굽니다, 안무 누굽니다, 네. 팀 누굽니다,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3: 그 팀을 결성할 때 저희 노이즈도 사실은 그 홍종구 씨가 송을 하고 랩은 천성희 씨가 하고 안무를 네. 저희가 했는데 뭐 나.

0: 이 집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네. 강원혜 씨가 저희 상상 속의 너랑 이 집 내간을 닮아갈 때 이런 거 안무하면서 우리 앨범 내기 전에 안무 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춤이 조금 많이 늘은 다음부터 이제 춤을
1: 누가 늘었대요?
0: 제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뭔가의 그 느낌을 받은다부터 금지가 많이 생겼고
1: 아무튼 그래도 리허설도 못할 정도로 바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펌프라든가 좀 전에 소개해 주었던 세인트 루키라든가 붐 같은 경우는 그런 뭐랄까 순위 차트에 1위까지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그런 팀들도 있잖아요.
0: 그래. 그래서 아까도 이 팀들을 모를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방송국에 가면 그 딱 그 순위에 오르는 사람들만 거의 저희가 한번 또 만나요. 저기가 또 만나고. 그러니까 하루에 가수들을 한 10팀 정도는 계속 만나는데
1: 그러니까 인기 있는 가수들은
0: 네, 이 친구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그 프로에 노래 프로에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네. 만날 수가 없죠.
1: 그렇구나.
0: 그 대기실도 맨 끝에 줘요, 저 친구들. 아,
1: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한 세 팀씩 같이 몰고 저희는 이제 한 팀이 하는데
1: 정말
0: 좀
1: 아쉽다.
0: 안타깝죠.
1: 아쉽다. 네,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자, 펌프의 이유 없는 반항 이 노래 만나볼 거고 이 노래와 함께 들을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알쏭 됐쏭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자, 여기 노래는 GQ의 젊은 남자.
1: 아, GQ라는 팀이 있었군요.
0: 네, 이 GQ라는 팀은 97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영훈 씨 작곡가 TV에도 예능에도 많이 나오시죠.
1: 네.
0: 4인조 남성 그룹인데 김다령, 최지훈, 홍정훈, 한별 이렇게 4인조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H.O.T. 잭스키스 계열의 아이돌 댄스 음악과는 이제 좀 차별화 두겠다. 아이돌이 나오면 이렇게 어려 보이고 이쁘고 귀엽다.
1: 맞다, 맞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H.O.T.가 나왔으니까 97년도에 나왔군요.
0: 정장을 입고 멋있는 정장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옛날에 그 클럽에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영업이사. 네. 여러분들 아세요? 영업이사.
1: 영업진
0: 스타일로 나왔다. 그래서 생김새가 아이돌 스타일이 한 게 아니라 약간 영업진 스타일스럽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중에 김다령이란 분이 있어요.
1: 네. 이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0: 이분은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됐는데 재작년까지 이상민 씨를 다시 복귀시킨 분이에요. 8년 동안.
1: 그렇구나.
0: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아마 인순이 선배님하고 가수들 몇 명 데리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됐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떴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요.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0: 펌프의 이유 없는 반항, GQ의 젊은 남자.

0: 강원래 노래 선물 노유재 한상희 씨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공개 시판에 임선아 씨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1: 오!
0: 아, 모두 오랜만에 듣는 노래라서 무지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영미 씨께서는 노래가 다 주옥 같아요. 아하, 은근 중독이 되네요. 아하!
1: 그러니까 중독이 아하죠.
0: 진짜 노래 오랜만에 듣는 곡이라서 선곡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노래라도 90년대 풍 이런 네. 사운드, 네. 이런 박자, 이런 가사, 이런 비트. 그러니까 아, 이거 최근 노래인지 몰라도 옛날 느낌이 나네. 이런.
1: 저 솔직히 요 이야기를 드릴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예를 들어서 노이즈나 클론이나 뭐 REF나 뭐 룰라 뭐 서태지 와이들 그런 터보 이런 팀이 없었고 이런 팀이 있었으면 이 친구들이 아마 떴을지도 몰라요. 이 음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0: 열심히라기보다도 네. 운칠기사
1: 그렇죠. 운칠기사. 예, 프로스.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이분들이 음악을 선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음악이 없었다면. 근데 다행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이제 기억돼서 저희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인데 네. 두 곡 더 만나볼게요.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아, 요 노래는 보그. 아까 그 젊은 남자도 잡지 이름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GQ 보그.
1: 예, 잡지 이름.
0: 약간 뭔가 익숙해 들어본 예. 듯한 느낌이에요.
1: 제가 봤을 때는 그 GQ는 잡지 모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앨범. 요거 보그도 잡지 모델인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것 같고 보그를 아무나 찍을 수는 없으니까.
0: 아, 예. 근데 보그라는 게 사실 예. 잡지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팀 이름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마돈나의 노래 중에 이제 보그.
1: 예,
0: 보그라는 예. 그래서 또 노래 제목이 있어가지고 예. 보그 춤이 또 한동안 예. 유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보그가 아까 소개했듯이 6인조인데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1: 그렇죠. 어. 노래는 헤이 바이 꺼이?
0: 예?
1: 헤이 바이 꺼이?
0: 그래요?
1: 자, 저기 아, 제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았어요. 헤이 바이 꺼이?
0: 헤이 바이 꺼이입니다. 노래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네,
1: 여러분 헤이 바이 꺼이?
0: 헤이 바이 꺼이.
1: 어휴. 뭐 한번 해보세요.
0: 헤이 바이 꺼이.
1: 헤이 바이 꺼이.
0: 오셔잖아요.
1: 이거
0: 아우지 부지엔.
1: 아, 오. 따고 따고.
0: 아, 하지밖에 그밖에 모르는데.
1: 지시에 따고.
0: 작사를
1: 작곡 이건우.
0: 작사는 이건우고 네. 작곡이 최준영 씨. 그러니까 최준영 씨가
1: 편곡 최준영 씨.
0: 한동안 뭐 김건모 씨라든가 많은 네. 분들의 댄스 뮤직을 썼던 분인데 예,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붙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네요. 헤이 바이 꺼이.
1: 그래서 운칠기삼이죠.
0: 운칠기삼.
1: 전문가가 붙어도 안 되면 그건 운칠이 안 되는 거예요.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요 노래 굉장히 많이 압니다. 펄스.
0: 펄스란 팀이 있었네요.
1: 예,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0: 웃어주고.
1: 예, 예.
0: 아, 참 특이하다.
1: 특이하죠.
0: 그래요. 근데 아, 잘 안 됐다라는 게 아무튼
1: 요 팀은 듀오고요. 남자 여자 듀엣인데 뭐 잘된 예시로는 어스가 있었고
0: 아 남성 래퍼하고 여성 보컬이었는데 예, 예. 어스라든가
1: 예, 비주라든가
0: 그런 예. 팀들이 있었죠.
1: 예.
0: 근데 이 펄스라는 팀은 이름 좀 생소하지만 또 들어보면
1: 근데 많이 알려줬어요.
0: 아 그래요.
1: 이 친구들 많이 알려줬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예.
0: 자 오늘은 기억이 날 듯 말 듯 알쏭달쏭 아하 이 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 아 끝곡으로 어떤 노래로 마무리할까요?
1: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그의 헤이 바이 꺼이?
0: 네. 그리고?
1: 펄스에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0: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어느 자리에서 뭐 또 다른 직업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1: 그럼요.
0: 자.

0: 아, 두 곡 전해드리면서 노이즈 한상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상희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2027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체결 시 최고 1년 계약 보장과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나오자마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야는 장애인 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 근로자 자리입니다. 그동안 계약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요. 방학 중 경력 단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 고용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불안정은 장애인 교원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켜서 계약기간 보장은 물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퇴직금 적립으로 안정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에일리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Heaven.

에일리의 헤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비교 보고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장애인 1인 가구 확대에 대한 돌봄과 고립에 대한 연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 여성에서는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자립준비 지원 방안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청년드림팀 담당하고 있는 조지윤 대리입니다. 드림팀은 장애청년이 중심이 되어 해외연수에 도전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약 40개국을 방문하면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과 현장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드림팀은 장애청년들이 직접 세계를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의제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정말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을 청년들 개개인의 경험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장애청년드림팀을 4년째 맞이하게 됐는데 뭔가 일단 태도적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청년이 되어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로드맵을 확실히 짜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인권 감수성이랑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를 배우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활동가로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에 동행한 지가 이제 3년차 되는데 가면은 정말 서로의 다름을 맞닥뜨리게 되고 많이 부딪히게 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상처만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노력들과 그 노력들로 인해 만들어진 관계성들이 가장 기특하고 예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담당자지만 한 명의 청년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소녀시대의 힘내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의 자립과 또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1: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사업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5년간 35% 안팎에서 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과 또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이 급여 감액으로 인해서 수급자의 노동시장

0: 3년 유인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 네.
0: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이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분 대비 생계급여 감소 비율은 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그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미국은 수급자가 취업이나 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을 소득이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지만 이 급여가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이 저소득 구간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서 이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단순한 생계 보호를 넘어 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이 자산 형성 지원 특례를 도입해서 이 단순 근로소득 공제를 넘어서 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이 기능 보상 급여는 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1: 네.
0: 끝으로 이 급여 감액에 이 부담 없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 초기 소득 공제 확대와 재정 사업과 연계한 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돌봄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0: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이 돌봄과 고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네.
0: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 가구 구조의 변화로 장애인 집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를 보면 이 장애인 1인 가구는 2008년에는 14.8%에서 2014년에는 24.3% 그리고 2023년에는 2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처럼 장애인 1인 가구 집단의 확대는 이 보편화되고 있고 이 독거는 건강 문제와 외로움과 또 사회적 고립 그리고 높은 사망률 위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그 장애인 1인 가구는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요?
0: 네, 장애 1인 가구의 이 삶의 만족도는 경제, 건강, 주거 등 이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영역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 제약이 심하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 네.
0: 일상생활 지원 피로도와 또 신체적 건강 상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 높은 지원 피로도와 이 취약한 신체 건강이 중첩된 집단에서 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또 복합적 위기 수준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 확인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장애인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처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네, 장애인 1인 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돌봄 필요성 중심의 이 보편적 기준을 재편해서 보건의료와 주거, 돌봄 등 이 필수 서비스를 이 권리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파편화된 서비스들이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조정될 수 있도록 이 통합사례 관리 시스템과 또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이 통합 돌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끝으로 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 조용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원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자폐성 장애인의 부모가 대학의 장애인 특별 전형에서 자신의 아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고요?
0: 네, 피해자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2025학년도 A대학교에 장애인 전형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체 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장애 조건 불이치로 이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2024년 12월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A대학교는 다음 해인 2025년에 2026학년도 이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에 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 속에 이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에 대해서 해당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1: 인권위는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해서 이렇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공고했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 이후에도 이 동일 유사한 문제가 다시 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정책과 관행의 시정 공고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 전형에서 장애 유형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장애인 차별로 판단해서 시정을 대학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1: 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학들은 어떤 대답을 보내왔나요?
0: 네, 최근에 이 피공고 대학 13개 중에서 9개 대학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 가톨릭 대학교는 권고 이후에 이 다른 이 불가피한 사정 없이 청각장애로만 장애 유형을 한정한다고 회신을 해왔고요. 그리고 나세렛 대학교와 대구대 그리고 추계예술대학교는 이 특정 학과에 한정해서 장애 유형을 제한하나 그 외의 학과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인권위는 4개의 피공고 대학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대학들의 장애인 전형 회신에 대해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재발 방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계가 건강보험공단 본사를 찾아가서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을 즉시 시행해달라 촉구했죠.
0: 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지난달 6일에 국회 소통한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 또 최근에 또다시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1: 네.
0: 이들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제도와 또 노인장기요양제도 간의 이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현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증급여 제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장애계가 강원도 원주 본사까지 이렇게 찾아간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만큼을 기존의 활동 지원 시간에서 차감하는 이 현행 보증급여 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데요. 복지부는 시행일을 연기한 사유로 이 추가 재정 부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한자협 등 장애계는 이 현행 보증급여 제도는 2024년 2월에 이 대법원에 의해서 그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백한 위법이고 또 단순한 입법 미비가 아니라 이 사법부의 결정을 외면하면서 이 위법성이 확인된 이 보전급여를 이 존속시키는 정부와 또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부작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현재 상황과 관계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요?
0: 네, 장애계는 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위법한 처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법률 시행 이전에 임시조치를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는 이 장기 요양에 대한 사안이므로 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또 반대로 장기 요양제도 부담 그 담당 부서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활동지원제도와 또 법령에 대해서 임의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장애 당사자들은 이 불안한 시간과 또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장애인들의 요구를 듣고 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재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중인데 관련 법률 미흡으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0: 네, 올해 3월 27일부터 이 초월형 사회에 부합하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방문 재활과 맞춤형 운동 지도가 이 낡은 규제에 묶여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소속된 이 대한의료기사 단체 총연합회와 또 관련 학과 학생을 포함한 1,200여 명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정과 이 통과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1: 예, 이렇게 대규모 집회까지 열면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을 받으려고 해도 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상으로는 이 원외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범법행위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되지만 이 의사단체의 반발과 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로 인해서 계속 심사가 현재 계속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0: 이 핵심 쟁점은 1970년대에 제정된 낡은 의료기사법상에 이 원내에서만 의사의 지도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원외에 나갈 수 있게 이 처방으로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1: 이 법률 개정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집회에서는 이 장애인 부모단체 등 이 장애계가 참여해서 이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존엄하게 이 방문 재활과 맞춤형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조속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을 이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손디아의 음성으로 듣죠. 어른.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만나보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청년 여성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청년 여성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진학과 취업, 주거, 또 인간관계 등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필요한 정보나 이 지원 체계가 분절되어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이 한 지체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는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취업을 희망했지만 이동 지원이라든지 직업 상담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해서 이제 포기할 뻔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0: 부모에게 의존하던 생활에서 독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생활기술 교육인데요. 많은 청년 여성 장애인들이 요리나 금융관리, 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배울 기회가 부족합니다. 네. 이제 한 발달장애 그 여성은 혼자 은행 업무를 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자립생활은 작은 기술에서 시작이 되고요. 네. 또 지역의 자립생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좀 확대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렇죠.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할까요?
1: 청년 여성장애인은 직업훈련 기회 자체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정보 접근성이 더 낮고 직무 체험을 할 경험도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이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을 중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 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직무 훈련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또 현장 실습을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성 장애인이 선호하는 이런 또 다양한 직종 개발도 필요합니다.
0: 네. 자립 과정에서는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이제 주거는 사실 자립 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취업이나 사회 참여도 지속되기가 어렵죠. 네. 실제로 그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성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특히 안전한 환경, 또 접근성을 갖춘 주택, 주거 지원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이런 정책 확대가 현재 필요합니다.
0: 예, 결국은 이제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떤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까요?
1: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이제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이 청년 여성 장애인의 상당수가 저소득 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사회 진출 초기부터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데요. 이 한 여성 장애는 취업에 성공은 했지만

0: 보조기기 구입 비용 때문에 저축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립지원금이라든지 자산형성 지원 사업, 또 금융교육 등의 이런 부분들이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성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이 경제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장기적인 자립에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자립과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이제 건강은 자립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장애는 장애 관련한 이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1: 네.
0: 실제로 한 여성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서 질환이 악화됐고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장애 친화 의료기관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건강이 악화되면 사회참여 활동도 경제활동도 어려워지게 되죠.
1: 네.
0: 따라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1: 자립을 하려면은 또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자립생활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 여성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한 이후에 사회적인 고립을 또 경험하는데요.
1: 네.
0: 실제로 한 청각장애 여성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우울감을 겪었고요. 또 지역사회 모임이나 동아리 참여를 지원할 이런 필요성이 많아 보입니다. 또래의 이 네트워크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취업과 정보 공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이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도 함께 필요합니다.
1: 네. 아울러 사회활동하려면 또 디지털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자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0: 디지털 기술은 이제 자립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 또 정보 검색을 통해서 사회참여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 시각장애 여성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기기 보급과 디지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디지털 역량 강화는 미래 자립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0: 여성 장애는 범죄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특히 독립생활을 시작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1: 예.
0: 실제로 혼자 거주하던 여성장애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 예방 교육, 또 긴급 지원 체계 구축, 또 접근이 가능한 신고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안전이야말로 정말 자립생활의 기본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아, 참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또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0: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 선배 여성장애인의 조언이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대학생은 선배 멘토를 통해서 취업 준비와 독립생활 정보를 얻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멘토는 단순한 상담자가 아니라 삶의 모델이 또 될 수가
1: 그렇지.
0: 있고요. 특히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또 자립 의지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국 단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여성장애 리더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도 자립정책에 포함돼야겠죠?
0: 자립 과정에서 기대와 함께 이제 불안도 동반하게 되는데요. 실패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우울감이나 자존감 저하를 겪을 수가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이 취업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한 지체 여성 장애인이 사회 활동 자체를 포기하려고 한 이런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정신 건강 상담 또 심리 정서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1: 예.
0: 자립은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성장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이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할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자립을 위한 이런 여러 지원들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0: 수도권과 지방의 서비스 차이가 매우 큰데요. 지방의

0: 준비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여성 장애인도 결혼과 출산 양육이 주체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로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이 임신 이후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서 이제 출산이 정말 임박하기까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다고 해요. 장애인 친한 산부인과가 지금 현재 뭐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이와 함께 양육 지원 체계의 확대가 정말 절실하고요. 네. 또 이제 더불어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자녀를 돌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함께 제공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이제 여성 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이 자립 정책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자립정책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전환기 자립지원 패키지 구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 졸업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주거와 취업, 또 건강과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전환 지원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원스톱 그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으로 재구성할 이런 필요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0: 예. 청년 여성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또 우리 사회의 인식이라든가 또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겠죠?
1: 청년 여성 장애인은 이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립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활용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삶이라는 사실인데요. 네. 실제로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충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은 시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네. 이 청년 여성 장애인의 꿈과 가능성을 믿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자립지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양파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영케어러. 이 질병, 장애, 뭐 정신장애라든지 약물 남용 등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0: 그렇죠. 비장애인이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용어로 더 자주 불리고 있는데
0: 예.
1: 일반적으로 뭐 10살 중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0: 예.
1: 2024년 한국의 사회동향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13살에서 34살 사이의 인구 중에 약 15만 3천 명이 가족 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가족 돌봄 청년 집단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0.6%에서 1.3% 정도가 실질적인 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모습을 효행과 또 형제 간의 우애로 포장했으나 사실 이것은 국가 어떤 공적 부조 제도라든지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오늘은 영케어러, 특히 장애인 가족의 영케어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이 장애인 가족의 비장애 자녀들이 겪는 희생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요. 영케어러라 불리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1: 네, 영케어러의 탄생은 1980년대 영국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 영국의 이제 사회복지학자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성인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봄의 주체가 아동들인 사례를 뭐 다수 발견을 하게 돼요.
0: 네.
1: 이후에 1980년대 후반에 영국의 사회복지사 질 퍼커가 처음으로 이들을 지칭해서 이제 영케어러라고 사용을 하고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러프버러 대학교의 사울 베커 교수가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학술적 사회적 용어가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0: 그 나이 어린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영케어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네, 그전까지는 가정의 자녀들이 아픈 가족이나 또 장애가 있는 구성원을 돕는 것은 당연한 가족의 미덕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케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가정의 일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뭐 학업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또 발달에 대한 것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이제 인식이 생겼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든 영국에서는 1995년 영케어러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안을 마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고요. 또 영국의 연구 모델이 호주나 뉴질랜드 또 서유럽으로 퍼지면서 각국의 그 상황에 맞게 또 용어도 변화됐고요.
0: 예.
1: 우리나라도 2021년 이른바 그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명칭을 공식 용어로 채택해서 네. 정책적 지원을

0: 좀 시작을 했습니다.
1: 영 케어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특징을 세 가지로 좀 구분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활 중심이 돌봄입니다. 네,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가사노동, 뭐 간병, 의료비 마련, 정서적 지지 등 그 성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친구를 만날 때도 돌봄 시간 때문에 뭐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고립이 발생합니다.
1: 예.
0: 돌봄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이 친구 관계가 소홀해져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 학교라든지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좀 생깁니다.
1: 그렇겠네요. 예.
0: 마지막으로는 이러니까 이제 심리적 부담이 큰데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또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느끼는 중압감이 생각보다 이게 우울감이나 이제 불안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그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될까요?
0: 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이제 영케어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장애인의 일상과 권익을 옹호해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이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째는 생애 주기 발달의 지체와 기회 상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육과 취업에는 생애 골든 타임을 놓치기 쉽죠.
1: 예, 네.
0: 장애 가족의 치료나 일상 보조를 위해서 수업을 빠지거나 또 방과후 시간을 온전히 돌봄을 하려면서 학업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1: 네.
0: 또한 본인의 적성보다는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지. 또 유연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돌봄 환경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게 돼서 이게 이제 자아 실현의 기회가 또 제한이 되고요. 이게 또 결혼할 때도 이게 또 조건이 돼요.
1: 그럴 수 있네요.
0: 예. 네. 두 번째는 정서적 번아웃과 이제 심리적 고립인데 가정 내 유일한 혹은 또 주된 돌봄자로서 겪는 심리적 압박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책임감이 중압감으로 작용하고요. 또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고립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른아이가 되거든요.
1: 맞아요.
0: 예, 또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과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심한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1: 예.
0: 다음 세 번째는요.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인데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기적인 의료비와 재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영케어러는 이를 감당할 충분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데 이게 함께 고민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사실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많이 받는 직종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곤 때문에 결국 빈곤이 대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정보 접근성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장애인 복지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어린 나이 영케어러들은 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지원 사업을 이게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 그러니까요.
0: 본인이 돌보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예,
0: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성인들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0: 이게 대표적인 영화가 있어요.
1: 아, 영화요?
0: 예, 1993년작 길버트 그레이프.
1: 예,
0: 조니 데비 주인공
1: 예.
0: 길버트로 출연하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면서 마을에 묶여 사는 청년 길버트의 삶을 통해서 영 케어러가 느끼는 책임감과 답답함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2021년 코다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루비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죠. 네, 이 두 영화에서 보면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어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현상인 이제 부모화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인 문제라고 해요.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역할을 포기하고 부모나 아픈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1: 그렇죠.
0: 현상인데 이 증상은 자신의 감정적인 욕구보다 가족의 상처를 우선시하고 또 어른스러운 아이라는 칭찬 뒤에 자신의 고통을 이제 마구 숨기는 거죠. 또 자신의 학업이나 인생도 중요하지만 어린 나이에 본인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가장 스트레스고 그래서 어떤 그 돌봄이나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또 하나의 어떤 그 만성적 그 죄책감하고요.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돌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1: 동시에.
0: 충돌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게 이제 만성적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1: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좀 알아보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일단 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이제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또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보장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상자 발굴은 선제적 그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필요한데 이건 왜냐하면은 과연 어떤 친구들이 지금 영케어러인지를 좀 밝혀보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 등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학교 지자체 연계 시스템과 또 장애인 등록 시 가구 구성원을 좀 분석을 해서 보호자가 만 34세 이하인 가구를 영케어러 위계 가구로 자동 분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질적인 지원인데 돌봄 부담은 이제 공적 전환입니다. 영케어러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내가 없어도 가족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바우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영케어러가 시험이라든지 면접,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도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세 번째는 학습권과 취업 지원 보장권입니다. 돌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쳐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1: 예.
0: 이러면 이럴 때는 이제 학업 유예 제도라든지 유연 학사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간병 경력을 돌봄 전문가 자격으로 인정해 주거나 또 돌봄과 병행 가능한 유연 근무 일자리를 우선 매칭하는 이제 특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은 이제 세대를 넘어서 승계가 되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정책이 실행돼서 지원은 물론 인식도 바뀌어야겠죠.
0: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뭐 부모님 봉양하니까 네가 최고야. 가족은 네가 돌봐야지. 자꾸 이런 부담감을 주거든요.
1: 그렇죠.
0: 이런 영케어러의 문제는 단순히 착한 아이의 희생이 아니고
1: 네.
0: 청년의 미래권과 발달권이 제약받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체계적인 시스템에는 돌봄 서비스의 연계라든지 또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1: 예.
0: 이 심리 상담에는 본인과 처지가 비슷한 영케어러들의 정보를 공유해서 정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좀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아직 부족한데요.
1: 예.
0: 그래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법을 좀 제정을 해서 이 영케어러를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좀 명시를 하고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예.
0: 결국 장애인 가족 영케어러 정책의 핵심은 청년을 돌봄의 주체로 보지 말고 돌봄을 받는 장애인과 함께 성장해야 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겁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유나가 부르는 너를 사랑하고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어제까지 선거사범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흑색 선전이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안에라도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미국 이란 간 휴전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핵물질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해 핵무기 보유수를 계속해 늘리는 데 대한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대해 자녀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단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장려와 일과 가정생활 양립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37곳에 대한 영업 잠정 중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나온 결정입니다. 37개 점포에서 일하던 홈플러스 직원은 3,500여 명입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 퇴직을 받고 입점 점주들과는 별도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셋값 상승폭은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25%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9%를 기록해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전국 기준 아파트 가격은 0.07%, 전셋값은 0.11% 상승해 모두 전주보다 0.01%포인트 높았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비운제 압박 탓이라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으로 김세론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거짓 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 재개합니다. 건강보험료 거짓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으로 전체 부당 청구 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근무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오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어하던 분들은 어른은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얼른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하긴 예전에는 어려서는 배우고 커서는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게 기본적인 유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평생 학습이라고 해서 나이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든 일하든 지치지 않으려면은 여가도 항상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 연령에 걸쳐서 모두 항상 배우고 일하면서 항상 여가를 즐기는 사회를 일컬어 연령통합사회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 여가 즐기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배우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정책 또는 제도를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세대 간 갈등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연령통합사회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퇴자협회의 황정희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희 세상복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절반 가까이가 월 40만 원을 적정 수급액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보다 약 5만 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응답자의 47.7%가 40만 원을 선호했고 50만 원은 20%,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9.9%였습니다. 다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높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족 의존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5060세대가 건강관리 앱에서 젊은 층보다 더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060 이용자의 월 평균 접속일 수는 28.5일로 2030세대보다 33%가 높았고 건강관리 앱의 메신저 이용자 수도 159% 많았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이 앱이 50대 이상 사용자 점유율 4위에 올라 주요 메신저, 동영상 플랫폼, 포털 서비스와 함께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기능과 걷기 기반 보상 구조가 인기 요인이라며 시니어 세대의 건강관리 참여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새로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노인의 안부 확인을 하루 두 번으로 늘리고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치매 어르신 등도 더 자주 살피기로 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시설에는 냉방비와 냉방 물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야외 활동은 중대경보 시에 전면 중단됩니다. 정부는 드론과 앱, 마을 방송을 활용해 폭염 행동 요령을 알리고 냉방비 돌봄 지원을 확대해 여름철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송골매예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 정보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 은퇴협회 황정의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네네.
2: 내일 6월 5일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연합총회를 통해서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 네.
2: 1973년 유엔 환경계획이 주도하기 시작한 환경을 위한 가장 큰 국제기념일이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 등등 지구촌의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참여와 인식 제고를 이끌어왔습니다.
1: 네, 네. 지난해에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우리나라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열렸죠.
2: 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28년 만에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1: 네.
2: 유엔 환경계획과 환경부가 주최 주관한 2025년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19개국에서 한 만여 명이 참석해서 플라스틱이 없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다짐했죠.
1: 네, 네. 세계 환경의 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뜻깊은 날이죠.
2: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의 환경 문제는 점차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1: 네.
2: 환경 문제는 인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환경이 파괴가 되면 전 생태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1: 네네.
2: 생태계가 현재 상황에서 회복할 수 없을 때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확실히 붕괴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1: 네네.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구 생태계 안정과 인류 자신을 위한 범지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2: 네. 이 지구 환경 문제는요. 20세기 후반부터 크게 증가되는 세계 인구 문제와 그리고 또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서 악화가 됩니다.
1: 네.
2: 더불어서 인간들의 과도한 개발과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으로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이 지구 생태계의 자정과 치유 능력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1: 네.
2: 그로 인해서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1: 네, 네. 그래서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 지고 있고요. 인류가 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2: 그럼요. 이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또 방사능 오염도 있죠. 소음과 진동, 악취, 일조 방해, 또한 인공적인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인해서 인류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죠.
1: 네.
2: 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점차 우리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 개개인의 생활 습관들도 지구촌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지구 환경 오염이 초래하는 범위는 참 넓은데 주요 문제를 좀 요약을 해주시죠.
2: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구의 환경 문제는요, 대기, 해양, 생태계, 독성, 유해 물질 등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1: 네.
2: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존층이 먼저 파괴가 되죠. 또 지구의 온난화, 생물종의 감소와 멸종, 산성비 그리고 또 수자원이 부족해집니다. 그 외에도 산림이 파괴되고 사막화 현상, 해양 오염과 해양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 지구촌의 환경 위기에 관한 보고서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1: 네.
2: 따라서 지구의 환경 보존은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1: 네. 결국 지구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곳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2: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또 중동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쟁으로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 네.
2: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요. 주로 인명피해와 사회적인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1: 네.
2: 바로 지구촌의 환경입니다.
1: 네. 중동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위협이 드러나면서 이번 중동전쟁이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2: 네. 이 영국의 비영리연구단체 분쟁과 환경관측소울에는 이 연구단체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엄청난 양의 미사일이 투하되면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오염 가능성 과 대기 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1: 네.
2: 그러면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거죠.
1: 네, 전쟁으로 인해서 각종 화학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2: 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미사일, 군사시설 파괴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오염이 매우 큰 위험이라고 지목했는데요.
1: 네.
2: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질은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1: 네.
2: 토양에 유출될 경우에는 미생물들을 다 죽이고 물에 섞이면 수생생물 집단 폐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네.
2: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이 지구촌 환경에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1: 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특히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럼요. 이 군사 공격이 산업시설과 필수 인프라를 목표로 할 경우 그 결과로 극도로 유독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유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1: 네네.
2: 문제는 이 군사활동의 환경적인 영향은 단순히 해독물질 배출량 증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네.
2: 오염물질은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1: 그럼요.
2: 분쟁과 환경을 관측하는 연구자들은요. 중동전쟁에서 군사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환경 피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 네.
2: 게다가 이 해양 오염의 위험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해양 오염은 회복이 더욱 어렵다는 점입니다.
1: 네.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할 텐데요. 아울러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2: 네. 이 지구의 환경 문제는 그 현상과 특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1: 네.
2: 우선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네.
2: 무엇보다 지구 환경 문제는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와 국제사회 전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1: 네.
2: 지구 환경과 지역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네.
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국가와 지구 차원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네. 정말 전 인류가 힘을 모아서 지구 환경 자원을 보존을 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아, 뭐 나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보다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지구는요.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공유해야 할 인류 공동의 생존을 위한 터전이자 자산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네.
2: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 지구의 환경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의 생존과 나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네.
2: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구가 살아야 나도 산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 네. 황정희 세상보기 오늘은 환경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온투탑의 황정희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올스타 밴드예요. 내일은 늦으리

FM 104.9 메가헤르츠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목요일이죠.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신청 받으니까 전화주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또 인터넷에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드릴 선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시회 선물인데요.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명단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고요. 자, 다음은 콘서트 선물입니다. 신지은, 윤정은, 장소연 등 음악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아니스트 10명의 열정적인 듀오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스페셜 콘서트, 피아노 듀오와 함께 하는 유럽 음악 여정에 초대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 낮 2시고요. 예술의 전당 리사이토르에서 열리는데 7분에게 두 장씩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조관우의 대표곡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낼 조관우 송북 콘서트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티켓 링크 1975 시어터에서 열리는데요.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팡파르가 울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요즘은 나비를 보기가 힘든데 나비 한 마리가 막 날아와요. 그래서 제가 나비야 나비야를 불러야 되는데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동심으로 나비야를 불러야 되는데 목요일이 되니까 또 이분이 생각나서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를 작곡하신 박성훈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이렇게 또 잘 또 PR을 해 주시니까 네. 고마운 마음 거지 금할 길이 없습니다.
0: 근데 왜 나비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자기를 얄밉다고 했을까요?
1: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그랬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0: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해서 찾아봤죠. 가사를. 가사를 보니까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사랑을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얄밉죠. 그러니까 그래서 얄미운 나비인가 봐 했더라고요. 야, 그러네. 그 노래가 노래방에서 얼마나 많이 불립니까?
1: 많이 불렸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메들리에도 많이 들어가고 네. 벌써 이 노래 나온 지가 47년 됐습니다. 78년도 작곡해서 79년도 음악 레코딩을 했어요. 네. 음반을 만들었어요.
0: 세상에.
1: 아, 세월이 너무 잘 가네.
0: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또. 아니 돈. 노래방에서 계속 부르면 쌓이잖아요 그게. 아마 이분도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는 든든한 기둥. 은근한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그리고 만나서로 참 진국이신 분. 멀후나 최주학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주학입니다.
1: 가까운 후나라 그러지 뭘
0: 후나 가까이 보면은 아닌 것 같으니까
1: 아니 그 앞에
0: 아니니까.
1: 또 그 글자가 많아서 좀 힘들어 그 가까이 뭐 후나라 뭘 후나 정말 뭐, 좋네
0: 저는 더 길어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우리 멀 후나 최재학 씨 아까 만나자마자 최재학 씨는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했어요. 네. 정말 나비처럼 날아갈 듯이 이렇게 날씬하신데 평생을 그러신다면서요.
2: 예, 저는 살을 쪄본 적이 없습니다.
0: 오,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2: 군대 있을 때 한 5kg 정도 찐 적이 있습니다.
0: 아, 군대에서는 군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예.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예, 예. 군대에서는 술 못 마시나요? 마시나요?
2: 많이 마셨어요.
0: 아, 군대에서도 많이 네. 마실 수 있나요?
2: 옛날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아니, 그런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0: 그러니까요. 이게
1: 타고난 예. 타고난 부모님의 그 건강을 예. 잘 물려받았으니까
0: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만큼 관리를 또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어진 거죠. 자, 63 전국 동시지방 선거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겼어요. 어휴. 그러니까 1995년 제1회 지방 선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어제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모습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나도 이 권리를 행사해야지 오셨는데 뉴스를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투표 잘하셨죠?
1: 저는 그 새벽 5시에 초등학교 입구에 갔습니다.
0: 네네.
1: 그때 이미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 벌써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0: 네네. 6시부터잖아요.
1: 그럼 5시 가서 1시간 기다렸어요. 어디 가려고 이제 친구하고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또 첫 번째 제가 해보고 행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0: 야, 그거 한번 1등 하려고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으니까 1등 정말 잘하셨어요. 최주학 씨도 하셨죠?
2: 예,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데서.
0: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네, 예, 예비투표도 하셨군요. 예, 예. 미리 당선된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뜻을 잘 새겨서 선거운동 할 때처럼 여전히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노래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신청받으니까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0세 김경수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익산 사는 김경수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0: 개인 택시 운행하신 지가 오래되셨다면서요?
3: 예, 개인 택시가 한 30년 차 하는 것 같아요.
0: 30년이요?
3: 예예.
0: 중간에 다른 일 한 번도 안 하시고 꾸준히 30년 운전만 하셨어요?
3: 그러죠.
0: 대단하신데요, 정말. 아니, 30년 넘게 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니 해도 건강이 밑받침이 되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다고 봐야죠.
0: 그러면은 우리 김경수님도 우리 최주학 씨처럼 날씬하신가요?
3: 뚱뚱해지는 뭐 않죠.
1: 아니 뭐 쉽게 그냥 날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어렵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3: 아니 날씬하진 않고 또 보기 싫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70세에 이렇게 또 운전이 중노동이잖아요.
3: 예예.
0: 그러면 이제 하루에 그래도 10시간 넘게 운행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그래도 10시간 이상 하죠.
0: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건강이 바탕돼야 되는데 좀 통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잘 드시고 예. 버티셔야 되니까.
3: 예, 예.
0: 아니 어떻게 처음에 택시를 운전하게 되셨어요?
3: 사실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0: 아, 네, 네.
3: 자영업을 하는데 네.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0: 아.
3: 좀 한 3년 놀다가
0: 네.
3: 안 식구가 그러면 한번 택시라도 해보면 어쩌겠냐 싶어서 하게 된 게 그렇게 한 3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0: 그러면 개인 택시도 처음에는 그 면허 따려면은 어렵잖아요. 그
3: 아, 그렇죠.
0: 받으려면 얼마 동안 그 무사고여야 되고
3: 예,
0: 그런 조건 있죠.
3: 예, 그러죠.
0: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정말 훌륭하세요.
3: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요즘 더워서 에어컨 틀고 다니시겠어요?
3: 네, 저희가 좀 빨리 와가지고
0: 예.
3: 에어컨 킨지는 5월 중순부터 킨 것 같아요.
0: 그렇죠.
3: 예.
0: 그러면은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서 다니시려면은 추우시겠어요.
3: 그러니까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0: 네.
3: 하루 종일 이렇게 에어컨을 키다 보면
0: 네.
3: 막 팔뚝도 좀 저리고 그래요.
0: 그렇죠, 그렇죠.
3: 예. 그러면 이제 잠깐 손님이 내리시면 승객이 내리시면
0: 네.
3: 환기도 씻기고 그리고 네. 다시

0: 관리비가 또 비싸고.
1: 그러시죠.
0: 예, 그렇지만 뭐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1: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래도 손님 없을 때 노래할 거야 하고 노래 많이 하시죠.
0: 그러죠. 그러죠.
1: 그게 정말 건강의 그 가장 밑바탕 원천이에요. 이렇게
0: 예.
1: 힘들다고 계속 찡그리고 하시는 것보다 흥얼흥얼 노래하시면서 이러다 보면 예. 또 좋은 날이 있겠지.
0: 예.
1: 하시면 건강에도 좋으신 거죠.
0: 예, 예.
1: 네.
0: 기타 같은 경우는 그 저 안식구가 아니게 아내 저희 아내가
1: 네.
0: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15한 5, 6년 전에
1: 네.
0: 당신이 지금껏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것은
1: 네.
0: 노래를 즐겨 하니까
1: 아.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안식구는 그 봉사활동 그 재능 기부를 오래 했거든요.
1: 네, 네.
0: 예, 나랑 같이 좀 뭐 하는 게 어떻겠냐.
1: 네.
0: 해서 저도 한 15년 정도부터 같이 하거든요.
1: 노래 봉사 활동을.
0: 예예예. 예.
1: 야 멋지시네 진짜. 예. 얼마나 멋지신가. 그리고 또 가끔 승객들에게 노래도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지요.
0: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0: 예, 별로 탑탑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요. 이게 눈치를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승객을
1: 네.
0: 잘 파악을 해야 돼.
1: 그럼요. 30년 하시면 척 보면 아시지
0: 예.
1: 뭐.
0: 예예. 예.
1: 자 오늘 남인수의 예. 무너진 사랑도 부르신다고 했어요. 반주 시작할 예, 예. 테니까 잘 예. 불러보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익산의 70세 김경순입니다.

0: 김경수님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노래를 배우셔도 옛날에 그 우리가 레코드 LP판을 틀어놓고 듣잖아요.
2: 네네.
0: 그 예, 예, 예. 듣고 그대로 따라 배우셨네.
2: 그러니까.
0: 아, 가사도 네. 요즘 맹세라 그러는데 맹서 어디 간 어디
2: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0: 아니 그런데 그 향수라는 말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그 단어가 옛날하고 지금 맞든 안 맞든 그게 문제가 네.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 배우던 그 단어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2: 네.
0: 오래간만에 들으면 좋네요. 그리고 노래를 잘 리듬을 잘 맞추고 가요.
2: 그러니까.
0: 지금 시차 적응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휴대폰으로 노래하신 것 같은데.
1: 예,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일정하게 뒤로 밀려서 가는데 그래도 그게 그대로 밀려가니까
2: 네.
0: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2: 네.
0: 아우, 내가 어떻게 저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2: 15년 넘게 노래봉사 하셨으니까
0: 그러니까 그 말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준 가수예요.
2: 그래, 가수시네요.
0: 돈을 받고 노래하는 받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2: 네.
0: 그냥 프로예요.
2: 프로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2: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1: 예, 예.
2: 네네. 자 이제 서울 동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80대 되신 오영숙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아니 근데 80세 맞으세요?
3: 예.
2: 목소리가 저보다 한참 후배같이 들려요.
3: 아 감사합니다.
2: 아니 정말로 얘기를 할수록 더 이상한데. 근데 오늘 또 선곡까지도 임영웅의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3: 아 근데 너무 어려운데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
2: 잘하셨어요. 이 노래도 요즘 노래인데 지금.
3: 예.
2: 이거 어떻게 이런 곡을 선곡하셨어요?
3: 아 제가 아파갖고 누워있을 때에
2: 네.
3: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2: 네.
3: 근데 딱 제 일생 같아요.
2: 아, 네.
3: 예.
2: 그래가지고 배우기 시작하셨군요.
3: 그냥 흥얼거리고.
2: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 나눴는데 지금도 제가 80세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3: 예.
2: 목소리만 들으면 아주 건강하신 것 같은데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3: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저는.
2: 오.
3: 예.
2: 그래서 라디오만 듣고 집에만 계셨다면서요.

0: 예, 제가 제일 힘든 게 네. 걷는 사람 보는 거요.
1: 아, 많이 못 걸으셨군요, 제대로.
0: 예, 예.
1: 네. 그러면은 요즘은 어떠세요?
0: 아, 저는요. 네. 그러고 나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 네, 네.
0: 그래갖고 2020년 5월 1일 날.
1: 네.
0: 제가 그냥 무조건 바깥에 나갔어요.
1: 아.
0: 나가갖고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하고.
1: 혼자서 나가셨어요?
0: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네. 그 주민들아, 그 옆에 있는 엄마하고 같이 갔는데
1: 네.
0: 내가 갈라 그러면 그 엄마가 아우 나 바빠서 안 가요 그러면 제가 못 가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아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
1: 네.
0: 나 혼자 해본다. 그리고
1: 네.
0: 5월 1일 날을
1: 네.
0: 2020년 5월 1일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1: 네.
0: 하루도 결석 안 했어요. 저
1: 비 오는 날도 일단 나가셔서.
0: 무조건 비 와도 천막에 앉아 있어요. 가서 아.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복식 호흡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서 운동해요.
1: 오, 그 지금은 어떤? 아니 제가 우리 권은정 작가하고 말씀 나누실 때 전에는 100m도 부축 없이는 못 걸었는데 5년 만에 환골 탈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0: 아, 지금은 저 잘 걸어요.
1: 오, 대단하십니다.
0: 그러니까, 지금은
1: 네.
0: 집행이도 없고
1: 네.
0: 그냥. 뭐라 그럴까 한 4,000보 5,000보 잘 걸어요.
1: 잘 걸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꾸준히 처음부터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걸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제대로 걷게 되시던가요?
0: 한 1년 되니까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1: 1년 정도. 왜냐면 네. 제 친구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이제 한 발짝 걷는데 계속 주저앉아서 제가 자꾸 잔소리하거든요.
0: 네, 예, 그냥 왔던 길 오고 왔던 길 가고 처음엔 5m, 10m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잘 걸어요. 제 자신도.
1: 그렇게 걸으시고 아까 스트레칭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2시간 스트레칭 하신다고요?
0: 한 시간 정도 스트레칭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제가 네. 허리가 저기 안 좋거든요. 그럼
1: 네.
0: 허리, 무릎 그런 거에 대한 거 유튜브 보고 그대로 쫓아 해요 제가.
1: 그리고 매일 7,000보 정도 아니면 6,000보 정도 걸으시면서 그거를 2020년 5월 1일까지 다 적어놓고
0: 그날,
1: 계세요.
0: 날짜,
1: 지금.
0: 날짜를 그날 정해놓고
1: 잘하셨어요.
0: 저와의 약속은
1: 네.
0: 누구도 그때는 저를 방해하지 말아라. 식구도.
1: 아, 네, 네.
0: 저는 일하다가도 나가요.
1: 네, 네. 의지가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정말.
0: 예.
1: 네, 네. 자, 이제 한번 언젠가 이 건강 강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노래할 시간이라서 이제 노래
0: 예.
1: 듣고 아무튼 훌륭하십니다. 꾸준히
0: 예,
1: 그렇게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 예. 시작할 테니까 임영웅의 어느 날 문득 잘 불러 보세요. 동대문가 80세 오영숙님입니다.

0: 영숙님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주 그 한마디로 인간 승리시네요.
2: 네, 네.
0: 이렇게 그 지나온 걸 이제 이 노래에 담아, 이 노래는 물론 관계는 없는 노래지만 그렇게 또 연관시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에 아주 아주 감정이 좋아요.
2: 네.
1: 감사합니다.
0: 그 이제 아무래도 몸이 그렇게 아주 뭐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니까 목소리도 조금씩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않고 잘 하는 게 노래를 하시는 게 네. 대단합니다.
2: 그러니까요.
0: 앞으로도 노래도 건강의 일부분을 차지하니까 노래를 많이 하시고 또 걸으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좋은
0: 계속하십시오.
2: 말씀.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동대문구의 80세 오영숙님에 이어서 역시 동대문구에 계시네요. 78세 장기수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하춘아의 정에 울고 임에 울고 이 노래 부르신다고요?
3: 네.
2: 네, 계속해서 노인대학 나가신다면서요?
3: 네.
2: 그럼 노인대학 가서 뭐 하세요?
3: 아, 저기 전농동에 있는 노인대학에 가서요.
2: 네.
3: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2: 네.
3: 또 모여서 점심도 사 먹고
2: 네.
3: 뭐 하여튼 그 앞에 청소도 하고
2: 네.
3: 많이 합니다.
2: 아이고, 그렇게 나가시는 게 훨씬 더 활력이 생기시죠? 집에 계시는 것보다.
3: 그럼요.
2: 네, 네.
3: 맞아요. 아,
2: 얼마 전에 목욕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주저앉으면서 다치셨다면서요.
3: 1월 17일 날 동네 네. 목욕탕에 갔다가
2: 아이고.
3: 아, 하고 이제 바구니 갖고 나오는데 오른발을 디뎠는데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2: 네, 네.
3: 근데 이제 이렇게 뒤로 떨어졌으면 머리가 다쳤을 텐데
2: 아.
3: 이제 탁 주저앉아가지고
2: 네.
3: 이제 여기 아, 허리 네. 허리 막 골절된 거예요.
2: 아이고 그래도 천만 다행이죠.
3: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2: 매일 역시 5,000보에 7,000보 정도 걸으시면서 아. 건강을 챙기고
3: 네네.
2: 계신데요.
3: 저는 네, 아주 꼬박꼬박 걸어요.
2: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3: 왜냐하면 손목 닥터를 하거든요.
2: 아 네네.
3: 그 100원씩 주거든요.
2: 오 네네. 그거 하시면은 그것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3: 그게 네, 이제 지금
2: 그게 또 목표 달성하는데 기분 좋잖아요.
3: 네, 5만 원 모아놨어요.
2: 5만 원씩이나? 아이고.
3: 네, 큰 돈이에요.
2: 그럼요, 큰 돈이죠. 5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되는데. 자, 네, 그럼 네. 반주 시작할 테니까 노래 잘 불러보세요.
3: 네.
2: 네, 동대문구 78세 장기순님입니다.

0: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네.
1: 장 교수님.
2: 아, 너무 왜 이렇게 틀린데요?
1: 아니, 틀린 게 아니고요.
0: 네.
1: 아마 전화기를 너무 이렇게 가까이 내가 입에 붙었는지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렸어요. 다음에 언제 시간 나 노래를 잘하는데 다음에 한 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 노래는 잘하시니까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너무 가까이 대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자, 심사하시는 네. 동안.

0: 오늘 마지막에 노래하신 장기수님, 이 원인이 뭔지 제가 지금 박성훈 씨랑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수학이를 꽉 붙이고 하셨을까?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을 텐데 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장원은 무너진 사랑탑을 노래하신 김경수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전북 익산의 70세 김경수님 오늘 장원 되셨어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숭이 꿀차 보내드리고 세 분 모두에게도 출연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훈님, 최주영님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김용님의 사랑의 밧줄 꽃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해서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사는 분들 계시겠지요? 어떤 분이 큰맘 먹고 그렇게 쌓여있는 것들을 하루에 딱 하나씩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처음 버린 것은 보풀이 난 양말 한 켤레였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언젠가 쓸 것 같아 모아둔 빈 상자와 포장지들, 그리고 오래된 화장품을 차례차례 버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쓸모를 생각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불필요한 물건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게 된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불필요한 인간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물리적인 공간도 마음속의 공간도 주기적인 정리정돈이 필요하긴 하겠지요.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노래입니다.

네, 허세옥 작가의 수필 하얀 두루마기 중에서 한 부분 소개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 나들이 가신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동구박 우물가에 서 있으면 문온 위로 두루미가 맴돌았다. 고사리 손길로 눈등을 비비다가 흰 자락을 보면 헐레벌떡 뛰어갔었다. 그때마다 그 흰 두루마기는 틀림없는 우리 아버지였다. 마중 나온 자식을 덥석 껴안기는커녕 반겨하는 한마디의 말도 건네주지 않았다. 내 손목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문온 위에 두루미가 아직 배배할 때 육척 장구이신 아버지 뒤를 종종 걸음치며 사랑채 마당을 들어서는 것이다. 철은 없었지만 하얀 두루마기를 보면 어리광보다는 옷깃을 여미고픈 엄숙함을 느꼈고 그 엄숙함이 나에겐 든든하였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울 때면 나는 장롱을 열고 그 흰 두루마기를 보았다. 그 긴긴 옷자락에선 우람한 소나무를 보듯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으스러지게 껴안고 싶었다. 아버지의 흰 두루마기는 그렇게 우람한 소나무처럼 든든하였고 그렇게 표표히 나부끼는 흰 구름처럼 시원스러웠다. 어쩌다 파고다 공원 앞을 지나게 된다. 하얀 두루마기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공원 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몰래 그 옆에 섰다. 노인은 현판을 읽고 나는 노인의 눈망울을 읽는 것이다. 나는 또다시 저 빈 하늘 끝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거다. 그때 비록 온 방이 쨍쨍 울리도록 관에 못을 박았지만 입혀들인 하얀 두루마기로 하마 먼먼 나라, 먼먼 하늘을 가셨겠지. 서산 너머로 날아간 머리 흰 두루미처럼 지금쯤 어느 소나무 높은 가지에서 이슬을 따먹고 계실지. 그러다가 백학이 되는 날도 있겠지. 오기택의 노래입니다. 아빠의 청춘.

천년 고찰에는 그 세월에 어울리는 이야기와 사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오래된 산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합천 해인사가 세워지기까지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옛날 옛날 가야산자락에 노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산 열매를 따고 조그만 밭을 일구며 정겹게 지냈지만 자식이 없고 이웃집 하나 없는 첩첩산중이라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의 집 마당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산중에 어디서 왔을까 싶었지만 워낙 적적하던 터라 부부는 그 강아지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찌나 영리하고 애교가 많은지 부부는 강아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깊은 정을 주게 됐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강아지를 거둔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성견이 됐는데 그 개가 갑자기 노부부에게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원래 용왕의 딸입니다. 작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왔지요. 하지만 이제 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부디 제 수양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식처럼 키우던 개의 놀라운 고백에 노부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김부자의 노래 아나 농부야, 윤일로의 강아지 부기, 들고양이들의 농부가.

네, 들고양이들의 노래였습니다. 농부가였고요. 앞에 들으신 노래들 김부자의 아나 농부야 그리고 윤일로의 강아지 부기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해인사 창건에 얽힌 설화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개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자 노부부는 까무러치듯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정한 목소리로 답을 해줬지요. 우리도 너와 쌓은 정이 무척이나 깊구나. 기꺼이 내 수양 부모가 되어주마. 개는 연거푸 후 고맙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용왕님께 수양 부모님의 크신 은덕을 아뢰겠습니다. 얼마 후에 용궁에 사자가 모시러 오면 꼭 한번 용궁에 들러주세요. 그곳에 가시면 용왕님이 갖고 싶은 보물을 고르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다른 것은 다 마다하시고 해인이란 도장을 달라고 하세요. 그 도장은 세 번만 톡톡 두드리면 원하는 물건을 다 내주는 아주 진귀한 보물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정말로 용궁에서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홀로 용궁으로 따라갔는데 바닷속의 용궁은 화려하게 그지없었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용왕의 딸과 용왕은 할아버지를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매일같이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문득 산중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 생각이 났지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용왕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습니다. 딸의 은인이 떠난다고 하니 용왕은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그만 성의를 표하고 싶소. 이 용궁에서 가장 갖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하나 말해보시오. 용궁에는 번쩍이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용왕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용왕님, 저는 저기 있는 해인이란 도장을 갖고 싶습니다. 자, 과연 용왕은 그 귀한 보물을 흔쾌히 내줬을까요?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년설의 산팔자 물팔자, 김세레나의 회심곡, 한복남의 부모 은공, 그리고 강소희의 두메산골.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백년설의 삼팔자 물팔자, 김세련아의 회심곡, 한복남의 부모운공, 그리고 강소희의 두메산골이었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해인사 창건설화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은보화 대신 낡은 도장인 해인을 달라고 하자 용왕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용궁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용왕은 노인에게 해인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장을 잘 보관하여 훗날 절을 지으시오. 그러면 그 절은 크게 번성할 것이오.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 노 부부는 해인 도장 덕분에 불편함 없이 풍족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용왕의 당부대로 커다란 절을 지었는데 바다해 도장인, 그 보물의 이름을 따서 절의 이름을 해인사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해인은 팔만 대장경 속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오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한 몹쓸 승려가 훔쳐 외국으로 달아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전설이었고 역사 기록에 남은 해인사의 창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라 애장왕 시절 순응과 이정이라는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두 스님이 우두산, 그러니까 지금의 가야산에 작은 초당을 짓고 불도로 수련했는데 마침 애장왕의 왕비가 심한 등창을 앓는다는 소식에 두 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올렸고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감동한 애장왕이 가야산까지 직접 찾아와 웅장한 절을 짓도록 도왔고 그 절이 바로 해인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원을 물리칠 때 당시 해인사 주지였던 희랑대사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절을 고려의 국찰로 삼아서 해동 제1의 도량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합천 해인사의 창건설화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최숙자의 해인사의 밤 준비했고요. 남일의 심야의 종소리, 장애향의 석탑, 그리고 김상국의 별은 다시 빛나다.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6월 5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캠퍼스 새 놀이문화. 대학가에 우유 팩차기 등 신종 놀이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여학생들도 흠뻑 매료되어 있는 팩차기는 동그랗게 원을 그린 대여섯 명이 팩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발과 머리를 이용, 번갈아 차는 일종의 제기차기. 이 놀이는 지난 88년 군에서 제대한 서울대 복학생들이 군 시절 익숙했던 족구 대신에 종이를 채워넣은 빈 우유팩을 제기처럼 차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이때부터 따로 운동할 여유가 없어 운동 부족을 절감하던 고시생을 비롯한 각종 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팩차기가 성행. 교내뿐 아니라 연세대, 서강대 등 대학가 전체로 확산됐다. 네, 1992년 당시 대학 캠퍼스 안에서 빈 우유팩 차기가 성행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저도 군 제대하고 복학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은근히 순발력을 요구하는 놀이여서 몸이 근질근질한 청춘들이 수업시간 중간중간 우유팩을 차고 놀았지요. 간단히 음료수 내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팩이 없으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고 나서 빈 종이컵을 접어 사용하기도 했지요.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 김상희의 종이비행기 그리고 김상배의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김상배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김상희의 노래였지요. 종이 비행기 들으셨습니다. 식탁 위에 우편물 몇 장, 소파 한쪽에 벗어둔 옷까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하루 이틀 방치되어 있다 보면은 금세 집안이 어수선해집니다. 그때그때 치워야 하는데 피곤하고 귀찮고 이런저런 핑계로 늘 미루게 되지요. 그러다 날 잡아서 몰아서 하게 되면은 가끔 몸에 탈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건 정리도 꼭 해야 할 숙제나 업무도 생각나고 눈에 띌 때마다 하나씩 해두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치매는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를 비롯해서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신경세포 손상이라는 건 맞지만 알츠하이머병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하는 기전은 물론 원인도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위험인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고요.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혈관성 치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래도 혈관성 치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관성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네. 당뇨에 대한 꾸준한 건강관리나 네. 예방적 차원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사실 전체 치매를 놓고 봐도 대략 한 45% 정도의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45%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 경우라면 네.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나의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년기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 검진을 통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시기를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그래도 일단 발병하면 네. 알츠하이머병처럼 완치로 회복되긴 어려운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뇌신경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0: 네.
1: 회복은 어렵습니다.
0: 아.
1: 이 망가져버린 뇌신경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계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치료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혈관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지
0: 네.
1: 생긴 이후에 완치라든지 회복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0: 네.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알츠하이머병을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에 대한 위험도 높은가요?
1: 네, 맞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엄밀하게 완벽하게 구분하자면 대략 국내에서는 20% 정도까지 비율이 줄기도 하지만
0: 네.
1: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가 혈관성 치매를 추가로 겪기도 하고요.
0: 아.
1: 혈관성 치매를 갖고 있는 환자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또 중복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있는 환자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한 35에서 40%까지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대부분 우리나라 성인에서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90% 이상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를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알츠하이머 질환이지만 알츠하이머는 예방이 참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좀 절망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혈관성 치매만큼은 그래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혈관 질환의 문제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는 왜 생길까요?
1: 우리 뇌에서는 인지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저희들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에
0: 네.
1: 타격을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한다면 그 크기가 매우 작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인지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은 굉장히 경미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얼굴에 마비가 온다거나 팔다리에 마비는 전혀 없었는데 인지력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관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망가졌느냐 또 그 크기가 하필이면 그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좀 안 좋은 위치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0: 네. 일단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도 올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뇌졸중 하면은 크게 뇌출혈 또 뇌경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이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손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출혈이 발생하면 굉장히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0: 네.
1: 그 압력에 의한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경색인 경우에는 그 혈관이 먹여 살리고 있었던 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그 먹여 살고 있었던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요.
0: 네.
1: 따라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직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게 됨으로써
0: 네.
1: 다시는 신경세포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0: 네. 또 신경세포 손상의 공통점도 있지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좀 다른 거죠?
1: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성 물질, 단백질 쓰레기라고 부르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네.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서서히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되고 나서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전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힘으로써 일순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생길 수는 있고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오히려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0: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맞습니다.
0: 혈관성 치매의 진행 속도는 어떨까요? 뭐 알츠하이머병보다 좀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1: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은 사실 아주 조금씩 뭐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소모전 정도가 되겠죠.
0: 네.
1: 조금씩 이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계속 뇌가 망가져가는 거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큰 타격을 받는 어쩌면 이제 기습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그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뇌졸중을 한번 겪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0: 네.
1: 언젠가 또 혈관이 막히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뇌졸중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뇌졸중 재발의 2차적 예방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1: 2차적 예방치료를 위해서 뭐 항혈전제도 먹고 네. 평소 먹던 고혈압약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한다거나 고지혈증약도 좀 더 용량을 올려서 쓰기도 하는 등 치료를 조금 더 다각화하는데요.
0: 네.
1: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 건강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이런 혈관성 치매 또 뇌졸중의 재발도 7,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0: 네. 뭐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러니까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전략적 인지력의 요충지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이 발생하면은 정말 갑자기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혈관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래도 잘 버텨내시면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발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혈관성 질환은 한 번 앓기 시작하면 평생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0: 그럼 혈관성 치매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뇌졸중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되나요?
1: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는 정말 큰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0: 네.
1: 이런 충격 때문에 뇌도 일시적으로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뇌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정도가 경과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인지력에 대한 정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뇌졸중 치료 초기에도 인지력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진단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뇌졸중 발생 시점으로부터 대략 두세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뇌가 어느 정도 충격에서부터 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인지력 평가와 함께 저희가 치매 진단을 이제 하게 되죠. 특히 MRI나 CT를 찍었을 때 뇌졸중 진단했을 당시 이 부분이 인지력에 대한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 부분에 손상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인지력 검사를 해서 후유증으로 치매를 겪게 되시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0: 네.
1: 이것이 진단 과정이죠.
0: 네. 인지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뇌졸중 환자들은 뭐 CT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1: 네, 맞습니다. CT나 MRI 촬영을 뇌졸중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보통 대개 한두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손상된 세포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지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하는 인지력 테스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에 조금 더 특별화되어 있는 인지력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0: 네. 또 혈관이 막힌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진상으로 보면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로 보이는 건가요?
1: 네. CTA라든지 MRA와 같은 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0: 네.
1: 뇌졸중이 발생한 위치에 혈관이 얼마나 협착도가 심한지 또 추가적으로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
0: 네.
1: 혈관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CTA, MRA 같은 검사를 하는데요.
0: 네.
1: 전체 혈관에 약 5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7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재개통하는 치료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0: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네. 혈관성 치매도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서서히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일순간에 인지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분들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썼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조금 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어버린 뇌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썼던 치료제를 혈관성 치매 환자들한테도 적용은 시킬 수는 있지만 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상에 있어서도 큰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의 혈관을 보존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진행을 늦추는 약물은 있나요?
1: 아무래도 이제 혈관성 치매는 재발이 좀 잦을 수가 있고 재발할 때마다 확확 나빠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을 늦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재발을 막아서 악화를 막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런 약으로서 이제 고지혈증 약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0: 네.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피해갈 수 있다고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혈관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1: 네. 뇌혈관뿐만 아니라 전신혈관도 다 함께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만약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했다면 말초동맥이라든지 또는 심장동맥이나 관상동맥이죠. 또는 콩팥, 신장 쪽에 들어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막에 들어가는 혈관도 이 뇌혈관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뇌혈관 질환을 겪은 분들에게는 심장, 그리고 콩팥, 신장이죠. 신장, 그리고 망막 쪽에 대한 검사들도 다 함께 신경을 쓰면서 진료를 하는 편입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건 이제 검사 외에도 증상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1: 안타깝게도 혈관성 치매는 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하지만 뇌졸중에 관련한 대부분의 임상 증상들이 이제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서 나중에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이 이 걸음걸이가 조금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뭐 보폭이 좀 줄어든다거나 발이 좀 땅바닥에 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 중에 실행 능력이라는 것,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0: 네.
1: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어떤 일 처리 능력이거든요.
0: 뭐
1: 예를 들면은 주부님들이 이제 요리를 하시잖아요.
0: 네.
1: 요리를 할 때도 우리가 재료를 쓰고 순서가 다 있는데
0: 네.
1: 갑자기 그런 재료를 쓰는 방식이나 순서가 좀 헷갈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전두엽 기능 장애 중에서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낸다거나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갑자기 전두엽 쪽이 좀 안 좋아진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쪽에 좀 손상이 될 수 있는 뇌졸중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하는 증상으로 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뇌졸중을 의심해서 이제 병원을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해서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보폭이라든지 걸음걸이 또는 어떤 일 처리하는 순서나 그런 능력들 또 감정 통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 의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선망과 같은 증상으로 가족들이 당황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1: 네.
0: 경우도 많은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에 놀란다고 하던데요.
1: 맞습니다. 이 뇌의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졸중 이후에 뇌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뇌 혈류가 원만하게 다 돌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흔히 이제 선망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0: 네.
1: 사실은 혈관성 치매를 간병하시는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선망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이렇게 밤에 이제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하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네. 윽박 지른다거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네. 충분히 들어드리고 충분히 안심을 시켜드리고요. 네. 그리고 밤에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조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완전히 깜깜하게 다 조명을 다 꺼버리면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또 선망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좀 주무시기 직전까지는 좀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 네. 주무신 이후에도 수면등 같은 것들을 좀 켜두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평상시에 감기라든지 뭐 요로계 감염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거죠. 이런 아주 가벼운 감염 증상 때문에도 확 심하게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생 상태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상태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만족도가 높을까요?
1: 그럼요. 이 초기에 발견할수록 뇌졸중의 위험 요소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뇌졸중 재발을 워낙 잘할 수 있는데 네. 재발 위험률을 낮춤으로써 치매가 악화되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또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동시에 앓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럴 때는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이 혈관성 치매 중에 환자분들 중에 약 3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저희들은 혼합형 치매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0: 네.
1: 이게 서로 간에 악화시키는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가 있는 분들이 노폐단백질이 많이 쌓이게 돼서 알츠하이머가 같이 병발하게 되면 훨씬 더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요.
0: 네.
1: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혈관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의 혈관성 위험 요소를 다뤄주는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원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0: 네.
1: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시켜주는 주사 치료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이런 혼합형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를 검토하는 편입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혈관성 치매에 대한 오해랄까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짚어주시죠.
1: 일단은 무조건 나의 건강 수치를 기억하십시오.
0: 네.
1: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정상이더라도 수년 전부터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수치가 보이면 이러다가는 2, 3년 내에 내가 당뇨약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좀 식생활에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죠. 조금은 좀 간을 좀 심심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
0: 네.
1: 이 뇌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좀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질환은 골관절염을 말합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염의 하나인데요. 관절염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중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지적이 되는데요.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의심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고요. 네. 뭐 신체의 노화 때문에 발생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예.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데 예. 그런 관절염을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혹은 골관절염으로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원인으로 노화가 가장 우선되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네,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이제 발생한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젊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하고 분해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지만 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항상성이 점차 깨지고 분해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됩니다. 네, 이런 변화를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네.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연골이나 뭐 반활판 연골 등과 같은 부분 내부 조직은 굉장히 좀 이제 약해지고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부 자국에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젊을 때는 뭐 이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다가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런 어떤 자극들이 무릎에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에 이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 관절의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일어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주신 노화와 함께 비만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던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비만이 아주 예. 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무릎은 저희가 손상이 잘 일어나는데 예. 비만이 이러한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뭐 젊었을 때는 항상성이 유지될 때는 이런 비만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고 무릎의 어떤 조직들이 약해지면 이런 비만이 이제 무릎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0: 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이제 무릎이지만 척추나 손가락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조직에서 네.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뭐 척추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서 약해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두 관절 모두 뭐 척추나 아니면 손가락 모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부담이 이제 좀 많이 가해지는 관절 중 하나다 보니까 네. 손상이 잘 발생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네. 자, 오늘은 특히 무릎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무릎이 무겁다는 표현도 하시던데요.
1: 네, 무릎이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주된 증상은 이제 관절의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죠. 아, 그래서 네. 관절통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뭐 한 3, 4주 정도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런 통증이 활동할 때 심해지고 좀 쉴 때 좋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의 이제 위치도 중요한데 무릎의 앞쪽이나 위쪽보다는 무릎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 관절선 부위 약간 만져진 움푹 들어간 부위 그 부위에서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런 부위를 좀 눌렀을 때 그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가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무릎에 부담이 가는 동작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면 관절염 가능성이 높고요.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증상이 좀 악화되게 되면 무릎이 잘 펴지거나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또 걸을 때 뼈가 맞닿는 듯한 느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는 걸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1: 예,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관절염 환자에서는 그 반대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계단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흔히 체중의 한 5배 정도의 부담이 가해진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 환자는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은 뭐 허리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 내려오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계단 내려오는 게 더 힘드냐라는 것을 질문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때 더 힘들다 그러면 아 이게 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별을 할 수 있는 유용한 포인트로서 진료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것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1: 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을 이제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는데 그러면 무릎 관절, 특히 이제 안쪽 관절에 가해진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의 내부 구조물에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능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되고요. 당장 이런 자세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라면 이런 자세가 이제 무릎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이 관절의 통증이 이제 활동할 때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을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운동을 하긴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1: 네, 물론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 움직이지 않고 너무 과하게 휴식을 좀 취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이런 다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0: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우선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아프다면 그 운동을 피하거나 강도를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권유가 되는 게 뭐 평지 걷기 같은 정말 간단한 운동이 권유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시간과 뭐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쿠아로빅이나 네. 뭐 수중 수영, 뭐 수중 보행 같은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런 물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드는데 또 이제 물의 저항 때문에 다리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본인 환자분들이 가능하다면 네.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적당한 운동으로 무릎의 근육을 키우고 연골을 보존하는 게 무릎 관절염의 예방이자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인 거네요.
0: 네, 정말 그렇고요. 정말 네. 중요하고요. 적절한 운동은 우리가 체중 관리와 함께 관절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치료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관절염을 예방하고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무릎을 덜 아파하고 네. 관절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평지나 좀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등산은 어떻습니까? 삼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떨까요?
0: 사실 이제 등산이 네. 전신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네. 사실은 이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런 등산이라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막길도 문제지만 내리막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고요. 또 등산하다가 좀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뭐 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증상도 이제 조금 더 아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요. 등산을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1: 네. 계단을 내려갈 때 이제 무릎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이것도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게 맞나요?
0: 네, 사실은 뭐 굳이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1: 예.
0: 내려갈 때만이라도 무릎의 예. 부담을 줄인다면 뭐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로 판단을 하나요?
0: 네, 우선은 증상이 정말 중요하고요.
1: 네.
0: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이런 증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관절 간격이 뭐 좋아진다든지 명확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면 저희가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1: 네.
0: 뭐 이런 고비용 검사가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주로 이제 엑스레이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치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겠죠?
0: 예, 물론입니다. 뭐
1: 네.
0: 어떤 질병이든 간에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고요.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어떤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1: 네.
0: 관절염에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당연히 증상 호전도 좋고 증상이 개선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갑니다.
1: 네.
0: 또 관리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초기에 오셔서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체중 관리나 뭐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잘 진행하지 않고 확실히 경과가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초기 관절염의 기준이 뭔가요?
0: 사실 이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초기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1: 네.
0: 엑스레이상에서 무릎의 대퇴골과 견골 사이의 어떤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관절 간격이 원래의 건강한 상태보다 50%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가 케그렐 루렌스 그레이드라고 그래서 줄여서 이제 KL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한 2단계까지가 이런 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거든요.
1: 네.
0: 그래서 KL 그레이드 2단계까지를 초기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어떤 방사선학적 어떤 소견도 중요하지만
1: 네.
0: 임상 증상

0: 정도로도 어떤 초기 관절염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더라도 뭐 30분에서 뭐 1시간 가까이 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초기 치료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약물이나 주사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약물은 소염 진통제인 건가요? 또 무릎에 주사도 맞던데요.
0: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 치료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관절염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저는 우선 경구용 약제를 이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합니다. 주사치료가 아니라. 근데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시키지만 심하지 않을 때는 흔히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컨드로이틴이나 뭐 글루코사민 등과 같은 관절 보조제를 처방을 해도 환자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경구용 약제를 우선 처방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먹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하고 호전이 없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증상이 이제 심하지는 않고 경구용 약제를 좀 호전이 되긴 했는데 뭔가 조금 아쉽고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통증을 살짝 좀 더 조절해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골 주사라고 알려진 히알루론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1: 뭐 되도록 수술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수술이 고려될까요?
0: 약물이나 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고 그 정도일 때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라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한 30분 이상 걷지 못할 때는 집 앞에 뭐 가벼운 어떤 볼일 같은 거 보기도 좀 힘들어하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30분 이상 가능한가의 기준으로 이 환자가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을 보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다리도 O자형으로 되는 것 같던데 어떨까요?
0: 네, 통증이 심해져서 보행이 힘들어지고 다리를 절게 되고요. 다리 모양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뼈가 이제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발생해서 다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다리 형태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오다리 변형에 물론 이제 비관상 보기 좋지 않고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체중 부하의 축이 무릎의 안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릎 안쪽에서 이제 보통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 구조물의 손상이 더 진행이 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체도 더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오다리도 좀 교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비교적 젊은 나이와 노년을 생각할 때 나이에 따라서도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젊은 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수술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요. 저는 이제 젊은 나이와 노년의 기준으로 한 65세를 좀 기준으로 이제 삼고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보다 젊은 비교적 활동이 좀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제 본인의 무릎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치아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뭐 관절경 수술로 이용한 연골 수술이라거나 아니면 무릎의 정렬을 교정하는 뭐 절골술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치아물의 수명을 좀 덜 고려해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좋고 그다음에 무릎의 보존보다는 좀 통증의 완화나 일상생활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인공관절은 그래도 노인들에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가 보죠?
0: 사실은 이제 모든 수술이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수술 기법, 그다음에 수술 전에 어떤 통증 관리 그리고 뭐 출혈을 줄이는 방법이나 재활 방법 등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1: 우선적으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수술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최근에 어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 수술을 하면 많이 아프냐, 뭐 재활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릴 때 많이 힘드냐 등인데 물론 안 아프고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어떤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후에도 조심할 점은 많겠죠?
1: 당연히 조심할 것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행하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치아물 주위로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넘어져서 잘 발생하시기 때문에 보행을 하다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치료도 적절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치아물 주위 감염이 발생하면 이건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항생제도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는 다리에 뭐 상처 같은 것들이 잘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가끔 이제 발에 무좀이 있으시는 분들이 뭐 이런 부위에 발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좀 같은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치과에서 이제 발치를 할 경우에 입에 난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피를 타고 이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해서 미리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상 좀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게이리의 또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평소에는 다 같이 모이기 힘들어도 명절이라든지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지요. 모든 식구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온 식구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온이란 말을 뒤에 오는 식구와 붙여 쓰는 것이 맞는지 띄어 쓰는 것이 맞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온 식구에서 온이란 말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꾸며주는 명사와는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 온 세상, 온 집안 등은 모두 온과 뒤의 명사를 띄었습니다. 온이란 관형사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로 온전할 전자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뒤에 오는 명사와 띄었습니다. 간혹 전 국민, 전 세계와 같은 표현을 한 단어로 생각해서 붙여 쓰는 일이 있는데 이때도 전과 뒤에 오는 국민이나 세계라는 말은 띄어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 구청장과 같이 어떤 사람의 이전 경력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 앞전자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직함이나 자격을 뜻하는 명사 앞에 쓰여서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는 전이라는 표현 역시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와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음색,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소리의 마녀라고 불리우는 한영애 씨.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아직도 무대에 대한 목마름과 노래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는 한영애 씨를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징검다리의 여름.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한영애 씨는 1976년 해바라기 리더 김의철 씨의 눈에 띄어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해바라기 멤버로 활동하다가 연극배우 제안을 받고 6년에 걸쳐 연극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가수의 길로 돌아온 그녀는 1986년 1집 여울목을 발표했고요. 동시에 신촌블루스 활동을 하면서 신촌블루스 1집 신촌블루스에 참여했습니다. 1992년에 발표한 3집에서는 조율이 크게 사랑을 받았고요. 누구 없소, 코뿔소 같은 곡들로 그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2집 바라본다와 4집 불어오라 바라마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데뷔 50주년을 맞은 또 기념콘서트 앞두고 계신 한영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한영애입니다.
1: 와, 저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거긴 하지만 네. 워낙에 얼굴을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신데요?
2: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아마 그 본인 색깔과 캐릭터가 확실하신 분들한테 나이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뵙고 하게 돼요.
2: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지금 전국 투어 앞두고 한창 바쁜 시간이시죠?
2: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국도 와보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기쁘고 재밌고 그래요.
1: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화장하셔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2: 제가 평소에 화장 안 하거든요.
1: 아, 그러시구나.
2: 할 줄도 모르고. 네. 그런데 그래도 좀 건강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하얀 거 이렇게 칠을 했는데.
1: 네, 네. 괜찮습니다. 아, 맞아요. 생각했던 모습보다 오늘 많이 하얘셔서 약간 네. 뭔가 거무잡잡한 피부가 매력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아, 오늘은 하얗게 하고 오셨군요.
2: 저 건강해 보이고 싶고 건강합니다.
1: 네. 와, 벌써 데뷔 50주년이세요?
2: 아, 와. 숫자라는 것이 네. 가끔은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나요.
1: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뵙고 나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늘 한결같으시다. 뭐 한결같으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2: 있죠. 긴 머리입니다.
1: 오,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으세요?
2: 뭐 늘 자르죠. 네. 때가 되면. 그런데 한 번 뭐 삭발한 적도 있고 오. 단발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늘상 이렇게 한영애 이미지 하면은 긴 머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를 자르고 더 펌도 하고 또 제 나이에 맞는 옷도 저 나이에 맞는 옷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편안하게 입는 옷을 입고 하면 지금보다 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함없으면은 긴 머리가 한몫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여전히 긴 머리가 잘 어울리신다는 것도 참 부럽네요.
2: 그래요?
1: 네. 아. 긴 머리를 한 적이 누구나 있잖아요. 여자라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르게 되던데 잘 어울리신다는 거잖아요.
2: 대안이 없습니다.
1: 와, 정말 데뷔 50주년. 저도 그 50주년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 깜짝 놀랄 거야.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몇몇 생각을 하다가 정리를 했더니 그죠? 부끄럽다. 한편으로 자랑스럽다. 네. 그다음에 지인들 이야기로는 그게 뚝심인 거야. 라는 단어도 하나 줬어요.
1: 네. 근데 그 50년 전 하면은 굉장히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그 데뷔한 순간부터 워낙에 특별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2: 맞아요. 가끔씩은 뭐 기억의 오류도 있고 뭐 잘못된 기억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서 보니까 옛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뭐 10년 전이 어제 같아. 네. 뭐 마음은 이팔청춘이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실감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 5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어제 일인 거예요. 네.
1: 그렇군요.
2: 이해 안 가시죠?
1: 저도 꽤 많이 먹었습니다.
2: 저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요. 네. 그
1: 제가
2: 이야기들이.
1: 한영애 씨 음악을 처음 들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예, 그때 막 심야 라디오 듣고 하면서 그때부터 와 한국에 이렇게 독특한 음악이 있었나? 하면서 누구지? 하고 나중에 막 뵙고 와 이런 여성상이 한국에 있었나? 막 이런 느낌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부터 그냥 독보적이었다는 말밖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그게 하나의 캐릭터로 자리 잡았지만 그때부터 그렇게 뚝심 있게 쭉 이렇게 흔들림 없이

0: 없이 활동을 이어왔던 어떤 마음,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1: 뭐 해오면서 흔들림도 있고 음악이 지겨울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무대가 나를 어루만져 주지 않나? 무대에서만이 내가 제가 아직도 이 단어를 못 찾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지나친 과한 일종의 언덕처럼 기대는 거? 뭐 그런 네. 거죠. 네.
0: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제가 들어온 것도 거의 40여 년이 된 건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활동을 계속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깜짝깜짝 놀래고 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막 공연 갔다 오셔서 막 상기돼서 막 흥분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 들으면서 아직도 여전하시다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에너지가 정말 뱀파이어신가요? 끊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1: 그냥 물리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약간의 운동, 뭐 산에 가는 거, 그 밖에 또 감각을 잃어버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또 전시회나 음악회나 뭐 그 밖에 모든 문화생활 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저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음악에 뭐 발성 연습을 하고 음악적인 어떤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음악과 연결이 된 거죠.
0: 네.
1: 그렇다고 뭐 음악 때문에 음악이 난 인생의 처음이야. 그건 아닙니다.
0: 6월부터죠.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몇 개 도시에서 공연하시나요?
1: 지금 네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가수들은 그런 걸 그때 가서 기억해요.
0: 처음에 이제 13일, 14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시작되더라고요.
1: 네, 그 안에 그 우리금융 아토리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곳에서 13, 14일 이틀 공연하고 7월부터 이제 지방도 돌고
0: 네.
1: 또 그것이 호응이 또 좋으면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마무리 공연을 할 수도 있죠.
0: 아, 그렇군요. 와, 50주년이니까 팬들도 함께 나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1: 네.
0: 오랜 팬들 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서로.
1: 콘서트에서 네. 재작년인가 공연했을 때 처음 제 공연에 온 후배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극장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지긋지긋하신 분들이 꽤 많아라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들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팬과 함께 나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함께 들어감이 또 굉장히 복되고 행복하다. 우리 잘 늙어가요. 뭐 이런 멘트.
0: 그렇군요. 이번 공연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도 준비하셨다고요.
1: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에 좀 다가가야 되지 않나. 저는 또 그중에서 가수기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잘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그 K-POP 이야기가 막 네.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 음악도 좀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지드래곤의 드라마. 네, 직접 해석해서 선보이신다고.
1: 아니요, 드라마를 선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사석에서 뭐 K-POP 노래 하나 자기는 팬으로서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리다리다 비다 마리다리다 다이다 뭐 이러고 아이 지드래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뭐 이러고 지나갔는데 네. 뭐 말 그대로 막 네. 환호가
0: 너무 어울리는데요?
1: 해야 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뭐 다른 음악들 준비하고 있고요. 뭐 K-POP이 지금 아무래도 대세잖아요.
0: 네.
1: 그 동시대인으로서 그들의 음악을 들여다본다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지드래곤도 한 카리스마 하니까 뭔가 두 분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아침 이슬부터 봄날은 간다 선창 같은 선배들의 옛가요도 참 많이 불러주셨잖아요. 정말 후배 노래를 부르는 건 또 다른 시도이고 느낌일 것 같아요.
1: 그게 시도가 될까요? 그런데 그 초창기 우리나라 옛가요를 리메이크한 앨범 때 선배들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아, 굉장히 겁나고 무섭고 그래서 그때 삭발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0: 그때 삭발하신 거구나.
1: 네.

0: 굉장히 좋은 저에게 공부가 됐던.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레이퍼 솔라시도가 들어와서 어떤 가요들이 시작이 됐는가를 들여다보다가 내는 네. 판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 선배들의 노래를 했던 기억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 노래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원래 본인 곡 부를 때하고 다른 느낌으로 다 해석을 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0: 네. 열심히 했습니다.
1: 네, 노래 하나하나를 뭔가 해석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0: 어떤 가수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노랫말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랫말 분석을 나름대로 굉장히 오래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마다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다르잖아요.
1: 네.
0: 트로트를 부르면 좀 자괴감이 드는 기분을 가져야 된다든지 그런 정서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편이죠.
1: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 그룹 노래나 후배들 노래 많이 찾아 듣고 계시겠네요?
0: 안 찾아도 들리잖아요.
1: 그건 그래요.
0: 네. 그래서 뭐 듣고 있습니다.
1: 네. 한영애 씨가 부르는 BTS 노래 어떨지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공연 가서만 볼 수 있는 거죠?
0: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1: 예전에 그 옛 가요 음반 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또 이런 독특한 음반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90년대 음악들 뭐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네. 라이브나 무대에 서신 모습 보면 와 정말 무대가 체질이신 것처럼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와 저기가 집이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의외로 무대 오르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요?
0: 굉장하죠. 그런데 그 긴장감이 그 즐거운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 의미심장한 긴장감?
1: 네.
0: 그런 거죠. 그러나 무대라는 데는 다른 세계잖아요.
1: 그렇죠.
0: 일상이 아니고 그래서 더 설레임과 떨림이 있는 듯해요. 어떤 선배님 인터뷰를 보니까 당신은 무대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와 부럽다. 어떻게 무대가 그렇게 편할 수 있을까? 나는 늘 긴장하는데 뭐 이럴 정도.
1: 네. 그 예전에 무대에 서실 때 모습 떠올려 보면 굉장히 평소에 쑥스러움이 많으실 것 같고 수줍음도 있으실 것 같고 한데 그 무대에서 굉장히 노래할 때는 막 집어삼킬 듯이 하시지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다시 소녀소녀가 되시더라고요.
0: 그냥 일상이니까.
1: 네. 노래할 때는 뭔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시나요?
0: 어쨌거나 그 무대 세상이라는 것은 어나더 월드이기 때문에 제 속에 있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마음대로 끄집어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이제 똑같은 소리를 내도 여기는 공간이 좀 적지 않습니까? 무대는 열려있고 크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뭐 과하게도 나오기도 하고
1: 네. 그런 그렇죠. 폭발하는 모습 보면서 관객들이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이 막 굉장히 막 열광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0: 아 그런 말씀들 네. 주시는 게 가장 보람되죠.
1: 와, 데뷔 50주년 공연은 어떨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데뷔 50주년 맞아 기념 콘서트 앞두고 계신 한영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영애 씨의 추천곡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여울목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해바라기 노예 사중창단을 하다가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배우 파트 활약을 하다가 솔로 재데뷔를 했던 음반의 첫 곡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에게는 곡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고 있고 그 녹음할 때도 굉장히 좀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1: 네, 한영애 씨의 여울목 함께 들어볼게요.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네, 여울목 다시 발표하기 전까지 6년이나 배우 생활을 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 연극 배우로서도 좀 정착을 하셨던 건데 다시 돌아올 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2: 늘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부족한 점도 나타나고 또 더 올라가고 이렇게 욕망을 펼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던 청년 시절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노래해야 될 사람이 왜 그 동네에 가서 놀고 있니? 이러고 그냥 네. 툭 던진 말인데 네. 제가 그 갈등을 겪던 시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네. 음악? 나한테 노래라는 게 있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프로로서 가수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무대 위에서 막 거창한 그 결심 있잖아요. 네.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무대 위에서의 마음, 마인드가 생겼던 것 같아요.
1: 오히려 떠나보셨었기 때문에 더 강렬한 뭔가가 또 있었을 것 같고 그분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2: 그런데 늘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뭘 배워도 선생님이 늘 똑같은 아주 많은 기가 막히게 귀한 지식을 주어도 어느 순간 어느 한 꼭지에 제가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분은 아마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게 해서 이제 50주년 이번에 신곡까지 나왔어요. 제목이 네. 스노우 레인인데 아 너무 평화로운 곡이던데요. 곡 소개해 주세요.
2: 와, 그 곡을 만드신 분이 신곡의 제목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스노우맨 아닙니다. 스노우 레인입니다.
1: 그분 다 오시네요.
2: 인지를 주셨는데요. 네. 저도 한번 아주 오래전에 그 10년 전쯤에 했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느 날 지키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부활의 김태원 씨입니다.
1: 네.
2: 그래서 그게 또 이 50주년 콘서트와 여러 가지 꼭지가 맞아가지고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선물 보따리가 된 거죠.
1: 네.
2: 김태원 씨 작사 작곡 스노우 레인 발표했죠.
1: 그렇군요. 그 처음 10년 전에 어떻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2: 그 어느 분장실이었는데 이 김태원 씨랑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1: 네.
2: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첫 만남이죠.
1: 아, 처음 뭐예요? 네. 예. 이미 근데 팬이셨나 봐요. 찾아오신 거니까.
2: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잠깐 하고 선배님한테 선물을 한 곡 드리고 싶다 이러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신곡 발표될 때까지 제 기억으로 김태훈 씨 다 앞에서 한 다섯 번 만나뵌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예.
1: 와, 김태훈 씨 사실 예능 같은 거에서 보면 되게 웃기고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뵈면은 소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네. 그렇게까지 먼저 찾아와서 표현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애정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2: 그럼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1: 그렇군요.
2: 대단한 분이다.
1: 네. 그간 사실 좀 몸도 좀 안 좋으셨었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런저런 네. 일로 인해서 늦어졌다. 자기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와, 그러면 계속 10년 동안 한정혜 씨를 생각하면서 곡을 떠올리고 쓰고 지우고 하셨을 것 같은데 곡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2: 가사가 같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노랫말까지 써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일 마지막 가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 거기에 내 얘기는 확 이렇게 시체말로 꽂히더라고요.
1: 진짜 50주년에 딱 맞는 네. 또 한마디네요.
2: 근데 모든 추억이 늘 고맙다와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태원 씨는 지나고 보니까 나빴던 일, 좋았던 일들도 다 고마운 일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1: 네. 저희 아나운서들 위해서 노래 만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네. 한글날 특집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이제 한글에 관련된 노래를 누구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이제 김태원 씨가 어떻게 선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가 되어라는 곡을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 노래로 합창도 하고 네. 그리고 부활 앨범에 그 곡이 실려서 저희가 코러스로 참여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번 뵀거든요. 네. 정말 영이 맑은 분이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네. 따뜻한 사람인 듯해요.
1: 네.
2: 그래서 김태원 씨가 천재인가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천재인 걸 숨기고 있는 천재?
2: 네.
1: 네. 그리고 노래들이 그래서 그의 그런 감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2: 네. 사람들이 그 부활의 노래들이 슬프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 일차원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탈한 슬픔.
1: 네.
2: 그래서 아름답더라고요.
1: 맞아요. 슬픔이 아름답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녹음 작업할 때 프로듀서 포함해서 모두가 다 좋다고 해도 아 이제는 뭔가 본인만의 그 까탈스러움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2: 저희는 그냥 무시무시한 단어를 씁니다. 편집광적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1: 네.
2: 그걸

0: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피력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대중이, 그들도 다 프로페셔널들이잖아요. 네. 대중 10명 중에 6, 7명이 그렇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의견을 따르는 쪽이죠.
1: 그렇군요. 네.
0: 그러나 마지막 어떤 거 하나는 아마 지지하느려고 노력할 겁니다.
1: 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함께 작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막 긴장하고 들어오시겠네요.
0: 서로 마찬가지죠. 뭐
1: 네.
0: 특별한 뭐 이벤트나 뭐 사건은 없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1: 이번 그 신곡 발표가 싱글 앨범으로 나온 건가요?
0: 그냥 싱글 하나.
1: 하나 나온
0: 네,
1: 거군요.
0: 한 곡입니다.
1: 네. 이런 곡들이 또 쌓여서 또 음반도 나올 수 있겠고요.
0: 물론이겠죠.
1: 데뷔 50주년 맞은 한영애 씨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석인데요. 두 번째 추천곡, 뭐 스노우 레인을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0: 네, 이번 여러분 6월 13일 날 콘서트 때 스노우 레인 부릅니다. 네. 많이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뭐 다큐 엠뷰라고 해야지 되나? 그것도 네. 같이 상영이 되면서 아마 들려드리게 될 거예요.
1: 아, 뮤직비디오 같은 게 있나요?
0: 네.
1: 아.
0: 다큐 형식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1: 네. 거기에 당연히 한영애 씨가 등장하시겠죠?
0: 이제 그 음원을 녹음하는 과정들을 다 찍은 건데요. 김태훈 씨 기타 치는 것도 나오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자, 한영애 씨의 새로운 노래 스노우 레인 함께 들어보시죠.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네, 아, 이 곡 역시 김태원 씨 색깔이 가득 묻어 있네요.
1: 아, 그러면 안 되는데.
0: 아, 근데 이 곡을
1: 가수 한영애 노래네 이래야 되는데.
0: 근데 이 곡을 한영애 씨가 불러주시기 때문에 또 특별해지는 거죠. 예, 노래 부르실 때 좀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1: 뭐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0: 네, 가사도 참 좋고 아마 콘서트에서도 힐링곡으로 사랑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는 말, 뭐 그냥 나온 말은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14살 때 한영애 씨 굉장히 젊으셨을 때인데도 어떻게 보면 그 연배는 그 목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 아니었을까요?
1: 아직은 연습으로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언제 목소리가 변하거나 키가 낮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연습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0: 예전에 그 목소리로 노래 부르셨잖아요. 변함이 너무 없으시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 나이에 이런 목소리가 난다고 그런 반응 많이 받으셨죠.
1: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0: 어떤 얘기였나요?
1: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놀라거나 뭐 좋다 싫다 이런 거는 없어요.
0: 그렇죠. 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아, 저 나이의 여성이 저렇게 깊은 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1: 저 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솔로 가수 데뷔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 나이에 시집도 안 가고 무슨 노래를 시작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어요.
0: 그래요? 네. 와, 그런 이야기 대놓고 누가 하면은 뭐라고 하셨나요?
1: 뭐 죄송하지만 별 느낌은 없었습니다.
0: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런 목소리를 내실 때는 듣는 입장에서는 아, 저분은 과연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긴 하거든요.
1: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저는 그냥 밥새끼 잘 먹고.
0: 어릴 때에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셨나요?
1: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도 제가 무슨 전학을 갔었는데 네. 학교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저 학생 우리 다른 학교의 네. 합창대회의 솔리스트인데 이번 경연대회에 나와 가야 된다고 전학한 학교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제가 가수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기억도 있고요.
0: 와.
1: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합창대회 하면 꼭 그 지휘자 이름에 있고 와. 그때는 이제 국군 장병 아저씨 위문 공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언제나 일본 타자로 이름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말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고 이랬지만 아마 그 노래하는 네, 항상 이름이 있었던 거 보면 듣고 뭐 좋았던 거 아니면 제가 해야 돼 뭐 그런 마음들이었겠죠.
0: 굉장히 반해서 내성적인 친구인데 노래할 네. 때만 되면 다른 모습이
1: 늘 제 이름이 있었어요.
0: 네, 되는 건 지금과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 합창했던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목소리로 합창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아침 이슬 부를 때 보니까 굉장히 고우시던데요 목소리가. 네.
1: 제 생각에 네. 그 변성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여성들은 변성기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이렇게 허스키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50년 노래했으면 원없이 하고 싶은 거 다 부르고 하셨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1: 무대가 고픕니다. 양적으로 고픕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기회가 만들어지는 대로 조금 더 노래를 하고 싶고 할 겁니다.
0: 소극장 공연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공연하실 때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큰 무대와.
1: 그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네. 또 무대 위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세상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거.
0: 그렇죠. 네. 예. 지금쯤이면 이제 노래 뭐 크게 연습 안 하셔도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너무 똑같이 잘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연습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으신다고요?
1: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도 물론 연습 안 하시는 선배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0: 나무님. 소리마녀는 확 다가오는데 딸기님과 나무님은 왜 붙은 별명인가요?
1: 다 단순해요. 제가 딸기 좋아하니까.
0: 아, 그래요?
1: 팬클럽에서는 딸기님이라고 하고.
0: 아, 딸기 좋아하는 거 팬들이 귀신처럼 아셨네요.
1: 네, 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무는 그 무대 위에서 한창 후배들이 매번 선생님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 별명 겸 아이디 뭐 또 제가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리. 네. 그래서 붙여진 거고 그래요. 많이 아. 있습니다 제가.
0: 아, 아. 다른 별명이 또 있으신가요?
1: 뭐 간장콩도 있고.
0: 네, 그만큼 한영애 씨를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많다는 거겠네요.
1: 저는 즐겁고 고맙죠.
0: 세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말도 안 돼.
1: 이 노래는 콘서트 때 재밌어요. 공연 어. 때. 제가 이제 말도 안 돼. 그러면 관객들이 말은 되지.
0: 아, 진짜요?
1: 말도 안 돼. 말은 되지. 뭐 이런 그 주고받고 하는.
0: 아, 판소리 약간 거의 막 마당놀이 느낌이네요.
1: 예. 뭐 그냥 관객들하고 늘 이렇게 같이 아.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연 때 아주 유독 더 빛이 나는 그런 아. 노래입니다.
0: 그 공연 무한 반복으로 오시는 팬들 꽤 많으시죠?
1: 네. 많이 계시죠.
0: 예.
1: 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0: 행복하니까 계속 오시겠죠.
1: 아. 네. 그 콘서트장도 그렇고 축제라는 것도 그렇고 일상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환기의 장이잖아요. 네. 좀 한번 나를 뭐 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을 다 쏟아내서 이렇게 신비롭진 않아도 그 판타지하다라는 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0: 네.
1: 그런 그 세상을 보고 아 다시 이제 극장 밖으로 나왔을 때 나도 이제 새로워지고
0: 에이,
1: 새로운 힘을 얻는
0: 받은 느낌?
1: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한영애 씨의 말도 안 돼 함께 들어볼게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네, 6월 13, 14 콘서트 앞두고 한창 많은 거 준비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행복하고 신나 보이세요.
1: 네, 그 콘서트 무대는 특히 제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대입니다.
0: 어떤 것들 깜짝 선물로, 깜짝이면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맛보기로 알려주신다면?
1: 저 자신이 깜짝이고 싶은데요.
0: 좀 큰 공연이니까
1: 네.
0: 늘 오던 기존 팬들도 오시겠지만 또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은 팬들도 오실 것 같아요.
1: 다 뭐 아시는 곡들이긴 하겠으나 제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곡을 들으시는 마음도 달랐으면 좋겠다. 정말 음악의 본질이 뭐였지? 가수의 입장은 뭐지? 라는 거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해요.
0: 대중들한테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뭐 그런 영광을. 가수로 기억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저 그냥 어느 일상 어디 저 구석 뭐 어디 어딘가에 제 노래가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로 기억되는 것보다.
0: 근데 등장하신 순간부터 기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나신 것 같아요.
1: 그럼
0: 그건 확실해요. 예.
1: 노래가 기억되면 더 예. 행복할 것
0: 처음에
1: 같아요.
0: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독특하고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음악이어서 한번 딱 듣고 바로 딱 각인이 됐거든요. 많은 아, 분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1: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0: 예, 팬클럽 이름이 코뿔소더라고요.
1: 네.
0: 예, 뭐 팬클럽 아주 소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정혜 씨 팬클럽 색깔 굉장히 짙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1: 그들이 코뿔소라는 팬클럽 이름을 지었고요. 그들끼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거의 관여하지는 않아요.
0: 그래요?
1: 예.
0: 혹시 뭐 함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1: 뭐 어쩌다 1년에 한 번, 2년에 아. 한 번 정도 만남을 갖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 아껴주시니까
0: 네.
1: 뭐 가끔씩 뵙고 그렇지만 각 마음속으로 그분들 때문에라도 나는 좀 게을리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0: 네. 만났을 때 1년에 한 번 어떤 시간 가지시나요?
1: 그냥 변함없이 늘 뵀던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놀라움을 가져요. 아직도 나를 성원해주고 계시구나.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0: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간다고 평생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그런 듯해요. 그리고 가끔씩 그 제가 생각지 못했던 노래에 대한 평이랄지 아니면 그 밖의 것들의 의견을 다룰 때 보면 그것도 또 발전의 요소거든요. 저에게는.
0: 네.
1: 그래서 코뿔소 여러분 제가 늘 감사해 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0: 네. 그분들도 얼마나 50주년 뿌듯해하면서 이번 콘서트 기다리고 계실까 짐작하게 되네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영애 씨에게 음악 인생 50년이란 무엇일까요?
1: 한영애에게 음악 인생 50주년이란 신곡 제목과 똑같습니다. Snow Rain. 왜냐하면 그 노랫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시면 제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김태훈 씨가 천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0: 신기하네요.
1: 하는 겁니다. 예.
0: 그 처음에는 가사는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1: 가사가 올지 안 올지는 몰랐어요.
0: 근데 그 가사가 오지 않았어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본인이 담으셨겠네요.
1: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한영애에게 있어서 50주년이란 스노우 레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스노우 레인 노래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데뷔 50년 콘서트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계속 끊임없이 전국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데뷔 50년 맞아서 기념 콘서트와 4년 만에 신곡 발표하신 가수 한영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공연 성황리에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문화공감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문화, 예술, 공감 KBS 라디오 문화공감 프로그램은 KBS 홈페이지와 KBS 콩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무, 이형기. 나무는 실로 운명처럼 조용하고 슬픈 자세를 가졌다. 홀로 내려가는 언덕길, 그 아랫마을에 등불이 켜이듯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산다. 철 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 소란한 마을길 위에 스스로 펴는 그 폭넓은 그늘. 나무는 제자리에 선 채로 흘러가는 천년의 강물이다.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해 보기로 하죠. 이형기 시인의 나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로맨스, 즉 여행 로맨스의 대명사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3화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떠난 하경은 낯선 남자 창진을 만납니다. 각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온 나홀로 여행객이지만 어쩐지 동선이 자꾸만 겹치게 되는 덕분이죠. 같은 밀면집에서 밀면을 먹은 두 사람은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북천동 고분군 노천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기도 하고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을 걷기도 합니다. 하경이 자신만의 규칙을 깨고 처음으로 1박까지 감행한 이 로맨스는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두 사람은 우연을 인연으로 바꾸게 될까요? 참고로 3화에 붙은 제목은 메타멜로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더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무난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뜻밖의 로맨스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경의 여정은 여행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꿎게 여행의 판타지를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짧은 여행은 하경의 지난한 일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일생의 가치관을 뒤흔들 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엇보다 하경이 여행지에서 겪은 일은 하경의 일상적 공간으로 깊숙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은 여행지에서 끝. 하경이 마음에 쥐고 오는 건 이따금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억과 감정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리즈는 겉멋을 전부 걷어낸 여행의 진짜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벗어나 조금은 다른 공기를 가르는 기분으로 진입해보는 시공간에서 멋쩍음과 두려움을 비집고 나오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일. 그 자극을 위해서는 가끔은 약간의 씁쓸함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박하경 여행기가 말하는 여행의 본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이른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열풍이 불면서 가이드 러너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 러너는 50cm짜리 끈, 이걸 테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더를 시각장애인과 함께 맞잡고 뛰는 분들입니다.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만 이게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에 활동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말로 알려야 한다라든지 달리다가 과속 방지턱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는 두세 걸음 전에 미리 알리되 막연하게 바닥 조심! 이라고 하기보다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셋, 둘, 하나, 지금!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게 좋다는 내용 등을 배우게 됩니다. 가이드 러너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한국시각장애인 마라톤클럽 VMK를 통해 가이드러너 교육과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달리면서 누군가의 눈이 돼주는 소중한 경험에 도전해보는 거 멋지지 않을까요? 네, 멋집니다. 자, 6월 4일 목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정재영이 부릅니다. Running.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자,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매월 첫 주 맛있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맛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감자입니다. 품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감자는 하지 무렵이 제철이잖아요. 자, 이제 좀 있으면 감자가 정말 맛있을 시기인데요. 쪄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감자만큼 대중적인 식재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감자 이야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종이접기 있잖아요. 종이접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 종이 비행기, 종이 배 이런 거 떠오르고, 종이접기 뭐가 있을까? 그 외 네모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내 귀퉁이에 손가락 넣고 상하 좌우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동서남북 동서남북,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 지금 좀 어설퍼는데 하여튼 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저 이거 했는데. 네, 이 종이접기가 근데 집중력과 인내력,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종이접기 교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오마이걸이 부릅니다. 비밀정원.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매월 첫 번째 목요일 맛있는 네.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 네. 오늘의 주제는 감자네요.
1: 네, 요즘에는 하우스나 뭐 개량 농법으로 인해서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사라졌. 습니다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래도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의 뭐 주재료나 부재료로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감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마전 요쯤에 이제 슬슬 핵감자가 이제 나올 시기인데요. 반찬부터 고급 요리 그리고 이 디저트 음식까지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0: 이게 뭔가 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것의 역사를 듣다 보면 좀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왠지 감자는 진짜 오래됐을 것 같은데 기원이 어떻게 돼요?
1: 네, 감자의 그 원산지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 지역이라고 합니다.
0: 네,
1: 페루와 볼리비아 일대 고산지대에서 약 7000년 전부터 재배가 됐다고 하고요. 네, 특히 고대 문명인 잉카 문명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감자로 뭐 햇볕과 추위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서 전쟁이나 기근에도 먹을 수 있게 대비를 했다고 하고요. 16세기에 이제 스페인에서 남미를 개척하면서 감자가 유럽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뿌리를 그 유럽 사람들이 잘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았었지만
0: 혹시 쌍난 감자 먹고 탈난 거 아니에요?
1: 뭐 혹시 그랬을 수도 있죠.
0: 네.
1: 근데 18세기 들어서면서 기근이 잦아지면서 구황 식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이 서민뿐만 아니라 뭐 귀족이나 왕족들도 선호하는 그런 식자재로 쓰였다고 하고요.
0: 네.
1: 우리나라에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감자를 많이 재배해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 네. 감자가 근데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1: 네. 감자를 흔히 탄수화물 뭐 덩어리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있지만
0: 네. 아니에요?
1: 네. 사실 매우 균형 잡힌 그런 영양식입니다. 첫 번째로 뭐 탄수화물로 인해

0: 해서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요. 네. 두 번째는 사과보다 비타민 C 함량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세 번째는 칼륨 성분으로 인해서 혈압 조절에 좋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제가 한 30년 전에 뭐 지금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한 100kg 가까이 저 나갈 때가 있었었거든요.
1: 네.
0: 네. 근데 생감자를 갈아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해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어서 적당하게 먹으면은 다이어트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루에 한 끼를 이 생감자하고 요구르트로 먹었었거든요.
1: 이야, 대단하십니다.
0: 네. 근데 예. 한 달에 한 5kg 정도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근데 생감자를 먹어도 돼요?
0: 그 당시에 좀 그렇게 먹으면 좋다, 다이어트에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냥 먹으면 되게 씁쓸하고요. 네. 요구르트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1: 한 달에 5kg 빠졌는데 그 뒤에 내용이 따로 안 적혀 있는 걸로 봐서.
0: 네.
1: 그 뒤에 다시 치신 거 아니에요?
0: 아, 더 치지는 않았지만. 네,
1: 죄송합니다.
0: 또, 네. 네.
1: 근데 감자가 또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사실 우리는 감자 종류가 뭐 몇 개 되겠어? 하지만. 네. 굉장히 여러 품종이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의외로 저도 그냥 뭐 한 종류 아닌가 싶었는데 네. 보통 감자 하면은 떠올리는 품종은 수미 감자입니다. 우리 그 대부분 그 감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에 한 7, 80%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감자가 수미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 외에 분이 이제 잘 나고 껍질이 툭툭 끊어지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작 감자라고 하고요. 또 붉은색의 홍감자, 또 보랏빛의 자색 감자 등이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당뇨병에 너무 좋다라고 인기를 얻고 있는 돼지 감자 또 있습니다. 감자는 뭐 그 끓이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뭐 삶으면서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하든지 그만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다만 튀김 감자 같은 경우는 혈당을 오르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1: 어떻게 그래요?
0: 맛있죠?
1: 제일 맛있는데 네. 어떻게 센터장님 댁에서는 네. 어떤 감자회를 많이 해드시나요?
0: 네, 매달 첫 주 이야기 음식 얘기 나누면서 그 저희 집 얘기 좀 코너 속의 코너 같이
1: 재밌어요.
0: 네, 네 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그 감자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느 가정집과 같이 감자를 이용해서 반찬을 해 먹는데요. 뭐 채를 썰어서 감자채 볶음을 하거나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조림을 해 먹기도 합니다. 처가에서 재배한 감자를 네, 강판에 갈아서
1: 직접 재배도 하시고
0: 네네. 네. 안동에서 재배를 하시는데 감자전을 부쳐 먹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아내가 다른 방식으로 부침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오늘 좀 네.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감자채전인데요. 네, 한 10년 전부터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자를 곱게 채를 썰어주고요.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이렇게 빼줍니다.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대부분의 전분기가 없어지고요. 그릇 같은 데 담아 놓고요. 그리고 부침가루나 전분가루를 약간 넣어서 반죽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 후라이팬에 이 포도씨유나 뭐 식용유 같은 것들을 넣고 약불로 달궈준 다음에 반죽을 한 국자 넣고 이제 골고루 펴주면서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은 완성이 되고요. 네.
1: 예.
0: 옆에 기름 종이를 준비해서 기름을 좀 어느 정도 뺀 뒤에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그 전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먹으면
1: 좋겠네요.
0: 네, 급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전집이나 유명 관광지에 가 보면은 감자 채전 이 가격이 좀 엄청 비싸거든요.
1: 예.
0: 특히 치즈까지 올리면은 한 장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집처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서 푸짐하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뭐 만드는 음식이 워낙 많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감자 요리 맛집이 따로 있나 싶은데 어때요?
0: 네. 근데 은근히 또 있긴 있더라고요.
1: 네. 네.
0: 다음은 감자가 들어간 맛집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 감자 요리가 엄청나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잖아요.
1: 많죠.
0: 뭐 감자국, 네. 감자탕, 감자전 으로 시작을 해서 감자 옹심이, 감자 수제비, 감자 만두, 감자 떡,
1: 어이구,
0: 네, 감자 빵까지 뭐 최근에는 아이고. 나와가지고
1: 아주 또 인기 많더라고요.
0: 네.
1: 빵도
0: 네. 무궁무진한 메뉴입니다. 제가 맛본 음식 중에서 맛있었던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승배기역 근처에 코다리찜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곳 식당에서 그 코다리와 함께 무하고 감자를 넣어주는데요. 메인인 뭐 코다리집, 코다리도 맛이 있지만 저는 이곳에서 감자가 가장 맛이 좋더라고요.
1: 아, 네.
0: 양념도 취향에 맞게 맵기를 조절해 주는데요. 양념이 감자에 잘 배어서 너무나 맛이 좋았습니다. 추가금을 내면은 감자를 더 맛볼 수 있는데요. 4인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두세 개는 더 추가해서 먹어야 할 정도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자를 추가해서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아니, 대체 어떤 조합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추가를 해가면서까지.
0: 네. 네. 네. 다른 지점이 있긴 한데요.
1: 네. 여기
0: 본점이 가장 맛이 좋고 양념도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1: 네네.
0: 코다리찜과 함께 양념 배어있는 감자와 무 맛보실 분들은 장승배기역으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감자 요리 맛집이 네.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0: 네.
1: 또 소개해 주세요.
0: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점은 감자 옹심이 맛집입니다.
1: 옹심이. 네.
0: 네.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줄을 서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1: 와.
0: 자리에 앉으면 이제 메뉴를 주문하면 되는데요. 감자 옹심이와 칼국수가 섞여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메밀 막국수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뭐 전과 전병들이 있는데요. 감자 옹심이만 있는 그 메뉴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명태회 비빔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
1: 네.
0: 먼저 보리밥이 나오는데요. 호불호가 이제 갈릴 수는 있겠지만 회전율이 이제 빨라서인지 열무김치가 익지 않았더라고요.
1: 아.
0: 네.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고추장과 함께 잘 비벼 먹었고요. 이 에피타이저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후에 음식이 나왔는데요. 옹심이는 국물이 아주 걸쭉하면서 뜨끈해서 해장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옹심이도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명태회 비빔국수도 이 명태회가 많이 들어있다 하고요. 또 들기름 향으로 인해서 한 젓가락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1: 네.
0: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옹심이를 그리 많이 먹어본 편은 아니었지만 가장 맛있게 먹은 그런 식당이었었는데요. 다들 오래된 그 단골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감자 옹심이는 이곳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1: 근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감자하면은 강원도인데. 아,
0: 그렇죠.
1: 강원도에 당연히 맛집이 있지 않나.
0: 아, 예. 네. 우선 속초 중앙시장과 강릉 중앙시장에 있는 감자 음식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에는 두툼하면서도 바삭한 감자전을 한 7,000원에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줄을 서야 됩니다. 네, 장아찌가 1,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같이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1: 같은 식당에서 파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자가

0: 100%로 만든 감자전인데요. 속초 들리셨다면은 감자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리셔야 할 곳이고요.
1: 감자 100%인데 7,000원이면은 진짜 먹을 만한 거죠.
0: 그렇죠. 예. 네. 네, 강릉 중앙시장 인근에는 한두 시간 정도 줄을 서야지만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메뉴는 소세지에 감자가 둘러싸여 있는 핫도그 하고요. 일반 감자가 있습니다. 일반 감자는 그냥 뭐 그 휴게소 같은 데서 감자 이렇게 먹는 감자 있잖아요. 조그만 네네네. 감자. 이렇게들 좀 그 좀 붙인 그런 건데요. 바삭한 것보다는 약간 폭신한 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식감도 재밌고 소스가 한 다섯 가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먹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핫도그는 이 소똑소똑의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겠는데 이건 역시도 소스를 찍어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 시간 넘게 기다려면서까지 이게 맛을 봐야 하나라는 마음도 들긴 했었지만 네, 줄 서는 것도 추억이니만큼 유명한 감자 식당에서 감자 음식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맛집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감자로 만든 다양한 음식 즐기시면서 다가올 여름 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한 번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웅성거린 소리가 들렸다. 기도원에서는 기도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고 기도 소리가 잦아들면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끝난 뒤 찬송하는 시간에 전기가 나가버린 것이다. 갑작스런 정전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배는 잠시 중단됐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나를 툭 치면서 말했다. 지구가, 네가 나가서 피아노를 쳐봐. 어머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날 안내했다. 차가운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내 손끝에서 시작된 피아노 반주가 깜깜한 어둠을 뚫고 온 기도원에 울려 퍼졌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나는 한 번도 악보를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걸 외워서 쳐야만 했다. 그런 나야말로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을. 그 순간 마치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듯했다.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어둠과 혼란 사이에서 들려오는 반주 소리에 사람들은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고 예배는 다시 활기가 넘쳤다. 나는 난생 처음 경험한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황홀할 지경이었다. 곧 불이 들어왔고 다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해했다. 그때 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오늘 피아노를 연주한 아이는 제 아들 김치국입니다. 김치국? 내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자리에 합석했던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물었다.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김치국이요. 김치주스. 그 말에 다시 한번 기도원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나도 신나게 웃었다. 그렇다. 내 이름은 김치국.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름.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김치국이다. 나는 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 밝게 자랄 수 있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김치국 교수의 책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에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김치국 씨는 어린 시절 앓게 된 심장병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음악에서 재능을 찾았고 결국 버클리 음대의 최연소 교수가 됐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김치국 교수가 겨우 5살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와, 아니 근데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이름이 김치국이야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김치국 교수의 첫째 누나 이름은요, 김치다랍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밥상에서 꼭 필요한 김치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남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네요. 와. 자, 이 책에는 김치국 교수의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 또 아내인 티파니를 만나고 버클리 음대 교수가 되고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작업으로 명성을 높이게 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스테이시 라이언이 부릅니다. Fall in Love Alone.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종이학 접어본 적 있으시죠?
0: 제가 접으려고 했는데.
1: 아, 했는데.
0: 어렸을 때 하려고 했는데.
1: 했는데.
0: 어렵던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0: 하다 손재주가 좀 딸려요.
1: 아니에요. 종이학.
0: 그리고 종이가 너무 작아.
1: 크게 접으면 되죠.
0: 아, 그런가?
1: 네.
0: 네, 어쨌든. 예.
1: 핑계 같은데요? 근데
0: 좀 봐주세요. 네, 어렵던데.
1: 그 접으려고 네. 했던 게 누군가한테 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0: 그쵸? 아유.
1: 그 왜 종이학 네, 천마리를 네. 접으면
0: 그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1: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요. 저도 접어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어서
0: 어머,
1: 예,
0: 어머,
1: 지금
0: 어머.
1: 제 방에 잘 어머. 놓여져 있습니다.
0: 어머.
1: 네.
0: 어머.
1: 어머.
0: 지금 만나는 그분이
1: 맞아요.
0: 어머 어머. 예예 네. 예. 예, 예.
1: 네, 종이 접기 해보신 네.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각형의 색종이를 잘 접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성취감이 큰데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이 종이 접기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그 뭘 네. 접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작은 종이를 잘 보고
1: 네.
0: 정확하게 접어야. 그러니까 제가 하듯이 하면 안 되고
1: 잘 접어서.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드는데.
1: 네. 일단 이 시간을 기획한 이유가 그 종이 접기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소근육을 활용하게 되고요. 뇌 기능 자극, 집중력, 창의력, 공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 지회의 김태권 운영위원에게 들어보시죠.
2: 이 종이 접기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보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촉각만큼은 무언가를 인지하는 능력만큼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촉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종이 접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틀을 맞추고 그 앞과 뒤 좌우를 모르는 상태에서 종이를 접는 건 상당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인데 하다 보면 특유의 감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손끝에서 오는 그런 촉각적인 그 어떤 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종이 접기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로 한번 다시 되뇌이고 그 과정을 순서 같은 거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인지 능력 같은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대요?
1: 사실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약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배운 걸 집에서 반복하지 않는 한 다음 시간에 오면 그전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0: 그럼요. 그래서 깔끔하게 잊어버리죠.
1: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 시간 했던 걸 한 번 다시 해보는 즉 복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복습을 했던 건 그 원뿔 모양의 초콜릿을 담는 호박 모양의 종이 접기였는데요. 그 현장 함께 해보시죠.
3: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손으로 옮겨가면서 네, 대칭으로 위에 거를 네, 그거 밑에 쪽으로 잡으셔서 됐어. 잘 됐어요 오늘.
4: 막힌 쪽으로
3: 그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으셔서 뒤집어가지고 살살 눌러주세요.
5: 다섯 개 같은데 나 아까
6: 네 개 여덟 개 이게 세모가.
7: 이렇게 해야
3: 돼요. 오늘 이렇게 잡으면 응? 이렇게
6: 봐봐.
3: 이렇게 하셔야
6: 이렇게 했지. 또 요 옆에 거 또 이렇게 하면 또 펴진다고.
5: 어디 내가 펴볼게.
6: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로.
3: 옆으로 벌리면 안 되고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듯이.
6: 이렇게 굉장히 하다 보면.
3: 네, 그렇죠. 그거랑 해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한 손은 위로 넘기고 한 손은 아래로 넘겨서 또 이렇게
5: 그렇게 낙하산이 펴지네.
3: 네, 그렇게 펴시는 거예요.
8: 잘하고 계세요.
3: 밑에 쪽을 잡고 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핸들을 만지듯이 핸들이 동그랗잖아요. 그럼 오른손 왼손에서 핸들을 밑으로 쓸어 내리듯이 그렇게 만져서
5: 밑에가 판판하지가
6: 않아요. 판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가며 이쪽 하나 잡고 또 이쪽 잡고

0: 이렇게 색종이를 접어서 만들어 본 거였습니다.
1: 네. 네. 근데 이 종이접기를 알려주는 강사분은 어떤 분인가요?
0: 그 지회에서 강사를 따로 섭외한 게 아니라요.
1: 아니라?
0: 예, 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윤진주 씨가 이 종이접기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색종이 접기 지도사, 아트북 만들기 지도사 같은 민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뭐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의 일환으로 뭘 만들거나 공예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종이접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왠지 그 종이접기를 가르친 학생에서 학생이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바뀌면서
0: 그렇죠.
1: 지도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0: 네. 그 처음에는 기본 접기인 네모 접기, 세모 접기 이런 것부터 했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응용한 종이 접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너 차례 종이 접기를 배워보면 그 다음에는 포장하는 법도 배워보는 거예요.
1: 와, 종이 접기로 네. 포장을 할 수 있어요?
0: 종이 접기 말고 종이를 활용한 선물 포장. 하는 법을 또 배워보는 거죠.
1: 아, 이거 선물할 네. 때 좋겠네요, 지인들한테.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예쁘게 포장을 하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다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포장을 조금 이색적으로 한다거나 그 포장한 거에다가 뭐 종이접기로 만든 하트 같은 걸 만들어서 붙인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이접기와 포장을 접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강의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에게 들어보시죠.
2: 제가 어떤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께서 잘 한다고 하시면서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포장이나 다른 종이접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긴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배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씩 기억을 더듬고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네, 가르쳐 드리게 됐습니다. 종이접기도 하고 뭐 색종이는 이제 가로 세로 15cm 정사각형이고 또 종이가 얇지만 다른 색지로도 접을 수도 있고 예쁜 패턴이 있는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품에 따라서 재단해가지고 제가 미리 재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단한 거를 가지고 예쁘게 접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아무리 약시셔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명칭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뭐 위쪽에 날개를 잡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뾰족한 부분을 몸쪽으로 하고 벌어진 부분을 뭐 바깥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들을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이제 샘플을 하나 만든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한번 만져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뭐 옆에 날개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뾰족하고 호박세스 그 접기 같은 경우에는 밑면에 주머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면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간단한 종이 접기도 하고 선물 포장도 해보는 시간인 건데요. 지금 이 종이 접기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저시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종이 접기 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하기는 힘드니까 접는 방법이며 뭐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런 방향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접을 때 그 접힌 자국을 잘 보이게 하기 네. 위해서 두꺼운 펜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서 또 표시를 하기도 해요. 네.
1: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접기를 알려주고 네. 수강생들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제 네. 작품을 완성하는 거네요.
0: 그렇죠.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초적인 종이접기를 염두했는데 네. 다들 너무 잘해서 이 커리큘럼을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걸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의 종이접기를 한 다음에 그걸 연결을 시켜 키고 거기에 종을 달아서 현관문에 모빌처럼 달아놓을 수 있게 그 종 모빌을 만든다거나 그 삼각불,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으로 포장하는 걸 배운다거나 그러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1: 그 네. 수업 초반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한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렇죠? 복습이 끝나면 이제 완벽해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0: 네. 제가 처음에 그 종이학을 언급했잖아요. 네. 이날 새로 배운 게 바로 종이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접기를 하기 전에 강사가 만든 그 종이학 샘플을 만져보시면서 날개가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가 뾰족한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한 이후에 종이학 접기에 매진했습니다.
2: 탐색 시간입니다. 학 두 마리 있어요. 만져보세요.

0: 양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1: 서면서 넓어지면서 아, 더 이쁘다 이 얘기는
2: 하늘로 날아갈 거야. 구름 타고
3: 나 이거 타고 갈 거예요.
2: 좋아요.
0: 바닥에 진한 색을 놔둔 다음에 이제 세모 두 번, 네모 두 번 접어주세요. 세모 한번 접고 펼쳐서 또 한번 반대로 세모 접어주세요. 가운데 눌러가지고 양옆으로 펼쳐주시고 좀 더 세게 하셔야 되는데
4: 됐습니다.
5: 꼭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2: 꼭지가 제일 힘들죠. 자, 제가 꼭지를 맞춰드려.
5: 잠깐만요.
2: 눌러주세요. 가운데서
5: 손에서 또 한번 펴서
0: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여기를 끝에를 이 손가락으로
1: 꼭지를 접어보세요.
0: 아까는 막힌 부분을 위로 하고 벌려진 부분을 몸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벌려진 데를 위로 하고 막힌 부분을 내 이렇게. 몸쪽으로
4: 내가 해볼게요.
2: 아, 이런 식으로?
6: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날개 펼쳤고 뒤집어서 요걸 가운데다 이렇게 눕는 거예요. 요 접힌 부분. 네, 요것도 할 수 있어요.
4: 이 펼쳐가지고?
6: 네, 여기 요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4: 아, 집어넣어요?
6: 얘를. 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집어넣어요. 네.
2: 이쪽도
6: 아, 더 벌린 다음에 집어넣어요. 어차피 자국이 나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맞아. 오.
0: 날개를 네, 올려주세요.
6: 하늘로 날아가려면 날개가 올라가야 되겠죠.
7: 날개 찢어지겠네.
6: 네. 양쪽으로 여기랑 여기 잡아주세요. 네, 살짝. 그럼 벌써 지금
4: 아, 가운데 뭐 나타났네.
6: 네. 꼬리하고 입이 나타난 거고 이렇게 해서
4: 꼬리 이리 와고 입하고 뭘 접던데
6: 그렇죠.
0: 이제 입만 우와. 잡으면 돼요.
6: 얘는 섰어요.
8: 네, 이 작은 종이학을 만들면서 학 타고 하늘로 날아갈 거라고 야, 했잖아요. 네. 아마도 예전에 그 종이학을 접어봤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음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시간은 조용히 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종이 접기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돼요.
9: 네, 네. 네. 현장음 들어보니까 강사님 외에도 설명을 하고 또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누구세요?
8: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옆에는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 종이접기 시간에는 보조 강사가 됩니다. 정말 섬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는데요. 보조 강사를 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10: 보조 강사신 거잖아요.
0: 네네.
10: 너무 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0: 아니 그냥 옆에서 잘 안 보이시니까 이제 뭐 꼭지점 뭐 그런 거. 저도 여기서 처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배우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10: 그 강사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거를 듣고
0: 같이 또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0: 직접 해보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네,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삐뚤어져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항상 제가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 이렇게 손 감각에 키워주고 또 머리 뭐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시각장애인분들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것도 자신감. 그런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10: 또 잘하시잖아요.
0: 네. 잘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10: 어쨌든 보조 강사신 거니까 네네. 어떨 때 좀 그래도 뿌듯함을 느끼시는지
0: 다 그 과정을 다 하고 나서 저기 완성된 거 봤을 때 너무 잘하시는구나 그게 뿌듯해요. 저도
8: 네. 사실 이 종이 접기가 눈으로 보고 따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9: 그럼요.
8: 네. 시각장애인들이 설명을 듣고 만지면서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조 강사들이 시각장애인이 직접 해보게끔 하고 자꾸 해봐야 실력이 는다면서 힘을 또 주시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종이 접기를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9: 그 네. 제가 알기로 종이 접기가 어려운 건 진짜 어렵다고 들었어요.
8: 진짜 복잡하죠. 네. 과정 자체도.
9: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소감은 어땠나요?
8: 아, 사실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천천히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사각형의 색종이가 뭐 하트가 되고 호박도 되고 하게 되는 걸 체감을 하시면서
9: 대단하세요.
8: 네, 네. 나름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1: 이제 윤 실장님 갖고 와서 홍원을 보면은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데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니까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우리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구나. 호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와이사스 시기로 이제 선물 넣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재밌고 보람도 있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되더라고요. 그냥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데 그걸 완성을 해놓으면 기분이 좋고 흐뭇해요.
3: 처음에는 종이 접기라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잘 안 돼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열심히 가르쳐줘서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댕이는 또 복지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드렸어요.
10: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3: 아주 좋대요.
10: 또 선물로 드릴 것도 만드실 때는 마음가짐이 남다르셨겠어요?
3: 그렇죠. 일일이 접어서 선물을 한다는 그 자부심.
10: 종이접기 예.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뚝딱뚝딱.
7: 손놀림이 빨랐다고.
10: 안 어려우세요?
7: 아니 한 번만 일러주면 해. 종이접기를 하면은 이 손 운동도 되고 뇌 운동도 돼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모든 게 활발하니 좋더라고요. 그냥 다 해놓고 보면은 그래도 옛날 추억이지 이게.
4: 저도 이상해요. 아 어떻게 종이만 주면 이렇게 만들어져? 안 될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하면 또 제 생각을 조금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요건 난 재미가 있어요.
10: 오늘 학 만드셨잖아요. 네, 네. 아, 학 접으셨잖아요. 네, 네.
4: 제가 이제 손자를 봤어요. 아. 그래서 투명한 유리병에 내가 300마리만 접고 싶어.
9: 아이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300마리 접으려면 바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 그렇죠. 하루에 네. 한 20개씩 보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접어서 이 300개를 완성할 거라고 합니다.
9: 그 시간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8: 너무 설렐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종이접기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5명이거든요. 각자 잘 보이는 색깔이 다르고 실력도 다르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9: 이렇게 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종이접기를 배우면 네. 수업할 때마다 뭔가 작품이 쌓이겠네요.
8: 그렇죠. 네. 근데 매번 작품들이 나오고 그걸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사진도 찍고 있는데요.
9: 무조건 찍어야죠.
8: 그렇죠. 네. 이런 작품들을 그냥 두면 너무 아깝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1: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헝거를 전수 모아놨다가 그냥 전시회를 우리 시각장애인이 헝거면 더 안 보이는 사람이 헝거니까 이제 정한인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냥 더듬어서 그냥 한다는 게 좀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4: 제 책상에 뭔가 좀 한두 개 걸어놨어요. 무슨 뭐 행운의 클럽에도 더 걸어놓고 저는 이거 버리고 싶진 않아요. 하나도. 그래서 모아서 우리끼리라도 뭐 큰 뭐 아주 큰 무슨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전시회를 한번 하자고 내가 그래서 건의했어요. 그래서 할 겁니다.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전시를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한번 하고 또 아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할 거예요. 아마.
8: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지회 회원들의 마음이 모이고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9: 그 실제로 그러면 전시의 계획을 세워보는 건가요? 어떤가요?
8: 네. 원래 이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10번 진행하고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에 10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전시회까지 염두를 하는 거 보면 하반기 때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강사분에게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 소개 들어보시고요. 전시 계획도 들어보시죠.
12: 첫 시간에 이거 액자를 접었어요. 이제 되게 간단한 접기거든요. 세모, 네모 접은 거에서 이거를 똑같은 거를 4개를 접어서 연결해서 꽂으면 액자가 돼요. 사진을 찍어서 가시기 전에 프린트 해가지고 뒤에 액자로 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면에는 단체 사진, 뒷면에는 독사진 작품과 함께 찍어서 인쇄해서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포장을 배웠는데 양옆에 접어가지고 마무리해서 상자 기본 접는 걸로 포장을 하는데 한쪽만 안쪽 색깔이 보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르게 색다르게 포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틈에다가 하트를 접어서 또 이렇게 놔두면 또 조금 다른 접을 수가 있고 하트 접기도 했는데 하트를 접은 다음에 똑같은 하트를 4개를 접어서 붙이면 네이클로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트 접기도 했고 그 요술꽃 접기라고 위아래로 손잡이를 내리면 또 신기한 요술꽃이 되는데 그걸 어린이날 전에 접어서 또 손자녀분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접어서 줬던 거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면서도 이게 호박같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안에 그 뾰족한 모양의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거를 넣으면 이 호박 모양의 초콜릿이 돼서 이거를 또 같이 접어봤고 또 회원분들이 원하시면 여기서 또 연말에 이제 좀 전시회 시간을 가지면서 회원분들도 좀 성취감도 느끼시고 다른 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또 배우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란 말 있잖아요.
8: 아, 네.
9: 혹시 연말에 네. 복지관 로비에서라도 전시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8: 그렇죠. 네. 그러려면 좋은 작품들,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네. 하니까 하반기에도 열심히 종이접기 하시면 좋겠고요. 전시회도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9: 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지회 종이접기 교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8: 네, 고맙습니다.
9: 자, 마지막 곡으로요. 미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파퓰러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2027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체결 시 최고 1년 계약 보장과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나오자마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야는 장애인 교원에게 배치되는 기간제 근로자 자리입니다. 그동안 계약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요. 방학 중 경력 단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 고용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불안정은 장애인 교원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켜서 계약기간 보장은 물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퇴직금 적립으로 안정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에일리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Heaven.

에일리의 헤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비교 보고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장애인 1인 가구 확대에 대한 돌봄과 고립에 대한 연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 여성에서는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자립준비 지원 방안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청년드림팀 담당하고 있는 조지윤 대리입니다. 드림팀은 장애청년이 중심이 되어 해외연수에 도전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약 40개국을 방문하면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과 현장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드림팀은 장애청년들이 직접 세계를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의제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정말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을 청년들 개개인의 경험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장애청년드림팀을 4년째 맞이하게 됐는데 뭔가 일단 태도적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청년이 되어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로드맵을 확실히 짜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인권 감수성이랑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를 배우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활동가로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에 동행한 지가 이제 3년차 되는데 가면은 정말 서로의 다름을 맞닥뜨리게 되고 많이 부딪히게 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상처만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노력들과 그 노력들로 인해 만들어진 관계성들이 가장 기특하고 예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담당자지만 한 명의 청년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소녀시대의 힘내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의 자립과 또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1: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사업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5년간 35% 안팎에서 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과 또 경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 수당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이 급여 감액으로 인해서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이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분 대비 생계급여 감소 비율은 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그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미국은 수급자가 취업이나 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을 소득이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지만 이 급여가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이 저소득 구간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서 이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단순한 생계 보호를 넘어 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네,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이 자산 형성 지원 특례를 도입해서 이 단순 근로소득 공제를 넘어서 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이 기능 보상 급여는 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0: 예.
1: 끝으로 이 급여 감액에 이 부담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 초기 소득 공제 확대와 재정 사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돌봄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1: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이 돌봄과 고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 네.
1: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 가구 구조의 변화로 장애인 집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를 보면 이 장애인 1인 가구는 2008년에는 14.8%에서 2014년에는 24.3% 그리고 2023년에는 2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처럼 장애인 1인 가구 집단의 확대는 이 보편화되고 있고 이 독거는 건강 문제와 외로움과 또 사회적 고립 그리고 높은 사망률 위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그 장애인 1인 가구는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요?
1: 네, 장애인 1인 가구의 이 삶의 만족도는 경제, 건강, 주거 등 이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영역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 제약이 심하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0: 네.
1: 일상생활 지원 피로도와 또 신체적 건강 상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 높은 지원 피로도와 이 취약한 신체 건강이 중첩된 집단에서 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또 복합적 위기 수준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이 확인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장애인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처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1: 네, 장애인 1인 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돌봄 필요성 중심의 보편적 기준을 재편해서 보건의료와 주거,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권리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파편화된 서비스들이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시스템과 또 지역

0: 돌봄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끝으로 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 조용한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 지원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자폐성 장애인의 부모가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자신의 아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고요?
0: 네, 피해자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2025학년도 A대학교에 장애인 전형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체 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장애 조건 불이치로 이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2024년 12월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A대학교는 다음 해인 2025년에 2026학년도 이 신입생 수시 모집 요강에 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 속에 이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에 대해서 해당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1: 인권위는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해서 이렇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공고했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 이후에도 이 동일 유사한 문제가 다시 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정책과 관행의 시정 공고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 전형에서 장애 유형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장애인 차별로 판단해서 시정을 대학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1: 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학들은 어떤 대답을 보내왔나요?
0: 네, 최근에 이 피공고대학 13개 중에서 9개 대학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권고 이후에 이 다른 이 불가피한 사정 없이 청각장애로만 장애 유형을 한정한다고 회신을 해왔고요. 그리고 나세렛대학교와 대구대, 그리고 추계예술대학교는 이 특정 학과에 한정해서 장애 유형을 제한하나 그 외의 학과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인권위는 4개의 피공고 대학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대학들의 장애인 전형 회신에 대해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재발 방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계가 건강보험공단 본사를 찾아가서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을 즉시 시행해달라 촉구했죠.
0: 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등이 지난달 6일에 국회 소통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 또 최근에 또다시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1: 네.
0: 이들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제도와 또 노인장기요양 제도 간의 이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현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증급여 제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장애계가 강원도 원주 본사까지 이렇게 찾아간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이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만큼을 기존의 활동 지원 시간에서 차감하는 이 현행 보증급여 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데요. 복지부는 시행일을 연기한 사유로 이 추가 재정 부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한자협 등 장애계는 이 현행 보증급여 제도는 2024년 2월에 이 대법원에 의해서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백한 위법이고 또 단순한 입법 미비가 아니라 이 사법부의 결정을 외면하면서 이 위법성이 확인된 이 보전급여를 이 존속시키는 정부와 또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부작위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현재 상황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요?
0: 네, 장에게는 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위법한 처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법률 시행 이전의 임시조치를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는 이 장기 요양에 대한 사안이므로 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또 반대로 장기 요양제도 부담 그 담당 부서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활동 지원 제도와 또 법령에 대해서 임의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장애 당사자들은 이 불안한 시간과 또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장애인들의 요구를 듣고 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재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중인데 관련 법률 미흡으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0: 네, 올해 3월 27일부터 이 초월형 사회에 부합하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방문 재활과 맞춤형 운동 지도가 이 낡은 규제에 묶여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소속된 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또 관련 학과 학생을 포함한 1,200여 명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정과 이 통과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1: 예, 이렇게 대규모 집회까지 열면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을 받으려고 해도 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상으로는 이 원외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범법행위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되지만 이 의사단체의 반발과 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로 인해서 계속 심사가 현재 계속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0: 이 핵심 쟁점은 1970년대에 제정된 낡은 의료기사법 사항에 이 원내에서만 의사의 지도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원외에 나갈 수 있게 이 처방으로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1: 이 법률 개정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집회에서는 이 장애인 부모단체 등 이 장애계가 참여해서 이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존엄하게 이 방문 재활과 맞춤형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 조속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을 이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손디아의 음성으로 듣죠. 어른.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만나보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청년 여성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청년 여성 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진학과 취업, 주거, 또 인간관계 등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필요한 정보나 이 지원 체계가 분절되어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이 한 지체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은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취업을 희망했지만 이동 지원이라든지 직업 상담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해서 이제 포기할 뻔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0: 부모에게 의존하던 생활에서 독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생활기술 교육인데요. 많은 청년 여성 장애인들이 요리나 금융관리, 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배울 기회가 부족합니다. 네. 이제 한 발달장애 그 여성은 혼자 은행 업무를 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자립생활은 작은 기술에서 시작이 되고요. 네. 또 지역에 자립생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좀 확대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렇죠. 특히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할까요?
1: 청년 여성 장애인은 직업 훈련 기회 자체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정보 접근성이 더 낮고 직무 체험을 할 경험도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이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을 중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 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직무 훈련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0: 라든지 또 현장 실습을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성 장인이 선호하는 이런 또 다양한 직종 개발도 필요합니다.
1: 네. 자립 과정에서는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주거는 사실 자립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취업이나 사회 참여도 지속되기가 어렵죠.
1: 네.
0: 실제로 그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성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1: 네.
0: 특히 안전한 환경, 또 접근성을 갖춘 주택, 주거 지원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이런 정책 확대가 현재 필요합니다.
1: 예, 결국은 이제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떤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까요?
0: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이제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이 청년 여성 장애인의 상당수가 저소득 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1: 네.
0: 사회 진출 초기부터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데요. 이한 여성 장애는 취업에 성공은 했지만 보조기기 구입 비용 때문에 저축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립지원금이라든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또 금융 교육 등의 이런 부분들이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성 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이 경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장기적인 자립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자립과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이제 건강은 자립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성 장애는 장애 관련한 이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1: 네.
0: 실제로 한 여성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서 질환이 악화됐고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건강이 악화되면 사회 참여 활동도 경제 활동도 어려워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1: 자립을 하려면은 또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자립생활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 여성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한 이후에 사회적인 고립을 또 경험하는데요. 실제로 한 청각장애 여성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우울감을 겪었고요. 또 지역사회 모임이나 동아리 참여를 지원할 이런 필요성이 많아 보입니다. 또래의 이 네트워크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취업과 정보 공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예.
0: 이 지역사회를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도 함께 필요합니다.
1: 네. 아울러 사회활동 하려면 또 디지털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자립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겠죠?
0: 디지털 기술은 이제 자립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 또 정보 검색을 통해서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한 시각장애 여성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기기 보급과 디지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디지털 역량 강화는 미래 자립의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0: 여성 장애인은 범죄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특히 독립생활을 시작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1: 예.
0: 실제로 혼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 예방 교육, 또 긴급 지원 체계 구축, 또 접근이 가능한 신고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안전이야말로 정말 자립생활의 기본권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아, 참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또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0: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 선배 여성 장애인의 조언이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대학생은 선배 멘토를 통해서 취업 준비와 독립 생활 정보를 얻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0: 있는데요.
1: 예.
0: 이 멘토는 단순한 상담자가 아니라 삶의 모델이 또 될 수가
1: 그렇죠.
0: 있고요. 특히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또 자립 의지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국 단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여성장애인 리더 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도 자립정책에 포함돼야겠죠?
0: 자립과정에서 기대와 함께 이제 불안도 동반하게 되는데요.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우울감이나 자존감 저하를 겪을 수가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이 취업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한 지체 여성 장애인이 사회활동 자체를 포기하려고 한 이런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정신건강 상담 또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립은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성장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이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할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자립을 위한 이런 여러 지원들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0: 수도권과 지방의 서비스 차이가 매우 큰데요.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장애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의료와 문화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농촌에 살고 있는 한 여성장애는 취업을 받기 위해서 왕복 4시간을 이동했어야 했어요.
1: 예.
0: 이러한 격차는 사실 자립기회를 불평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1: 그렇죠.
0: 또 지역별 이 자립지원센터의 확대와 이동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서 이제 여성장애인이 어디에 살든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자립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여성장애인도 결혼과 출산 양육이 주체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로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임신 이후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서 이제 출산이 정말 임박하기까지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다고 해요. 장애인이나 산부인과가 지금 현재 뭐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이와 함께 양육 지원 체계의 확대가 정말 절실하고요.
1: 네.
0: 또 이제 더불어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자녀를 돌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함께 제공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이제 여성 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이 자립 정책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자립정책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전환기 자립지원 패키지 구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 졸업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주거와 취업, 또 건강과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1: 네.
0: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전환 지원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원수독 그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으로 재구성할 이런 필요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1: 예. 청년 여성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또 우리 사회의 인식이라든가 또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져야겠죠?
0: 청년 여성 장애인은 이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1: 네.
0: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립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활용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삶이라는 사실인데요.
1: 네.
0: 실제로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충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은 시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1: 네.
0: 이 청년 여성 장애인의 꿈과 가능성을 믿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자립 지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양파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영케어러. 이 질병, 장애, 뭐 정신장애라든지 약물 남용 등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0: 그렇죠. 비장애인이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용어로 더 자주 불리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뭐 10살 중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2024년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13살에서 34살 사이의 인구 중에 약 15만 3천 명이 가족 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가족 돌봄 청년 집단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전체의 청년 인구의 약 0.6%에서 1.3% 정도가 실질적인 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모습을 효행과 또 형제 간의 우애로 포장했으나 사실 이것은 국가 어떤 공적 부조 제도라든지 사회 서비스의 사각제도 사각지대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영케어러 특히 장애인 가족의 영케어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이 장애인 가족의 비장애 자녀들이 겪는 희생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요. 영케어러라 불리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1: 네, 영케어러의 탄생은 1980년대 영국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 영국의 이제 사회복지학자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성인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봄의 주체가 아동들인 사례를 뭐 다수 발견을 하게 돼요. 네. 이후에 1980년대 후반에 영국의 사회

0: 한국지사 질 퍼커가 처음으로 이들을 지칭해서 이제 영캐어러라고 사용을 하고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러프버러 대학교의 사울 베커 교수가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학술적 사회적 용어가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1: 그 나이 어린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영캐어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네, 그전까지는 가정의 자녀들이 아픈 가족이나 또 장애가 있는 구성원을 돕는 것은 당연한 가족의 미덕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케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가정의 일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뭐 학업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또 발달에 대한 것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이제 인식이 생겼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든 영국에서는 1995년 영케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안을 마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고요. 또 영국의 연구 모델이 호주나 뉴질랜드 또 서유럽으로 퍼지면서 각국의 그 상황에 맞게 또 용어도 변화됐고요.
1: 예.
0: 우리나라도 2021년 이른바 그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명칭을 공식 용어로 채택해서 네. 정책적 지원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1: 영케어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특징을 세 가지로 좀 구분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활 중심이 돌봄입니다. 네,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가사노동, 뭐 간병, 의료비 마련, 정서적 지지 등 그 성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친구를 만날 때도 돌봄 시간 때문에 뭐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고립이 발생합니다.
1: 예.
0: 돌봄에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이 친구 관계가 소홀해져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 학교라든지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좀 생깁니다.
1: 그렇겠네요. 예.
0: 마지막으로 이러니까 이제 심리적 부담이 큰데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또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느끼는 중압감이 생각보다 이게 우울감이나 이제 불안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그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될까요?
0: 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이제 영케어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장애인의 일상과 권익을 옹호해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이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째는 생애 주기 발달의 지체와 기회 상실입니다.
1: 아.
0: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육과 취업에는 생애 골든 타임을 놓치기 쉽죠.
1: 예, 네.
0: 장애 가족의 치료나 일상 보조를 위해서 수업을 빠지거나 또 방과후 시간을 온전히 돌봄에 하려면서 학업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1: 네.
0: 또한 본인의 적성보다는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지. 또 유연 근무가 가능한지
1: 아하.
0: 아니면 돌봄 환경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게 돼서 이게 이제 자아 실현의 기회가 또 제한이 되고요. 이게 또 결혼할 때도 이게 또 조건이
1: 아,
0: 돼요.
1: 그럴 수 있네요. 예.
0: 네네. 두 번째는 정서적 번아웃과 이제 심리적 고립인데 가정 내 유일한 혹은 또 주된 돌봄자로서 겪는 심리적 압박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책임감이 중압감으로 작용하고요. 또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고립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른아이가 되거든요.
1: 아, 예, 예. 예, 맞아요.
0: 예, 또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과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심한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1: 예.
0: 다음 세 번째는요.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인데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기적인 의료비와 재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영케어러는 이를 감당할 충분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데
1: 그렇죠.
0: 이게 함께 고민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사실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많이 받는 직종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곤 때문에 결국 빈곤이 대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정보 접근성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장애인 복지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어린 나이 영케어러들은 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지원 사업을 이게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 그러니까요.
0: 본인이 돌보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예.
0: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성인들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0: 이게 대표적인 영화가 있어요.
1: 아, 영화요?
0: 예. 1993년작 길버트 그레이프.
1: 예,
0: 조니 데비 주인공
1: 예.
0: 길버트로 출연하는데
1: 예.
0: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면서
1: 아, 맞다.
0: 마을에 묶여 사는 청년 길버트의 삶을 통해서 영케어러가 느끼는 책임감과 답답함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2021년 코다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루비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죠.
1: 맞아요.
0: 네, 이 두 영화에서 보면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어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현상인 이제 부모화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인 문제라고 해요.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역할을 포기하고 부모나 아픈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1: 그렇죠.
0: 현상인데
1: 중간에서,
0: 예. 네네. 이 증상은 자신의 감정적인 욕구보다 가족의 상처를 우선시하고 또 어른스러운 아이라는 칭찬 뒤에 자신의 고통을 이제 마구 숨기는 거죠. 또 자신의 학업이나 인생도 중요하지만 어린 나이에 본인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가장 스트레스고
1: 네.
0: 그래서 어떤 그 돌봄이나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또 하나의 어떤 그 만성적 그 죄책감하고요.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돌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1: 동시에.
0: 충돌해서
1: 예. 네,
0: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게 이제 만성적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1: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좀 알아보죠. 가장 효과적인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일단 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이제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또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보장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상자 발굴은 선적 그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필요한데 이건 왜냐하면은 과연 어떤 친구들이 지금 영케어러인지를 좀 밝혀보는 거예요.
1: 네네.
0: 이게 뭐 등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학교 지자체 연계 시스템과 또 장애인 등록 시 가구 구성원을 좀 분석을 해서 보호자가 만 34세 이하인 가구를 영케어러 위기 가구로 자동 분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질적인 지원이 근데 돌봄 부담은 이제 공적 전환입니다. 영케어러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내가 없어도 가족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우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영케어러가 시험이라든지 면접,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도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세 번째는 학습권과 취업 지원 보장권입니다. 돌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쳐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1: 예.
0: 이러면 이럴 때는 이제 학업 유예 제도라든지 유연 학사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간병 경력을 돌봄 전문가 자격으로 인정해 주거나 또 돌봄과 병행 가능한 유연 근무 일자리를 우선 매칭하는 이제 특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은 이제 세대를 넘어서 승계가 되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정책이 실행돼서 지원은 물론 인식도 바뀌어야겠죠.
0: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뭐 부모님 봉양하니까 네가 최고야. 가족은 네가 돌봐야지. 자꾸 이런 부담감을 주거든요.
1: 그렇죠.
0: 이런 영케어러의 문제는 단순히 착한 아이의 희생이 아니고
1: 네.
0: 청년의 미래권과 발달권이 제약받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체계적인 시스템에는 돌봄 서비스에 연계라든지 또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1: 예.
0: 이 심리 상담에는 본인과 처지가 비슷한 영케어러들의 정보를 공유해서 정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좀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아직 부족한데요.
1: 예.
0: 그래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법을 좀 제정을 해서 이 영케어러를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좀 명시를 하고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예.
0: 결국 장애인 가족 영케어러 정책의 핵심은 청년을 돌봄의 주체로 보지 말고 돌봄을 받는 장애인과 함께 성장해야 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겁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유나가 부르는 너를 사랑하고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구독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전문가도 피하기 어려운 플랫폼의 룰
2: 그래도 의사나 약사가 운영하는 채널은 다르지 않을까?
1: 기대를 안고 들어가 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전문가들조차 이 거대한 플랫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알고리즘이 정한 냉혹한 룰을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언어의 전쟁이 벌어진다. 확률의 언어와 확신의 언어의 싸움이다. 전문가의 언어는 태생적으로 확률이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인체의 복잡함을 알면 알수록 단정적인 말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함과 정직함은 60초짜리 쇼폼 영상에서 금세 지루한 소음으로 처리된다. 조회수는 처참하고 댓글에는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짜증 섞인 반응이 달린다. 반대로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언어는 확신이다. 이거 하나면 종결입니다. 무조건 드세요. 효과 없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단정적이고 시원한 말투가 주는 사이다 같은 쾌감을 이기기는 어렵다. 불안한 대중은 가능성을 논하는 전문가보다 거짓말이라도 정답을 찍어주는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문가 유튜버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제목과 썸네일을 세게 잡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 되고 그렇다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실보다 메시지가 한 단계 더 극단으로 포장되어 쇼닥터 소리를 듣는다. 게다가 쇼폼 영상은 구조상 전제, 예외, 주의사항, 한계점까지 담기에는 분량이 턱없이 모자라다. 결국 플랫폼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맥락은 생략하고 한 줄 결론만 말하라고 압박한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의사 이드리스 무갈 박사는 진짜 근거 기반의 크리에이터 한 명당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대형 크리에이터가 5, 60명은 된다고 토로한다. 거짓을 만드는 데는 10분이 걸리지만 그것을 반박하고 검증하는 데는 10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정보는 근거를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가장 간단하게, 비록 틀렸더라도 정리해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우리의 뇌는 정보의 정밀함보다 결정의 편리함을 선호한다. 플랫폼은 인간의 이런 게으른 본능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다.
3: 자.

0: KBS 오디오북
1: 슈퍼푸드와 파우더로 채워지는 식탁. 건강 콘텐츠를 오래 보다 보면 현실의 식탁과 화면 속 식탁의 풍경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다. 화면 속 식탁에는 김치찌개나 나물 반찬 대신 낯선 이름들이 한 구석을 차지한다. 아사이베리,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위트그래스 파우더, 콜라겐이 섞인 커피, MCT 오일과 버터가 들어간 방탄 커피, 전해질 파우더를 탄 물, 프로틴 파우더로 만든 팬케이크. 물론 이런 식품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거의 항상 공포 마케팅과 세트로 묶여 다닌다는 점이다. 요즘 마트 채소는 영양가가 없어요. 토양이 망가져서 미네랄이 고갈됐거든요. 일반 밀가루와 설탕은 독소 그 자체예요. 몸이 항상 염증 상태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말들에는 1%의 사실과 99%의 과장이 섞여 있다. 하지만 60초짜리 영상에서 팩트체크는 중요하지 않다. 평범한 밥상과 제철 채소는 이미 오염되고 결핍된 것처럼 묘사되고 공장에서 가공된 슈퍼푸드 파우더와 영양제는 이 오염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필수 방어막처럼 격상된다. 그 결과 역설적 장면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피한다는 명목 하에 가장 고도로 가공되고 농축된 형태의 식품인 파우더와 캡슐을 섭취한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17세 인플루언서 에이바 노우가 초가공식품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가공된 초유 보충제와 우지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말이다.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값비싼 슈퍼푸드로 가득 차는데 정작 식탁 위 진짜 음식의 자리는 좁아지고 근거의 밀도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식탁의 모습이다.

건강해 보이는 나를 사는 소비. 이쯤에서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가 SNS에서 보고 저장하고 결제하고 다시 인증샷을 올리는 이 수많은 영양제들, 정말로 성분표의 함량과 논문의 근거를 보고 선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고르고 있을까? 플랫폼이 파는 것은 단순한 상품 정보가 아니다. 이상적인 자아의 이미지다. 야근을 밥 먹듯 해도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나 조깅하는 갓생러, 시험기간에도 피부와 멘탈 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기관리 끝판왕,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 몸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스마트한 엄마. 영양제는 늘 이런 서사의 핵심 소품으로 등장한다. 책상 위에 예쁜 비타민 보틀 하나, 가방 속에 콜라겐 파우치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를 끊는 일은 단순히 제품 소비를 중단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공들여 쌓아온 자기 이미지의 일부를 허무는 일처럼 느껴진다. 원래 이런 거 꼼꼼히 챙겨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냥 대충 사는 사람 같잖아. 이 루틴을 줄이면 내 삶의 통제력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건강 판타지는 이렇게 작동한다. 처음에는 몸을 위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더하고 쌓게 만든다. 추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만 약 5만 명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비결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3년 발표된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인기 있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100명의 게시물 중 3분의 2는 건전한 조언이 아니거나 오히려 정신 및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기능 향상이 아니라 오로지 마른 몸과 특정 체형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홍보하는 식이다. 미디어가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르네 앵겔르는 소셜미디어 건강 콘텐츠의 상당수가 건강을 가장한 깡마름에 대한 자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체형을 장려하는 이미지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은 신체 만족도, 기분, 그리고 스스로 인식하는 성적 매력의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섭식 장애와도 관련된다. 앵겔른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계정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계정을 구별하는 것은 연구자들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서가 한편으로는 스쿼트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튜토리얼을 올리면서 동시에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체중 감량 보조제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영양제를 산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스타그램 속 그들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이라는 마지막 방어막. 지금까지 우리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건강 콘텐츠의 문법을 만들고 영양제를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에 놓으며 우리가 지식이 아닌 이미지와 서사를 소비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다. 이 거대한 판타지의 정점에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처럼 믿고 의지하는 하나의 강력한 단어가 있다. 영상 속 영양제와 슈퍼푸드들이 앞다퉈 달고 나오는 그 수식어다. 천연, 오가닉, 클린, 논톡식, 식물성, 무첨가, 자연유래. 이런 단어들은 하나의 강력한 등식에 기대고 있다. 자연스러운 것은 안전하고 좋은 것, 인공적인 것은 위험하고 나쁜 것. 병원 약보다 영양제를, 현대의학보다 자연치유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이 믿음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연은 곧 안전이라는 신화가 언제

0: 언제부터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틈을 타 누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연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인지 아니면 또 다른 판타지의 가면인지를 함께 들여다보자.
1: 죄송합니다.
2: 아,
1: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살을 빼는 약인가, 몸을 해킹하는 약인가. GLP-1, 위고비 마운자로가 가져온 대격변. 들어가며 오해를 피하기 위한 선언.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이해 충돌 문제부터 정리하자. 비만 신약의 장점을 설명하다 보면 을에 따라붙는 시선이 있다. 저 사람 혹시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닌가? 나는 비만 신약을 만드는 어떤 제약회사와도 금전적 관계가 없다. 강연료나 자문료를 받은 적도 없다. 이 글은 오직 공개된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독자들과 함께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한 기록이다. 불편한 진실,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솔직해지자. 미디어에서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개 부작용과 위험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다. 우리는 뇌를 흥분시키는 방식의 고전적 다이어트 약물인 펜터민 등이 남긴 중독과 오남용의 상처를 기억한다. 한때 기적의 약이라 불렸으나 심장마비 위험이 뒤늦게 밝혀져 퇴출당한 관절염 약 바이옥스처럼 비만 신약도 시간이 지나면 숨겨진 부작용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존재한다. 하지만 과학계의 분위기는 대중의 공포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GLP-1 호르몬을 흉내낸 약을 인류가 사용한 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최초의 GLP-1 약 바이에타가 FDA 승인을 받은 건 2005년이다. 지금의 비만 신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지의 신물질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축적된 임상 경험 위에 올라선 계열의 약이다. 코펜하겐의 충격. 인류 최초의 장수 약물이 탄생했나? 최근 과학계의 화두는 안전성을 넘어선다. 이들 약이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노화와 함께 오는 만성질환의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2025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노화 연구 및 신약 개발 회의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다. 비만약 시장을 양분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과학자들이 연단에 올라 청중을 들썩이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GLP-1 약물이 인류 최초의 장수 약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축적된 데이터는 GLP-1 약물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다양한 추가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심지어 무릎 관절염과 수면 무호흡증까지 개선한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다. 실제로 위고비는 대규모 임상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을 약 20% 낮췄다. FDA는 이를 근거로 위고비를 체중 감량에 더해 심혈관 위험 감소용으로도 승인했다. 미국에서 마운자로의 비만약 버전인 제바운드 또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추가 승인받았다. 결과가 너무 빠르게 쌓이다 보니 해외에서는 이런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수돗물에 약을 타서 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FDA는 아직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약이 예방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면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은 거들 뿐.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 약이 몸을 고치는 방식이다. 흔히 살이 빠지니까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다. 2025년 발표된 대규모 임상 분석에 따르면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 중 허리둘레 감소 같은 체중 감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일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약물이 직접적으로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리하는 항노화 기전이 작용했다는 추측을 제시한다. 여기서부터 비만약은 체중계를 벗어나 건강한 대사를 회복하는 약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이 약은 비만 환자가 아니더라도 대사 질환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사 리모델링 도구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저속 노화의 대가는 무엇인가? 상황이 이렇다면 질문도 바뀐다. 이 약이 위험할까? 라고 걱정하기엔 약이 주는 잠재적 혜택, 즉 심장 보호, 수명 연장, 노화 방지가 크다. 만약 이 약이 단순히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새로 세팅하는 프리미엄 엔진 오일과 같다면 우리는 이 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장에서는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이제부터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를 냉정하게 저울질해보려 한다. 약이 주는 빛, 대사적 이득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우는 그림자,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건강을 둘러싼 선택이 점점 더 복잡해진 시대에 생각의 기준선을 다시 세워주는 책 건강구독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우린 범초본에서 나왔어요. 이제 손에 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1: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지후와 요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았을 때였다.
2: 지금이야!
1: 채령이 소리를 지르자 학생들은 지후와 태곤 일행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0: 달리는 아이들 사이에는 고양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채령이 달리는 것을 본 태곤과 지후, 그리고 요원들도 그들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뛰었다. 아이들은 굉장한 속도로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B팀 중 빠른 달리기가 능력인 제로 요원이 금세 아이들을 따라잡았고 맨 앞에 있는 곱슬머리 남자아이의 허리를 붙들었다. 그러자 바로 뒤에서 달리던 여자아이가 요원에게 각목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먹였다.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당황한 요원은 놀라 남자아이를 놓쳤지만 여자아이는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려 B팀 요원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의 머리도 두들겨 패고 있었다.
1: 야야야! 소란주! 나야! 나!
0: 남자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여자아이는 요원의 소나기에서 남자아이를 잡아 뺀 뒤 무성한 풀숲 안으로 함께 모습을 감췄다. 잠시 보이지 않던 그들은 어느새 하나 둘 철조망 건너편 뚝으로 넘어가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지우보다 한 발 앞서 달리던 이평화 제로가 도망치려던 남자아이의 한 발을 염력으로 잡아당겼다. 남자아이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나가려다 평화에게 발을 붙들린 채 끌어당겨졌다. 철조망을 넘어간 친구들이 남자아이의 팔과 손을 잡고 잡아당겼고 평화는 남자아이의 다리 부분을 잡아당겼다. 꼭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이평화 제로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 것이 떨어졌다. 거대한 고양이였다. 녀석은 이평화 제로의 옷깃에 발톱을 걸고 매달린 채 뒷발로 목 뒤를 마구 찼다. 고통에 찬 평화의 신음이 울려 퍼졌다. 한참을 몸부림치던 평화는 결국 남자아이의 다리를 놓고 고양이를 잡으려 애썼다. 평화가 남자아이의 다리를 놓자마자 고양이는 평화의 목에서 떨어져 나갔고 남자아이와 함께 철조망 아래로 잽싸게 기어나갔다. 그 뒤에 있던 지우는 쇼컷 머리를 한 여자아이의 팔을 낚아챘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자아이를 잡은 손바닥을 통해 몸의 기력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여자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지우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지우는 포스필드를 만들기 위해 왼손을 펼쳤지만 포스필드 방어벽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당황할 새도 없이 여자아이의 주먹이 지우의 왼쪽 턱을 가격했고 지우는 여자아이의 팔을 놓친 채 뒤로 나자빠졌다. 여자아이는 잽싸게 철조망 아래로 기어나갔다. 왜 능력이 써지지 않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무렵 채령이 철조망 아래로 도망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 몸을 날리고 있었다.
2: 안 돼!
0: 채령을 향해 몸을 날리는 태곤을 본 지호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커다란 덩치가 풍기는 이미지와 달리 태곤은 제법 날쌘다. 그는 몸을 던져 채령의 다리를 붙들었고 괴력을 사용해 철조망 너머로 반쯤 넘어간 채령의 몸을 순식간에 이쪽으로 끌어당겼다.
2: 그냥 가요! 그냥 도망가!
0: 화를 든 여자아이와 평화에게 잡혔던 남자아이가 철조망 너머에서 붙들린 채령을 보고 도로 달려오자 채령이 악을 썼다. 망설이던 두 사람은 얼른 가라는 채령의 고함에 결국 뚝을 따라 달렸고 은광천 너머로 건너가 지우의 시야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풀숲을 돌아보니 아이들이 요원들을 향해 던지고 간 강목과 목장갑, 방패 따위가 너절하게 널려 있었다.
3: 잡아볼까요?
0: 평화의 물음에 지우는 생각이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4: 아니, 쓸데없는 짓이야. 쟤들이 버리고 간 이 물건들만 다 챙겨서 초인 검사실로 보내주고 목에 약이나 발라요.
0: 아이들이 버린 물건을 챙기고 부근의 라투스 흔적을 조사할 것을 A팀 요원들에게 맡긴 지우는 두리번거리며 채령을 찾았다.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때마침 태곤이 보이지 않아 지우는 B팀 요원

0: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채령에게로 갔다. 등 뒤로 수갑을 채워둔 손과 발 때문에 채령은 나무 그루터기 옆에 불편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입에는 심지어 재갈도 물려 있었다.
1: 아니, 왜 너한테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려둔 거야?
0: 지우가 무릎을 꿇고 묶어둔 재갈을 풀고 있던 찰나 누군가의 손이 불쑥 지우의 손목을 잡았다.
2: 아, 우리 채령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해서요. 아, 저도 몇 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말이죠. 그리고 자꾸 도망치려 해서 이 아버님께서 직접 이렇게라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0: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태곤이 지후의 손을 채령에게서 떼어냈다. 지후는 인상을 찌푸리며 태곤의 손을 뿌리쳤다.
1: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딸을 본부장님이 이런 식으로 데려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태곤제로는 채령이 살아있던 걸 알고 있었나?
2: 아, 그랬다니까요. 본부장님 속도 모르고 채령이가 너무 철없이 구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자세한 사정은 본부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하기가 좀 그렇군요.
0: 태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채령은 태곤을 노려보며 고개를 세차게 젓고 있었다. 지우는 이 뜻밖의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1: 어떻게 죽었다 살아 돌아온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명령을 하지?
0: 채령을 데려오라는 것이 본부장에게서 직접 하달된 명령이라는 말에 지우는 태곤을 노려보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태곤은 직접 채령의 발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채령을 일으켜 세워 B팀 요원들과 함께 숲 바깥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지우는 이평화제로를 불렀다.
1: 태곤제로는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죠?
3: 그게 계속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요원들 통해서 보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로들 사이에 도는 얘기에 따르면 양 본부장님한테서 따로 지시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우는 문득 얼마 전 실험실 복도에서 태곤과 원혁이 회의실로 들어가던 장면을 떠올렸다. 두 사람에게 뭔가 말 못할 꿍꿍이가 있다고 지우는 확신할 수 있었다. 범초본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불숲에서 찾은 물건에서 채취한 지문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번 감식에서 잠정적으로 신원을 파악했지만 확실치는 않았다. 다행히 방패와 강목, 남겨진 화살 따위에서 다섯 명 모두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다. 미등록 초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등록 초인이라면 금세 정체를 찾을 수 있을 터였다. 검사실로 간 지우는 직접 초인 검사기에 다섯 명의 지문을 넣고 돌렸다. 모니터 위에 결과가 쭉 떴다. 초인 검사 중이라고 뜨는 한 명을 빼고는 역시 초인들이었다. 하지만 그 리스트에는 빠진 사람이 있었다. 분명 초인이 확실한데 빠진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지우가 아는 어떤 사람과 몹시 닮았다는 걸 지우는 뒤늦게 떠올렸다.

0: 현우. 필요한 것은 오로지 네 명의 초인뿐.
1: 아, 그러니까 내가 찾던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만났는데 미등록 돌연변이란 거지?
2: 네. 그 아이는 초인 데이터에 뜨질 않더라고요. 우선 그 친구들을 부르고 설득해서 이번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 살짝 몸을 일으켜보니 며칠 전 숲속에서 마주친 범초본 사람이 틀림없었다. 현우는 차 뒤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0: 못한 채 쪼그려 앉아 두 사람이 가기만을 빌었다.
1: 예, 잘 됐군. 아주 잘 됐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주다니.
2: 저 본부장님. 채령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고로 죽었던 게.
0: 지후가 채령을 언급하자 본부장이라 불린 남자는 생각에 잠긴 듯 뜸을 들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3: 사실 집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행히도 채령인 죽지 않았었네. 채령인 자기 엄마가 잘못되는 걸 목격했고 구해주지 못했단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았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크게 생겼어. 정서가 몹시 불안정해졌고 자꾸 거짓말만 하는 데다가 주변 사람들을 때리고 물기까지 한다네. 사람들에게는 차마 아이가 이런 상태라고 말하기 못해서 얘기하지 않았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집과 실험실만 오가게 하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두고 봤어. 엄마와 함께 실험실에 있었던 적이 많아서 그런지 실험실에 있는 걸 좋아해서 실험실만은 출입을 허락해줬지.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근데 말이야, 난 채령이가 도대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는지, 어쩌다가 그 다섯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됐는지가 궁금하네. 친구도 거의 없던 애인데. 우리 채령이는 중학생인데 그 다섯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정말 이상하지 않나?
0: 현우는 대범하게도 차 앞쪽으로 걸어갔다. 지후가 현우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자칫 들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본부장의 이야기에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으로선 채령과 소초모의 연결고리를 알 리가 없을 터였다.
2: 왜 채령이 찾는 일을 정태곤 제로에게 맡기신 겁니까? 채령이는 제 동생 같은 아이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3: 자넨 지금 맡은 일이 많지 않나? 아, 그나저나 시온이를 추적하는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2: 힌트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만 그건 확실해진 뒤 보고 드리겠습니다.
3: 좋아. 채령이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괜찮아지면 자네와도 대면할 수 있게끔 해보지. 그 아이들 학교에는 연락해뒀나?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지?
2: 네. 학교에는 다섯 명 모두 불러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될 듯합니다.
0: 두 사람의 움직임에 현우는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뚜벅뚜벅 학교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현우는 지우라는 사람이 본부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대화를 엿들은 현우는 채령이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0: 고양이 밥은 주고 왔냐?
1: 네, 다행히 애들 다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0: 야, 봤냐? 범초본 떴다고 교감, 교장 다 왔어.
2: 매우 서먹해 보이는 유라, 연희와 달리 꽤나 들떠 보이는 효석은 현우에게 계속 장난을 치고 있었다. 상담실 문이 열리자 키가 몹시 크고 풍채 좋은 한 남자와 숲에서 마주친 단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다.
3: 이놈들 똑바로 안 있어!
4: 아, 괜찮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2: 교장이 소초모두를 향해 눈을 부라리자 원혁은 괜찮다며 그를 진정시켰다. 소파에 앉은 원혁과 지호는 소초모두를 한 차례 훑어봤다. 본부장의 얼굴이 마치 쇼핑하는 사람 같다고 현우는 생각했다. 현우는 흘끗 친구들을 바라봤다.

0: 란주와 효석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유라의 얼굴에는 불신과 의심이, 연유의 얼굴에는 어쩐지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로 교장과 교감을 쫓아보낸 원혁은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긴 다리를 꼬며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얹었다.
1: 자, 그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이,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주면 고맙겠는데.
0: 본부장의 말에 유라가 소파 중앙에 털썩 앉으며 모두에게 눈짓을 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본부장은 품에서 접어든 종이를 꺼내 펼쳤다.
1: 아, 그러니까 식물의 기억을 읽는 학생이 자네 성란주고.
2: 네.
1: 생물의 이동 동선 예측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자네 원효석. 그리고 고양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학생이 이현우군요. 아, 난 범국가 초능력관리본부의 특수부 본부장인 양원혁 박사고, 네, 이쪽은 특수부 팀장 윤주입니다.
0: 원혁의 말에 아이들이 의아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름이 둘이나 빠진 것 같은데?
1: 내가 알기론 여기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미등록 초인이 있는데.
0: 소초모들의 시선은 마치 짠 듯이 연유에게로 모였다. 연유는 어쩐지 불안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1: 어느 학생이지?
0: 원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우가 손을 들어 가리킨 사람은 유라였다.
2: 이 학생입니다.
0: 소초모들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머리가 좋은 능력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닌데. 유라는 시종일관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3: 무슨 소리예요?
2: 이틀 전에 내가 네 손목을 잡으니까 기력이 빠져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을 때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왕이 되고 난 뒤 확실하게 취향과 이상형이 달라진 진지왕.
1: 자, 이쪽은 전하와 새롭게 내정을 시작한 여인들.
2: 끝장이죠. 비오는 날 도포 뒤집어 쓰고 여자랑 뛰는 거.
3: 여론이고 뭐고 눈치 볼 거 없이 이 미시라고의 약속부터 지키세요. 진지왕을 탄핵하라.
4: 신라 제26대 왕 진평왕입니다.

와이파 한국인 175번째 풍월주 김유신 11번째

0: 먹고.
1: 야야야 가자. 아까 위에. 어야 왼쪽 위에.
0: 또 게임하고. 또 먹고 또 게임하고.

0: 아직도 입궁을 하네? 밤 12시가 넘었는데?
1: PC방은 24시간 영업입니다, 세주님.
2: 진평왕이 즉위하면서 미실의 호칭은 공주에서 세주로 바뀐다.
0: 임금의 인감 도장이 내 손 안에 있어.
2: 자, 세주란 왕의 인감 도장인 옥새를 관리하던 공식 직책이다. 신랑 왕실의 옥새를 손에 쥐고 임금의 버금가는 권력을 틀어진 미실.
0: 시간 가는 줄은 몰라도 배꼽 시계는 돌 텐데.
1: 아이, 요즘 피방 음식이.
2: 피방 음식으로 불리는 PC방 음식.
1: 설찬하거든요. 웬만한 맛집보다 낫다니까요. 안 되는 메뉴가 없어요. 제 친구는요, 먹으러 PC방 간대요.
0: 그래? 24시간 영업에 끼니까지 해결이 된다면 언제 들어오실지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냐.
1: 뭐, 그쵸 그쵸. 왕이 되셨으니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0: 전하께서 그렇게 PC방을 좋아하신다면 전하 가장 가까운 곳에 PC방을 만들어드리는 게 신하 된 도리.
1: 전하 가장 가까운 곳이면 왕궁인데. 아이, 대신들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0: 내가 하겠다는데 보고 있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데.
1: 그건 그러네요. 세주님, 전하 집무실을 PC방으로 만드시게요?

0: 열심히 들 공사하시네. 진평왕의 집무실을 아예 PC방으로 개조하는 미신.
1: 게이밍 의자
2: 중엔 이 제품이
1: 로열입니다.
2: 180도로 등받이를
1: 접었다 폈다
2: 접었다 폈다
1: 다다다
2: 취침도 가능한데
1: 앞으로 취침
2: 뒤로 취침 어떻게
1: 직접 체험해보시겠슈?
2: 아, 이 기계가 서랍을 제일 큰
1: PC방에 있는 무인자동 주문기계 그거
2: 음료수 영업용
1: 냉장고
2: 얘가 또 죽는 분위기를
1: 살리는 애거든요.
2: 음매기주
1: 음매기사로
2: 중식 아이고 중식
1: 한식
2: 분식
1: 서양식
2: 간식
1: 간식
0: 그 결과 오로지 감탄사만 연발하던 진평왕이 내뱉은 첫마디는
3: 알았어. 난 세주가 하라고 하는 거 뭐든 다 할게.
4: 그럼 당장 게임 속으로 들어가 세계를 청복하세요.
3: 오케이.
0: 아, 그렇게 집무실 PC 앞에 앉은 진평은
3: 나 작아졌어. 나 점프를 못해. 잠깐만.

0: 신뢰의 조종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다다 미실.
1: 더 높이 머리 위까지 더 높이.
0: 옥새를 손에 쥔 미실의 위세에
2: 줄을 서시오.
0: 미실 앞으로 헤쳐 모이는 조종의 대신들.

0: 아니, 전화!
1: 어머!
0: 이 어미가 면회 신청합니다, 전화!
2: 자, 진평왕이 엄마라고 부르는 이 아줌마?
0: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만 쥐고 흔드실 겁니까?
2: 자, 와이파이 한국인 풍월주 김유신 초반에 들었던 그 목소리인 것 같기. 아니, 뭐 누구지?
0: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지만 내일 모레면 성년이에요.
2: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 부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3: 만명아! 만명아! 아휴, 진골과 결혼을 하면 진골이 되는 거야.
2: 만명 부인과 김소연의 결혼을 반대했던, 그래, 바로 그 김유신의 외할머니 되시겠다.
0: 정신 차리세요, 전하. 이러다가 바지 전하 되세요. 정신.

0: 여기서 잠깐 김유신의 외할머니인 만호태후의 결혼 경력을
1: 만세! 만세! 만만세!
0: 성걸 출신인 만호는 진흥왕의 큰아들 동륜태자와 첫 번째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0: 동윤 태자와의 사이에서 허니문 베이비 진평왕을 출산하는 만호. 만호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
1: 먹자. 어른네.
2: 자, 따닥하자. 자, 어머머, 따닥.
1: 넌 맨날 고수돈만 치냐?
2: 남의 스케줄은 알 거 없고 피 한 장 주셔야죠, 전하.
1: 그건 다 피박인데.
2: 그래도 주실 건 주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톱.
1: 못 먹어도 고지.
2: 어머머, 흔들기까지 했네.
1: 안해.
2: 아우, 노름판에서 성질 나온다고 정말 이런 식으로 성질 부리면. 침착하거라. 대자전아, 저와 함께 병풍 뒤로 잠깐.
0: 자, 코스톱을 치던 미실과 동년 태자가 병풍 뒤로 몸을 숨기자.
3: 동작 그만! 민간 정지!
4: 다 어디 갔어?
5: 누구요?
4: 여기서 웬 남녀가 고스톱을 친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5: 아, 보시다시피 소녀 혼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잠시 화투로 운수 떼고 있는데 이건 쟤 아니죠? 님이야! 님 떨어졌어! 혹시 당신이 나의...
4: 내가?
0: 미실의 시녀가 단속반의 주의를 끄는 동안 왜 이런다니? 가열차게 나대는 동륜 태자의 심장.

0: 투장을 두드리다 눈이 맞는 바람에 미실과 입까지 맞춘 동륜태자는 깊은 밤 구슬피 우는 철 모르는 한 마리의 소쩍사가 돼가지고 미실의 방문 앞에서 지적도 되고요.
1: 소쩍! 소쩍!
0: 마법처럼 열리는 미실의 방문?
2: 빡극! 빡극! 빡빡극! 빡극!
0: 같은 시간!
3: 아이고! 아유, 울지 마라. 제발 자라. 취침 시간이야.
0: 다른 여자 방문 앞에서 남편이 소쩍거리는 동안 낮밤이 뒤바뀌어 응애거리는 훗날의 진평왕인 아들 백정으롭고 달래는 만호 부인.
3: 아이고, 자장, 자장, 자장.
0: 아기가 겨우 육아에서 해방시켜주자.
4: 전원이 꺼져 있어요.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할게요.
3: 아니 또? 아니 몇 시야? 아유 새벽 2시. 이 인간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내가 그렇게 이성간의 거리 두기를 강조했건만.
4: 제가 아까 안내 드렸잖아요. 네 남편 고객님이 휴대전화 꺼놨어요. 새벽 2시 넘었는데 피로감 밀려오게 자꾸 이러지 마세요.
3: 아유.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내가 찾아가지고 부셔버릴 거야.

0: 부장이 돼야지. 진평왕 김자연.
1: 어우, 그 나는 신여랑 요한이 뒤에 얘기가 궁금하다. 허예은.
2: 게임장 요한이 하니까 프로게이머가 생각나. 이규찬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성모도를 찾아갑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강화군은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의 여행지인 성모도 역시 강화군을 대표하는 좋은 여행지입니다. 예전에는 성모도를 찾아가려면 강화군의 외포항에서 배를 타야 했는데요. 지금은 지난 2017년에 완공된 성모대교를 이용해서 쉽게 성모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모도의 행정구역상 지명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인데요. 삼산면이라는 이름은 성모도 안에 해명산, 상봉산, 낙가산 등과 같은 세 개의 산이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사실 성모도는 그동안 관광지로서보다는 기도의 성지로 더 많이 알려졌던 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섬 일대의 한적한 풍경과 함께 보다 편리해진 교통편으로 인해서 주말 여행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성모도를 대표하는 명소는 우리나라 3대 기도도량 가운데 하나를 손꼽히는 보문사입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창건을 했는데요. 보문사 뒷산인 낙가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봉황이 나라와 집을 짓는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성모도 보문사에서 가장 이색적인 곳은 커다란 바위 안에 있는 석굴법당입니다. 이 석굴법당은 자연동굴 속에다 조그만 감실 22개를 만들어서 조성했는데요. 이들 감실에는 각각 작은 석굴들이 하나씩 모셔져 있습니다. 보문사 석굴법당 옆에는 420여 개에 이르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10분쯤 오르면 눈썹처럼 생긴 눈썹 바위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바위 아래에 성모도 최고의 명물인 마해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m 높이의 이 마해불은 1920년대 초에 이화흥 스님이 조성을 했는데요. 당시 이 마해불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금강산 여러 사찰의 스님들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보문사 마해불 옆에서 간송 전영필과 관련된 명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모도는 산행 명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능선에 오르기만 하면 넓은 바다를 보면서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도에서의 산행은 일반적으로 전두기 고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전두기 고개를 출발해서 해명산과 낙가산을 거쳐 상봉산에 이르는 산행거리는 총 7.3km입니다. 성모도에서의 산행코스는 해발 고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워낙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많아서 체력 소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 구간을 걷기 힘든 경우에는 낙가산에서 보문사 쪽으로 내려오는 하산 코스를 선택해도 됩니다. 성모도에는 강화 나들길의 11코스인 성모도 바람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칠면초 군락지에서는 지금 이맘때 새순이 올라온 칠면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갯벌에서 자라는 칠면초는 계절마다 칠면조처럼 색깔이 변한다라고 해서 칠면초라는 이름이 붙여진 염생 식물입니다. 성모도 서쪽 바닷가에는 한적하게 바닷가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민모루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백사장의 길이는 약 1km로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해질 무렵이면 이곳 민모루 해수욕장에서 멋진 낙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성모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민심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묘했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지방 권력을 몰아줬습니다. 부산과 충남, 강원 등 12곳이 푸른색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주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은 4곳을 차지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0: 네, 먼저 가장 치열했던 승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날이 밝고도 한참 지난 후에야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에 불과 1%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49.15% 대 48.13%.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단 1.02%포인트 차였습니다. 526만여 명 투표에서 불과 5만 3천여 표가 승패를 가른 겁니다. 개표 초반 크게 뒤처지던 오세훈 당선인은 막판 대역전 극 끝에 오늘 아침에서야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 성공은 상식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3: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1: 오세훈
3: 시민 여러분께서는
1: 당선인.
3: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2: 선거 내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때리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이른바 닥치고 공급을 외치면서 한강벨트의 표심에 힘입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당선 직후에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글로벌 3위 도시 도약과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3: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 복원 대책을
2: GTX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사고 등 막판 불거진 안전 이슈보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 표심을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오 당선인은 38일 만에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하며 첫 일정으로 여름철 안전 대책을 챙기고 서소문 고가 사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대표 초반부터 앞서 나간 쪽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바뀌면서 오세훈 후보의 추격이 시작됐고 결국 아침 7시쯤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13시간에 걸친 추격전을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원호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4: 출구조사 결과 5.4%포인트 차. 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에선 환호가 터졌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개표 초반 흐름도 출구조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5: 민주당 정원호 후보 65.3%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3%로 2위입니다.
4: 자정쯤 강남 3구의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두 자릿수 격차가 조금씩 줄더니 새벽 4시 2%포인트까지 좁혀졌고 오전 6시쯤부터는 초접전이 시작됐습니다. 개표 시작 13시간여 만인 오전 7시를 지나 오 후보는 첫 역전에 성공했고 오전 9시 정원호 후보가 먼저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6: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당선 대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4: 기다렸다는 듯 이어서 지지자들 앞에선 오세훈 당선인.
3: 출근서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4: 진땀샘을 거둔 오 당선인은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서울 대역전극의 원동력은 이른바 한강벨트였습니다. 25개 자치구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민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어느 투표함을 먼저 여느냐에 따라 여야 후보 득표율은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15개 자치구에서 앞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10곳에서 앞섰습니다. 우세한 자치구 숫자에서 밀린 오 후보. 하지만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투표함을 열면서부터 역전을 시작합니다. 오 후보는 강남구에서만 10만 표 가까이,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각각 7만여 표, 4만여 표 앞서면서 다른 곳에서 뒤진 표를 만회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에서 절반 이상 5개 자치구에서 앞서면서 마포와 성동에서만 5천에서 6천 표 앞선 정 후보를 제쳤습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는 부동산 집값 이슈,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8: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거든요. 재개발을 많이 해서 좀 집값 좀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7: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선거운동 기간 신속한 공급,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내세웠는데 표심은 오세훈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초박빙 서울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는 지금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선 지금도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여소윤 기자, 지금도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모양이네요.
9: 네, 어젯밤 시작된 항의 시위는 해가 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수백 명이 투표소를 둘러싸고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데요. 이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선거 무효, 재선거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천막을 세우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저녁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플라스틱 의자 수십 개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등 시위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요청으로 이곳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고 소방 인력도 투입됐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 방문 때 시위대가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투표소 안에는 선관위 직원 1명과 송파구 소속 직원 5명, 참관인 2명 등이 갇혀 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투표소엔 현재 2천여 명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2개가 여전히 이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법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면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개표 절차를 맞춰야 투표의 법적 효력을 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부터 하루 종일 이어진 대치에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투표소에 투표지는 없고 대기표에 밤 10시 투표까지 등장하자 유권자들은 질문과 항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대처는 전혀 미덥지 못했고 다시 항의와 분노가 반복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앞. 급히 가져온 추가 투표용지마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10: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11: 그다음은요?
10: 그다음은 또 우리 상무의 지시를 받아야죠, 우리가.
7: 유권자 수보다 적은 분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하면서 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12: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분까지 보관을 해둬야 되는 게 상식선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부족한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 결국 대기표를 나눠주고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밤 10시까지 이어진 투표. 대기표만 받는다면 무조건 투표할 수 있는 건지. 대기하다 발길을 돌린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3: 이 사람들이 줄을 갖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7: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투표소 앞에 몰려든 유튜버 등은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14: 개표 중단! 개표 중단!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시위대 수백 명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50%에 맞춰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본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준비했단 겁니다.
16: 사전 투표를 할 유권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수에서 50%를 인쇄했고요.
15: 투표용지 인쇄는 구시군 선관위가 맡는데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사전 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출력하지만 본 투표는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합니다. 이 본 투표용지 얼마나 미리 인쇄해둘지 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만 하한선을 정해놨는데 통상 선거인수의 60% 준비해오던 걸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낮췄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되었으니 사전투표자 빼면 충분할 거다. 본투표용지를 하한선 50%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투표 당일 투표 참여가 예상을 웃돌면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투표소별로 투표용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던 겁니다. 왜 투표용지 준비의 최소 기준을 낮췄는지, 투표율 예측은 적절했는지를 놓고 진상규명과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한 방식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급하게 갖고 온 투표지는 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또 다른 곳에 있던 투표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들고 와도 문제가 없는 건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모두 14곳입니다. 가락동과 문정동, 잠실동 등 서울 송파구에서만 12곳, 강남구와 광진구 투표소도 한 곳씩 포함됐습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이곳에 공급한 투표용지는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 송파구 선관위 같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하던 예비 투표용지이거나 인근 다른 투표소에서 쓰려고 수령해놓은 투표지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 도중 부랴부랴 투표용지를 갖고 오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17: 이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송 과정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가.
11: 선관위 관계자는 이럴 때 쓰라고 예비용지에 있는 거다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규 인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비 부족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비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까지 어떻게 옮겼는지는 구체적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오토바이로 가져오는 걸 목격했다고 했는데 선관위 측은 이송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중앙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선거를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18: 개표가 시작된 어제 오후 9시,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준비와 대처가 미흡했다,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16: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무총장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18: 사과로 수습하긴 이미 어려워진 상황.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가 계속되자 자정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3시간 만에 다시 사과했지만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때 가능한데 이 같은 상황에 해당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19: 개표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18: 이에 따라 개표 중단도 불가능하다 결정했습니다. 사과는 투표 이튿날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유권자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고개 숙이며 외부 전문가 중심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 결과는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잠실 7동 투표소 투표함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어 선관위의 당선인 명부 확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0: 네,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한때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70여 명이 20여 분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동춘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 용지 부족으로 10분가량 투표가 지연됐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 보수 시민단체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노 위원장과 함께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이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준비하는 등 선거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은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배상소송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참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무책임한 재투표 선동을 하다 서울시장 결과가 바뀌자 말을 흐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를 연이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투표 관리 부실은 있을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습니다.
1: 선거 신뢰를 굳건하게 수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그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9: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는데도 관행대로 안일하게 선거 준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1: 관행에 안주해 관할 인구의 50%에서 70% 분량만 준비했다고 하는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는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행정 참사라고.
9: 선거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거취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무책임하게 선동하지 말라 견제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재투표를 요구하다 막상 오세훈 후보 당선 윤곽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을 대통령에 돌리려는 오 후보 발언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2: 막상 유리한 국면이 또 개표가 진행되니 그 문제를 또 슬쩍 흐려버리는 이런 저급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9: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선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0: 국민의힘은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밤새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승기를 잡은 후엔 국정조사 등으로 방향을 돌리고 청와대도 비판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3: 개표 시작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세 차례 찾아갔습니다. 개표를 당장 멈추고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4: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이미 선거는 오염됐습니다.
23: 마지막 항의 방문은 새벽 3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면담을 관철시켰지만 면담 후엔 다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24: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23: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오세훈 후보가 승기를 굳혀가자 당의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일은 범죄라면서도 재선거 요구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25: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3: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반응한 청와대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26: 헌정 참극 앞에 우리 일이 아니다라며 선긋는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23: 국민의힘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무효 소송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생겼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 참정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7: 6.3 지방선거 이튿날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질책했습니다.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28: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27: 행정부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히 책임을 물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발 방지책도 주문했습니다.
28: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7: 청와대는 다만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관위를 제재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7: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 입장만을 냈다가 파장이 커지자 엄중 주시하고 있다며 입장을 고쳐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3: 네, 지금부터는 전국 선거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선은 4년 전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각각 어디에서 승리를 거뒀는지 먼저 민정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대 4 이번 선거 여야가 거둔 성적표입니다. 4년 전 지선 당시 민주당 5, 국민의힘 10이었던 지방권력의 지형이 완전히 뒤집힌 건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충청, 호남, 제주, 부산에 울산까지 모두 12곳을 석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경남 그리고 최대 승부처 서울까지 모두 4곳을 수성했습니다. 경기 도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추미애 후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짓고 헌정사상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 자리에 올랐고요. 인천에서는 핵심 친명 박찬대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꺾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진보에 내주게 될지 관심이 쏠렸던 대구는 출구조사에서도 경합으로 예측됐었는데요. 대구시장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 속에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8%포인트 차로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울산시장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이룬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전남 광주 통합시장엔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선거전 초반부터 큰 이변 없이 당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은 정부 여당의 국정안정론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지방선거 승리로 집권 2년 차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출구조사에서 초접전으로 분류된 지역들은 밤새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크게 요동쳤던 접전지 결과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퍼센트로 두 후보 간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0: 경합 예측됐습니다.
18: 출구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으로 예측됐던 부산과 대구, 강원, 전북. 투표함이 열리자 판세는 더 요동쳤습니다. 0.8%포인트 차 초박빙으로 예측됐던 대구시장 선거.
4: 0.8%포인트 차 초박빙이란 수치가 발표되자
18: 개표 초반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앞서 나갔지만 새벽 1시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역전. 이후 격차를 벌리며 8.87%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5: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치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18: 부산시장 선거 역시 새벽 2시 반쯤에야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6: 부산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8: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6: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부산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당초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10%포인트 가까이 앞설 거로 예측됐던 경남지사 선거.
0: 김경수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18: 자정이 지나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10: 박완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 흐름 계속 유지하고
18: 2%포인트대 살얼음 승부 끝에 새벽에야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격전지로 분류됐던 강원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전북지사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승리해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3: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북구 갑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극적인 역전으로 당선이 됐죠. 국회에 입성하게 된 한동훈 당선인은 보수 진영 개편에 나설 것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12: 거물급 후보 3파전의 최종 승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7: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초반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는가 싶더니 오늘 새벽 1시쯤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초접전 상황.
10: 두 후보 간의 차이는 350표 차이입니다.
7: 새벽 2시쯤 결국 역전하며 1,392표 차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8: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부산 북구 하정우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11: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2: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11: 지지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제명 넉 달여 만에 무소속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중앙정치 무대로 복귀하게 된 한동훈 당선인. 당선 일성으로 지역구 발전과 함께 정권 견제를 내세웠습니다.
8: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제어하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고.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중심 당권파를 정조준하며 보수진영 개편 의지도 힘줘 말했습니다.
8: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는 말씀 드렸고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7: 한 당선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로 당선 뒤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3: 5명이 격돌한 경기 평택 을도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출구조사부터 혼전이더니 각종 여론조사에선 크게 앞서지 못했던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13: 단일화 없이 5파전이 이어졌던 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상 밖 승자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였습니다.
14: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5명 중 유일하게 득표율 30%를 넘기며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두 후보의 쌍방 공세로 유권자 피로감을 느끼는 사이 평택을 3선 출신을 앞세워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5: 조국 김용남 싸우는 거에 질려버렸다. 생각보다 진보표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13: 진영 분열이 보수 정당에 수도권 한석을 내줬단 비판 속에 거칠었던 선거전은 민주당 혁신당 모두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16: 더 좋은 후보가 깨끗한 선거로 이길 수 있다라는 좋은 선례를
17: 저 조국의 실패이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투영했던 비전과 가치가 틀린 것은 아니라.
13: 조국 후보는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면서.
29: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30원에 넘겨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라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피격으로 운영이 한때 중단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25%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셋값 상승률은 0.29%로 0.03%포인트 확대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진료 우려가 제기되어온 도수치료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격은 4만 3천 원으로 묶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횟수도 15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글쓰기 강의에서 매번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글은 일단 써야 한다는데요. 꾸준히 쓰다 보면 잘 쓰게 되고 글로써 말을 준비해두면 말까지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예전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진행할 때 그리워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이게 좀 저랑 며칠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1: 글쎄요. 요즘에도 강의를 가면 네. 그때 얘기해 주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 네. 라디오에서 잘 들었다고.
0: 네, 네.
1: 왜 안 하시냐고 지금은. 간혹 있고요. 아마 그때 무슨 이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뭐 했다고 그러면 다 제 주변 사람들일 겁니다.
0: 예, 겸손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8년 동안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난 이분들한테 이런 점을 배웠어. 이런 게 있다면은요?
1: 많은 거 배웠죠. 뭐 그 중에

0: 대표적인 거 첫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두 분 다 정말 성실하세요.
1: 네, 연설문도 마지막까지 고치시는.
0: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끝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보는 거. 그리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거.
1: 네, 네.
0: 뭐가 해서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1: 예.
0: 뭐 그 당시 뭐 재보선도 많았고 늘 안 됐어요. 그럴 때 그걸 붙들고 연연하고 막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딱 털어요.
1: 네.
0: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습니다.
1: 예.
0: 또 하나는 이제 공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 이제 뭐 하나만 더 하자면 아직 제가 흉내조차 못 내는데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1: 그렇겠죠.
0: 거고.
1: 예.
0: 그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서 보면 되게 강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마음이
1: 네.
0: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강합니다. 강하고 되게 공감력도 되게 높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참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네. 그렇게 뭐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배울 수 있으면은 뭐 다들 뭐 그러겠죠.
1: 그렇죠.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예. 근데 그런 쓰면 쓸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아, 내 글 보고 이제 감탄하고 막 이런 것도 생기지 않나요? 솔직하게.
0: 아,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아, 희한하게 글은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1: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내성적이고 어떤 강박 같은 증세도 겪었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우리 작가님의 모습인데 이걸 사실 글을 쓰면서 이게 해결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사실 그게 다 글 쓰기를 통해서
1: 네.
0: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 안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되게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그게 뭐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뭐 우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내가 느끼느냐 안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건 표현되지 않아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그거를 글로 써주면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어떤 탄원을 내가 들어주는 게 되고 내 아내 입장에서는 아 그래 글을 쓰는 거 보니까 내 심정을 얘가 지금 이제는 알고 있네. 네. 알고 있는 데다 대고 또 그거를 계속 아우성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알고 있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글을 써보면 되게 내 감정이 객관화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 네.
0: 아, 내가 이렇게나 이거 할 일인가 이게? 아,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이유로 쓴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뭐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보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남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되게 과소평가하거든요.
1: 네.
0: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1: 맞아요.
0: 근데 딱 그 상태가 돼요. 내가 글을 써보면은 내가 이제 타자가 돼서 나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늘 글쓰기 전보다는 글 쓴 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럴 일이 있으면은 이게 이 감정에 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거를 정해주면은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 지를 알아봐 달라고 자꾸 저는 아우성 치는 게 내가 느끼는 감정 아닌가.
1: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면서 그 감정시계라는 걸 차잖아요. 그래서 아, 이 감정의 실체가 뭐라는 걸 알고 나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
0: 그렇죠.
1: 그걸 보면서 상당히 저도 공감했거든요. 뭐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를 때.
0: 그렇죠. 그게 정체를 네. 모르고 이게 그럴 때 사람이 제일 불안하고 네. 두렵거든요. 그 실체를 딱 알고 나면 이제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그 실체를 아는 게 이제 정해주는 거죠, 이름을. 너, 네. 너 지금 외롭구나. 너 외로워서 그런 거야. 그 외로운 것은 이런 지금 네가 상황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네.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네. 그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그 감정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1: 글쓰기를 통해서 또 그런 걸 경험을 하시고 치유를 받으신 거죠. 네. 말하자면
0: 어찌 보면 책 쓴 과정이 치유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책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늘 얘기를 네. 하죠.
1: 사실 이제 연설비서관 할 때까지 남의 글을 쓰신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되어서 예.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이제 책을 쓰게 돼요. 첫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였고 회장님의 글쓰기를 그 다음에 내셨고 이제 내 이름을 걸어서 강원국의 글쓰기. 근데 그 책 한 권 내는 게 사실은 그 출산의 고통하고 비교하잖아요. 산고에 비유할 만큼 쉽지 않은 건데 책 한 권 쓰려면 그 뭔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 한 번 쓰려면 엄청 읽으신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0: 저는 이제 쉽게 책을 한 권 쓰려면은 최소 한 50꼭지 글은 써야 되거든요.
1: 네.
0: 좀 여유 있게 뭐 7, 80꼭지 정도는 써야 책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한 꼭지 글을 쓰려면 적어도 책 한 권은 읽어야 된다.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책 한 권 읽고 한 꼭지 글을 쓰자.
1: 예.
0: 그럼 100권을 읽으면 100꼭지를 쓸 수 있다. 책 한 권을 읽고 글을 하나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하기 책 관련 책을 쓴다. 그럼 말하기 관련 책을
1: 네.
0: 100권을 읽으시면 예. 무조건 씁니다. 말하기 책. 말하기 책 한 권당 글 하나씩만 쓰면 돼요. 하나씩. 그리고 책을 사실은 책을 쓰거나 글을 뭐 잘 쓴다는 사람 중에 글을 안 읽거나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1: 예.
0: 읽은 사람 중에 못 쓸 수는 있어도
1: 네.
0: 잘 쓴 사람 중에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1: 야, 그럼 50꼭지 한 권에 그럼 50권은 최소 50권은 읽어야 한 권이 나온다는 네. 얘기인가요?
0: 지난번에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예. 얘기했지만은 그걸 뭐 다 읽지는 않죠.
1: 예, 좀 발췌도 하고
0: 그렇죠.
1: 예, 중간중간도 읽고
0: 그러면 목차 보고 네. 필요한 부분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야지 그걸 뭐 그리고 이게 한 분야의 책을 이렇게 100권이 되면
1: 네.
0: 계속 중복과 반복과 이런 네. 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 네.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요. 자꾸 읽다 보면은 앞에 뭐 읽었지 하고 다시 읽어야 되고요.
0: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더 읽으셔야지.
1: 네. 많이 안 읽는 사람의 핑계 같은데 솔직히 이제 부끄럽지만 얘기하자면 좀 그런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 이름을 건 글쓰기를 시작하시니까 그전하고 좀 글 쓰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0: 그건 뭐 이제 오히려 저는 편하더라고요.
1: 네.
0: 저는 주로 이제 제 경험을 쓰거든요.
1: 네.
0: 제 일화, 제 에피소드, 제 스토리, 제 이야기를 쓰니까 그냥 뭐 이게 난데 뭐 누가 시비를 별로 걸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어떤 지식과 정보 중심으로
1: 네.
0: 아는 것 중심으로 쓰시는데 그건 쓰기도 저는 어렵고 쓰고 나서 이제 변별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도 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1: 정보는 AI가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0: 좀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서사,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 중심으로 저는 글이나 좀 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AI 시대에 AI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원하는 네. 것은 인간의 경험이에요. 인간의 서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또 공급을 해줘야 얘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지가 막 뭘 또 네. 하잖아요. 걔가 나를 알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0: 걔가 또 없는 게 감정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 인간의 어떤 경험, 느낌, 감정을 얘는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인간이 이렇다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경험과 감정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글 쓰는 방법을 조금 팁을 좀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글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첫 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예.
0: 누구나 어렵죠.
1: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0: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저는 늘 얘기하는데 머릿속 그 엉켜 있는 그 실타래에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
1: 네.
0: 실마리가 시작이다. 그래서 실마리 찾는 일이 절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저는 이제 늘 첫 문장 어떤 글을 읽을 때마다 뭐 심지어 뭐 어떤 SNS 글을 읽을 때도 첫 문장을 눈여겨 봅니다.
1: 아.
0: 시작 부분을 어떻게 시작했나.
1: 예.
0: 근데 이걸 시작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뭐 열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열 몇 가지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1: 네.
0: 그 시작하는 방법 기법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첫 문장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떠오르면 그냥 아무 데서 다 시작합니다.
1: 아, 글을 맨 처음부터 쭉 순서를 네. 쓸 필요는 없다.
0: 옛날에 원고지에 쓸 때는 그렇게 네. 써야 되는데
1: 네.
0: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1: 편집하면 되니까요.
0: 네, 나중에
1: 예.
0: 첫 문장으로 이제 오리기 붙이기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첫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첫 문장이 전체를 관통해야 돼요. 그런 첫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얘기들과 이제 무관한 게 아니고 이제 전체를 꿰뚫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첫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을 낳고 이게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뒤로 갈수록 글쓰기가 수월해져요. 수월해져서 그런 첫 문장을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내일 어떤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하루 전날 잠 자기 전에 잠 들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 첫 문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글 쓰러 갈 때도 이제 카페 어디 가면서 계속 그 첫 문장을 생각하면서 가서 첫 문장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1: 네.
0: 비교적 수월하게.
1: 예, 비법은 써지죠. 없네요.
0: 근데 저는 예. 저런 노력은 했어요. 뭐 소설의 첫 문장을 다 모아보기도 했고요.
1: 아.
0: 그 다음에 칼럼. 칼럼들의 첫 문장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분류 작업.
1: 공통점이 있어요?
0: 유형이 있죠. 유형이.
1: 아. 예,
0: 뭐 질문으로 시작한다. 뭐 인용으로 시작한다. 어떤 자기의 어떤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1: 네.
0: 아니면 뭐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좀 학습을 하면 그중에 뭐 골라서 쓰게 되죠.
1: 근데 글을 쓸 때 욕심을 내려놔야지. 욕심 내면 망한다 그러는데. 예. 어떤 욕심을 내려놔야 돼?
0: 사실 욕심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거죠. 아니, 한글을 모릅니까? 왜 글을 못 쓰겠어요? 잘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런 거죠.
1: 잘 쓰고 싶은. 또 이게 혼자 볼 거면 괜찮은데 네. 누군가가 볼 거니까 또.
0: 쓸 수는 있잖아요.
1: 그렇죠.
0: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못 쓰는 이유는 그놈 욕심 때문에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신의 욕심을 잠재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남에게 이제 글을 내가 잘 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 또 내가 찾아놓은 자료를 어떻게든지 써먹고 싶은 욕심,
1: 와.
0: 여러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욕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무조건 자주 써라.
1: 자주.
0: 자주 쓰면은 이번에 한 번에 내가 다 보여줄 필요 없고 내일 보여주면 되고 모레 보여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네. 욕심 내려놓고 그냥 쓰고
1: 네. 어?
0: 자주 쓰면은 욕심이 줄어든다. 근데
1: 아.
0: 가끔 쓰는 사람들이 욕심을 더 내요.
1: 내가 이거 10년 만에 쓰는 건데.
0: 이번 한 번 기회에 내가 이번에 네. 정말 보여줘야 된다.
1: 네.
0: 부담을

0: 커가지고 막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게 그 욕심을 분산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욕심이 나면 그 욕심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찾아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분량이 넘쳐서 못 넣는다. 그래서 막 보통은 이제 그걸 어떻게든 쑤셔넣을 욕심으로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따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써먹자.
1: 못 쓴 거.
0: 나중에
1: 거.
0: 써먹자.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지만 그 버리는 거 아니고.
1: 아, 그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0: 언젠가 쓸 거니까. 예. 그리고 내가 막 뭔가를 내가 아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도 요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 네. 이건 나중에 보여주자. 근데 한 번도 내가 그 저장 창고를 활용해 본 적은 없어요.
1: 왜요?
0: 안 하게 돼요. 그지만 욕심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1: 그게 빠졌을 땐 빠진 이유가 있겠네요.
0: 그럼요. 예. 그거는 쓰레기는 예. 저게 안 돼요.
1: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글쓰기하고 질문이 무슨 관계인가 싶은데.
0: 그냥 모든 글쓰기는 네.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예. 글에 어떤 중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 중간 제목 하나하나는 다 질문이에요. 책의 목차 하나하나는 다 질문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독자가 뭘 궁금해 하는지, 뭐를 알고 싶어 하는지, 뭐를 써줘야 되는지 그 질문을 아는 거예요, 질문. 독자의 질문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하죠.
1: 예. 그러니까 질문부터 제대로 잡아야 그 다음에 글이 제대로 써지겠네요. 그렇죠.
0: 사실은 질문을 알면 답은 어떻게든 다 써낼 수 있어요. 한번 검색하건 뭘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 뭐 인공지능이 다 대답해 주니까 질문만 찾으면 질문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답은 만들어냅니다.
1: 네.
0: 누구나.
1: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좋은 글이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 소리 내서 쓰면 도움이 된다고요?
0: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 글로 어떤 내 의사를 전달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할 때보다는 말로 그거를 전했을 때 내용은 네. 똑같더라도 전했을 때 더 상대가 그것에 영향을 더 받아요. 더 반응이 있어요.
1: 네.
0: 말이. 그래서 저는 글을 말같이 쓰면 훨씬 더 낫겠다.
1: 네.
0: 말하듯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쓰면서도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써요.
1: 네.
0: 구어체로 씁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써준 것도 내 말로 다 바꿔봐요.
1: 네.
0: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가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하면서 바꿔봐요. 내 말투로.
1: 그게 저는 신입 아나운서 때 제가 했던 그 연습법이 모든 질문을 다 제 말로 바꿨어요.
0: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쓰고 나서도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소리 내서 읽어봐서 내 입에 딱딱 붙는지 이게 네. 내 말인지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따로 노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글을 써왔어. 그럼 자기가 썼는데도 실제로 썼는데도 그걸 말해보라고 그러면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건 지금 완전히 그 자기 말과 괴리된 글을 쓰신 거예요. 저는 말이 글 같아지고 글이 말 같아질 때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로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말하기랑 글쓰기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해.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써.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0: 아, 그렇지 않은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나 글을 내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네. 방식이 다를 뿐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쓴다면 이 글 쓰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1: 네.
0: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걸로 글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글로는 많이 안 써봤거나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글 쓴 것은 반드시 말을 해보고 말한 내용은 반드시 글로 정리해보고
1: 네.
0: 이 말과 글을 넘나드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보신 분들은 다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말을 글로 준비하세요. 글로 다 써보고 그 글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하세요.
1: 네.
0: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말로 준비하세요.
1: 아.
0: 말을 충분히 해본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
1: 네, 네.
0: 본인이 아세요. 말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다. 그때부터 저보고 받아 쓰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못 받아 쓰게 하세요.
1: 이게 사람마다 편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0: 네.
1: 자기 스타일이.
0: 네.
1: 그렇죠.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
0: 그렇죠. 근데 뭐 네. 저는 공통적으로는 하여튼 말은 글로 준비하고 글은 말로 준비한다.
1: 네.
0: 말한 것은 글로 써보고 글로 쓴 것은 말해본다. 말과 글이 서로 넘나들어야 된다.
1: 예.
0: 예.
1: 그러니까 말하기와 글쓰기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0: 예.
1: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말재주가 있는 거랑 말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0: 다르죠.
1: 예.
0: 그, 이제 말재주는 타고나는 것이고.
1: 네.
0: 집 터와 같은 거고 그 위에 짓는 집이 말 잘하냐 못하냐인데
1: 네.
0: 그 위에 집을 짓을 때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그 내용인데 말의 내용. 말 재주는 어찌 보면 말의 형식 같은 겁니다.
1: 그렇죠.
0: 어. 근데 네. 내용인데 그 내용은 후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1: 네.
0: 사람이 이제 말을 잘하게 되는 건데 그 잘한다의 기준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거.
1: 아.
0: 우리 흔히 말하고 나면 아, 그 말 괜히 했어.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 말. 아니면 야 깜빡했다 그 말.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내 그 말 알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막 이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뺄 것도 빠진 것 없이 하는 거. 아나운서 분들이 되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군더더기도 없고 빠뜨린 것도 없고.
1: 근데 후회 많이 해요.
0: 그래도 후회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후회 없는 말을 하는 게 정말 말을 잘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0: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거.
1: 명언입니다. 네.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것이 네. 말을 잘하는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르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되지. 예? 말 실수하는 거. 그걸로 점수 다 깎아먹고.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0: 그쵸.
1: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입을 닫게 되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뭐를 좀 유념하면 좋을지. 예.
0: 김대중 대통령은요. 딱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셨어요.
1: 네.
0: 첫 번째,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 분위기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1: 네.
0: 두 번째, 이 말을 해서 내가 얻는 게 뭔가. 얻는 게 있는가. 세 번째, 이 말을 안 하면 무슨 문제인가.
1: 아.
0: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 말을 해서 얻는 것도 없고 이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하지 네.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1: 네.
0: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쪽으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누구 만나면 되게 부정적이고 막 툴툴거리고 징징대고 막 이런 말은 사람들 힘들게 해요. 길을 뺏고 또 하나 피해야 되는 게 그 뒷담화. 그거 결국은 자기한테 이제 빚으로 돌아옵니다.
1: 그렇더라고요.
0: 그리고 가급적 저 뒷말 안 하려고 그래요. 뒷말. 그리고 남 탓하는 거.
1: 네.
0: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좀 그걸 가급적 자제하는 거.
1: 네.
0: 남 탓하고 뒷말하고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1: 그거 말. 빼면 할 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그러면 침묵해야죠.
1: 네. 첫 책 이후에 12년 동안 15권의 책을 내셨는데 첫 책이 나오고 나면 바로 다음 책 준비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예. 계획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0: 지금 이제 독서법에 관한 책을
1: 아.
0: 다음 뭐 여름에나
1: 예.
0: 올 여름에 이렇게 낼 계획입니다.
1: 네, 그래요. 뭐든지 말하기 글쓰기의 첫 단계가 독서라고 하셨는데.
0: 예, 읽기.
1: 예, 거기서부터 막힌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기다려진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에서 글쓰기 말하기 전문 작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조금씩 내리겠고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한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서부 내륙, 북동 내륙, 북동 산지와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과 전라권 지역에서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9도, 습도는 85%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장애아동 지원센터.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더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별칭을 찾기 위해서 국민공모를 진행합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담은 별칭 제안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름과 그 의미를 제안하면 되는데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는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약서를 작성해서 전자우편 jh26-kodi.or.kr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표현의 적정성과 고유성 등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요. 결과는 7월 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름 하나에도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죠. 이번 공모를 통해서 장애아동지원센터가 더 친근한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 하나 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권대학생 청년 네트워크가 장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 특화 멘토링 프로그램 드림로드 2.0을 진행합니다. 장애대학생과 청년들이 멘토가 돼서 장애청소년과 1대1로 만나서 진로 고민을 나누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오는 6월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멘토링이 이어집니다. 8월에는 장애인 자립과 지원 제도에 대한 특강, 보호자 간담회, 비전 보드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고요. 11월 말에는 수료식 등 그동안의 성장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6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엑스 마곡 컨벤션 센터에서 2026년 구강 복원의 날 기념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돌봄 통합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통해서 치과 분야의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국민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현장에서는 돌봄 통합 기반의 구강 보건 정책과 방문 진료 관련 학술 강연이 진행되고요. 치과 기자재 전시와 함께 돌봄 통합 관련 용품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익산 가치만두소가 농산물 유통기업인 1위 총괄회사와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 가치만두소는 스마트 농업시설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가족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현재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기업 5개 팀이 딸기를 재배하고 판매하면서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기관은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와 유통 지원을 하고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박지윤의 성인식.

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어제는 6월 3일 농아인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농아인의 날을 계기로 농인이 일상에서 어떤 소통 환경을 필요로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농아인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0: 네, 농아인의 날은 농인의 권리와 수어의 가치 그리고 농문화를 함께 생각하는 날입니다. 6월 3일의 날은 날짜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농아인의 날은 한국농아인협회 전신으로 알려진 조선농아협회가 1946년 6월에 설립된 데서 6월의 의미를 가져오고 숫자 3은 귀의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농아인의 날은 단순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날이 아니라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통 환경을 함께 돌아보는 날이었으면 합니다.
1: 우리가 일상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때 보면 농아인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엔 농인이라는 표현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들을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0: 완전히 같은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을 넓게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장애 등록이나 복지서비스, 통계 등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고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분, 구화 중심으로 소통하는 분, 중도에 청력을 잃은 분, 수어를 사용하는 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인은 청력 손실만을 뜻하기보다는 수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고 농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농아인은 기념일 명칭이나 단체명 등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현인데요.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함을 함께 전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당사자의 언어와 정체성을 강조할 때는 농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1: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0: 네. 표현은요. 단순한 단어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은 행정적 법적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정책이나 복지서비스, 통계에서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록,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법적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농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청력의 손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농인에게 수어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입니다. 또 농문화는 농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농아인의 날을 계기로 이야기할 때는 듣지 못한다는 기능적 설명에 머무르기보다는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가 그리고 그 언어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농아인의 날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어일 텐데요. 수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0: 네. 수어는요.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몸짓이나 손짓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해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은 단순히 내용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에 접근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음성 안내를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농인에게는 수어 통역, 자막, 문자 안내, 화면 알림 등이 매우 중요한 정보 접근 수단이 되는 겁니다.
1: 농아인의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조사도 있다고요?
0: 네. 국립국어원이 지난 2024년에 농아인의 날에 발표했는데요. 2023년 한국 수어 활용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수어 사용 실태, 한국 수어에 대한 인식, 농문화 인식 정도, 농 정체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단순히 청각장애 실태만 본 것이 아니라 수어와 농문화, 농 정체성까지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농아인의 날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특히 설문 내용을 수어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수어 통역사와 농인 조사원이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농인의 언어 환경도 고려한 겁니다.
1: 예, 조사 결과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나요?
0: 네. 조사 대상자인 20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중에서 30.1%가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은 모두 수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분은 수어를 사용하고 어떤 분은 문자나 구화, 보청기, 인공와우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같은 방식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어떤 방식의 소통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예, 수어 사용과 관련해서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0: 네, 조사에 따르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은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3.0%가 이렇게 답했는데요.
1: 예.
0: 우리는 의료진을 만나면 어디가 불편한지 설명하고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 내용을 듣고 또 약 복용 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부담되지 않으면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진료 설명, 검사 안내, 처방 안내까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성 중심의 안내만으로는 농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 문자 안내, 화면 안내, 알기 쉬운 설명, 수어가 가능한 인력 배치 같은 지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1: 예, 수어 통역이나 자막 제공을 단순한 편의 제공으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수어 통역과 자막 문자 안내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정보 접근권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안내 방송을 듣고 상담을 받고 강의를 듣고 병원에서 설명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인에게는 이 정보가 수어, 자막, 문자, 화면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모든 사람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소리로만 제공되면 누군가는 그 정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예.
0: 농아인의 날은 바로 이런 소통의 장벽을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1: 예. 자, 이 조사에는 농문화와 농정체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문화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0: 네, 농문화는 농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언어, 생활방식, 관계 맺는 방식,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농인을 단순히 청력이 손상된 사람으로만 보면 농문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인을 수어라는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 고유한 문화와 공동체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접근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아인의 날에는 듣지 못한다는 설명보다 수어로 소통한다, 농문화를 가진다, 동등한 언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은 정책에서도 중요한데요. 서비스를 설계할 때 단순히 청각 정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와 생활 환경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1: 예.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6월 3일 농아인의 날은 청각장애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라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소통할 권리를 함께 생각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농아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하는 것은 수어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언어라는 점, 그리고 소통 방식은 음성언어 하나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수어, 자막, 문자, 화면 안내도 모두 중요한 소통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때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일상도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1: 네, 장애인 지원 정책 오늘은 6월 3일 농아인의 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지하철에서.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2: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척추 손상을 경험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심한 불안 때문에 상담했던 사례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비참함하고 자신의 장애가 수용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내담자인데요. 이 내담자는 28살 먹은 여성으로 이 뇌병변 장애와 약간의 경증, 그 지적장애를 함께 경험하고 겪고 있는 중복장애 내담자인데요. 학창시절에는 그런 나름대로 학교 생활의 어떤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문제도 상담을 좀 받기는 받았으나 현재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어머님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고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이런 일들이 다 장애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상담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1: 예, 내담자분은 어떻게 뇌병변 장애와 지적 장애를 겪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성장 과정을 경험했길래 자신의 장애 때문에 힘들어 하신 걸까요?
2: 예. 우리 그 보통 보면 거의 우리 이제 장애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후천적 어떤 장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담자도 이제 그 태어날 때 분만실에서 그 의사의 잘못으로 장애가 이제 됐다라고

0: 이제 어머님에게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마 그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그 어머니 그 태아 속에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태어나면서 울지를 않아서 이제 아마 산소가 부족해서 뇌병변하고 이제 지적 장애를 이제 겪게 됐고 6살, 7살 됐는데도 말을 잘 못하고 이제 잘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 아이를 이렇게 그 생육사라든지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 가정은 참 그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늘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네가 장애를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머님은 이 장애 아이를 좀 당당하게 키우고 싶고 또 AV에 나가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차갑게 얘기하면서 내담자에게 상처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의 그 어떤 그 양육 방법과 아버지의 양육 방법이 달라서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상담해 보면 어렸을 때는 집에서만 있다 보면 병원을 다 있다면 자기가 장애가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서 이제 아 내가 다른 아이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부터 놀림을 당하고 딸을 당하고 이러면서 애로움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장애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이 내담자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특히 중학교 민감한 시기에 그런 애로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에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대학을 와서는 과대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 괜찮다라고 할 때는 장애가 수용됐지만 지금같이 이제 집에서 엄마하고 이제 갈등하다 보니까 장애가 수용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내담자는 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0: 예. 우리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순간순간은 수용이 되지만, 그 어려움이 꾸준히 계속될 때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매우 힘들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장애를 일관되게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담자는 특히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상반된 가치의 어떤 조건화가 이 내재화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미안하고 가보해주고 부채라고 표현하는 데 비해서 엄마는 늘 너가 차갑게 대하면서 독립성을 요구하고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어머님에게는 내가 이 내담자에게는 나는 부모에게 짐이나 아픔을 주는 존재인가라는 것이 또 반대로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담자는 늘 내가 완벽하게 독립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내적 조건화가 만들어져서 건강할 때는 장애가 수용되지만 자신이 불건강하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는 자꾸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 부정적 부분이나 투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0: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그런 심정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담자도 아주 전형적인 부분인데요. 이 내담자가 주고 쓰고 있는 그런 심리적 기제는 투사가 방어 기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현재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제한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무기력하는 그런 자신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부족해서는 안 돼. 내가 장애 때문에 엄마가 나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이런 것들을 장애에다 다 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수용해버리면 자신이 영혼이 가치없는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특히 장애를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하겠냐면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나에게 모든 적이야.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갖다 보니까 자신의 강점이 안 보이게 되고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장애를 이제 수용하는 데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신의 장애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장애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0: 생각에 힘들어하는 내담자께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해주셨나요?
1: 네네.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해로 자기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0: 예.
1: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만 딱 들어드리면 사람은 쉽게 변화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장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장애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장애 때문에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담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과 이제 긍정 심리학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상담을 했는데요. 초기 단계 때는 주로 이제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모습 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신의 상처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감이라든지 반영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자신 속에 뭐가 강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초기 단계를 거쳐서요. 중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진짜 그런 강점들이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패턴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이 쓰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제가 투사라는 걸 알도록 해주고 그 투사를 통해서 인지 예국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초점을 둬서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통찰한 이후에 자기의 강점을 재설계하고 감사 일기를 매일 이제 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켰고요. 그다음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자기 장애를 수용하고 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해서 혼자 어떻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할 건지에 초점을 둬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0: 예, 내담자분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 예, 이 내담자가 뭐 저희들 보통 이제 상담을 단기 상담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특히 장애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장애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고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미래나 과거를 보다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초점을 두었더니 이 내담자가 지금만 장애를 수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 내담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보는 초점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자신을 이제 깊이 수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강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내가 원망했던 나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동적인 주체고 내가 꾸준히 대학까지도 하고 그다음 어려운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다음 가족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건지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비참하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점차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자기를 자비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존중해주는 이런 태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자기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작은 방 안에서 컴퓨터만 보던 단조로운 시간을 이제 좀 벗어나서 내가 감사한 걸 하루 찾고 그다음 오늘 좋은 일을 무엇이 있는가를 찾게 하고 그것들을 이제 소소한 것들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0: 네.
1: 점차적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시나요?
1: 네, 미랄복지재단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알레그로라는 현악 앙상블을 만들어서 악기 교육과 연주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레그로라는 이름은 빠르게 활기차게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인 알레그로와 성장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grow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각자의 리듬으로 활기차게 성장해 나가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여정을 응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15명의 단원들이 1:1 개별 레슨과 정기 합주를 병행하면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고 있고요. 작년 11월 20일에 첫 번째 정기 연주회가 있었고 올해 11월에도 연주회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곡을 연습하고 있는지 연습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누구랑 만나서 놀지.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 마찬가지야. 3박자의 이 틀 안에서 몇 마디 후에 누가 들어오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같이 하는 거, 이 앙상블을

0: 예,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서로의 호흡과 정확한 박자 등을 강조하면서 앙상블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네.
0: 방금 들어본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11월에 있을 제2회 알레그로의 정기 연주회에서 선보일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중 제3악장입니다. 돌림 노래 느낌으로 파트별로 번갈아가면서 연주를 하게끔 구성돼 있어서 박자를 맞추고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곡이고요. 그렇지만 교향곡 전 악장 을 연주회에서 선보이는 것이 알레그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날이 3악장 합주를 하는 첫날이었다는데 처음 맞춰보는 것인데도 이 정도라고 하니까 단원들의 실력이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알레그로에 대한 설명을 미랄복지재단 미랄문화예술센터 강연구 간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2: 2025년 새로운 음악 사업으로 현악 앙상블 알레그로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알레그로는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적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바이올린 10명, 첼로 4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원들의 음악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음악 캠프와 마스터클래스, 향상음악회,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정기적인 외부 공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승지 초등학교라는 곳에 찾아가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펼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알레그로는 한창 성장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풍부한 합주 경험과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원들에게 큰 자산이자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무엇보다 큰 무대 위에서 빛나는 단원들을 보며 보호자들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0: 예, 강연구 강사 입장에서도 알레그로라는 앙상블을 담당하는 것이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떤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들으신 것처럼 음악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단원들에게도 좋은 기회고요. 무대에 당당히 선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참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원 개인을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서 한 가정의 활력을 얻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0: 예.
1: 또 알레그로는 활발한 공연 활동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고요. 어떤 앙상블보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연주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레그로의 지도를 맡고 있는 윤염광 음악감독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3: 11월에 연주회를 앞두고 현재는 한 40% 정도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주회 때 할 곡으로 정한 곡은 바흐의 인류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인데 짧기도 하고 친숙하게 연주해본 친구들도 꽤 있어서 그거를 미리 다 끝내놓고 베토벤 교향곡 5번을 하는데 이 베토벤의 교향곡 5번도 전악장을 과감하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만났을 때 한 악장씩 쭉 리딩하고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근데 그 결과물을 아이들이 체험을 했을 때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표정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좀 맞아 들어가고 음악이 들리면 재밌어하는 표정이 막 드러나고 그럴 때 좀 보람이 됩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는데 포기할 거니 단 한 명도 포기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11월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들만의 좋은 음악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0: 예, 포기하겠냐라는 질문에 단 한 명의 단원도 포기한다는 답을 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서 알레그로 단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악기를 배우고 연주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지가 느껴지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연습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취재를 갔던 날에는 쉬는 시간도 없이 연습을 이어나갔거든요.
0: 예.
1: 그런데도 힘들다고 표현하는 단원은 거의 볼 수 없었고 모두가 눈을 반짝이면서 윤염광 감독의 목소리에 또 다른 파트 단원들의 악기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악기 연주여도 실력을 키워나간다는 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동호 단원, 더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진희안 단원 만나봤습니다.
4: 악기를 처음 배운 건 6학년 때부터고 알레그로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바이올린 쉬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배우니까 어려웠습니다. 손목을 쓰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엄마와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하면 많은 관객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뿌듯했어요. 연습한 보람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큰 박수를 받을 겁니다. 이동호 할 수 있어! 파이팅!
5: 베이스를 배운 지 1년이나 됐습니다. 음대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연주하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서범수 선생님이랑 제일 잘 지내요. 베이스를 배우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단원들도 연주 진짜 잘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연주가가 되고 싶습니다. 11월 18일에 정기연주회 잘하고 싶습니다. 알레그로 단원들 서로 힘합쳐서 잘합시다. 알레그로 화이팅!
0: 예, 두 단원 모두 좋은 연주자가 되길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 반드시 이룰 수 있겠죠?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원들의 본보기가 되면서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가는 분이 있어서 끝으로 만나봤습니다. 악장을 맡고 있는 곽동규 단원입니다.
6: 평소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함께

0: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를 주목하고 제 연주를 듣고 박수치고 호응하면 행복합니다. 더 많은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음악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자. 화이팅!
1: 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알레그로 15명의 단원들이 열심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연습이 최고의 공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그렇습니다. 픽토그램은 정보를 쉽게 전하기 위한 그림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24년에 문화시설별 접근성

0: 가이드를 마련한 적이 있고요. 또 이 접근성 서비스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 문화시설 접근성 피토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이 다양한 장애 특성과 이용 환경을 고려해서 언어 없이 그림만으로 문화시설 환경과 콘텐츠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정보 디자인을 문화시설 접근성 피토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픽 심볼 개발에 초점을 둬서 이 안내 보행 지원, 수어 자막, 그리고 음성 해설, 터치 투어 등의 관련된 콘텐츠를 선보인 건데요. 물리적 접근성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이동 가능성을 담았고요. 감각적 접근성은 사전 정보와 콘텐츠 향유를 위한 다양한 보조장치를 담았습니다. 또 콘텐츠 서비스 접근성은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담아서 총 48종의 픽토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요. 전국 문화예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접근성 픽토그램 그래픽 심볼 가이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문화시설의 접근성 안내를 위한 포스터나 리플릿 영상 등 이 각종 홍보물 제작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내려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1: 예,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요?
0: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능력 제고뿐만 아니고요. 전문 장애인 예술가를 육성하려는 기획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또 실습도 하는데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도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매년 수도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수도권 지역까지 아우르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올해 역시 각 지역 센터별로 15명에서 20명 내외의 참여자가 확정이 됐는데요. 서울은 평의 새로운 세상 도전하기, 또 강서의 나도 AI 작가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고요. 경기 지역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이 수원에서,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그리는 파스텔 일러스트는 용인에서, 나도 가수가 될래요는 광주에서 열리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가죽 공연은 양주에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강원 태백, 호남의 전북 군산과 전남의 광양, 전남 목포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전남 담양,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경남 양산 등 전국 14개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장애인 문화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장애인 문화협회 문화기획팀 02855-51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예. 자,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의에서 장애인 합창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와 역량을 알리고자 하는 이번 예술제는 7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6월 5일까지 본선 진출을 위한 서울지역 예선대회가 열리는 건데요. 서울지역 장애인 합창의 활성화와 장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본선은 11월 20일이고요. 경기도 광주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본선 출전권이 서울대회 우승자에게, 최우수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서울지역에 속한 장애인 합창단이라면 연령,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합창단 내에 비장애인 단원은 전체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참가를 희망하는 합창단은 국장협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우편 및 방문 접수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에 전화 02-2282-7114번이나 070-4651-2116 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메일도 문의사항 가능합니다.
1: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할 전시기관을 공모한다고요?
0: 그렇습니다. 기한은 6월 12일까지고요.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등 전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제작된 수어영상 콘텐츠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설 전시 또는 장기 운영 전시를 보유한 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균형과 시설 접근성, 또 제작 영상 활용성이나 전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제작된 수어 영상 콘텐츠 총 882편이 유튜브 채널에서 누적 조회수 60만 회를 돌파하면서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혜 대상자인 농인의 관람 수요와 수어 영상 제작 필요성 등도 조사해서 선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시 정보 수어 영상 제작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선정기관은 신청서의 기본 요건 검토와 농인 수요도 조사 결과 또 종합심사 등을 거쳐서 6월 22일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예, 시각장애 기타리스트 우병욱 씨가 고전음악 콘서트를 선보인다고요?
0: 그렇습니다. 6월 13일 오후 4시와 7시인데요.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모토로 클래식을 일렉 기타로 재해석하는 도전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비트 판 베토벤의 환희예송과 운명 교향곡도 있고요. 모차르트의 터키켄진곡, 비발디의 사계 겨울 2악장 등 이렇게 9곡의 클래식 공연을 펼쳐보이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티켓 전석 무료기 때문에 관련 기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JK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요즘 곳곳에서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죠. 집 근처에 큰 공원이나 달리기 하기 좋은 산책로가 있을 경우에 이른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열풍이 불면서 가이드 러너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 러너는 50cm짜리 끈, 이걸 테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더를 시각장애인과 함께 맞잡고 뛰는 분들입니다.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만 이게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에 활동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말로 알려야 한다라든지 달리다가 과속 방지턱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는 두세 걸음 전에 미리 알리되 막연하게 바닥 조심이라고 하기보다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셋, 둘, 하나, 지금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게 좋다는 내용 등을 배우게 됩니다. 가이드 러너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추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한국시각장애인 마라톤클럽 VMK를 통해 가이드러너 교육과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달리면서 누군가의 눈이 돼주는 소중한 경험에 도전해보는 거 멋지지 않을까요? 네, 멋집니다. 자, 6월 4일 목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정재영이 부릅니다. Running.

우리는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자,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매월 첫 주 맛있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맛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감자입니다. 품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감자는 하지 무렵이 제철이잖아요. 자, 이제 좀 있으면 감자가 정말 맛있을 시기인데요. 쪄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감자만큼 대중적인 식재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감자 이야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종이접기 있잖아요. 종이접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 종이 비행기, 종이 배 이런 거 떠오르고, 종이접기 뭐가 있을까? 그 외 네모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네 귀퉁이에 손가락 넣고 상하 좌우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동서남북 동서남북,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 지금 좀 어설퍼는데 하여튼 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저 이거 했는데. 네, 이 종이접기가 근데 집중력과 인내력,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종이접기 교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게요. 오마이걸이 부릅니다. 비밀정원.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매월 첫 번째 목요일 맛있는 네.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 네. 오늘의 주제는 감자네요.
1: 네, 요즘에는 하우스나 뭐 개량 농법으로 인해서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0: 그쵸, 그쵸,
1: 그쵸. 네. 그래도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의 뭐 주재료나 부재료로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감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마전 요쯤에 이제 슬슬 핵감자가 이제 나올 시기인데요. 반찬부터 고급 요리 그리고 이 디저트 음식까지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자의

0: 안에 알아보겠습니다.
1: 이게 뭔가 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것의 역사를 듣다 보면 좀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네. 왠지 감자는 진짜 오래됐을 것 같은데 기원이 어떻게 돼요?
0: 네, 감자의 그 원산지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페루와 볼리비아 일대 고산지대에서 약 7,000년 전부터 재배가 됐다고 하고요. 네, 특히 고대 문명인 잉카 문명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감자로 뭐 햇볕과 추위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서 전쟁이나 기근에도 먹을 수 있게 대비를 했다고 하고요. 16세기에 이제 스페인에서 남미를 개척하면서 감자가 유럽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대부분 뿌리를 그 유럽 사람들이 잘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았었지만.
1: 아니, 혹시 쌍난 감자 먹고 탈난 거 아니에요?
0: 혹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네. 18세기 들어서면서 기근이 잦아지면서 구황식물로 곽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이 서민뿐만 아니라 뭐 귀족이나 왕족들도 선호하는 그런 식자재로 쓰였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감자를 많이 재배해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1: 네. 감자가 근데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0: 네. 감자를 흔히 탄수화물 뭐 덩어리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있지만
1: 네. 아니에요?
0: 네. 사실 매우 균형 잡힌 그런 영양식입니다. 첫 번째로 뭐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요. 네. 두 번째는 사과보다 비타민 C 함량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세 번째는 칼륨 성분으로 인해서 혈압 조절에 좋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제가 한 30년 전에 뭐 지금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한 100kg 가까이 저 나갈 때가 있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생감자를 갈아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된다라고 해서 먹은 적이 있었고 거든요. 네.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어서 적당하게 먹으면은 다이어트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루에 한 끼를 이 생감자하고 요구르트로 먹었었거든요.
1: 야, 대단하십니다.
0: 네. 예. 근데 한 달에 한 5kg 정도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근데 생감자를 먹어도 돼요?
0: 그 당시에 좀 그렇게 먹으면 좋다,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냥 먹으면 되게 씁쓸하고요. 네. 요구르트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1: 한 달에 5kg 빠졌는데 그 뒤에 내용이 따로 안 적혀 있는 걸로 봐서. 네. 그 뒤에 다시 찌신 거 아니에요?
0: 더 찌지는 않았지만.
1: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감자가 또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사실 우리는 감자 종류가 뭐 몇 개 되겠어? 하지만. 네. 굉장히 여러 품종이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의외로 저도 그냥 뭐 한 종류 아닌가 싶었는데 네. 보통 감자 하면은 떠올리는 품종은 수미 감자입니다. 우리 그 대부분 그 감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에 한 7, 80%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감자가 수미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분이 이제 잘 나고 껍질이 툭툭 끊어지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작 감자라고 하고요. 또 붉은색의 홍감자, 또 보랏빛의 자색 감자 등이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당뇨병에 너무 좋다라고 인기를 얻고 있는 돼지 감자 또 있습니다. 감자는 뭐 그 끓이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뭐 삶으면서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하든지 그만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다만 튀김 감자 같은 경우는 혈당을 오르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1: 어떻게 그래요?
0: 맛있죠.
1: 맛있는데 네. 어떻게 센터장님 댁에서는 네. 어떤 감자회를 많이 해 드시나요?
0: 네, 매달 첫 주 이야기 음식 얘기 나누면서 그 저희 집 얘기 좀 코너 속의 코너 같이
1: 재밌어요.
0: 네, 네 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그 감자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느 가정집과 같이 감자를 이용해서 반찬을 해 먹는데요. 뭐 채를 썰어서 감자채 볶음을 하거나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조림을 해 먹기도 합니다. 처가에서 재배한 감자 를 네, 강판에 갈아서
1: 직접 재배도 하시고
0: 네네 네. 안동에서 재배를 하시는데 감자전을 부쳐 먹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아내가 다른 방식으로 부침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오늘 좀 네.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감자채전인데요. 네, 한 10년 전부터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자를 곱게 채를 썰어주고요.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이렇게 빼줍니다.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대부분의 전분기가 없어지고요. 그릇 같은 데 담아놓고요. 그리고 부침가루나 전분가루를 약간 넣어서 반죽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 후라이팬에 이 포도씨유나 뭐 식용유 같은 것들을 넣고 약불로 달궈준 다음에 반죽을 한 국자 넣고 이제 골고루 펴주면서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은 완성이 되고요. 네. 예. 옆에 기름 종이를 준비해서 기름을 좀 어느 정도 뺀 뒤에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그 전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먹으면
1: 좋겠네요.
0: 네, 급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전집이나 유명 관광지에 가 보면은 감자채전 이 가격이 좀 엄청 비싸거든요. 예. 네, 특히 치즈까지 올리면은 한 장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집처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서 푸짐하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뭐 만드는 음식이 워낙 많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감자요리 맛집이 따로 있나 싶은데 어때요?
0: 네. 근데 은근히 또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다음은 감자가 들어간 맛집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 감자 요리가 엄청나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잖아요.
1: 많죠.
0: 뭐 감자국, 네. 감자탕, 감자전 으로 시작을 해서 감자 옹심이, 감자 수제비, 감자 만두, 감자 떡,
1: 어이구,
0: 네, 감자 빵까지 뭐 최근에는 아이고. 나와가지고
1: 아주 또 인기 많더라고요. 네. 빵도 네.
0: 무궁무진한 메뉴입니다. 제가 맛본 음식 중에서 맛있었던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승배기역 근처에 코다리찜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곳 식당에서 그 코다리와 함께 무하고 감자를 넣어주는데요. 메인인 뭐 코다리집, 코다리도 맛이 있지만 저는 이곳에서 감자가 가장 맛이 좋더라고요.
1: 네. 네.
0: 양념도 취향에 맞게 맵기를 조절해 주는데요. 양념이 감자에 잘 배어서 너무나 맛이 좋았습니다. 추가금을 내면은 감자를 더 맛볼 수 있는데요. 4인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두세 개는 더 추가해서 먹어야 할 정도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자를 추가해서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아니, 대체 어떤 조합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추가를 해가면서까지.
0: 네. 네. 네. 다른 지점이 있긴 한데요.
1: 네.
0: 여기 본점이 가장 맛이 좋고 양념도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코다리찜과 함께 양념 배어있는 감자와 무 맛보실 분들은 장승배기역으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감자요리 맛집이 네.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0: 네.
1: 또 소개해 주세요.
0: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점은 감자 옹심이 맛집입니다.
1: 옹심이.
0: 네. 네.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줄을 서야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1: 와.
0: 자리에 앉 앉으면 이제 메뉴를 주문하면 되는데요. 감자 옹심이와

0: 옹심이와 칼국수가 섞여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메밀 막국수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뭐 전과 전병들이 있는데요. 감자 옹심이만 있는 그 메뉴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명태회 비빔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네. 먼저 보리밥이 나오는데요. 호불호가 이제 갈릴 수는 있겠지만 회전율이 이제 빨라서인지 열무김치가 익지 않았더라고요.
1: 아.
0: 네.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고추장과 함께 잘 비벼 먹었고요. 이 에피타이저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후에 음식이 나왔는데요. 옹심이는 국물이 아주 걸쭉하면서 뜨끈해서 해장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옹심이도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명태회 비빔국수도 이 명태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고요. 또 들기름 향으로 인해서 한 젓가락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1: 네.
0: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옹심이를 그리 많이 먹어본 편은 아니었지만 가장 맛있게 먹은 그런 식당이었었는데요. 다들 오래된 그 단골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감자 옹심이는 이곳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1: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감자하면은 강원도인데.
0: 아, 그렇죠. 네네.
1: 강원도에 당연히 맛집이 있지 않나.
0: 아, 예. 네. 우선 속초 중앙시장과 강릉 중앙시장에 있는 감자 음식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에는 두툼하면서도 바삭한 감자전을 한 7,000원에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도 줄을 서야 됩니다. 네, 장아찌가 1,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같이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1: 같은 식당에서 파는 거죠?
0: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자가 100%로 만든 감자전인데요. 속초 들리셨다면은 감자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리셔야 할 곳이고요.
1: 감자 100%인데 7,000원이면은 진짜 먹을 만하죠.
0: 그렇죠.
1: 예.
0: 네. 네, 강릉 중앙시장 인근에는 한두 시간 정도 줄을 서야지만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메뉴는 소세지에 감자가 둘러싸여 있는 핫도그하고요. 일반 감자가 있습니다. 일반 감자는 그냥 뭐 그 휴게소 같은 데서 감자 이렇게 먹는 감자 있잖아요. 조그만
1: 네네네.
0: 감자 이렇게들 좀 그 좀 붙인 그런 건데요. 바삭한 것보다는 약간 폭신한 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식감도 재밌고 소스가 한 다섯 가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먹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핫도그는 이 소똑소똑의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1: 네네.
0: 되겠는데 이건 역시도 소스를 찍어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 시간 넘게 기다려면서까지 이게 맛을 봐야 하나라는 마음도 들긴 했었지만
1: 네,
0: 줄 서는 것도 추억이니만큼 유명한 감자 식당에서 감자 음식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맛집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감자로 만든 다양한 음식 즐기시면서 다가올 여름 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한 번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웅성거린 소리가 들렸다. 기도원에서는 기도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고 기도 소리가 잦아들면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끝난 뒤 찬송하는 시간에 전기가 나가버린 것이다. 갑작스런 정전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배는 잠시 중단됐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나를 툭 치면서 말했다. 지구가, 네가 나가서 피아노를 쳐봐. 어머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날 안내했다. 차가운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내 손끝에서 시작된 피아노

0: 반주가 깜깜한 어둠을 뚫고 온 기도원에 울려 퍼졌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나는 한 번도 악보를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걸 외워서 쳐야만 했다. 그런 나야말로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을. 그 순간 마치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듯했다.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어둠과 혼란 사이에서 들려오는 반주 소리에 사람들은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고 예배는 다시 활기가 넘쳤다. 나는 난생 처음 경험한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황홀할 지경이었다. 곧 불이 들어왔고 다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해했다. 그때 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오늘 피아노를 연주한 아이는 제 아들 김치국입니다.
1: 김치국?
0: 내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자리에 합석했던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물었다.
1: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김치국이요. 김치 주스.
0: 그 말에 다시 한번 기도원은 웃음바다로 변했다. 나도 신나게 웃었다. 그렇다. 내 이름은 김치국.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름.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김치국이다. 나는 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 밝게 자랄 수 있었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김치국 교수의 책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에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김치국 씨는 어린 시절 앓게 된 심장병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음악에서 재능을 찾았고 결국 버클리 음대의 최연소 교수가 됐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김치국 교수가 겨우 5살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와, 아니 근데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이름이 김치국이야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김치국 교수의 첫째 누나 이름은요, 김치다, 김치다랍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밥상에서 꼭 필요한 김치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남매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네요. 와. 자, 이 책에는 김치국 교수의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 또 아내인 티파니를 만나고 버클리 음대 교수가 되고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작업으로 명성을 높이게 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스테이시 라이언이 부릅니다. Fall in Love Alone.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종이학 접어본 적 있으시죠?
2: 제가 접으려고 했는데.
1: 아, 했는데.
2: 어렸을 때 하려고 했는데.
1: 했는데.
2: 어렵던데.
1: 아니요.
2: 아니요?
1: 네.
2: 하다 손재주가 좀 딸려요.
1: 아니에요. 종이학.
2: 그리고 종이가 너무 작아.
1: 크게 접으면 되죠.
2: 아, 그런가?
1: 네.
2: 네, 어쨌든. 예.
1: 핑계 같은데요.
2: 근데 좀 봐주세요. 네, 어렵던데.
1: 그 접으려고 네. 했던 게 누군가한테 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2: 그쵸? 아유.
1: 그 왜 종이학 네, 천마리를 네. 접으면
2: 그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1: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요. 저도 접어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어서
2: 어머, 예,
1: 지금
2: 어머.
1: 제 방에 잘 어머. 놓여져 있습니다.
2: 어머.
1: 네.
2: 어머.
1: 어머.
2: 지금 만나는 그분이
1: 어, 맞아요.
2: 어머, 어머. 네. 예, 예, 예.
1: 네, 종이 접기 해보신 네.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각형의 색종이를 잘 접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성취감이 큰데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이 종이 접기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그 뭘 네. 접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작은 종이를 잘 보고
1: 네.
2: 정확하게 접어야. 그러니까 제가 하듯이 하면 안 되고
1: 잘 접어서.
2: 그렇죠.
1: 네.
2: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그렇죠.
2: 드는데.
1: 네. 네. 일단 이 시간을 기획한 이유가 그 종이 접기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소근육을 활용하게 되고요. 뇌 기능 자극, 집중력, 창의력, 공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 지회의 김태권 운영위원에게 들어보시죠.
3: 이 종이 접기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보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촉각만큼은 무언가를 인지하는 능력만큼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촉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종이 접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틀을 맞추고 그 앞과 뒤 좌우를 모르는 상태에서 종이를 접는 건 상당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인데 하다 보면 특유의 감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손끝에서 오는 그런 촉각적인 그 어떤 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종이 접기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로 한번 다시 되뇌이고 그 과정을 순서 같은 거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인지 능력 같은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대요?
1: 사실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약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배운 걸 집에서 반복하지 않는 한 다음 시간에 오면 그전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2: 그럼요. 그래서 깔끔하게 잊어버리죠.
1: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 시간 했던 걸 한 번 다시 해보는 즉 복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복습을 했던 건 그 원뿔 모양의 초콜릿을 담는 호박 모양의 종이 접기였는데요. 그 현장 함께 해보시죠.
4: 왼쪽 하나는 아, 네, 오른쪽으로 네, 손을 옮겨가면서 네, 네. 대칭으로 네. 위에 거를
5: 네, 네.
4: 그거 밑에 쪽으로 잡으셔서 됐어. 잘 됐어요 오늘.
5: 막힌 쪽으로
4: 그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으셔서 뒤집어가지고 살살 이제 막힌 쪽에 눌러주세요.
6: 집게 같은데 나는 아까
7: 네 개 8개 이게 세모가.
8: 이렇게 해야 돼요.
4: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7: 봐봐.
4: 이렇게 하셔야
7: 이렇게 했지. 또 요 옆에 거 또 이렇게 하면 또 펴진다.
6: 어디 내가 펴볼게.
7: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로.
4: 옆으로 벌리면 안 되고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듯이.
7: 이렇게 펴야 하다 보면.
4: 네, 그렇죠. 그거랑 해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한 손은 위로 넘기고 한 손은 아래로 넘겨서 또 이렇게
6: 그렇게 낙하산이 펴지네.
4: 네, 그렇게 펴시는 거예요.
5: 잘하고 계세요.
4: 밑에 쪽을 잡고 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핸들을 만지듯이 핸들이 동그랗잖아요. 그럼 오른손 왼손에서 핸들을 밑으로 쓸어 내리듯이 그렇게 만져서
6: 밑에가 판판하지가
7: 않아요. 판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가면 이쪽 하나 잡고 또 이쪽 잡고 이렇게 해서 피해야지.
6: 밑에가 판판해야
7: 그러니까 밑에가 이제 판판하게 이제
6: 오박이 열렸네.
1: 네. 그러니까 배웠는데 처음 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도 살짝
2: 그러게요.
1: 있었지만
2: 좀 친숙함을 네. 느꼈습니다. 네.
1: 다들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즐겁게 접으시더라고요.
2: 한마디로 네. 이제 이게 그거죠. 우리가 그 상표를 말할 수 없는 그 초콜릿.
1: 네. 그것을
2: 그 뭐야?
1: 네. 담는 포장지 같은 개념, 그거를 이렇게 색종이로 접어서 만들어 본 거였습니다.
2: 네. 네. 근데 이 종이 접기를 알려주는 강사분은 어떤 분인가요?
1: 그 지회에서 강사를 따로 섭외한 게 아니라요.
2: 아니라?
1: 예, 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윤진주 씨가 이 종이 접기 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색종이 접기 지도사, 아트북 만들기 지도사 같은 민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뭐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의 일환으로 뭘 만들거나 공예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종이 접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게 왠지 그 종이 접기를 가르친 학생에서 학생이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바뀌면서
1: 그렇죠.
2: 지도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1: 네. 그 처음에는 기본 접기인 네모 접기, 세모 접기 이런 것부터 했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응용한 종이 접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너 차례 종이 접기를 배워보면 그 다음에는 포장하는 법도 배워보는 거예요.
2: 와, 종이 접기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1: 종이 접기 말고 종이를 활용한 선물 포장. 하는 법을 또 배워보는 거죠.
2: 아, 이거 선물할 때 좋겠네요, 지인들.
1: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예쁘게 포장을 하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다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포장을 조금 이색적으로 한다거나 그 포장한 거에다가 뭐 종이 접기로 만든 하트 같은 걸 만들어서 붙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이 접기와 포장을 접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강의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에게 들어보시죠.
9: 제가 어떤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께서 잘 한다고 하시면서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포장이나 다른 종이 접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긴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배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씩 기억을 더듬고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네, 가르쳐 드리게 됐습니다. 종이 접기도 하고 뭐 색종이는 이제 가로 세로 15cm 정사각형이고 또 종이가 얇지만 다른 색지로도 접을 수도 있고 예쁜 패턴이 있는 포장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품에 따라서 재단해가지고 제가 미리 재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단한 거를 가지고 예쁘게 접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우리 약시

0: 경우에는 밑면에 주머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면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간단한 종이 접기도 하고 선물 포장도 해보는 시간인 건데요. 지금 이 종이 접기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저시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종이 접기 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하기는 힘드니까 접는 방법이며 뭐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런 방향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접을 때그 접힌 자국을 잘 보이게 하기
2: 네.
1: 위해서 두꺼운 펜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서 또 표시를 하기도 해요. 네.
2: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 접기를 알려주고
1: 네.
2: 수강생들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제
1: 네.
2: 작품을 완성하는 거네요.
1: 그렇죠.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초적인 종이 접기를 염두했는데
2: 네.
1: 다들 너무 잘해서 이 커리큘럼을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걸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의 종이 접기를 한 다음에 그걸 연결을 시켜 키고 거기에 종을 달아서 현관문에 모빌처럼 달아놓을 수 있게 그종 모빌을 만든다거나 그 삼각불,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으로 포장하는 걸 배운다거나 그러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2: 그 수업 초반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습이 끝나면 이제 완벽해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1: 네, 제가 처음에 그 종이학을
2: 네.
1: 언급했잖아요. 이날 새로 배운 게 바로 종이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접기를 하기 전에 강사가 만든 그 종이학 샘플을 만져보시면서 날개가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가 뾰족한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한 이후에 종이학 접기에 매진했습니다.
0: 탐색 시간입니다. 학두 마리 있어요. 만져보세요.
3: 양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서요.
4: 휘면서 넓어지면서
3: 네, 이렇게
4: 더 이쁘다 이
3: 서요.
4: 얘기네.
3: 맞아요.
5: 하늘로 날아갈 거야. 구름 타고.
6: 나 이거 타고 갈 거예요.
3: 좋아요.
0: 바닥에 진한 색을 놔둔 다음에 이제 세모 두 번, 네모 두번 접어주세요. 세모 한번 접고 펼쳐서 또 한번 반대로 세모 접어주세요. 가운데 눌러가지고 양옆으로 펼쳐주시고 좀더 세게 하셔야 되는데.
7: 됐습니다.
5: 꼭지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8: 꼭지가 제일 힘들죠. 자, 제가 꼭지를 맞춰
5: 잠깐만요.
8: 눌러주세요. 가운데서
5: 또 한번 펴서
3: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여기를 끝에를 이 손가락으로.
7: 꼭지를 접어봤어야 되는데.
0: 아까는 막힌 부분을 위로 하고 벌려진 부분을 몸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4: 반대로.
0: 벌려진 데를 위로 하고 막힌 부분을 내 몸쪽으로.
7: 그럼 내가 해볼게요.
9: 아, 이런 식으로?
1: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날개 펼쳤고 뒤집어서 요걸 가운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요 접힌
9: 저거?
1: 부분. 네, 요것도 할수 있어요.
7: 이 펼쳐가지고?
1: 네, 여기 요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7: 집어넣어요?
1: 얘를. 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집어넣어요. 네.
9: 이쪽도 지금
1: 더 벌린 다음에 집어넣어요. 어차피 자국이 나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3: 날개를 네, 올려주세요.
1: 하늘로 날아가려면 날개가 올라가야 되겠죠?
9: 날개 찢어지겠네.
1: 네, 양쪽으로 여기랑
7: 어디서요?
1: 여기 잡아주세요.
7: 어려워서
1: 네,
7: 못
1: 살짝. 그럼 벌써 지금?
7: 아, 가운데 뭐 나타났네.
1: 네. 꼬리하고 입이 나타난 거고 이렇게 해서
7: 꼬리 이리 와 뭐 입하고 뭘 접던데
1: 그렇죠.
0: 네, 이제 입만 잡으면 되는데요.
1: 얘는 섰어요.
7: 오, 섰다.
1: 네. 이 작은 종이학을 만들면서 학 타고 하늘로 날아갈 거라고
2: 야,
1: 했잖아요. 아마도 예전에 그 종이학을 접어봤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음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시간은 조용히 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종이 접기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돼요. 네.
2: 네. 현장음 들어보니까 강사님 외에도 설명을 하고 또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이분들은 누구세요?
1: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옆에는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이 있잖아요.
2: 네.
1: 이분들이 이 종이접기 시간에는 보조 강사가 됩니다. 정말 섬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할수 있다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는데요. 보조 강사를 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10: 보조 강사신 거잖아요.
0: 네네.
10: 너무 잘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3: 아니 그냥 옆에서 잘안 보이시니까 이제 뭐 꼭지점 뭐 그런 거. 저도 여기서 처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배우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10: 그 강사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거를 듣고
3: 같이 또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0: 직접 해보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 예,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삐뚤어져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항상 제가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 이렇게 손 감각에 키워주고 또 머리 뭐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0: 그래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시각장애인분들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것도 자신감, 그런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1: 또 잘하시잖아요.
0: 네. 잘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1: 어쨌든 보조강 사신 거니까. 네네. 어떨 때 좀 그래도 뿌듯함을 느끼시는지.
0: 다 그 과정을 다 하고 나서 저기 완성된 거 봤을 때 너무 잘하시는구나, 그게 뿌듯해요 저도.
2: 네, 사실 이 종이 접기가 눈으로 보고 따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 그럼요.
2: 네, 시각장애인들이 설명을 듣고 만지면서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조 강사들이 시각장애인이 직접 해보게끔 하고 자꾸 해봐야 실력이 는다면서 힘을 또 주시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종이 접기를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그 네. 제가 알기로 종이 접기가 어려운 건 진짜 어렵다고 들었어요.
2: 진짜 복잡하죠. 네, 과정 자체도. 네.
3: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소감은 어땠나요?
2: 아, 사실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천천히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사각형의 색종이가 뭐 하트가 되고 호박도 되고 하게 되는 걸 체감을 하시면서
3: 대단하세요.
2: 네, 네. 나름의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이제 윤 실장님 갖고 와서 홍건을 품으면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데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니까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우리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구나. 호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와이사스 시기로 이제 선물 넣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재밌고 보람도 있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되더라고요. 그냥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데 그걸 완성을 해놓으면 기분이 좋고 흐뭇해요.
5: 처음에는 종이 접기라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잘 안 돼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열심히 가르쳐줘서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댕이는 또 복지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니까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드렸어요.
1: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5: 아주 좋대요.
1: 또 선물로 드릴 것도 만드실 때는 마음가짐이 남다르셨겠어요?
5: 그렇죠. 일일이 접어서 선물을 한다는 그 자부심.
1: 종이 접기. 예.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뚝딱뚝딱.
6: 손놀림이 빨랐다고.
1: 안 어려우세요?
6: 아니, 한 번만 일러주면 해. 종이 접기를 하면은 이 손 운동도 되고 뇌 운동도 돼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모든 게 활발하니 좋더라고요. 그냥 다 해놓고 보면은 그래도 옛날 추억이지 이게.
7: 저도 이상해요. 아, 어떻게 종이만 주면 이렇게 만들어져? 안 될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하면 또 제 생각을 조금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요건 난 재미가 있어요.
1: 오늘 학 만드셨잖아요. 네, 네. 아, 학 접으셨잖아요. 네, 네.
7: 제가 이제 손자를 봤어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병에 내가 300마리만 접고 싶어.
3: 아이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300마리 접으려면 바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하루에 네. 한 20개씩 보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접어서 이 300개를 완성할 거라고 합니다.
3: 그 시간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2: 너무 설렐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종이 접기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5명이거든요. 각자 잘 보이는 색깔이 다르고 실력도 다르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이렇게 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종이 접기를 배우면 네. 수업할 때마다 뭔가 작품이 쌓이겠네요.
2: 그렇죠. 네. 근데 매번 작품들이 나오고 그걸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사진도 찍고 있는데요.
3: 무조건 찍어야죠.
2: 그렇죠. 네. 이런 작품들을 그냥 두면 너무 아깝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헌거를 전수 모아놨다가 그냥 전시회를, 우리 시각장애인이 헌거면 더 안 보이는 사람이 헌거니까 이제 정한인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냥 더듬어서 그냥 한다는 게 좀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7: 제 책상에 뭔가 좀 이렇게 한두 개 걸어놨어요. 무슨 뭐 행운의 클럽에도 더 걸어놓고. 저는 이거 버리고 싶진 않아요, 하나도. 그래서 모아서 우리끼리라도 뭐 큰 뭐 아주 큰 무슨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전시를 한번 하자고 내가 그랬어, 건의했어요. 그래서 할 겁니다.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전시를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한번 하고 또 아,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할 거예요, 아마.
2: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지회 회원들의 마음이 모이고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3: 그 실제로 그러면 전시의 계획을 세워보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2: 원래 이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10번 진행하고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에 10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전시회까지 염두를 하는 거 보면 하반기 때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강사분에게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 소개 들어보시고요. 전시 계획도 들어보시죠.
8: 첫 시간에 이거 액자를 접었어요. 이제 되게 간단한 접기거든요. 세모 네모 접은 거에서 이거를 똑같은 거를 4개를 접어서 연결해서 꽂으면 액자가 돼요. 사진을 찍어서 가시기 전에 프린트 해가지고 뒤에 액자로 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면에는 단체 사진, 뒷면에는 독사진, 작품과 함께 찍어서 인쇄해서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포장을 배웠는데 양옆에 접어가지고 마무리해서 상자 기본 접는 걸로 포장을 하는데, 한쪽만 안쪽 색깔이 보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르게 색다르게 포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틈에다가 하트를 접어서 또 이렇게 놔두면 또 조금 다른 접을 수가 있고, 하트 접기도 했는데 하트를 접은 다음에 똑같은 하트를 4개를 접어서 붙이면 네잎클로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트 접기도 했고, 그 요술꽃 접기라고 위아래로 손잡이를 내리면 또 신기한 요술꽃이 되는데, 그걸 어린이날 전에 접어서 또 손자녀분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접어서 줬던 거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면서도 이게 호박같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안에 그 뾰족한 모양의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거를 넣으면 이 호박 모양의 초콜릿이 돼서 이거를 또 같이 접어봤고, 또 회원분들이 원하시면 여기서 또 연말에 이제 좀 전시회 시간 가지면서 회원분들도 좀 성취감도 느끼시고 다른 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또 배우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란 말 있잖아요.
2: 네.
3: 혹시 연말에 네. 복지관 로비에서라도 전시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렇죠. 네. 그러려면 좋은 작품들,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네. 하니까 하반기에도 열심히 종이접기 하시면 좋겠고요. 전시회도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3: 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 지회 종이접기 교실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미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파퓰러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면 옆에서 슬슬 바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 같았으면 벌써 했겠다. 내가 너라면 그냥 하고 만다. 말은 이렇게 해도 자기도 못할 거면서 괜히 부추기는 거죠. 부모는 자기가 못한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미혼의 연애에 더 흥분합니다. 내가 시도하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는 해내는 걸 보고 싶은 마음. 이해 못할 것도 없죠. 나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줬으면 하는 일. 그래서 자꾸 바람 넣고 싶은 일. 여러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용의 바람이래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쇼핑 온 분들 보면은 그렇게 옆에서 바람을 넣습니다. 야야야, 이거 너한테 딱이다. 네가 안 입으면 누가 이걸 입어? 이거 너희 집에 잘 어울리겠다. 진짜 좋다. 정작 본인더러 하라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면서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게 그러신가요? 저는 별로 이렇게 부추기는 편이 아니어서.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함께 하겠습니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듣고 조용필의 노래 여행을 떠나요 듣죠.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이어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까지 들었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또 역대급일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들 실감하고 계시나 봐요. 도명옥님께서 반갑습니다. 무자히 덥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장희숙님께서는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땀이 줄줄이네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챙기세요. 라고 보내셨어요. 또 박보경님께서는 베란다 화장실 청소했더만 덥네요. 에어컨 이제 껐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은님께서는 이사하면서 서큘레이터가 없어졌어요. 이삿짐센터에서 버린 것 같아요. 새건데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어쩌나요 김은님, 아직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지? 만약에 못 찾으셨다면 어쩔 수 없죠. 새로 장만하셔야죠. 올여름 더위, 예. 이미 뭐 5월에 낮 기온이 30도 넘었잖아요. 다들 그러려니 하면서 예,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장희숙님 말씀처럼 컨디션 관리 잘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도명옥님, 장희숙님, 박보경님, 김은님 모두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인아가 부르는 만약에, 이어서 이은미입니다. 애인 있어요.

0: Hey yo, you wanna dance?
1: 노래가 좋아서 따라 부르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며 어이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래 속 주인공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빌런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현실에선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 노래라서 그나마 용서가 되는 곡들.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자기는 너무 슬픈데 당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뒷목을 잡게 되는 노래,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입니다. 멜로디가 좋아서 심취해서 듣다 보면 배신감이 듭니다. 너무나 애절해서 버림받은 사람의 슬픈 이야기인가 싶은데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고 결국은 우정보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노래거든요. 뭐 사람이 사람 좋아한다는데 어쩌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꾸만 친구 입장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곡은 엄정화 2집 수록곡이고요. 댄스 가수로 인기를 얻었지만 발라드도 잘 소화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 곡이죠. 뭐 연기자라서 그런지 미워할 수 없게 노래도 잘 표현했습니다.

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고 온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인데요. 이 노래는 정통 힙합 그룹 업타운의 1집 타이틀곡이고요. 한국형 힙합과 소울의 어머니라 불리는 윤미래의 시작을 알린 노래인데 노랫말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별을 고해놓고선 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만나달라 애원하는 곡이거든요. 그야말로 진상 중에 진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람 그리고 업타운입니다. 다시 만나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연애 빌런들이 주인공인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쿨의 2집 타이틀곡 운명입니다. 1집의 반응이 흐지부지했었기 때문에 팀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해체를 해야 할지 그야말로 그들의 운명이 이 한 곡에 달려있었는데요.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이후 쿨의 인기 행진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해줬던 노래 운명. 그런데요, 노래 속 주인공은 훌륭하지가 못합니다. 애인이 있는데 이상형을 보게 된 다음에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다 결국 들켜버린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실에서 만났다면 에라이 하면서 혼찌검을 했겠지만 막장일 수도 있는 내용이 발랄한 멜로디와 가창력이 가려져서 마냥 신나고 재밌게만 느껴지는 곡이죠. 그런 쿨의 운명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번에는 톡톡 튀는 이미지로 사랑받은 걸그룹 티티마의 프리즘을 가져왔습니다. 티티마, 1999년에 데뷔해 2002년에 해체된 팀인데 멤버 소희는 라즈베리 필드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이어나갔고 통역도 하고 진행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헤이의 동생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프리즘의 노랫말을 보면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인공은요, 오랫동안 짝사랑한 남자가 친구의 애인이 됐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남자 역시 주인공을 원래부터 좋아했다 말하고 결국에는 친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남자 진짜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좋아한다면 바로 주인공에게 고백을 했어야지. 왜 그 친구를 만난 건지. 예, 이런 남자 별로죠? 그럼 악당들, 빌런들이 주인공인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쿨의 운명 그리고 티티마가 부릅니다. 프리즘.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주인공인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 쿨의 운명, 그리고 티티마의 프리즘이었는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최고의 빌런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론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원준의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죠. 모두 잠든 후에.

0: 잊고 있던 기억을 조용히 깨우는 선율, 신샘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샘이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방이 크건 작건 이것만은 꼭 갖고 다닌다는 필수템 있으세요?
1: 제가 이제 집이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네. 어디를 가도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볼 책 한 권.
0: 그렇죠. 아, 예.
1: 이어폰.
0: 예.
1: 심무료함을 달래줄 그런 장치들이 있고요. 가끔은 게임기도 들고 다니면서 게임도 합니다.
0: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타면은 요즘에는 그 줄 있는 이어폰보다
1: 네.
0: 블루투스 이어폰 쓰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저는 예.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줄 있는 이어폰을 쓰는데.
0: 아, 그러세요?
1: 네.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자, 오늘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린의 2015년 9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해봤습니다.
0: 예.
1: 이 린이 이제 데뷔 이후로 뭐 사랑했잖아라는 히트곡도 만들어내고 이후에 뭐 발라드, 댄스, R&B 분야에서 이제 독보적인 음색 그리고 가창력을 가진 가수로 이제 성장해왔는데요.
0: 그렇죠.
1: 사실 초반에 이 R&B 가수로 이미지가 좀 굳혀지나 싶었지만 이후에 굉장히 꾸준히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왔던 그런 흔적들을 린의 앨범에서 이제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0: 최근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 네, 그런 도전 정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
0: 맞아요.
1: 전향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발표한 5집부터는 이제 리니 보사노바나 재즈 장르를 향한 그런 관심들을 또 보여왔는데요. 이 9집 앨범에서 리는 이제 완전히 재즈에 그 깊숙이 들어갑니다.
0: 예.
1: 이 재즈 안에도 사실 다양한 장르가 갈래가 나뉘는데요. 이제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사랑 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구에게라는 곡은 이제 재즈 중에서 이제 집시들의 음악인 그 집시 재즈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0: 네.
1: 이 수록된 9곡 모두 뭐 블루스, 탱고, 스윙 이런 다양한 재즈의 스타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이런 스타일들을 그냥 찍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곡마다 장르마다 다 장르가 달라질 때마다 자신의 목소리도 갈아 끼우면서 그 재즈 보컬들의 스킬을 구사하는 또 린을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바로 9집 앨범이. 입니다.
0: 예.
1: 오늘은 이 9집 앨범에서 두 번째 트랙인 이별주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 곡은 이제 완전히 정통 재즈를 구사하는 린을 만나볼 수 있어요. 두 대의 기타, 베이스, 드럼 연주에 맞춰서 이제 정통 재즈 보컬처럼 기술도 보여주고 감정도 보여주는 어떤 린의 색다른 모습 느껴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참 많은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린의 이별주 전해드리면서 신샘이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린의 이별주,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평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한 후에.

사랑한 후에 여명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옥수사진관의 노래입니다. 푸른 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농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해서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사는 분들 계시겠지요? 어떤 분이 큰맘 먹고 그렇게 쌓여있는 것들을 하루에 딱 하나씩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처음 버린 것은 보풀이 난 양말 한 켤레였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언젠가 쓸 것 같아 모아둔 빈 상자와 포장지들 그리고 오래된 화장품을 차례차례 버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쓸모를 생각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불필요한 물건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게 된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불필요한 인간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물리적인 공간도 마음속의 공간도 주기적인 정리정돈이 필요하긴 하겠지요.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노래입니다.

네, 허세욱 작가의 수필 하얀 두루마기 중에서 한 부분 소개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 나들이 가신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동구박 우물가에 서 있으면 문온 위로 두루미가 맴돌았다. 고사리 손길로 눈등을 비비다가 흰 자락을 보면 헐레벌떡 뛰어갔었다. 그때마다 그 흰 두루마기는 틀림없는 우리 아버지였다. 마중 나온 자식을 덥석 껴안기는커녕 반겨하는 한마디의 말도 건네주지 않았다. 내 손목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문온 위에 두루미가 아직 배배할 때 육척 장구이신 아버지 뒤를 종종 걸음치며 사랑채 마당을 들어서는 것이다. 철은 없었지만 하얀 두루마기를 보면 어리광보다는 옷깃을 여미고픈 엄숙함을 느꼈고 그 엄숙함이 나에겐 든든하였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울 때면 나는 장롱을 열고 그 흰 두루마기를 보았다. 그 긴긴 옷자락에선 우람한 소나무를 보듯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으스러지게 껴안고 싶었다. 아버지의 흰 두루마기는 그렇게 우람한 소나무처럼 든든하였고 그렇게 표표히 나부끼는 흰 구름처럼 시원스러웠다. 어쩌다 파고다 공원 앞을 지나게 된다. 하얀 두루마기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공원 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몰래 그 옆에 섰다. 노인은 현판을 읽고 나는 노인의 눈망울을 읽는 것이다. 나는 또다시 저 빈 하늘 끝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거다. 그때 비록 온 방이 쨍쨍 울리도록 관에 못을 박았지만 입혀드린 하얀 두루마기로 하마 먼먼 나라 먼먼 하늘을 가셨겠지. 서산 너머로 날아간 머리 흰 두루미처럼 지금쯤 어느 소나무 높은 가지에서 이슬을 따먹고 계실지 그러다가 백학이 되는 날도 있겠지. 오기택의 노래입니다. 아빠의 청춘.

천년 고찰에는 그 세월에 어울리는 이야기와 사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오래된 산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합천 해인사가 세워지기까지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옛날 옛날 가야산자락에 노 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산 열매를 따고 조그만 밭을 일구며 정겹게 지냈지만 자식이 없고 이웃집 하나 없는 첩첩산중이라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의 집 마당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산중에 어디서 왔을까 싶었지만 워낙 적적하던 터라 부부는 그 강아지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찌나 영리하고 애교가 많은지 부부는 강아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깊은 정을 주게 됐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강아지를 거둔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성견이 됐는데 그 개가 갑자기 노부부에게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원래 용왕의 딸입니다. 작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왔지요. 하지만 이제 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부디 제 수양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식처럼 키우던 개의 놀라운 고백에 노 부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김부자의 노래 아나 농부야, 유닐로의 강아지 부기, 들고양이들의 농부가.

네, 들고양이들의 노래였습니다. 농부가였고요. 앞에 들으신 노래들 김부자의 아나 농부야 그리고 윤일로의 강아지 부기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해인사 창건에 얽힌 설화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개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자 노 부부는 까무러치듯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정한 목소리로 답을 해줬지요. 우리도 너와 쌓은 정이 무척이나 깊구나. 기꺼이 내 수양 부모가 되어주마. 개는 연거푸 고맙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용왕님께 수양 부모님의 크신 은덕을 아뢰겠습니다. 얼마 후에 용궁에 사자가 모시러 오면 꼭 한번 용궁에 들러주세요. 그곳에 가시면 용왕님이 갖고 싶은 보물을 고르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다른 것은 다 마다하시고 해인이란 도장을 달라고 하세요. 그 도장은 세 번만 톡톡 두드리면 원하는 물건을 다 내주는 아주 진귀한 보물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정말로 용궁에서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홀로 용궁으로 따라갔는데 바닷속의 용궁은 화려하게 그지없었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용왕의 딸과 용왕은 할아버지를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매일같이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문득 산중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 생각이 났지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용왕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딸의 은인이 떠난다고 하니 용왕은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그만 성의를 표하고 싶소. 이 용궁에서 가장 갖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하나 말해보시오. 용궁에는 번쩍이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용왕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용왕님, 저는 저기 있는 해인이란 도장을 갖고 싶습니다. 자, 과연 용왕은 그 귀한 보물을 흔쾌히 내줬을까요?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년설의 산팔자 물팔자, 김세레나의 회심곡, 한복남의 부모 은공, 그리고 강소희의 두메산골.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백년설의 38자 물팔자, 김세련아의 회심곡, 한복남의 부모운공, 그리고 강소희의 두메산골이었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해인사 창건설화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은보화 대신 낡은 도장인 해인을 달라고 하자 용왕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용궁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용왕은 노인에게 해인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장을 잘 보관하여 훗날 절을 지으시오. 그러면 그 절은 크게 번성할 것이오.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 노 부부는 해인 도장 덕분에 불편함 없이 풍족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용왕의 당부대로 커다란 절을 지었는데 바다해 도장인, 그 보물의 이름을 따서 절의 이름을 해인사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해인은 팔만 대장경 속에 소중하게 보관돼 오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한 몹쓸 승려가 훔쳐 외국으로 달아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전설이었고 역사 기록에 남은 해인사의 창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라 애장왕 시절 순응과 이정이라는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두 스님이 우두산, 그러니까 지금의 가야산에 작은 초당을 짓고 불도로 수련했는데 마침 애장왕의 왕비가 심한 등창을 앓는다는 소식에 두 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올렸고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감동한 애장왕이 가야산까지 직접 찾아와 웅장한 절을 짓도록 도왔고 그 절이 바로 해인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원을 물리칠 때 당시 해인사 주지였던 희랑대사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절을 고려의 국찰로 삼아서 해동 제1의 도량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합천 해인사의 창건설화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최숙자의 해인사의 밤 준비했고요. 남일의 심야의 종소리, 장애향의 석탑, 그리고 김상국의 별은 다시 빛나다.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6월 5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캠퍼스 새 놀이문화. 대학가에 우유 팩차기 등 신종 놀이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여학생들도 흠뻑 매료되어 있는 팩차기는 동그랗게 원을 그린 대여섯 명이 팩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발과 머리를 이용, 번갈아 차는 일종의 제기차기. 이 놀이는 지난 88년 군에서 제대한 서울대 복학생들이 군 시절 익숙했던 족구 대신에 종이를 채워넣은 빈 우유팩을 제기처럼 차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이때부터 따로 운동할 여유가 없어 운동 부족을 절감하던 고시생을 비롯한 각종 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팩차기가 성행. 교내뿐 아니라 연세대, 서강대 등 대학가 전체로 확산됐다. 네, 1992년 당시 대학 캠퍼스 안에서 빈 우유팩 차기가 성행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저도 군 제대하고 복학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은근히 순발력을 요구하는 놀이여서 몸이 근질근질한 청춘들이 수업시간 중간중간 우유팩을 차고 놀았지요. 간단히 음료수 내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팩이 없으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고 나서 빈 종이컵을 접어 사용하게 됐지요.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 김상희의 종이비행기 그리고 김상배의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김상배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김상희의 노래였지요. 종이 비행기 들으셨습니다. 식탁 위에 우편물 몇 장, 소파 한쪽에 벗어둔 옷까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하루 이틀 방치되어 있다 보면은 금세 집안이 어수선해집니다. 그때그때 치워야 하는데 피곤하고 귀찮고 이런저런 핑계로 늘 미루게 되지요. 그러다 날 잡아서 몰아서 하게 되면은 가끔 몸에 탈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건 정리도 꼭 해야 할 숙제나 업무도 생각나고 눈에 띌 때마다 하나씩 해두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캠핑장 예약에 성공했다면서 기뻐하길래 모처럼 멀리 가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네 공원에 자리한 캠핑장이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먼 곳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집 주변에도 찾아보면 갈 곳이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 공원, 산책하기 좋은 천변, 구경거리 가득한 시장과 도서관까지 별로 애쓰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장소들이죠. 여행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도 기분 좋은 여행을 출발해 볼까요? 첫 곡, 우리 집 앞 작은 여행. 미소 컴퍼니의 현주입니다.

구름꽃 여행, 송소희의 노래였습니다. 앞서서는 한국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적 경계를 넘나드는 그룹이죠. 미소컴퍼니의 연주로 우리 집 앞 작은 여행 들려드렸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여행의 기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들려드린 음악도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쉬어가게 해주는 작은 여행이었기를 바랍니다.

도성 서쪽 집 뒤에 산 끔찍이도 어여뻐서 열흘에 열 번은 오르려 하였는데 부들방석 차지하고 못 나간 지 벌써 몇 년. 벽에 기댄 지팡이 온종일 한가롭네.

조선시대 장유의 시 차운이었습니다. 차운이란 다른 시의 운을 따서 지은 시를 의미하는데요. 장유는 자신의 시에 차운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가 아픈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내용의 시였죠. 몸이 안 좋은 건 또 다른 계획에도 차질을 줬던 겁니다. 집 뒤에 있는 산이 끔찍이도 어여뻐서 열흘에 10번, 그러니까 매일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몇 년 동안 누워 지내느라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거죠. 지팡이도 할 일이 없어 벽에 기댄 채 한가롭기만 한 모습입니다. 상령산 프리, 손한별의 대금연주입니다.

상영산 풀이 소난별의 대금연주였습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고요. 다음은 경기산 타령, 자진산 타령, 황용주, 윤평화, 박상욱과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경기 산타령, 잦은 산타령, 황영주와 윤평화, 박상우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민속악회 신하위의 연주인데요. 대풍류 함께 감상하시죠.

시를 가사로 하는 시조 가운데 사설시조 죽장망해를 전해드립니다.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사설시조란 노랫말이 긴 시조를 의미합니다. 죽장망해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산 높고 고른 깊었는데 두견 접동새 난잡히 우르문다. 죽장망해 단표자는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표주박을 가진 모습입니다. 여행자의 단촐한 차림새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산 속에 들어가니 두견과 접동새가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새들은 같은 새로 알려져 있고 나라를 잃은 왕의 혼이 깃들었다고 해서 애절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사설시조 죽장망해 다음 사설입니다. 구름은 뭉게뭉게 산주로 나려 낙낙장송에 어려있고 바람은 슬슬 불어 시내 암상꽃가지를 우줄우줄 춤추인다. 산두는 산꼭대기, 낙낙장송은 가지가 휘늘어진 소나무, 또 암상이란 바위 위를 뜻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이곳이 경계절승하여 벼류천지 비인간이라 놀고 갈까 하노라. 경치가 대단히 아름답고 좋아서 인간이 살지 않는 별천지 같은 곳이라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머물다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사설 시조 죽장망해를 이양교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정길선, 김지연, 구지의 가야금 연주로 25현 가야금 3중주 초승대 같이 감상하셨습니다. 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시간이나 돈보다 의지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순간 즐거운 여행이 펼쳐지는 거죠. 오늘 마지막 곡은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와 노래로 여행 준비했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구간의 시작과 끝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차량 속도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만약 그 평균 속도가 제한된 속도를 넘었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중간을 유지해야 하죠. 주말을 앞두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속하게 되고 실수를 저지르죠. 오늘까지 구간 단속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평균을 유지하고 중간을 지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노래 분위기처럼 기분이 가벼운 금요일인데요. 근데 이런 날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들떠서 서두르다가 뭐 다친다거나 뭔가 빼놓는다거나 은근히 실수를 저지를 우려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구간 단속을 만들어서 평소와 같은 템포,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도 함께하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찾아갑니다.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어서 모노가 부릅니다. 넌 언제나.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이석화님, 잘 듣고 콩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석화님 고맙습니다. 자주자주 인사 건네주세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또 다리 다치신 오필재님께서, 건강할 때는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싹 풀렸는데 다치고 나니 피곤함이 풀리지 않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몸이 아무래도 건강할 때와는 좀 다르니까요.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회복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몸 잘 달래가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좀 또 서두르게 되거든요.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오필재님 잘 아시겠죠? 조경진님께서는 92세 엄마 일로 바쁘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와, 어머님 92세 고령이신데도 정정하신가 봐요. 어머니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조경진님도 네, 사연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에서 다시 만나죠. 하이디의 진이, 이어서 스페이스A입니다. 섹시한 남자.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글로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지난 시절의 K-POP들 그리고 요즘 막 나온 K-POP들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곡은 2004년에 발표된 원티드의 발작입니다. 원티드, 남성 4인조 보컬 그룹이고요. 지금은 솔로로 유명한 하동균을 비롯해 김재석, 전상환, 서재호가 함께 활동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R&B 소울 화음이 유려한 곡이고요. 2000년대 미디엄 템포 발라드의 명곡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심장과 온몸으로 밀려오는 순간을 발작이라는 강렬한 단어에 비유한 노랫말이 독특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뭐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고요. 팀의 음악적 역량을 음악 팬들에게 각인시켜줬죠. 그런데 서재호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습니다. 이후 이정이 합류했지만 팀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죠. 그러다 2020년에 음원을 발표하기도 했죠. 원티드의 발작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2001년에 발표된 노래 하늘의 웃긴 애입니다. 하늘,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한 가수죠. 오늘 들으실 웃긴 애가 그의 데뷔곡인데 이 노래는 유명 팝송 비너스를 번안한 곡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외치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하늘은 워낙 야무지고 활발해서 어린 나이에도 활동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소속사와 문제가 생기면서 긴 공백기를 갖게 됐죠.

그러다 2007년 인디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하면서 2010년엔 로티풀 스카이라는 예명으로 컴백을 합니다. 이때 하늘이 로티풀 스카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후 드라마 OST를 부르면서 서서히 팬들과 친숙해져 갔죠. 그러다 2013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타깝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원티드의 발작, 하늘이 부릅니다. 웃기네.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요즘 새롭게 사랑받는 K-POP들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비비의 범파입니다. 범파, 스페인어로 엉덩이라고 하는데 왠지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비비가 상상이 되시죠? 이 곡은 비비가 고등학교 시절에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자메이카 리듬으로 자유로움과 생동감이 전해지는 썸머송이죠. 근데 2024년부터 비비 공연에서 앵콜송으로 자주 불렀다고 하니까 음원 발표만 이번에 됐을 뿐 이미 팬들에게는 친숙한 노래일 겁니다. 비비는 올해 처음으로 남미에서 공연을 갖는다죠. 남미에 계신 팬들에게 보다 더 친숙함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곡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비의 그 오묘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질 노래 범파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전해드릴 곡은 태양의 신고 Live Fast Die Slow입니다. 빠르게 살고 천천히 사라진다는 의미의 노래 제목. 단순한 자극이 아닌 현재 태양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음악적인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강렬하게 살아가면서 쉽게 잊히지 않는 존재를 원한다고 할까요? 확실히 이번 노래에선 전과는 다른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컬도 좀 더 낮고 사운드 역시 그렇습니다. 이번 솔로 활동을 두고 태양은 빅뱅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빅뱅을 기다리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무게감 있게 첫발을 뗀 태양의 신곡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비비의 범파 이어서 태양입니다. Live fast, die slow.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원티드의 발작, 하늘의 웃기네, 그리고 비비의 범파에 이어서 태양의 신곡 Live Fast, Die Sl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 드렸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드렁큰 타이거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난 널 원해.

0: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충분히 빛나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는 처음 받은 월급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받은 월급으로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벌써 10년 전 얘긴데요. 네.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에게 내복 선물을 해야 된다.
0: 요즘 그런 말 안 하네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엔 뭐 다 내복 사드린다는 말을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했었는데.
1: 지금은 거의 뭐 희귀한 일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부모님에게 이제 속옷 내복 선물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뭐 가족들에게 좀 사소한 어떤 선물이나 외식 한번 대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저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제가 다 썼던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저만을 위해서 다 쓴 것 같아요.
1: 첫 월급 그럴 수 있죠.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2022년에 결성된 4인조 걸그룹 하이키의 세 번째 미니앨범에서 수록곡 골라왔습니다.
0: 하이키요?
1: 네, 사실 중소돌 출신 아이돌인데요, 하이키가. 예. 요즘은 진짜 대형 기획사가 이 케이팝 레드오션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돌 출신 아이돌은 정말 대중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0: 필사적 노력을 하죠.
1: 네. 하이키는 이런 고충을 이제 노래에 담았는데요. 바로 그 곡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곡이고. 예.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걸그룹의 모습을 음악으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 곡이 좋은 반응을 또 받았었어요. 예. 이 곡은 또 데이식스의 영케이가 작사를 했고 데이식스랑 오랜 호흡을 맞춘 작곡가인 홍지상 작곡가가 작곡을 해서 그걸로도 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0: 꽤 많이 알려졌었죠, 노래. 네.
1: 사실 이 이후에 하이키에게 꽃길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사실 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후로 이제 하이키는 여전히 또 대중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다시 한번 꽃피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걸그룹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들을 도전하고 있고 뭐 청량, 걸크러쉬, 청순 뭐 다양한 컨셉을 거쳐가고 있는 와중에 이 세 번째 미니 앨범에서 조금 눈에 띄는 수록곡이 있습니다.
0: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국지성 호우라는 곡 오늘 함께 듣겠는데요.
0: 국지성 호우요?
1: 네, 이 곡은 뭐 한밤에 이렇게 좀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런 전개를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 예. 약간 일본의 J-POP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전에 볼 수 없던 이제 하이키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비 내리는 센치한 감성과 이제 하이키가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약간 가슴 아린 감성들이 있어서 이 곡이 조금 더 주목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하이키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좋은 음악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룹인 만큼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조금 더 알려져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 바라봅니다.
0: 네. 하이키의 국지성 호우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하이키의 국지성 호우,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스위스로우의 노래 듣죠. 괜찮아 떠나.

스위스로의 노래 괜찮아 떠나 듣고 왔습니다. 김지수님께서 예배당 찬양대 연습 마치고 공원에서 밀크티 타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김지수님 찬양대에서 열심히 쓴 성대를 밀크티로 달래주고 계시는군요. 사연 고맙습니다. 얼마 전 생일이셨던 이채원님 손자 사랑에 푹 빠지셨군요. 우린 성민이 유모차산 기념으로 처음으로 한밭수목원으로 동학사 빵카페로 들려왔는데 장미가 완전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오리배 타자고 하는데 아직 아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가자고 했네요. 성민이는 계속 잠만 자서 사진에 예쁜 장면이 없어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사진에 예쁜 장면 없지만 예, 사연 자체가 예쁩니다. 손주 유모차산 기념으로 여기저기 나들이 다니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예쁜 사진은 뭐 이천님 눈에 엄청 많이 담아 오셨겠죠. 태어날 때 고생했던 성민이 무럭무럭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기를 저희가 반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천님. 오늘 끝곡 김동률과 이소라가 함께 부는 사랑한다 말에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오젬픽 페이스 회춘의 역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가는 거울 속 모습에서 나타난다. 약물로 몸속 혈관과 장기는 20대처럼 깨끗해지고 있을지 몰라도 겉모습은 정반대로 급격히 늙어버리는 다소 기이한 현상이다. 체중계는 웃는데 거울 속 나는 울고 있는 상황을 두고 미국에서는 오젬픽 페이스라고 부른다. 오젬픽은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 앞서 사용된 당뇨약 상품명으로 둘은 동일 성분이지만 용량, 적응증이 다르다. 원리는 이렇다. 약물의 강력한 효과로 단기간에 체중이 15에서 20%씩 빠지면 얼굴을 팽팽하게 지탱하던 피하 지방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문제는 피부의 탄력이 지방이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얼굴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진다. 눈 밑은 퀭하게 꺼지고 볼은 패이며 턱선은 늘어진다. 건강검진 결과는 회춘했는데 얼굴은 10년 늙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을 얻은 대가로 젊어 보이는 외모를 일부 반납해야 하는 딜레마. 이것이 약물 다이어트가 청구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계산서다. 물론 이 약이 청구하는 결과가 모두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피부 건강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 건선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체중 감소로 염증이 줄어들고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경험담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얼굴살이 빠져 늙어 보이는 오젬픽 페이스와 대비되게 비만 신약 사용 후 전반적인 피부 톤이 맑아지는 현상을 두고 오젬픽 글로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라지는 근육, 지방과 함께 녹아내리는 갑옷. 얼굴이 늙어 보이는 건 미용상의 문제일 뿐이다. 진짜 위험한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바로 근 손실이다. 엄밀히 말해 오젬픽 페이스와 근 손실은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 들이오는 필연적인 그림자다. 우리 몸은 기아 상태 또는 기아 상태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되면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부터 분해해서 쓰려고 한다. 물론 이 그림이 언제나 똑같은 비율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 연구진이 평균 BMI 46의 초고도 비만 오젬픽 페이스의 특징 환자들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위고비 투여군의 근 손실은 약 3kg 내외로 전체 감량 체중의 18% 수준에 그쳤다. 태울 지방이 산더미처럼 쌓인 몸에서는 약물이 근육을 비교적 덜 건드린 셈이다. 이는 약물 자체의 보호 효과라기보다 출발 상태 덕분에 근육이 비교적 덜 희생된 결과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근육이 안 빠진다는 면죄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BMI 46의 환자에게 근육 3kg은 성공적인 방어일지 몰라도 근육량이 생존과 직결되는 일반인이나 노년층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충분해야 낙상 위험, 혈당 조절, 회복력 면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더 광범위한 임상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위고비나 재바운드로 줄어든 체중의 상당 부분은 지방이 아닌 제지방, 근육, 뼈, 수분이었다. 10kg을 뺐다면 그중 3kg 안팎은 소중한 근육이었다는 뜻이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는 재앙에 가깝다. 근감소증 약물을 연구하는 미첼 스타이너 박사는 이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노인 환자들에게서 몇 년에 걸쳐 일어날 노쇠화를 불과 몇 달 만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근육은 당분을 소비하는 공장이자 뼈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약으로 내장 지방은 걷어냈지만 그 대가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겉보기엔 날씬해졌지만 기운이 없고 약을 끊는 순간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요요가 더 격렬하게 오는 마른 비만, 근감소성 비만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체중계에는 성공으로 기록되지만 몸 안에서는 실패로 남는 것이다. 위고비 시대의 생존법, 빠지는 근육을 사수하는 방법. 살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GLP-1 계열 약물인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을 통한 급격한 체중 감량 시 줄어든 체중의 20에서 40%가 지방이 아닌 근육, 제지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날씬해지는 대신 더 허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몸의 엔진인 근육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약물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1. 단백질.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수준이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는 근육 보존을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최대 1.5g까지 늘릴 것을 권장한다. 문제는 약의 영향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혐오감까지 생겨 먹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전략.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하루 섭취를 서너 번으로 쪼개 목표량을 달성하라. 위장 배출이 느려져 더부룩함, 메스꺼움이 생기기 쉬운 만큼 작게, 자주 먹기가 현실적인 해법이다. 2. 유산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력 운동을 필수 항목으로 살을 뺄 때는 걷기나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연구 결과 유산소 운동만 하거나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 이 둘을 결합한 복합 운동을 했을 때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고 신체 기능은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전략. 러닝머신, 트레드밀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마라. 일주일에 최소 2회, 스쿼트나 덤벨 같은 저항성 운동을 반드시 루틴에 섞어라. 3. 약을 끊은 뒤에 승자는 운동한 사람이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다. 약을 끊은 뒤 찾아올 요요 현상을 막는 유일한 방패다. 2024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실험한 결과 GLP-1 약물만 쓴 그룹은 중단 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왔고 지방도 빠르게 다시 쪘다. 반면 약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약을 끊고 1년이 지나도 감량된 체중과 체지방을 훨씬 잘 유지했다. 약만 쓴 그룹은 운동을 병행한 그룹보다 약 6kg이나 더 많은 요요를 겪었다. 약은 뇌의 식욕 스위치를 꺼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투약을 멈추는 순간 사라진다. 하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과 습관은 약을 끊은 뒤에도 남아 당신의 몸을 지켜준다. 만능 열쇠는 없다. 알츠하이머의 벽.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비만약의 효과가 대사 회춘처럼 받아들여지자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뇌의 회춘까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니 뇌의 염증도 줄여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막아주지 않겠냐는 상상이다. 실제로 초기 관찰 연구들은 긍정적이었다. 관찰 연구만으로 인과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대를 키우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노보 노디스크가 발표한 임상 결과는 냉혹했다. 두 건의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실패했다. 혈액 속 염증 수치는 낮췄을지 몰라도 기억력이 사라지는 과정을 멈추지는 못했다. 과학자들은 약물 분자가 너무 커서 뇌를 보호하는 혈뇌장벽 BBB를 충분히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 이 약물을 연구해온 나이젤 그레이그 박사는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에 듣는 약은 없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부작용과 한계가 명확해지자 시장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이제 화두는 얼마나 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약사들은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남기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 중이다. 일라이 릴리가 인수한 비마구루맙은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수용체를 차단해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 이 밖에도 운동 호르몬을 모방하는 아젤라프라그 같은 약물이 임상시험 중이다. 피트니스 업계도 움직였다. 고급 헬스장 체인인 이퀴녹스나 누움 같은 기업들은 약물 복용자를 위한 전용 근력 운동 프로그램과 고단백 식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약이 근육을 갉아먹는다면 운동과 영양으로 그 구멍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일상의 불편, 메스꺼움. 외모의 급격한 노화나 근손실 외에도 사용자들이 감내해야 할 일상의 대가가 있다. 바로 소화기 부작용이다. 임상시험 참가자의 약 44%가 메스꺼움, 오심을, 24%가 설사를 경험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불편함은 이 약의 기본값에 가깝다. 이유는 약의 작동 방식과 맞닿아 있다. 약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면 포만감은 커지지만 그 대가로 메스꺼움, 구토, 속쓰림이 따라올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쾌한 부작용이 사용자의 식사 패턴을 강제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변화는 메뉴보다 양에서 먼저 나타난다. 햄버거를 먹던 사람

사람은 햄버거를, 피자를 먹던 사람은 여전히 피자를 찾는다. 하지만 예전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밀어넣으면 즉각적인 고통, 구토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몸이 학습하게 된다. 결국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부작용이 오기 직전까지만 먹고 내려놓는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역설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 몸이 약에 적응하면 메스꺼움은 줄어든다. 삶의 질은 나아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사용자는 이를 두고 약효가 떨어졌다며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동안 식욕을 억제해주던 강력한 브레이크, 울렁거림이 느슨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숫자는 따로 있다. 임상 중단율은 단 7%에 불과했다. 뒤집어 말하면 93%의 사람은 그 메스꺼움을 기꺼이 참고 견뎠다는 뜻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며칠간 속이 더부룩한 불편과 주요 심혈관 사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0% 줄어드는 이익. 이 두 가지를 저울질했을 때 BMI 35인 고도비만 환자에게 답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위마비라는 과장된 공포. 2023년 여름 미디어는 위고비가 위마비를 일으킨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기사만 보면 위장이 마비되어 영원히 소화가 안 되는 끔찍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담석증 위험까지 더해지며 공포심을 부채질했다. 물론 부작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공포에는 분명 과장된 측면이 있다. 먼저 위마비라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GLP-1 계열 약물은 애초에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 기전이다. 음식을 위에 오래 머물게 해 포만감을 주는 것이 약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이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더부룩함이 흔하다. 하지만 이런 기능적 지연이 병적인 수준의 위마비, 즉 위장 근육이 멈춰 소화가 아예 안 되는 상태를 뜻하는 건 아니다. 진짜 위마비는 극히 드물다. 담석증 이슈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 급격한 체중 감량에서 흔히 따라오는 부작용이다. 초저칼로리 식단으로 굶어서 빼든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하든 담석 위험이 증가한다. 체중이 급격히 줄면 담즙 흐름이 달라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담석이 담관을 막아 담낭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담석증은 약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살이 너무 빨리 빠져서 생기는 문제에 가깝다. 물론 부작용이 드물다는 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복통이 칼로 찌르듯 심하거나 구토가 지속되고 식사를 못할 정도로 증상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적응 과정으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이 계열의 약은 20년 넘게 임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만약 심각한 위마비가 빈번했다면 심장마비 위험을 숨겼던 바이옥스처럼 진작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다. 공포는 늘 팩트보다 빠르게 퍼진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약물 의존인가, 장기적 관리인가. 어쩌면 부작용보다 더 무거운 대가는 평생이라는 단어일지 모른다. 2024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 복용자의 대다수가 약물 사용 첫 1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체중의 10%를 감량했으며 약물 복용을 지속하는 동안 4년에 걸쳐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체중 감량의 대부분이 달성되고 나면 약물 복용을 유지하는 한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많은 경우 1년 안에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온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요요 현상이 온다며 약을 비난하거나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보자. 약이 치료제라면 평생 쓰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관리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끊으면 혈당이 치솟는다. 우리는 이걸 두고 요요라고 부르거나 약물 중독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만성질환의 관리라고 부른다.

0: 이 골목 맞지?
1: 맞아. 2층 집인데 빨간 대문이고. 언니는 아직도 화나 있을까? 모르는 애들 끌고 왔다고 혼내면? 아니야, 언니만 다시 만나면 돼. 그럼 되는 거야.
2: 저거 아니야?
1: 맞아, 저 집이야. 가자. 언니! 언니!
3: 나랑 로아가 2층으로 갈게. 넌 1층을 뒤져.
1: 언니! 어디 갔지? 여기도 없네.
2: 2층엔 없는데.
1: 어디 끌려간 것 같아. 내가 찾을래.
3: 야, 어디가?
1: 언니 찾으라! 이거 나!
3: 그렇게 무작정 뛰쳐나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럼 어떡해!
3: 집이 깨끗한 걸로 봐선 네 언니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야.
1: 그럼 뭐야?
2: 우리 만나기 전에 언니랑 싸우고 네가 먼저 나갔다 그랬지? 우리 생각엔 언니가 널 기다리다가 혼자 떠난 것 같은데.
1: 혼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언니가 날 두고. 아니야!
2: 리아야, 진정해. 어쨌든 네 언니가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거야. 제발로 나갔으면 어딘가에 살아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내가 찾는다고.
2: 아니야, 잘 생각해. 여기서 떠났다가 못 찾으면 상황은 더 나빠져.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아. 매일 우리 수색조들이 영역을 나눠서 빠짐없이 뒤지거든. 너 혼자 모르는 도시를 헤매는 것보다 우리 수색조가 발견해서 벙커로 데려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단 얘기야.
3: 그래, 며칠만 벙커에서 기다려봐. 각 조 조장들한테 네 언니 인적사항 전달할 테니까.
1: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
3: 최소 열흘?
2: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1: 좋아. 그럼 열흘 동안만 벙커에 있을게. 네 조언이 돼서 규칙대로 일할게.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언니에 관해 아무 소식도 없으면 나갈 거야.
3: 그래, 그렇게 해.

0: 자, 조용. 너희들이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이야. 배식은 실적순인 거 알지? 배식구는 왼쪽에서부터 A, B, C로 나눠 있으니까 줄 서서 받아가면 돼. 자기 라인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맛있게 먹어.
1: 너는 내 뒤에서. 우린 B등급이니까 오늘 저녁은 괜찮을 거야.
2: B등급?
1: 응. 오늘 하루 동안 수색한 물품에 대한 성적표. 오영배가 쫓겨나고 네가 들어오는 덕에 B를 받게 됐잖아.
2: 그럼 점수에 따라 식사량이 다른 거야?
1: 맞아. B는 A보다 반찬 가짓수가 부족해. C는 양 자체가 적고.
2: 근데 이렇게 매번 조를 지어서 움직여야 돼?
1: 어. 봐봐. 여기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없잖아.
2: 모두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자 식사가 시작됐다. 야, 응? 근데 밥 먹을 때 말하면 뭐 벌칙 있어?
1: 아니.
2: 근데 왜 다들 밥만 먹어? 대화도 없고.
1: 의미 없으니까.
2: 의미라니? 무슨?
1: 우리 관심사는 오직 생존이거든. 그거 말곤 의미 없다는 거야.
2: 생존?
1: 꾸물거리 시간 없어. 식사 끝나면 식판이랑 수저 씻어서 반납해야 돼. 안 그러면 먹는 도중에 식판을 빼앗아 가버리거든.

0: 식사 다 했어? 몸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은? 좋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이야. 각자 갈 곳들 말해. 어디서 뭐 할 건지.
1: 난 체력단련실에 있을게.
2: 난 도서실 응급처치법 책 좀 받으려고.
3: 나도 같이 가자.
2: 그래.
0: 류미야. 넌 뭐 할 거야?
4: 글쎄, 쉴 때도 같이 다녀야 돼?
0: 최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다녀야 해.
4: 어떡하지?
0: 할 일 없음 나랑 같이 움직이자. 따라와. 식사는 괜찮았어?
4: 제대로 못 먹은 얼굴인데
0: 언니 걱정돼서 그래?
4: 그런 것도 있고
0: 또?
4: 쫓겨난 애 때문에 반찬 가짓수가 늘어났다며.
0: 그래서?
4: 걔는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0: 나만 잘 먹으려니 죄책감 들었어?
4: 응.
0: 그래도 다 먹었지? 고마워. 솔직히 말해줘서. 난 애들은 할 말 있어도 숨기거든. 쫓겨날까봐.
4: 난 여기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0: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이쪽으로 와.
5: 조장이 투명창으로 둘러싸인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투명창 안에는 가운을 입은 아이들이 뭔가를 실험하고 있었다.
0: 우리 벙커는 다섯 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 보는 건 두뇌조야. 우리 중에서 똑똑한 애들만 뽑아서 의학과 공학, 농업을 공부하도록 하고 있어.
4: 공부해서 뭐 하려고?
0: 미래 사회를 위해서지. 여기서 나가더라도 어른 없는 세상에서 우리끼리 살아가야 하니까. 쟤들은 관리조야. 수확물의 유통기한을 살피고 물건을 분류해서 쓰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또 어제 봤던 문지기. 걔들은 방어조. 중요 시설과 벙커 출입구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해. 또 식당에서 봤던 애들, 걔들은 살림조야. 음식을 만들고 벙커의 청결을 담당하지. 그 나머지는 전부 수색조야. 도시를 돌아다니며 쓸만한 물품을 찾아내지.
4: 그거 다 네가 만든 거야?
0: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4: 헐, 너 천재야? 어떻게 그런 걸...
0: 극한 상황에 몰리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게 돼. 참 아이러니해. 여길 찾아내고 아이들을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전쟁과 바이러스라는 극한 상황 때문이었으니까. 넌 그런 경험 없어? 바이러스도 이겨냈잖아.
4: 그게 뭐라고?
0: 아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살아난 아이들한테 특수한 능력이 생긴다고 들었어.
4: 특수한 능력?
0: 그런 소문이 있어. 팩트인지는 체크해봐야겠지만.

0: 밤이 되자 아이들은 일제히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여자 숙소에서 잠을 청했으나 온통 언니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 이거 먹어. 편의점에서 구했어.
0: 언니는?
1: 난 이따 먹으면 돼. 내 걱정 말고 너부터 챙겨. 아무도 없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넌 내 뒤에 붙어? 난 뭐 너랑 같이 낳고 싶었을 것 같아? 너 귀찮고 짐스러워. 알아? 그러니까 떠나고 싶으면 가.
0: 정말 날 두고 떠난 건가? 혼자서? 그럼 다시는 날 안 볼 생각인 거야?
2: 루미야, 뭐하냐?
0: 미안. 잘게.
3: 다음날 아침, 식사를 끝낸 아이들은 곧바로 조별로 나뉘어 수색에 나섰다.
4: 열었어! 들어가!
5: 와, 대박! 야, 야, 야! 이거 쌀 맞지?
1: 유미야, 자, 이거.
0: 이게 뭔데?
1: 너 가방 텅 비웠잖아. 너도 이따가 문지기 앞에서 꺼내놓을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0: 이러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1: 많이 찾으면 나한테 나눠줘. 그럼 되잖아.
0: 그래. 그럴게. 고마워.

0: 우와, 오늘 점심은 후식도 있네. 맛있겠다.
1: 차로아, 응? 이 통조림 10명분으로 나눠 담아줄래?
2: 오케이.
1: 자, 이제 차례로 가져가서 먹어.
0: 고마워.
2: 유미야, 이쪽으로 와서 줄 서. 아,
1: 조장이 점심 분배하는 거야?
3: 어.
1: 많이 찾은 애랑 못 찾은 애랑 똑같이?

0: 조마다 좀 다른데 우리 조장은 칼같이 평등하게 분배해.
1: 그렇구나.
2: 맞다.
1: 근데 얘는 조장이랑 무슨 관계지?
0: 음식 챙겼지? 그러면 저쪽 건물 입구에 벤치로 가자.
2: 그래.
0: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1: 야, 근데 조장은 어떤 애야?
0: 시오? 태권도 국제대회 우승자.
1: 진짜? 여잔데?
0: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탁월한 리더십에 한마디로 바가지네.
1: 그럼 너랑은 원래 친구였어?
0: 나랑? 우린...
1: 로아가 뭔가를 생각하는 듯 잿빛 눈을 반짝였다. 그때였다.
0: 네가 사치오로 우리 공격하고 있어!
2: 건물 출입구로 달려! 빨리!
1: 나는 조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몸이 돌렸다. 가만. 기둥에 부딪힌 첫 발, 바닥에 떨어진 두 번째. 이건 아무나 맞으라고 무작정 쏜 게 아니야. 이 기둥과 바닥 근처에 있었던 사람, 두 공격 모두의 목표였던 사람.
2: 유미야, 너 뭐해? 빨리 도망가. 너야, 네가 타기 싫어고.
1: 뭐? 내가 시호를 안고 넘어지자 세 번째 발사체가 날아와 기둥에 부딪혔다.
0: 유미야 아니었음 조장한테 정통으로 맞았을 거야.
2: 그럼 이거 내가 목표라는 건가?
1: 너야, 네가 타깃이야.
2: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어떻게 가지?
1: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 어떤 정보들이 무작위로 떠올랐다. 우리와 건물 사이의 간격, 근처 건물에 숨은 공격자가 새총으로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데 걸릴 시간.
2: 안 돼! 그러긴 너무 늦었어!
3: 늦다니!
2: 우리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마칠 거야!
3: 그럼 드럼통 뒤에 숨자. 건물보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2: 드럼통? 그래.
1: 오케이.
2: 지금이야!
1: 시오는 엄청난 악력으로 나를 잡아 드럼통 뒤로 달려갔다.
3: 움직이지 마. 안 되겠다. 너 나한테 안겨.
1: 뭐?
3: 안기라고. 드럼통이 너무 작아서 우리 둘 다 숨겨지질 않잖아.
1: 시오는 나를 안은 채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드럼통 뒤에 바싹 붙어있는 시오의 체온과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3: 괜찮아?
1: 괜찮아.
3: 불편해도 잠깐만 이러고 있자. 공격이 멈췄어.
1: 도망갔나?
3: 아직 움직이지 마.
1: 그때였다. 건물 안에서 조원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4: 조장!
2: 나오지 마!
4: 얼굴에 맞았어? 고고고!
2: 야, 쟤 도망쳐!
0: 얘는 내가 케어할게. 빨리 쫓아가.
1: 시오가 공격자를 쫓아가자 드럼통 주변에 흩어진 발사체들이 눈에 들어왔다. 금두꺼비, 금시계, 모조 다이아몬드. 어제케야 조에서 쫓겨나네. 몸이 떨렸다. 코뼈가 부러진 아이의 무너진 얼굴에선 쉴 새 없이 피와 눈물이 흘러내렸다. 생각 없는 멍청이가 아니었어. 조에서 쫓겨난 뒤 새총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디쯤에서 쉴지 예상하고 최후의 보석을 남긴 채 마지막 한 발을 기다리던 계획성과 끈기, 사람 얼굴에 새총을 주저없이 쏠 수 있는 잔인함.

타인을 끝끝내 해치려는 악이. 망해버린 세상의 텅 빈 거리에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0: 진평왕이 즉위하면서 미실의 호칭은 공주에서 세주로 바뀐다.
1: 임금의 임감 도장이 내 손안에 있어.
2: 전하 집무실을 PC방으로 만드시게요?
3: 이 어미가 면회 신청합니다, 전하.
1: 심장 박동 소리가 스포츠카 엔진 소리인 줄.
4: 이 입술끼리 이렇게 살짝 안 될까?

0: 그래서 상대 여자가 누구야?
1: 왜 그랬을까? 태자 전화랑 정분이 난 상대가요. 하필 그게 아니라고.
0: 미실?
1: 네, 맞아요. 미실 맞는데요. 근데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넘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0: 아니, 지금 나한테 남편의 분류를 참고 넘어가라고?
1: 아니, 그런 말은 아닌데, 아니요. 사실 맞아요.
0: 뭐? 미실은 시아버님이신 진흥왕의 여자가 아니냐?
1: 네, 맞는데, 근데... 미실도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임자 있어요.
2: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미실은 법적인 남편이 있었음에도 진흥왕의 공식 후궁이었다는 것입니다.
1: 하지만 신라에서는 그게 전부 다 불법이 아닌 걸
0: 참. 그만. 아유, 군화영.

0: 노래
1: 그래. 누가 먼저 늙나? 두고 보자.
0: 근데 그 미실이요. 워낙에 동안이잖아요.
1: 너 왜 눈치가 없냐?

0: 동륜태자의 아내인 만호 부인이 미실을 향해 마음속으로 칼을 가는 동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동륜태자는
1: 보명.
0: 헐, 이번엔 또 다른 아버지의 후궁인 보명공주를 보고?

0: 내가 부셔버릴 거야.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1: 왕궁 뒤뜰에서 성판을 격파하는 만호 부인. 그래도 성에 안 차는지.
0: 희야!
2: 마마님이 아니십니까?
1: 미실과 마주치는 만호 부인.
0: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2: 육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하여 위문공연 착하는 길인데 기합 소리에 궁안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0: 우울증이라니요? 제가요? 누가 그런 가짜 뉴스를?
2: 태자 마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무정한 듯해도 정이 많은 분이시죠.
0: 다른 남정네가 한 말을 태자 마마로 착각하시는군요. 저는 요즘 독방 육아의 기쁨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2: 독방 육아라뇨? 월수금은 태자 마마께서 육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0: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 태자 마마께서
0: 월수금... 그 사람은 기저귀가 어디 있는지, 애 우유병이 어디 있는지, 육아와는 철벽을 쌓은 사람이에요.
2: 월수금은 24시간 내내 육아를 하신다고...

0: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실 궁주님께서 남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철석같이 믿었다니. 이럴 때는 또 순진한 구석이 있으십니다.
1: 태자 마마께서 월수금 유가 담당이 아니란 말입니까?
0: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성판이 다 박살나서. 우리 남편은 월수금에 육아도 안 하는데 대체 뭘 했을까?
1: 아니, 이 월수금에 분명히 육아 담당이라고 지난주부터 월요일에 콕 빼기도.

0: 매야? 그게 사실이냐?
1: 에헤이, 아니 나 신라의 정통한 소식통 미생입니다, 누님.
2: 미실의 권력에 빌붙어 위력을 행사하던 남동생 미생 되시겠다.
1: 야, 이거 우리 아유 침이 안 삼켜지네. 우리 태자자나 취향도 참 독특하시지, 응? 어째서 아버지 진흥왕의 애첩만 그냥 골라 잡아.
0: 동년 태자가 보명과 청분이 나다니. 설마 내가 양다리 중에 한 다리?
1: 양다리는 역시 프렌치렉인데 그 현재까지는 두 사람이 밀당 중이라, 응? 양다리를 걸쳤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그 그냥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중이라고나 할까. 아니 그 태자전의 일방적인 영치기 영차사빠뽀라고 보는 것이.
0: 너 지금 나 갖고 놀아?
1: 아유 왜 떨어지겠네. 아유 누님을 가지고 노는 건 내가 아니라 저 동년 태자전하시죠. 어우 우리 누님이 어떤 누님이신데?
3: 그렇소.

0: 눈눈한 어 제가 감히 우리 누님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던 길냥이가 없겠습니다.
1: 남자들의 취향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건 개취라서 그래요.
1: 개취

0: 탈탈 털리는 동명근주.
1: 아유, 신유입니다. 아유, 미생공께서 남기고 가신 보고서입니다, 공주님.
2: 그래?
0: 새롭게 동륜태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보명공주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온다.
2: 어디 보자. 미모, 성품, 취향.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잖아. 그렇다면 끼란 얘긴데. 보명 그것이 보기와는 달리.
1: 아유, 또 신유입니다. 응? 아니, 소문에 의하면 유기견을 돌보는 춘샤래요. 춘샤 100샤. 춘샤와 같은 마음의 남자들이 그냥 꼭 계셔. 아유, 알고 보면 그 멍멍이들한테만 춘샤인데.
2: 장래 희망. 박연가정.
1: 예, 또 신유입니다. 아이, 그러면 밖에서 개를 키우셔야지. 아, 궁에는 왜 기어들어온단 말입니까?
2: 그렇다면 내가 또 기꺼이 여자친이가 되어야겠구나.
1: 예, 신유입니다.
3: 예, 누님, 미생입니다.
2: 개를 구해야겠다.
3: 개를 구하라고? 개가 누군데요?
2: 개... 멍멍이 도그 도그 개 말이야. 개. 아, D.O.G. 개.
3: 아, 아니 뭐 개 훌륭이라도 나가시게요.
2: 악랄한 공격력과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을 겸비한 일종의 악마견, 좀비견 그런 품종으로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3: 뭐 하시게요?
2: 선물?

0: 전시가.
1: 보명, 네가 내 속을 태우려고 작정을 했구나.
2: 전 태자 전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1: 안 보여? 아니, 내가 네 앞에서 이렇게 비단으로 사각거리며 서 있는데 안 보여?
2: 돌아가세요.
1: 돌아가? 나 장차 이 나라 보위호를 사람이야. 최고 권력자.
2: 어? 그러니 이제 나도 아주 신물이 납니다.
1: 신물나? 나 그런 소리 처음이야. 날 보고 신물이 난다니. 한 번만 더 말해봐.
2: 신라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정리하세요.
1: 정리해? 신라의 여자 짱인 미실도 내 앞에서는 알랑방귀만 가려서 끼는데 넌 언제나 이리 철벽만 치니 그 신선함에 내 발길이 돌아서질 않는구나. 보명,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줘 보명.
2: 태자 전하, 태자 전하께 저까지 문을 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3: 이동식 칠판을 끄는 보명공주?
1: 뭐야 이게?
2: 여기 보세요. 등장인물 관계도.
1: 가만. 아, 여기 쓰여 있는 이름들이 다 와이파이 한국인 풍월주 김유신의 등장하는.
2: 청취자들이 등장인물 촌수 정리가 안 된다고 계속 화나유로 누르고 있어요.
1: 아, 그거야 청취자들 사정이고. 자, 보면
2: 청취자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전 더 이상 이 등장인물 관계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세요.
1: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2: 응? 끌려 나가겠습니까? 제 발로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응? 설명 다 들으시고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자, 목차부터 해볼게요.
4: 목차입니다.
1: 나 나가게.

0: 나도 테스 형이랑 호영 호재 하고 싶다. 허영.
1: 아유, 신현미다. 김범.
2: 그럼 저는 미생입니다. 주방수.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무등산옛길 2구간을 찾아갑니다. 무등산옛길은 모두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 오늘의 여행지인 2구간은 무등산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탐방로로 아주 인기가 많고요. 무화지경길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멋진 탐방로입니다. 그리고 탐방로 중간쯤에는 의병장 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어서 색다른 산행의 재미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무등산 옛길 2구간은 원효사를 출발해서 김덕령 장군 유적지와 중봉을 거쳐 서석대까지 올라가는 탐방로인데요. 약 4km 길이의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산할 때는 서석대에서 장불제와 중모르제를 거쳐 증심사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하산에 소요되는 시간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무등산 옛길 2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탐방로는 오랫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입니다. 근처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무등산 옛길 2구간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나무숲도 꽤 울창한 편입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멋진 단풍숲길로 인기가 많지만 실록이 우거진 이맘때는 숲이 우거진 옛길을 걷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등산 옛길 2구간을 걸어보겠습니다. 원효사에서 무등산 옛길을 따라 1.7km 증가면 제철 유적지라는 안내판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제철 유적지는 말 그대로 철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람에 무등산 장불동에서 철을 생산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리키는 장불동이 바로 현재 무등산 옛길 2구간에 있는 제철 유적지입니다. 제철 유적지를 지나면 이번에는 주검동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호남 출신의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칼을 만들던 곳입니다. 김덕령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큰 활약을 했던 의병장인데요. 반대 세력의 모함을 받아 3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검동에서 무등산 옛길을 걷다 보면 이번에는 조금 넓어 보이는 탐방로가 나타나는데요. 이 길에는 무등산 옛길 물통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전에 인근 주민들이 땔감이나 숯을 나르기 위해서 이용하던 산길인데요. 지난 1960년대에는 인근 군부대에서 사용할 보급품을 운반하던 보급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등산 옛길 물통거리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이번에는 평평한 바위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위의 이름은 치마바위인데요. 원효 계곡에 있던 바위를 김덕령 장군의 누이가 치마폭에 싸서 지금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라는 전설이 담겨 있는 바위고요. 무등산 옛길 이 코스의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치마바위를 지나 조금 더 산길을 오르면 마침내 무등산 중봉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봉에서는 무등산 서석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중봉과 서석대 사이에 있는 S자 형태의 억새 탐방로는 사랑로라는 예쁜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억새 탐방로를 지나 해발 1100m 높이의 서석대에 오르면 무등산 옛길 2구간은 끝이 나는데요. 일찍이 무등산에 올랐던 육당 체념소는 서석대를 가리켜서 수정병풍을 두르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무등산 옛길 2구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단백뇨는 소변에 과도하게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상태입니다. 단백뇨 수치가 높다는 건 콩팥 손상의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뇨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특히 소변에서 거품이 생길 때 의심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곧 단백뇨일까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단백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몸이 가려운 증상 참 괴롭죠? 특히 노인들에게도 가려움증은 흔한데요. 이유가 뭔지 살펴봅니다. 건강365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콩팥병의 위험 신호로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단백뇨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단백뇨 소견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백뇨가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1: 네, 그 단백뇨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단백질이 맞고요.
0: 네.
1: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정상보다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에 녹아서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단백뇨라고 얘기합니다. 뭐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과 같은 뭐 단백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변으로 거의 안 나오거든요. 나오더라도 아주 미량만 나오는데 이게 콩팥에 손상이 있으면 이게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단백뇨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그러면은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를 많이 늘리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단백질을 아예 끊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1: 예, 그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혈액 속에 아무래도 단백질이 양이 이게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먹어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또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해서 소변으로 더 많은 단백질 소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단백질은 거꾸로 또 콩팥을 또 빨리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이 유리해요. 그렇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보다 더 적게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네.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걸까요?
1: 심하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럴 경우는 반드시 상담이 필요해요. 또 만약에 그렇게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필수가 필요한 단백질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정제로 만들거나 뭐 보충제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보통 단백질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체중 1kg당 단백질 한 0.8g 정도 이것 아래로 미만으로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고 잘 관리하면서 제한해야 됩니다.
0: 네. 네. 단백뇨가 나오면 이제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단백뇨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콩팥 손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도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이 단백뇨가 이렇게 보이면은 일단 콩팥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가 일시적인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열이 많이 날 경우에도 잠깐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요. 뭐 심한 운동을 한 직후에도 검사해보면 그럴 수 있고 또 심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다시 검사해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가끔씩은 막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한테서 검사해보면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뭐 급성 질환을 앓아서 막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 분들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사해보면 단백뇨가 없는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뭐 한 예로 들면은 뭐 독감 때문에 막 열이 나서 이렇게 다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소변 검사할 때 단백뇨가 보이는 경우에 아 바로 단백뇨가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독감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 검사해 보면 그때는 단백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그래도 단백뇨 소견을 들었음에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콩팥 기능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걸까요?
1: 네. 그게 문제인데요. 일시적인 단백뇨의 경우에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 해결되고 다시 검사해보면 괜찮게 놔둬도 되는데 그런 문제 없이도 계속 지속적으로 3개월 보통 우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단백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양도 많은 경우에는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두다 보면 신장이 그 콩팥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0: 그럼 증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단백뇨가 있어도 자체로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흔히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단백뇨를 의심하게 되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1: 있고요. 네. 그 단백뇨가 심한 경우에 혈액에 있는 알부민이 막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단백질이요. 그럴 경우에 알부민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몸이 부을 수가 있어요. 얼굴이나 다리 같은 데 이렇게 부종이 네.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백뇨가 소변으로 막 이렇게 섞여 나오면은 많이 흘러 나오면은 이게 계면활성제처럼 이렇게 거품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변에 거품이 있는 생기는 원인 중에 단백뇨가 한 가지 원인이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농축돼서 그럴 수 있고 하여튼 뭐 다른 원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딱 맞진 않지만 소변에 거품이 좀 보일 때 금방 없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괜찮고요. 네. 거품이 생겼는데 몇 분이 지나도 가봐도 그대로 거품이 남아 있고 또 가끔씩은 변기물을 내린 다음에도 이렇게 거품이 남아 있다면 이거는 좀 심한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때는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콩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 단백질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단백뇨가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 건가요?
1: 예, 그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부위가 사고체인데요.
0: 예.
1: 이 사고체는 이렇게 그 아주 미세한 정밀한 막으로 이렇게 그 막으로 사이에 두고 이렇게 피를 걸러주는데
0: 예.
1: 여기가 손상이 없으면은 거의 단백뇨가 못 새어나가요.
0: 아.
1: 조금씩은 새어나갈 수 있지만 그것도 또 바로 이어지는 세관에서 다시 재흡수해버리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변에서는 아주 미량의 단백질만 보이는데 이게 사고체에서 피를 걸르는 부위에서 손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단백질이 새 나가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막 새 나가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변으로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걸 단백뇨라고 얘기하고요.
0: 네.
1: 또 가끔씩은 뭐 혈액 속에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막 넘쳐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소변으로 흘러나와서 단백뇨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사고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발성 골수증 같은 혈액 질환에서 이제 암세포가 만든 아주 이상한 단백질이 막 콩팥을 손상시키면서 그 소변으로 막 흘러나와서 이렇게 단백뇨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사고체가 손상되면 새 나오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럼 그런 사고체가 손상이 된다는 건 여러 원인이 있는 건가요?
1: 네. 사고체 손상되는 원인으로 제일 흔한 게 당뇨병하고 고혈압이죠. 뭐 그 외에도 사고체 질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고 또 연세 드시면서 생기는 좀 많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또 약 같은 거 드시다가 이렇게 좀 손상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유전 질환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병 질환들의 대부분 사고체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뭐 일단은 당뇨병과 고혈압 지적하셨고요. 뭐 자가면역 질환, 유전 질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단백뇨의 원인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1: 네, 그렇죠. 단백뇨는 증상이거든요. 콩팥이 뭔가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단백뇨가 있으면은 콩팥병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0: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소변의 거품입니다. 그런데
1: 네,
0: 거품의
1: 네.
0: 양이라든지 지속되는 시간도 살펴하는 부분일까요?
1: 네, 그렇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그 이렇게 소변이 너무 빨리 이렇게 세게 나가서 이렇게 막 물방울로 만들 수 있고 그 먹은 음식 중에도 이렇게 아니면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 중에서도 이렇게 물하고 기름에 다 친한 성격을 가진 그런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거품이 생깁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검사를 해보면 일부가 단백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0: 네.
1: 보통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거품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금방 생겼다가 이제 금방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검사해보면 대부분 괜찮고요. 근데 보통 보면 몇 분이 지나도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봐도 그대로 변기에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양도 여러 겹으로 볼볼 올라있고, 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이게 거품이 아직도 덜 내려가고 묻어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이고 그런 분들은 검사해 보면 단백뇨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0: 네. 운동을 좀 심하게 하고 난 후에도 거품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예,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탈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변이 농축되면서 그럴 경우 이렇게 소변을 보면은 좀 소변에 거품도 생긴 경향이 좀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럴 경우에 잠깐 생겼다가 나중에 또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뭐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이런 여러 경우와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품이 좀 지속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1: 네. 그게 구별하는 방법이죠.
0: 네.
1: 좀 오랫동안 안 없어지는 거. 아까 주신 거품이 한 몇 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변기물 내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 단백뇨일 가능성이 많지만 일반인들이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구별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믿고 이렇게 전적으로 맞아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사실 집 근처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 한번 해보시면은 뭐 저렴한 비용으로 거품이 원인이 단백뇨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거품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근처에 가시면은 뭐 금방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소변 조금만 받아주면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단백뇨는 사구체라는 필터가 손상이 되면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몸이 좀 부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소변에 거품뿐 아니라 몸이 부는 증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예, 이 단백뇨가 심하면은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막 소변으로 새 나가면서 혈액 중에 알부민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이 알부민이라는 물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혈액에다 물을 잡아두는 기능을 해요. 그 물을 잘 못 잡아두니까 혈관 밖으로 물이 막 이렇게 새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백뇨가 심한 신종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부민이 막 모자라는 저알부민 혈증 피 검사를 보면 알부민이 적어 떨어져 있고 많이 모자라고 다리 같은데 막 부종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흔히 관찰됩니다.
0: 네. 그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면 그때는 초기일 수 있는 건가요?
1: 예, 아무래도 이전에 검사했을 때는 없던 단백뇨가 이번 검사에서 이렇게 새로 생겼다면 병이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단백뇨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단백뇨인지 아닌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시적인 거라면 큰 문제는 없고요.
0: 네. 네. 검진에서 단백뇨 여부는 어떤 검사로 확인하는 건가요?
1: 예, 소변 검사를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은 또 건강검진 할 때 보면은 소변으로 단백뇨의 그 이제 양을 갖다 이렇게 측정해주는 검사도 포함된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아무 데나 이렇게 소변 조금만 받아서 검사하면은 단백뇨를 쉽게 알 수 있고요. 검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0: 그러니까 검사가 약간의 소변으로 간단하다고 하셨는데요.
1: 예.
0: 크레아티닌 수치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 건가요?
1: 그 소변에 단백뇨의 양을 이제 추측할 때 그때 크레아티닌을 갖다 검사를 같이 해서요. 소변에서 단백질하고 크레아틴 비율을 봐서 아 이분은 어느 정도 단백뇨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인들도 조금의 단백질은 나와요. 하루에 한 150mg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그거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 단백뇨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단백질하고 크레아틴을 측정해가지고 그 비율을 보고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0: 비율이 중요한 거네요. 크레아티닌이 뭘 말하는 건가요?
1: 아,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대부분 콩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그 신장 기능을 평가할 때 쓰는 그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이제 크레아틴이 보통 하루에 한 1g 정도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다면 이 단백질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1: 네. 네. 앞서 단백뇨의 원인이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원인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까요?
0: 네, 그렇죠. 일단 단백뇨가 있으면 콩팥병이 있다는 신호라서 네.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단백뇨 자체도 콩팥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예로 이렇게 혈압약 중에서 단백뇨를 줄일 수 있는 약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단백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단백뇨 자체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 네. 참 이런 단백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증상이 계속됨에도 방치하면 어떤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예, 단백뇨가 보인다는 거는 콩팥이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위가 안 좋다 그러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아프고 그렇듯이 콩팥이 신호를 보내는 건데 네. 이걸 원인을 확인하냐 그냥 놨다 보면은 이게 그 병이 콩팥 병이 점점 진행해서 나중에 콩팥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투석이나 뭐 신장 이식이 필요한 이렇게 말기 신부전 상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단백뇨가 조금 있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본인이 느끼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낼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소변에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게 단백뇨라고 하셨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겠죠?
0: 이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단백뇨가 있다면 일단 단백질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네. 너무 제한하는 것도 안 좋지만 좀 그래도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좀 적절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또 단백뇨가 심한 경우에 부종이 생기거든요. 다리가 붓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부종이 좀 완화되고 약도 잘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단백뇨가 있고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하고요.
1: 네.
0: 또 콩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단백뇨가 생긴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하여튼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약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저것 약을 사용하다 보면 콩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쓸 때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단백뇨와 콩팥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겪는 피부 질환 중 가장 흔한 증상이 가려움증입니다. 피부 건조가 원인일까요? 일시적이 아닌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는 증상이 주는 불편은 생각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노인들의 가려움증은 흔한 증상이지 않나요?
2: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의 대부분 뭐 80%까지 경험하실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이제 가려운 증상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좀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피부의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습제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에 이제 천연 보습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지선이나 땀샘 이런 부속기관들에서 좀 기름 성분이나 수분을 이렇게 분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그런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시게 되는데요. 뭐 그 밖에도 이제 어르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약물도 많이 드시고 계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는 만성 질환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런 가려움증은 흔한 증상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지고 계신 질병 같은 것들이 없는지 또 있는 것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니면 드시는 약 중에 좀 이런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건 없는지 여러 가지로도 점검이 필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만성 질환이나 약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피부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렵다 그러시면은 피부가 건조하냐 안 하냐로 시작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보지 않아도 일단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냐를 먼저 확인하고 피부 건조를 치료하는 관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질 정도로 피부 건조가 가장 흔하고 주요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달걀이 먼저인지 뭐 닭이 먼저인지 순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이제 가려워서 긁다 보시면 계속 상처가 나고 또 염증이 생기고 그럼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또 가렵고 그럼 또 계속 긁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또 이제 원인이 되고 또 피부 건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그 밖에도 물론 이제 노화 자체도 이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인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뭐 습관적으로 좀 비누가 너무 좀 과하게 세다든지 그래서 피부의 보호층을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층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때민다는 표현으로 과도하게 각질층을 또 벗겨내고 손상시키시진 않는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피부 노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피부는 왜 건조해지는 걸까요?
2: 네, 아무래도 우리 피부의 역할은 이제 뭐 외부의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물리적인 방어벽이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는 또 뭐 세균 감염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면역 세포들이 작용해서 또 여러 가지 세균이나 곰팡이들과 또 싸우는 그런 면역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피부가 그냥 단순히 딱딱하게 이렇게 방어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몸이 움직이면서 피부가 또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물에 닿았을 때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방수 기능도 하면서 다양한 피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 특히 이제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우리 피부의 구조를 이루는 뭐 건축에 비교하면 뭐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주요 자재가 부족해진다든지 또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피부 세포들 사이에 이렇게 시멘트 역할을 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그런 세라마이드 성분이라든지 또 피부의 수분과 이제 보습 역할을 담당하는 피지선이나 이제 한선 같은 선들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 표면 보호막이 약해진다든지 뭐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은 이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또 피부도 얇아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 피부 노화의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피부 두께도 얇아지고 수분 함량도 떨어지고 지방 함량은 적어지고요. 또 뭐 피지선이나 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참 다양한데요. 만성 질환도 원인일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이 있지만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이제 자주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작은 혈관들, 미세 모세 혈관들이나 또 미세 혈관들이 이 혈액을 공급하는 주변에 말초 신경이나 또 아니면 신경 자체가 또 이제 손상이 된다든지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콩팥을 통해서 이제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우리 피를 거르는 역할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아무래도 요독 성분이 이제 피부에 또 자극을 또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러한 혈관이나 신경이 약해지면 결국 이제 피부까지 가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이 직접적인 또 혹은 혈관과 신경을 통해서 또 간접적인 피부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피부에도 또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자체의 면역력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만성 질환들이 이러한 면역 기능을 또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고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면역 세포의 기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면역 세포가 혈액을 타고 또는 림파 순환을 타고 각 말초 부위까지 우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혈액 순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만성 질환 자체로 또 이제 먹는 약이 또 이제 많아지시면서 약으로 인해서 또 이제 피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뭐 만성 콩팥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 지적해 주셨는데요. 빈혈이 있어도 가려운가요?
2: 네, 이제 빈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빈혈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에 산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고 또 이제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더라도 아무래도 빈혈이 있게

0: 되면 피부가 더 마르고 약해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빈혈이 있는 분들이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가려움증이 빈혈만의 원인은 아니고 또 빈혈이 직접적인 가려움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런 분들에게 철분 보충이나 또 빈혈 치료를 하면 또 가려움도 또 이제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지도 이제 확인하시고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교정하시는 것이 가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이런 가려운 증상이 특정 시간에 특정 부위가 가려운 게 아니잖아요. 온몸으로 거의 하루 종일 가렵지 않나요? 계속 긁으시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가려움증이 이제 또 하루 종일 가려우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 더 예민하거나 또 그런 경우에 더 신경이 쓰이신다든지 또 뭐 이렇게 긁다 가려서 긁다 보면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부가 손상이 돼서 더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노화로 인한 가려움도 있지만 특정 질환 때문에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가장 많이 흔히 생기는 진균 감염 같은 경우에도 피부 발진이나 습진이 생기면서 또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그런 진균 감염증 또 뭐 세균 감염증 또 접촉성 피부염 다양한 피부 질환 자체가 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적절하게 잘 조절되지 않으면 계속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이게 밖에서는 참 민망할 것 같은데요.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굶는 것 자체가 또 인식이 또 다른 사람께 긁는 걸 보면 좀 위생적인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이 그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긁느라고 또 좀 부산한 모습 때문에 또 뭐 사회생활을 또 좀 피하시는 경향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다 보면 이제 걱정이나 우울 같은 것들이 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려운 게 뭐 큰 병이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런 가렵다는 표현을 하실 때 이제 가려움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렵지 않게 또 가려우시다면은 문제가 되는 원인을 해결하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뭐 감염이나 피부염 지적을 하셨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참을 수 없는 게 가려움증이라서 긁다 보면 감염이나 피부염,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도 이어지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계속 이제 긁다 보면 그 자체로 2차적인 이제 피부염이나 또 습진이 생기고 또 피부병이 손상되면서 세균 감염이나 또 진균 감염 위험 이런 것도 증가하기 때문에 원인이 이제 처음에 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증상이 악화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려움이 있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다 보면은 2차적인 피부병변이 생기실 수 있고 그 2차적인 피부병변 자체가 또 가려움이나 또 다른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가려움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오염된 손으로 자꾸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특히 밤에 너무 가려워서 긁게 되는 일도 많을 텐데요. 등 쪽이라든지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 가려울 수도 있고 수면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밤에 더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추측이 있겠고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밤에 체온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밤에 또 피부 신경이 더 예민해진다든지 또 어떤 밤에 주무시는 수면 환경 뭐 친구류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알레르기 물질 흔히 뭐

0: 먼지 진드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성 가려움일까 또 여튼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또 실내에서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노출된 영향 또 실내 또 습도가 더 떨어지고 더 건조한 경우에는 밤에 실내에서 더 가려움증이 많다든지 뭐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밤에 자꾸 가렵게 되면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계속 좀 수면의 방해를 받게 돼서 숙면의 지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낮 생활 하시는데 또 피로감이라든지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밤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시지 않도록 주변 환경도 또 유발 요인 같은 것들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옷이라든지 침구류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실내 습도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건조해도 안 됐고 너무 습해도 안 좋지만 일단은 실내가 건조한 경우에 이제 피부도 이제 쉽게 잘 건조하게 되고 피부 건조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유발될 수도 있겠고요. 적절한 습도는 필요한데 또 이제 너무 습도가 높으면 집안의 진균이나 또 집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도계뿐만 아니라 습도계도 우리가 좀 쉽게 구입할 수 있으시면 실내 습도를 뭐 40% 내지 60% 정도 유지하시면서 특히 이제 목욕하신 후에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소재도 중요하니까 옷 소재에 특별히 좀 접촉성 가려움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소재를 뭐 면으로 바꾸거나 가려움증을 덜 유발하는 옷을 지나 침구류를 사용하시고 또 세탁하실 때도 이제 잔여 세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너무 자주 씻는 건 오히려 안 좋을까요?
0: 네, 이제 어떻게 씻으시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자주 씻으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강한 세제들 비누를 센 걸 쓰시게 되면 피부에 보호막 지방층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된다든지 피부의 각질층도 손상이 된다든지 하면서 피부 보호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좀 뜨거운 물 자극에 또 이제 가려움을 또 느끼시는 온도 변화 자체로도 이제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너무 뜨거운 물이 가려움증을 유발하신다고 하면 이제 온도도 이제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아서 너무 안 씻고 그러신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씻으실 때도 이제 가볍게 씻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비누나 목욕용품들도 살펴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 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향이라든지 첨가제가 들어간 비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첨가 성분이 또 알레르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비누를 씻으시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우리가 수건 같은 거 뭐 때를 미는 수건도 해롭고 너무 강한 소재에 어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수건들도 피하셔서 부드럽게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을 씻는 정도로만 하시지 피부 손상을 줄 정도로 너무 강한 용품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또 보습제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노인들은 보습제를 잘 안 바르시는 것 같아요. 좀 번거로워 하시죠?
0: 그렇죠. 네, 또 이제 바르시는 것 특히 이제 또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신 경우에 이제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또 그 보습제도 물론 이제 물론 저렴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계속 꾸준히 또 구입하셔야 될 수도 있고 예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좀 여러 이유로 이제 잘 못 바르시게 되는데요.
1: 네.
0: 물론 이제 피부 건조가 아닌 다른 가려움증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피부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와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일단 보습제만 발라도 가려움증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0: 전신적으로 이렇게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주변에 좀 동거 가족분들이 계시면 이제 손이 닿기 어려운, 좀 바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뭐 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도와주시면은 또 훨씬 가려움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보습제도 중요하고요. 너무 가려워하면 약이 처방되기도 하잖아요. 스테로이드제인가요?
0: 네, 이제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특히 이제 피부에 바르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선 그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빠른 시간 내에 가라앉힐 수 있는 매우 효과 좋은 치료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염증 면역 활동을 좀 가라앉히기 때문에 어떤 2차적인 피부 감염증이 숨어 있는 경우에는 세균이나 진균의 번식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가려울 때 우리가 너무 가려워서 자꾸 2차적인 손상, 너무 세게 긁는다든지 진물이 나고 이런 것들을 불을 일단 꺼주는 초기에 불을 진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또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쓸 수가 있겠는데 이제 너무 오래 쓰시다 보면 피부도 오히려 더 얇아지고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스테로이드제 바르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가려움증을 낮추는 치료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인 가려움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겹남말 문제입니다. 이것마당, 이것인사, 이것점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고유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배꼽과 아침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배꼽입니다. 배꼽마당은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마당을 말하고 손바닥만한 배꼽마당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배꼽 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손을 배꼽 언저리에 모으고 허리를 굽혀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배꼽점은 바둑판 한가운데의 점 또는 그 자리에 놓은 바둑돌을 말하죠. 배꼽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배꼽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꼽이 있는 언저리나 그 부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놀이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무릎 정도 차던 뇌물이 지난 장맛비로 크게 불어나 배꼽놀이까지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와 눈 사이에 맥박이 뛰는 곳은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말로 배꼽놀이와는 다르게 노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 확산 사업의 하나로 AI 활용 인지 접근성 테스터 직무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과정인데요. 인지 접근성 테스터는 발달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지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0명을 모집하고요. 신청은 6월 9일까지 이메일 soso@somm.com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고요. 참여자들에게는 훈련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교육을 성실히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기업 연계 등 취업 지원도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일상에서 겪었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역량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업이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자격을 유지하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요. 청약 신청은 6월 8일에서 12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요. 자격 검증을 거쳐서 9월에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장애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장애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오는 10일 복지관 내에서 장애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직업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장애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내 손에 잡은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직업소개를 넘어서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직업 트렌드에 맞춰서 캐릭터 크리에이터, 가상현실을 활용한 직업체험 등 미래형 디지털 직업군이 마련돼 청소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이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새롭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번 작품의 음성 해설 녹음과 연출은 오랫동안 베리어 프리 영화 제작에 참여해온 김성호 감독이 함께했는데요. 제작진은 음성 해설과 베리어 프리 자막 작업, 후반 믹싱 과정을 거쳐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요. 이번 달부터 공동체 상영과 관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윤도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